영국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현지 시각 25일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7.15% 내린 배럴당 $96.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6일 이후 1일 최대 하락폭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보다 6.51% 내린 $90.31에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유가 급락은 미 이란 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촉발됐습니다. 5.18 당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오늘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달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3월 말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도 전월에 3조 원보다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0.02%포인트 떨어졌고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76%로 0.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25일 낸 성명에서 우리는 헤즈볼라와 전쟁 중이라며 최근 몇 주 동안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은 60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격 강도 를 높이고 병력을 늘리는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결정적으로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고센버그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트램과 충돌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버스는 튀르키예 자율주행차 업체 카르산이 만든 차량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의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10에서 60mm, 호남 남해안 최대 120mm 이상, 영남 남해안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7도 등으로 전국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떤 판단은 1초도 되지 않아서 끝납니다. 어떤 판단은 1년을 고민해도 끝나질 않고요. 그런데 꼭 오래 고민했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빠르게 판단했다고 해서 경솔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판단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정보가 많아질수록 더 헷갈리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참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흥분하거나 분노할 때, 지나치게 확신에 차거나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감정의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판단의 이유와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최소한 나쁜 판단만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26일 월요일 아니고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맞죠? 항상 헷갈립니다. 연휴 이후에는 또 힘차게 한 주, 연휴 이후에도 또 힘찬 출발 같이 하시죠. 오늘 뭐 코스피는 8000선 넘어서 또 힘차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화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도 K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0만원, SK하이닉스가 200만원 넘어섰는데 내일부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2배짜리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2배짜리 ETF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출시가 됩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후의 변동성, 또 위험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또 높은 환율, 외국인의 자금 이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그 불확실성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연휴 이후 이 급변하는 자산시장, 그 지형도까지도 같이 한번 또 논의해 보시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은 세 글자 정답인데요. 국민성장펀드 가입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어떤 증권사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 시작 10분 만에 한도가 소진됐다고 하죠. 또 어떤 은행 앞에는 개장 전부터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이른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것 현상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정답 세 글자는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때 행정복지센터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기도 했고요. 또 고가 브랜드가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면 백화점 매장 문 열기 전부터 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문을 열자마자 달려 들어가서 뭔가를 신청하거나 사려고 하는 그 현상을 외래어로 세 글자 이렇게 부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채널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증시 출발하자마자 8천을 넘었죠.
2: 그렇습니다. 일단 월요일 뉴욕 증시는 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장도 휴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 대만 증시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는데 아마 이제 중동전, 미국과 이란 중동전 전쟁이 종전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국제유가가 대폭 내렸습니다. 국제유가가 뭐 서브텍사스산 중유율 브렌트유 90달러대 초반까지 내리니까 랠리를 펼쳤는데 우리 증시 출발도 좋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개장하자마자 이제 8000선 넘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8000 지금은 13, 상승폭이 다소 둔화가 됐는데 8013에서 코스닥은 상승률이 거의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2.96% 올라서 1195. 근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지금 사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12일 연속 매도세였는데 오늘은 아직 뭐 출발 초기이긴 합니다만 600억 원 정도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세로 돌아섰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코스닥은 아마 이제 국민 참여성장펀드 인기에 입어서 지난 주말 거의 한 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를 좀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환율도 좀 떨어졌습니다. 1513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2%가량 올라서 29만 8천 원대, SK하이닉스는 3% 넘게 올라서 200만 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좋습니다. LG전자 제외하고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시가총액 13위까지 다 오르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4등 약보합인 것 빼면은 거의 시총 상위 한 45위까지는 다 오르는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이란 뭔가 좀 협상 타결에 근접한 것 같은데 또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헷갈립니다.
2: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뉴욕

0: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미니글로벡스 선물지수가 이제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있는데 1% 네.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마 이제 종전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이란 외무부가 이제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도 네. 최종 타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수위 조절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에스마엘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의 합의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서명이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다 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치 상황 의사결정이 불안정해서 언제든 말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미국이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어떤 쓰라린 경험이 있는 만큼 눈을 부릅뜨고 국익을 좀 챙기겠다라는 기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란 측은 이번 협상의 최우선 초점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 전쟁 종식에 있고 또 핵 문제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60일간 세부 협상 기간에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습적인 번복 가능성을 합의의 장벽으로 꼽으면서도 또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가 먼저 풀어야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통항 조치에 나설 수 있다라고 이제 막판 기싸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의 핵심은 단순 종전 선언보다는 호르무즈 통항의 안전 그리고 제재 이 완화 문제를 어떻게 좀 맞겨나느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1: 자, 그리고 홈플러스 문제, 슈퍼마켓 그리고 온라인몰까지 매각에 나섰고 사실상 뭐 마트 부문도 계속해서 쪼개서 파는 방안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0: 맞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홈플러스를 방문하시는 분들 발길 돌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세 곳 중 한 곳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생존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았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른바 이제 SSM 마켓까지도 매각을 했는데도 자금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본사, 대형마트, 온라인 몰까지 모두 시장에 내놓은 셈인데요. 최근에는 직원들의 월급 지급과 그리고 납품대금 결제까지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게 단순히 경영난을 넘어서 유동성 위기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인수자를 찾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거에는 대형마트가 이제 유통 핵심 자산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쿠팡, 알리, 테마 같은 이커머스 공세로 인해서 오프라인 대형마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은 기존 유통 대기업들조차도 점포를 줄이거나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인수할 유인도 크지 않습니다. 여기다 이제 핵심 점포들의 부동산 가치가 예전에 한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전체 매장 전국적으로 한 104개 정도 있었는데 이미 3분의 1, 37개 가까이가 문 닫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이 거센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한 달이 아마 홈플러스 운명을 가를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시한 안에 추가 자금을 확보하고 인수 후보군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면 아마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점포의 추가 폐점은 물론 협력 업체들 지역 상권까지 연쇄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 자, 그리고 대출 시장 어떻게 보면은 좀 왜곡 현상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흐름들 보였었는데 이제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보험회사에서 대출 받는 게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 됐어요.
0: 맞습니다. 당초 이제 은행보다 보험사 같은 이금융권 대출 금리가 더 높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최근에 오히려 일부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는 이제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 하단은 연 5.07%까지 올라왔습니다.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5%를 기록한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3년 7개월 만인데요. 전쟁 여파로 전 세계 국채금리가 뛰었죠. 그러다 보니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동반 상승한 영향이 컸고 주목할 점은 이제 이금융권인데요. 일부 보험사의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낮아졌는데 실제로 이 S생명의 경우 주담대 최하단이 연 4.41%입니다. 은행과 비교하게 되면 0.6% 가까이 지금 금리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0: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금리 반영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대출자들한테는 보험사가 오히려 더 저렴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무조건 보험사가 유리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대출이라는 게 꼼꼼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중도 상환 수수료들 또 우대금리 조건 대출 심사 기준이 은행과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가만히 고정돼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미국 한국 뭐 일본 그리고 이제 대만까지 영국까지 아마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걸 거의 시차 없이 반영하고 있는 이제 은행권 대출금리는 바로 영향이 가지만 그러나 이제 생명 주담대 이 보험사의 대출금리는 비교적 이제 더디게 반영되다 보니 오히려 이런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들을 이제 끌시는 분들 많은데 정부가 세무조사할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0: 맞습니다. 아마 이제 연두색 번호판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게 법인 차량인데 사실은 법인은 이제 회사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연말에 뭐 놀러 가들은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가 이제 사적으로 타고 있는 이제 고가 외제차를 막기 위해서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가의 상징, 그러니까 부의 과시, 일종의 뭐 굉장히 좀 플렉스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렇게 고가 법인차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 바로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법인 명의로 차를 사게 되면 차량 구입비는 물론이고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심지어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법인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운행 기록부를 아예 쓰지 않아도 연간 1,500만 원까지 무조건 업무용으로 좀 인정해 주는 이 비용 인정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회장님들의 슈퍼카를 이제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몰고 다니는 꼼수 사용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업무 사용을 좀 더 엄격하게 검증하거나 비용 인정 한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 그리고 오늘 오전 9시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 스타벅스 5.18 그 부적절한 마케팅 관련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걸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신세계그룹 경영총괄이 그 질의응답하면서 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결재까지 거치는 과정에서도 그게 필터링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 과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관련 임직원들의 컴퓨터도 뭐 포렌식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 또 정리가 되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원탁의 기자들 K, KBS 김준범, 서영민, 석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이 세 분의 조합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3: 그러네요.
1: 몇 년 만인 것 같은데요?
3: 과거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1: 오히려 세 분이 함께할 땐 더 편안합니까?
3: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예. 큰일 없어야 할 텐데요.
1: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평소에는
3: 저는 너무 편해요.
1: 아 그래요? 성경 네. 기자는 오랜만에 또 선배들이랑 같이 네. 하니까.
3: 저는 김준범 기자가 말하는

0: 뭐 반대로만 말할 건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청취자들이 재밌다고 하네.
1: 오늘 증시 상황, 오늘 코스피가 현재 8026, 2.2%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3.59% 올라서 1200 회복을 했고, 삼성전자가 지금은 2% 오른 29만 8천 원인데 아까 30만 원 돌파를 했고, 하이닉스도 거의 4% 올라서 201만 8,500원. 야, 이게 단위가 이제 너무 커지니까 이거 읽기도 힘듭니다. 근데 내일이죠? 27일부터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0: 사실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오를 수도 있고 이게 정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변동성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해지면 크게 오르지 않고 크게 내리지 않아도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쭈루루루 레버리지에 있는 돈이 슬슬슬슬 새고 그게 또 약간 증시에 또 부작용을 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여튼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니까 좀 그렇고.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수 그러니까 최소한 10개 이상을 담은 ETF에 곱하기 2배 혹은 인버스, 곱버스 떨어지는 쪽으로 2배 이런 상품이 있었지만 단일 종목으로 레버리지 ETF나 곱버스 ETF가 나오는 게 이제 처음이라는 거죠. 주변에서 어디 관심들 많이 가지시나요?
2: 일단 광고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 뭐 각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뭐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몰릴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고요. 이게 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일단 주식 주가에 주는 영향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두 배 세 배를 좋아하니까 삼전이랑 닉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두 배를 만들어주면 돈이 많이 들어오겠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정말 그렇게 기대한 순기능이 있으려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에 나가 있는 주식을 팔고 혹은 미국은 아니더라도 해외에 나가 있는 주식을 팔고. 판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요즘 워낙 좋으니까 두 배, 소위 말해서 두 배를 먹으러 들어와야 돈이 순유입이 생기니까 주가가 더 오르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원래 종목을 팔고 두 배를 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안에서 그냥 손바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뭐 테슬라 두 배, 뭐 속스를 세 배 이런 것들을 팔고 국내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 국내 시장 안에서 한 배짜리를 두 배로 갈아타는 게 일어날 거냐. 그걸 좀 봐야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1: 그러게요.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거는 사실이고 왜냐면 우리 증시에는 없는 두 배 혹은 세 배 어디는 뭐 다섯 배짜리 그 곱하기 ETF를 사기 위해서 해외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았잖아요.
0: 네. 사실은 이 레버리지라는 게 약간 도박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배 먹는 건 싫어. 두 배 먹을 거야. 이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국가가 장려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개별 종목에 한해서는. 네. 개별 종목은 정말 도박 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걸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해외 나가서 미국 나가서 곱하기 두 배 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 증시도 간대요. 그쵸. 왜 영국 증시에 가냐. 영국 증시에는 곱하기 3이 있다는 거예요. 개별 종목 곱하기 3이 있으니까 영국 증시까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외로 돈이 나가니까 아, 기왕 할 거면 그냥 국내에서 해라. 환차선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바로 현금화도 되고 쉬우니까 요거 해라. 라는 식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1: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외화 유출 또 환율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걸 또 열어준 셈이죠. 예.
2: 고육지책으로 네. 만든 거죠. 네.
1: 근데 우리나라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영국, 홍콩, 미국 등지로 가서 뭐 세 배짜리 또 그 이상의 레버리지 ETF 많이 샀던 것도 유명해서 해외 자산운용사에서 한국 투자자들을 잡으려고 엄청 또 마케팅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기 돈 되는 시장이다. 세 배짜리 좋아한다. 이렇게.
3: 국내 시장에 만약에 이런 게 생기면 좀 확실히 선택의 폭 측면에서는 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건 이익을 보건 간에 선택의 투자자 선택의 폭에서는 좋은 거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면 엄연히 또 그 해외에서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는 하지만 수익을 올렸을 때 세금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방법으로 뭐 절세를 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이 있으면 국내도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들거든요.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해외에서 보면 코스피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들도 해외 시장에서 내놓고 있고 그
0: 코루라고 이름 네. 붙어 있는 게 있죠.
1: 반도체 그것도 D램 한국이 제일 잘하는 D램만 따로 떼서 레버리지 ETF 많이 만들어 놓고 한국인 투자자들이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유치 경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자산운용사들이 또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뭐 선물 주는 이벤트나 홍보 이벤트는 하지 말라고 또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허가는 해주고 상장하게끔은 네. 해주는데 과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있는 거겠죠.
0: 할 사람은 해라. 해외 나갈 거거든 그 대신 한국에서 해라. 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막 여기에 뛰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미 교육 이수자 이건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한 시간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을 받아야 되고 그 이 교육을 받는 시간도 되게 지난하고 그 사는 과정에도 뭐 예탁금도 있어야 되고 조금 다릅니다.
1: 예탁금.
0: 네, 다른 주식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이걸 하는 게 노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주식시장의 그 변동성을 크게 만들 겁니다. 그런 측면이 부담도 될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거냐 혹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게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배짜리를 사는 사람들은 원래 두 배짜리를 국내 시장에서 사왔을 거예요. 이를테면 그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두 배로 추종하는 지수들을 사왔을 텐데 사실 그 레버리지에 돈이 많이 몰리면서 그게 좀 약간 주식의 상방 압력을 형성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돈을 빼서 여기에 넣는다면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만 부풀고 지금도 안 그래도 그게 심한데 나머지 주식들은 오히려 쪼그라드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점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불붙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2: 뭐 하시냐 그렇죠. 안 하시냐는 말 그대로 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는 이해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그러니까 두 배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오늘 5가 올랐으면 곱하기 2니까 10이 오르는 거고요. 또 그 다음 날 또 10이 빠지면 20이 빠지는 건데 그냥 한 배짜리 지수는 10% 올랐다가 또 10% 빠지면 얼추 비슷해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두 배짜리는 10% 올랐다가 10% 올랐다가 10% 빠지면 이게 원래 본전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훨씬 더 그 본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게 뭐 수학의 원리 때문에
1: 효과라고도 하죠.
2: 그거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곱하기 2는 손해가 커진다라는 거는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그렇죠. 뭐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음해복리 네. 효과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가만히 두면 돈이 녹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그렇죠.
0: 100원짜리를 20% 올랐다가 20% 빠지면 그 100원이 아닙니다. 96원쯤 될 겁니다.
1: 두 번만 반복하면.
0: 네. 두 번만 반복하면 96원이고 96원을 무한히 반복해보세요. 무한히 0으로 수렴합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는 레버리지는 단기 투자용이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건 아닙니다. 다만
1: 그러니까
0: 다만 지금처럼 한국 코스피 증시가 끝없이
1: 증세요?
0: 오를 때 증세 아닙니다. 밤새도 아닙니다. 증시입니다.
1: 그러니까.
0: 끝없이 오를 때만 이 엄청나게 돈이 붑니다.
1: 이게 그 두 배를 추종한다라는 게 하루하루 두 배를 추종하는 거지. 뭐 한 달이나 6개월이나 1년이나 그 기간에서 두 배를 추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해 복리 효과, 돈이 이제 녹아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테고. 또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잖아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두 배짜리 ETF가 또 나오면 자금이 더 쏠리고 또 반도체 주가 변동에 따라서 시장 전반적으로 또 휘둘릴 가능성. 사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을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를 따지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권할 방향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국내 소비자들이 워낙 그런 단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의 뭐 생각을 정부가 강제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이요 그럼 굳이 미국 거 사지 말고 한국 거 사세요라는 일종의 저는 고육지책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다만 어쨌든 이게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 모두에게 저는 과히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뭐 자산운용사들한테 이거 가입하면 뭐 무슨 쿠폰 드려요 이런 이벤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 정도의 지침은 이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개인의 결정이시지만 분명히 좀 상품을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그렇죠. 게 좋다. 네.
3: 근데 이제
1: 성민수 기자
3: 안 그럴 것 같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이걸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수는 좀 그 포모에 시달리는 분들
1: 뒤늦게
3: 많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외

0: 나 못 샀지. 그 다음에 이거 뭐 연초 대비 몇 퍼센트 뭐 100% 이렇게 올랐는데 왜 나 안 갖고 있지? 해서 그걸 좀 앞질러 보고자 그렇게 도모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만약에 연초에 뭐 샀다면 연초에 이런 상품이 있어서 샀다면 아까 서영민 기자 얘기한 대로 음해복리 돈이 녹아서 뭐 100% 상승률에 200%가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또 염두에 둬야 될 거는 ETF가 다 수수료가 다르긴 한데 레버리지 ETF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수수료 더 내야 되고 뭐 그 자산운용사들이 또 반가워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예.
2: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금융시장입니다. 이거 우리가 항상 그 국가에서 경제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 주식 오르는 게 무슨 국가 경제에 도움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나라 살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버는 소득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는 그렇게 질이 좋지 않은데 계속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지 않는데 이것만 부푸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할 때 이 시장이 부푸는 걸 안 좋아했어요. 근데 다만 부동산 시장이 워낙 부풀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생산적인 기업의 돈이 좀 돌게 만드는 수단이니까 이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주식을 상대적으로 지금 정부는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기왕의 자산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근데 이거 역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 배 두 배 얘기하는 거 말하듯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들의 입장상이 도박 같은 거일 수 있습니다. 이거 돈 넣으면 돈이 오른데 오르니까 난 더 넣을래. 다른 사람들이 벌는데 난 못 벌었으니까 벌래.
3: 그러니까 주가 오르는 네. 게 되게 당연해 보이죠.
2: 네. 이런 상황이 사실은 근로의욕을 엄청 떨어뜨리는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뭔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조금은 이 흐름을 멈출 수는 없고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사실 주식시장은 좋은 거지만 지금처럼 과열되는 게 좋은 그렇죠. 건가?
3: 근데 뭐 네. 피터 린치가 한 말이긴 합니다만 매일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환상은 약세장이 닥치면 무참히 깨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또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런 또 행복한 고민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반도체 수요, AI 투자가 얼마나 이어질 거냐.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런 천문학적인 이익 또 성장세가 얼마나 이어질 거냐가 본질이잖아요.
2: 네. 저는 예전에도 지난주에도 이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흥미로운 뉴스는 네. 한국 뉴스가 아닙니다. 중국 뉴스입니다. CXMT 그러니까 메모리 만드는 회사인데 전 세계 빅3는 아닌데 10년 안에 빅3가 되지 않을까? 마이크론을 제치지 않을까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1분기 영업이익률이 60%입니다. 이 회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훨씬 안 좋은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60%입니다. 나냐 테크놀로지라고 대만 회사도 있습니다. 네.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작년 초까지 적자 내던 회사입니다. CXMT도 적자 내던 회사입니다. YMTC 이 회사 역시 적자 내던 회사인데 지금 흑자 전환했을 거라고 늘 말하고 있어요.
3: 그 우리만 호황이 아니라는 네. 거죠.
2: 우리만 호황이 아니고 고급 메모리 만들어서 우리가 잘 나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HBM 영업이익률이 50% 막 이 정도 된다고 난리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저가 메모리 만드는 회사도 60%입니다. 어제 키옥시아 플래시 메모리 만드는 회사인데 일본장에서 14% 올랐더라고요.
3: 주가가.
2: 예. 예, 연초부터 지금까지 막 뭐 7배, 8배 올랐답니다.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둘 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메모리 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 상황이 2분기까지는 분명히 지속될 것 같다고는 합니다.
4: 근데 뭐 내년 수요, 올해 수요나 내년 수요는 이미 주가 이제 반영됐다고 보고요. 주가가 더 오르려면 내후년에도 2030년에도 2035년에도 메모리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살 거라는 이제 가정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우리가 이제 좀 냉정하게 한번 좀 되짚어볼 부분이 우리가 챗GPT라는 단어를 몇 년에 만났냐면요. 2022년 말에 만났어요. 그렇죠. 지금 네. 3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리고 한 몇 달 지나니까 챗GPT 때문에 HBM이라는 게 뜬대 라는 걸 들은 지 한 2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HBM보다는 D램이 더 뜬대 한 들은 지 1년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또 랜드가 뜬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기본적인 가정은 미국의 빅테크들 소위 말해 사이퍼 스케일러라고 부르는 미친 듯이 메인머리를 사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미친 듯이 사줄 거다라는 가정을 깔고 주가가 더 오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변화가 불과 3년 반 동안 13년 반 전에 시작됐고 그때마다 수혜받는 그 칩들이 거의 1년 단위로 바뀌었어요.
3: 네.
4: 그럼 1년 뒤에는 또 다른 게 수혜받을 수 있고 아니면 1년 뒤에는 이 메모리 광풍이 일고에 꺼질 수도 있는 거여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 모멘텀이 워낙 좋으니까 따라가야겠지만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그러니까 문지방 근처에 있어야지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마음의 태세를 가지지 않으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3: 그렇죠. 네.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만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고. 세상 끝없이 이제 오를 자산도 없는 거고 언젠가는 끝이 있거나 아니면 성장세가 조금만 둔화되는 모습만 나타나도 금융시장은 또 격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오늘 2부에서 그 미래 생활 사전 시간에 뭐 구글의 뭐 신규 투자 이야기도 좀 해볼 거긴 합니다만. 근데 또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뭐 자산운용사들이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합니다만 인버스 두 배. 곱버스 그 단일 종목 ETF도 이번에 같이 두 종이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지는 거에 두 배로 걸 수 있는 그런 ETF인데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안 좋은 사이클이 됐을 때 뭔가 좀 헤지를 하거나 거꾸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단은 수단은 생긴다는 거죠.
2: 맞습니다. 그 사실은 그 변동성 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걸 개별 종목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변동성을 먹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좋은 컴퓨터도 없기 때문에 이걸 순간적으로 매매할 수도 없고 장기적인 시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 눈앞은 깜깜하게 안개처럼 뿌연데 엄청 그 잘 나가는 미국의 투자 은행들, 이 은행들은 변동성은 무조건 좋습니다. 이 은행들에는. 투자 은행들,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은 변동성 자체가 먹을거리예요. 슈퍼컴퓨터로 올라갈 때 타닥타닥 초단타 매매해서 돈 벌고, 내려갈 때 타닥타닥 초단타 매매해서 돈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변동성이라는 건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좋은 컴퓨터가 있고 아주 빠른 통신시설이 확보돼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장세로 가는 거다. 사실 이게 누구에게 좋은 건지 사실 여러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웃는 것은 거대한 금융회사들일 것이다. 제 생각은 그래요.
3: 오유 코스피가 8100선도 넘어섰네요.
2: 8000 넘었나요?
3: 8000은 계좌 하자마자 넘었고요. 지금 3.5%까지 오르면서 8120. 까지 가고 있습니다.
4: 요즘 3.5% 움직이는 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3: 미국장도 휴장이었는데 어제 뭐 중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 뭐 타이완 시장 다 강세였고 우리 시장은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오유 하이닉스가 7% 올라서 207만 7천 원까지 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2.8% 오른 30만 원 정도입니다.
2: 반도체 기판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어제 일본 다른 나라 증시가 다 닫아서 일본 증시를 쳐다보는데 눈에 띄는 게 두 개였거든요. 하나는 키옥시아 플래시 메모리 만드는 회사. 다른 하나는 무라타 제작소였습니다. 네. 반도체 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똑같은 회사가 한국의 삼성전기예요. 이 두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이 좋을 것이고 엔비디아 제품이 잘 팔릴 것이라는 전제하에 두 회사가 굉장히 요즘 주가가 좋습니다. 똑같이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3: 삼성전기 시가총액이 114조를 넘어섰네요. 예전에 진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LG에너지솔루션 통해서만 보던 그 네. 100조 원 넘는 시가총액을 이제 삼성전기가 그걸 또 기록을 하고 있고.
2: 일주일 동안 50% 오른 것 같습니다.
3: 그 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500% 넘었고요. 1년 만에 1000%가 넘었습니다. 삼성전기가.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게 우리 증시가 이제 8100도 넘어서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비중이 상당해집니다. 특히 국민연금 내에서 갖고 있는 비중이 2월 기준으로 24.5%. 근데 원래 국내 주식 비중으로 설정해 놨던 게 한 14.9%잖아요. 15% 안 되게 선을 그어놨는데 불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규칙을 바꾸기로 했어요.
4: 이게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굴리는 자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1,500조 원 되지 않습니까? 세계 탑 2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 운용 원칙을 정해놨고 기본적으로 네. 자산 배분을 하죠.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그다음 이제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같은데 각각 몇 퍼센트 할당을 해놨고 국내 주식은 원래 올해 목표치는 14.9%인데 근데 이 어떻게 원칙을 딱 지키겠어요? 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복잡한 용어 다 빼고 19.9%, 5% 포인트까지는 이제 룸을 줬는데. 올해 주식이 워낙 좋으니까 현재 추정치만 해도 한 24.5, 한 거의 25%. 그러면 맥스를 잡는 게 19.9니까 대략 20이라고 잡고 그걸 벌써 5%포인트 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팔아야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3: 원칙대로라면.
4: 근데 그걸 팔

0: 팔면 당연히 국내 시장에 충격이 좀 올 거고요. 좀 덜 오르거나 빠질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연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왜 찬물을 끼었냐라고 방향이 반발이 나올 테고. 자, 근데 반대로는 그걸 안 지킬 거면 그 원칙은 뭐하러 정했냐라는 반론이 나올 테고, 올해만 먹고 살 거냐? 국민연금이 올해만 벌고 끝나는 거냐? 이게 30년, 50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수록 원칙이 중요하다. 이 논쟁이 있어서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예전에 우리 남한산성 보면은 그 갇혀있는 조선의 왕이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명분이냐 실리냐 현실이냐 원칙이냐 가지고 엄청 그 양 진영이 싸웠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걸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낼까. 저는 참 고민도 깊겠지만 관심이 가더라고요. 과연 어느 쪽을 택할까.
1: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고민이 똑같을 겁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200만 원 넘었잖아요. 언제 파실 거예요? 아,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팔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이런 큰 조직은 너무 많이 올랐으면 그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오른 만큼 뺍니다. 빼야 합니다. 그 빼야 하는 게 운용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미 한참 전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주식을 지금 뺀 것보다 더 많이 빼야 돼요. 현금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 그 리밸런싱도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용의 원칙이 벗어난 건데 좀 걱정되는데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국민연금에 의해서 지금 고갈 시점이 지금 올해 올라와서 7년 늦어졌다. 공식적인 통계로. 그러니까 2050몇 년, 60몇 년이었으면 7년 더 늦춰져서 70년 이 정도까지 괜찮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오른 것까지 끝까지 반영하면은 어쩌면 한 80년까지 고갈 시기가 늦춰졌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같은 수익률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고갈 안 돼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2: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14.9% 넘어섰을 때 물론 이제 전술적 배분으로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용인된다고 하니까 한 19% 넘어섰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국내 주식 팔았어야지 라고 했다면 이 수익을 다 못 누렸겠죠. 그리고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24.5%고 최근에 보면은 기존의 19.9%까지 높이고 거기에다가 5%포인트 정도 전술적 배분 가능하면 거의 한 2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면 2월 말에 보유한 국내 주식 현황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가 생기는 건데 2월 말은요 돌아보면 코스피가 6,200 이때예요. 현재도 코스피가 8,100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국내 주식 비중이 거의 30%에 30, 네, 네. 육박할 텐데 그러면은 이 비중을 높이기로 했어도 결국에는 더 덜어내야 하는 그 상황으로 또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3: 그게 사실 이제 오르는 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무색하긴 한데
2: 네.
3: 무슨 뭐
2: 차라리 오르는 장에서 얘기하는 게 나아요.
3: 그렇게 네. 해서 결국에 이제 미뤄졌죠. 네. 근데 만약에 하락장이 다시 와서 주식 비중을 그렇게 늘려놨는데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줄이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한 고통이고 그러면 기껏 늘려놓은 거 그때 가서 다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해야죠. 연금의 그러니까 기대
0: 어차피
3: 수익률.
0: 팔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어차피 언젠간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팔아야 연금을 줄 거 아닙니까?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팔아야 될 거면 오를 때 파는 게 낫겠냐 내릴 때 파는 게 낫겠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뭐 답은 명징한 것 같습니다. 오를 때 팔아야죠. 그래야 욕을 덜 먹죠. 네. 내릴 때 막 쭉쭉 빠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우리 연금 줘야 되니까 주식 팔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정말 기름에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건데 그거는 더 욕 먹는 거죠. 네. 그 저는 차라리 좋을 때 파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2: 그러니까 수익 네. 극대화냐 안정이 우선이냐 뭐 이렇게 또 관점이 또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준범 기자랑 반대되는 이야기 하겠다는 서영민 기자는요.
1: 좀 쉬어가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청취자 반응 무섭습니다.
2: 아, 조광희님 아까 그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 이야기 나올 때 미국장의 경험으로 헷지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그 위험 회피라든지 수익 고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장 비중만큼을 또 반도체를 담아가기 위한 뭐 요 정도 용도로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또 이슈 계속 이어가 볼게요. 토론을. 외래어 세 글자인데요. 한정된 상품이나 혜택을 빠르게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줄을 서는 현상, 줄을 서기 위해서 달려가는 혹은 줄을 섰다가 문을 열면 달려가는 현상을 이 세 글자로 부릅니다. 최근에는 국민성장펀드 판매 첫날 일부 증권사 또 은행 영업점 앞에 개점 전부터 줄 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죠. 6657님 뱅크런. 아니 뱅크런하고는 완전 180도 다릅니다. 뱅크런은 돈을 이제 찾으러 가는 거고요. 아, 오성민님 저는 맛집에서 이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임성택님 저는 성공예감 시작 전부터 이걸 합니다. 한 8시 50분부터 줄 서시는 거예요. 저희가 9시 5분에 시작하다 보니까 앞에 또 뉴스도 같이 들으시고 이준봉님도 항상 성공예감에 이것 런을 하신다고요. 정지영님이 코로나 때 마스크 사느라고 대형마트 입구에서 이걸 했던 기억이 있네요. 안정숙님은 역시 코로나 때 지원금 신청하러 오신 그 대상자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바람에 그때 살이 좀 많이 빠지셨었다고 그 복지 담당을 하셨었다고 알려주시네요. 또 여러분의 추억담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매장에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달려들어가는 이 현상을 세 글자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4: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코스피 8,100 넘어선 이야기만 했는데 환율을 또 짚어보자면 오늘도 1,509원, 1,510원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1,520원도 넘어섰었고 사실 원화가 이렇게 약세일 경우에는 뭐 최근에도 뭐 외국인은 계속 순매도세이긴 합니다만 또 외국인의 자금이 또 빠져나가는 하나의 바탕 혹은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최근 환율은 좀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1: 며칠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또 재밌는 소셜미디어 글을 올리셨습니다. 한 보름 한 달쯤 전에 좀 화제가 됐었죠. 네. 논란도 됐었는데 이번에도 글을 올렸는데 사실은 환율이 왜 오르냐. 왜 외국의 채권금리 특히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연히 돈이 빠지는 게 자연스럽다. 그건 우리 경제 안 좋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데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시길 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올라서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 가지고 있던 돈이 만약에 1,000조였다면 2,000조가 됐는데 이럴 때는 팔아서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돈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 거다. 그런 거라면 환율이 높아진 걸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저는 이런 논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2: 그래도 사실 그런 네. 뉘앙스 하나가 환율의 상단을 더 열어놓거나 원화의 약세를 더 용인하는 건가라고 또 시작이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시장이.
0: 그 생각할 꼬리를 던져주는 좋은 글이긴 해요. 고환율 고금리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다. 한국 경제가 워낙 잘 나가니까 치러야 되는 김용범 실장의 표현을 빌자면 성장의 비용이다. 성공의 비용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측면에서는 뭐 참 좋은데 김용범 교수님이 아니고 김용범 정책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또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경제 관료 중에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이 또 정책실장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경제부총리나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뭐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쉽게 말해서 경제 수장처럼 인식되는 분이 고환율은 괜찮아라는 신호를 주면 아 한국 정부는 1,500원 올라가도 크게 신경 안 쓰나 보구나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왜요? 김용범 교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왜 저번에도 한번 그 저기 논란이 되는 소위 말하는 뭐 초과 이윤, 초과 세수, 국민 배당 그 논쟁도 참 좋은 글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볼 거리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교수님 같은 글을 쓰는지 저는 약간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책임자인데. 네.
3: 그러니까 그 정부 당국자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사실 저는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착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장률 지표도 어차피 올해 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 시장에 올해 코스피 상장된 기업들의 컨센서스가 한 1,000조 좀 넘고 있는데 그 1,000조 중에 500조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좋은데 사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0: 보니까 성장률도 좋고 뭐 고환율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우리 주변에 봤을 때 진짜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냐?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좀 한편으로는 좀 즐기는 것처럼 보여서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1: 그러게요. 뭐 최근에 보면은 백화점 주식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소비가 늘었다는 거고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원달러 환율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 쇼핑하는 게 굉장히 저렴하네. 이렇게 하면서 백화점들 실적 잘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가는 아니고 반도체 엄청난 실적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유입 이게 과연 또 얼마나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인가도 좀 고민스럽긴 해요.
2: 맞습니다. 지금 그 우리 증시가 워낙 올라놓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은 다 주식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다들 좀 뭔가 오른 것 같고 돈 번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쵸. 실물시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빼고는 좋은 게 없어요. 주식이 반도체 빼고 별로 안 올랐잖아요. 고부가 사치 제품 말고는 안 올랐잖아요. 그런 주식 말고는. 그 이유가 국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실제로 고용지표 월간 고용지표 나오는 거 보면 뜯어보면 좋지 않아요. 지금 상황 좋지 않습니다. 근데 성장률은 반도체 덕분에 올해 3%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안 좋은 실물 경제 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증시가 올라서 뭔가 좀 잘 가는 것 같고 선거 국면이니까 뭔가 기세 싸움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나 근데 분명한 건 지금 현재 우리 밑바닥 그 실물 경기는 좋지 않다. 개선된 게 없다. 그러니까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하게 됩니다.
1: 사실 환율이 높아지면 대기업이야 수출 대금이 더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 좋아져서 좋겠습니다만 서민 입장에서 보면 수입 물가 이어져서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버리는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3: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K자 성장, K자 양극화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데만 너무 잘 나간다. 근데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 뭐 좀 너무 고전으로 돌아가지만 예전에 칼 마크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는 부자만 부자 되다가 망할 거다 이 체제가 그렇게 예측했는데 뭐 체제가 망한다는 결론은 좀 다르지만 그 속성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고 미국 보십시오. 미국에서 잘 나가는 우리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시총이 커져서 코스피에서 비중이 커진다고 걱정하지만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M7만 잘 나가는 거고 거기만 잘 나가는 거고 사실 이 더군다나 이 AI 경제는 사실상 독점을 권장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1: 특히 AI 시스템.
3: 예, 그렇기 때문에 이 K자 양극화라는 거는 어느 나라나 겪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K자 양극화가 싫으면 방법은 성장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K자라도 양극화, K자 양극화라도 성장하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정부가 소위 말해서 기업의 이윤을 뭐 그걸 강제라고 표현하건 뭐 자발적인 권고로 표현하건 어쨌든 많이 가져와서 나눠주는 이 역할을 정부가 계속 더 많이 하도록 강제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잘하는 정부가 살기 좋은 자본주의를 만드는 나라가 될 거고 그걸 못하면 정말 부자 천국만 되든 그런 나라가 되겠죠. 네.
1: 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타이완도 그렇고 아시아 쪽은 AI 투자로 인한 그 수혜가 이어지면서 증시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좀 유럽에서 성장률 떨어지는 나라들도 증시는 거의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양극화 현상은 또 우리나라만의 일은 또 아닌 거고 또 거기에 우리는 또 환율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들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참, 그, 금통위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8일에 신현송, 그, 신임 한국은행 총재.
3: 네.
1: 그 취임하고 첫 금통위인데요. 좀 어떻게들 예상이 됩니까?
2: 이번에는 올리지 않겠죠. 근데 올 초만 해도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 했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하반기 중에.
3: 네. 동결이지만 곧 올릴 거라는 신호를 강하게 주고 동결할 거다라는 게 현재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2: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1: 동결한 후에 인상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겠죠.
2: 네.
1: 28일 금통위 이후에. 다만 또 그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내수가 좋아서 그런 건가.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너무 불타올라서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진정시켜야만 하는 건가. 참 이 물음에 대한 이야기 28일 이후에 또 한번 또 해보시죠. KBS 서영민, 김준범, 석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단원 조태한입니다. 멋진 친구들은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극단입니다. 저는 단원이 된 지 15년이 됐고요. 연극 공연을 하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연극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보다는 문화예술을 통해 교육을 하면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특별한 것이 아닌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부와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낮부터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남풍이 유입되고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경남에도 최대 100, 호남에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도 국지적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앞으로 남해안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강원도와 영남,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탱크데이 사태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기뢰 부서를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한 공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부사령부는 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5일 중재국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조치와 제재 완화의 선호 문제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진전이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현재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완화와 휴전 연장, 후속 핵협상 개시 등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각 25일 성명에서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키이우 내 우크라이나 군수산업 시설 타격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 공관 직원 등 외국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키우

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성명에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키이우 주재 미 외교관도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멧돼지 두 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엽사와 함께 출몰 약 2시간 반 만에 멧돼지들을 모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을 신고할 때 봐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이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억 원,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지급 상한이 사라져 대규모 주가 조작이나 회계 부정 사건일수록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달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3월 말 연체율은

0: 전월에 3조 원보다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0.02%포인트 떨어졌고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76%로 0.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스웨덴 고센버그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트램과 충돌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현재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버스는 튀르키예 자율주행차 업체 카르산이 만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3월부터 테스트 주행을 했고 이날이 일반 승객을 태운 첫날이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이 10에서 60, 호남 남해안 최대 120mm 이상, 영남 남해안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7도 등으로 전국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경제상식 퀴즈. 오늘 좀 쉬웠죠? 정답은 오픈런입니다. 오픈런. 최근에 국민성장펀드 판매 시작하자마자 오픈런이 몰렸다고 하죠. 실제로 그 점포 앞에 기다리신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온라인에서도 특정 증권사는 뭐 10분 만에, 어디는 30분 만에, 어디는 2시간 만에 판매가 마감됐다고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에 2차로 국민성장펀드를 이제 추가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다라고 하죠. 427호 쓰시는 분이 저도 오픈런 해서 국민성장펀드 가입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그리고 이성호님, 성공예감 1등으로 출석하기 위해서 초시계를 작동하면서 출석 체크 오픈런 합니다. 사실일까요? 항상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부도 그렇게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5811님, 정답 오픈런. 순간, 순발력이 좋아야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말인가요? 라고도. 아, 그렇죠. 그래서 순발력이 떨어지면 특히 이제 뭐 모바일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오히려 불리해지실 수도 있죠. 이성진님, 오픈런마저도 곧 로봇이 대신해줄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콘서트 티켓이라든지 야구 티켓 같은 경우에도 매크로라는 걸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 자동화된 프로그램. 뭐 사실 그게 또 뭐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걸 또 AI로 코딩을 해서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AI, 로봇이 그것도 이제 대신해줄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도 그래서 또 미리 준비가 되어야겠죠. 2877님, 전주 찐팬 김재욱,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전주 한방병원에서 치료 중에 듣습니다. 아이고,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요. 고맙습니다. 0036님, 정답은 오픈런. 내 주식은 왜 빨간불이 안 켜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증시를 한번 볼까요? 우선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3.12% 오른 8092 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14% 오른 1186을 나타내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2.5% 오른 30만원. 하이닉스는 7% 오른 207만 7천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계속 올라가네요. 오, 19%나 올라서 오른폭 거의 2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60만 원. 시가총액 거의 120조 원을 내다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4%대 상승. 현대모비스는 2%대 상승. 조선 자동차. 이젠 사실상 자동차가 아니라 이걸 로봇주로 보시는 분들 많던데 현대차도 4.7%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2차전지, 바이오 등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9원, 1510원 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생활사전 시간으로 2부 이어갑니다. 미국의 주요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 연례회의, 개발자 대회

0: 같은 걸 엽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협업하실 개발자분들은 이런 점을 주목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엔비디아는 GTC, 애플은 WWDC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구글이 I.O.라고 하는 개발자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역시 그 청사진은 AI에서 나왔는데요. 와이스트릿 송이라 기자와 함께 들여다보시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사실 그동안에는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는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구글의 개발자 회의는 별로 이슈가 안 됐었잖아요.
1: 그래요? 아닌데. 구글 I.O.도 많이들 이쪽 업계에서는.
0: 네. 특히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더 많이 집중하지 않나 싶은데.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0: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안경이 화두에 올랐어요?
1: 맞아요. 제가 쓴 안경 보이시나요?
0: 그냥 뿔테 안경.
1: 그냥 안경으로 보이시나요?
0: 스마트 안경 아니잖아요.
1: 앞으로는 진짜 이 일반 안경인데 이 안경과 네. 스마트 안경을 정말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네. 저 이번에 구글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연례 개발자 행사인 구글 I.O.에서 이 삼성전자, 퀄컴이랑 같이 개발한 AI 스마트 안경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현대인들의 필수품은 스마트폰이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AI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이제 주머니에서 가방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제 뭔가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기본적인 것들은 이 안경 다리를 한번 쓱 문지르면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냥 말만 하면 안경이 대답해주고.
1: 그렇죠. 살짝 이렇게 수다 떨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구글이 새롭게 내놓은 AI 글래스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기기가 아니고요. 스마트폰의 기능을 보조하는 기기로 일단 출발합니다. 안경 속에는 이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네. 안경을 쓰고 음성으로 각종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면 스마트폰과 연동된 이제 AI가 이걸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메뉴판을 보면 지금 어떻게 하세요?
0: 그 카메라로 볼 때.
1: 네, 메뉴판 볼 때.
0: 아, 요즘엔 이제 사진을 찍으면 또 자동 번역이 되죠.
1: 그렇죠.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0: 그쵸, 번역 앱이 실시간으로.
1: 그렇죠.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안경을 쓰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 내장 카메라로 이거를 즉시 인식을 해서 음성으로 번역을 해서 들려줍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지도를 찾을 때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고 목적지를 검색해서 안내를 그렇죠. 받잖아요. 이것 또한 길 가다가 그냥 모르겠으면 음성으로 여기 어디야? 거기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자동으로 어디 방향으로 가라고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0: 그러니까 조수석에 탄 사람이 얘기해 주듯이.
1: 그렇죠.
0: 안경 다리 어디 스피커에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 스피커로 딱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이 글래스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음성으로 편집까지 실시간으로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평소 쓰고 다니는 안경 하나만 있으면 내 비서가 내 얼굴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이 올 가을께 이 제품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가격 같은 이제 구체적인 사양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399에서 499달러 선이 될 거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0: 우리 돈으로
1: 한 60만 원대 네.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 이걸 가을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구글 글래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거의 한 10년쯤 됐나요?
1: 맞아요.
0: 구글이 안경, 스마트 안경 내놓은 적이 있었잖아요.
1: 있었어요. 예. 네, 완전히 처참한 실패작으로 돌아갔긴 했는데 아이폰이 처음 등장한 게 2007년이었죠. 네. 그 이후에 빅테크들이 오랫동안 이 스마트폰을 보조하는 혹은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 디바이스를 끊임없이 개발을 해오고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이 글래스고 구글은 2013년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면서 스마트 안경을 내놨었죠. 네. 이제 무려 13년 전인데요. 당시 안경을 착용한 그 스카이다이버들이 다이빙하는 영상을 막 공개를 하면서 이제 이 대중의 기대감도 한껏 부풀어 올랐었는데 이 시도는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요. 일단 그때는 가격이 1,500달러가 넘었어요. 그래서 대중화되기엔 너무 비쌌고 이제 디자인도 일반 안경이라기보다 는 이 앞부분만 약간 그 모듈식으로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튀어나온 이 사이보그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스마트 안경을 꼈다는 걸 알 수 있는. 네. 그래서 일상에 끼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고 또 안경 알 안에 디스플레이가 이 여기 내장이 네. 돼 있어서 발열이나 배터리 문제도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카메라로 상대방을 촬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티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 공공장소나 화장실에서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출입을 거부당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글래스 홀이라는 굴욕적인 좀 별명이 생기기도 했죠. 글래스 플러스 이 땡땡땡이라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결과적으로 이 기능은 적었는데 디자인은 별로였고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에 이 구글의 스마트 글래스는 2년 만에 당시 단종이 됐었습니다.
0: 그게 13년 전이에요 벌써?
1: 네, 2013년.
0: 너무 빨리 앞서간 거죠.
1: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0: 그럼 지금 나오는 거 13년 만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그러니까 구글이 13년 동안 그러니까 절치부심 끝에 내놓은 이번 글래스는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실용성을 끌어올린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우선 기능적으로는요, 이 내장 디스플레이를 과감히 없앴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스마트 안경은 그 눈앞에 직접 디스플레이를 띄운다는 그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기술적인 우위를 좀 보여준다라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작년 구글 I/O 때만 해도 이 스마트 글래스에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당시 구글은 가로 세로 1cm 크기의 반투명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스마트 글래스를 작년 I/O 때 소개를 했었는데
0: 렌즈에서 뭔가 디스플레이처럼 화면이 나오는
1: 그렇죠. 근데 이번에 공개한 모델에서는 이 디스플레이를 생략했습니다.
0: 아, 그러면 누구냐 렌즈 아무거나 낄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 대신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기술적인 완성도와 가격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한마디로 있어 보이는 디스플레이를 제거하는 대신에 고성능 마이크랑 스피커를 탑재해서 내 옆에서 조곤조곤 누군가 말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발상에 전환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음성 안내라고 하면 외부에 이거 소리가 다 들려서 뭐 개인정보 침해나 뭔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안경 다리가 귀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안경 다리 부분에서 귀 방향으로만 소리를 보내서 생각보다 외부의 소리가 노출이 잘 안 되고요. 또 조용한 공간에서는 이어폰으로 착용을 하면서 충분히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13년 사이에 시장이 원하는 거, 싫어하는 걸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한 것 같네요.
1: 그렇죠.
0: 근데 사실 그 사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AI였습니다.
1: 맞습니다. 예. 13년 전 글래스는 안경 그 자체에서 연산을 모두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한두 시간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얼굴에 이제 열이 확 오르니까
0: 뜨겁고.
1: 근데 이번 모델은 스마트폰의 그 프로세서와 클라우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조 덕분에 안경 내에서 하는 연산 부담을 줄였고요. 발열도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배터리 효율도 일상생활에서 종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됐고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무게도 가벼워졌겠죠. 무엇보다 이 새로운 안경은 강력한 AI가 있기 때문에 더 똑똑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눈에 띄는 외형과는 달리 사진을 찍거나 뭐 간단한 업무 처리 정도만 가능했다면 네. 이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재미나이가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원하는 정보를 줄줄이 가져다 주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0: 네.
1: 지금은 어떻게 요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0: 뭐 스마트폰으로 뭐 검색하고 그렇죠. 이거 맞나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1: 하죠. 진짜 예. 요리할 때 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레시피 찾아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0: 왜냐하면 손에 묻은 거.
1: 손에 묻은 간장 3스푼, 설탕 1스푼 이런 레시피를 다 띄워놔야 되고 한참 요리를 하다 보면 손에 묻었는데 스마트폰 다시 들어갖고 화면을 켜야 보면.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는 이 안경 하나만 있으면 훨씬 더 이게 간결해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냉장고 카메라로 보여주면서
1: 그렇죠. 내 눈을 내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냉장고 안을 보고만 있어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스캔해서 재미나이가 아, 이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는 요거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요. 제 시선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지시를 내 옆에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부로서 정말 너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수학 문제를 이제 보고만 있어도 문제 풀이법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과외 선생님 역할도 할 수 있고 게다가 뭘 잃어버렸다 하면은 그 물건 혹시 어딨냐고 물어보면 내 카메라상 가장 마지막으로 이 물건을 캐치한 시점을
0: 좋다.
1: 네, 장면을 알려줘서 기억을 더듬어 보게 만드는 이제 저 같은 이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수도 있다.
0: 내가 이어폰 어디다 놨지? 그러면 그렇죠. 마지막으로 2시간 30분 전에 소파 위에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1: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로 정말 비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다 이 똑똑해진 두뇌를 가진 AI 덕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요새 아들이랑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의 어원이나 어떤 사건의 그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유래 같은 거를 챗GPT나 제미나이에 맨날 물어보거든요. 호기심이 너무 많으니까 초등학생들은.
0: 좋네요.
1: 근데 이제 그때마다 스마트폰 어딨어? 엄마 스마트폰 찾아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안경을 끼고 있으면 바로 물어봐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또 이런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어서 아 이게 얼리 어댑터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인 저도 기능들을 보니까 이거 좀 사고 싶은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성원 님도 그 스마트 안경 꼭 접하고 싶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죠 13년 사이에 그 사이에 없던 AI 기술이 더해졌고 저희가 그 유튜브랑 KBS 콩으로도 보실 수 있게 화면으로 띄워드렸는데 사실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고 거의 그냥 일반 뿔테 안경
1: 맞아요.
0: 느낌으로 많이 변했어요.
1: 맞습니다.

0: 이거 사실 이제 디자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이 같이 또 협업을 많이 했잖아요. 네, 기술도 맞습니다. 그렇고.
1: 이번 이 구글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서 구글은 소프트웨어와 AI를 맡았고요. 실제 소비자가 착용하는 기기를 만들고 완성하는 건 삼성전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의 설계, 생산, 핵심 플랫폼 구축을 전부 다 이제 구축을 주도를 하는 메인 파트너 역할을 삼성전자가 맡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그 구글 글래스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디자인 문제 있잖아요. 네. 구글 안경 너무 투박하고 뭐 이상한 사이보그 같은 디자인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인 그 젠틀몬스터랑 협력을 또 했고요. 젠틀몬스터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브랜드인 와비파커와도 안경 브랜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안경을 만드는 게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안경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산업이래요.
0: 네.
1: 그러니까 패션도 이제 이 핏이 예뻐야 되잖아요, 일단.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눈에 관련된 거니까 의료도 섞여 있고요. 제조해야 되고요. 유통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여러 산업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스마트 글래스를 전자제품처럼 만들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이어폰은 주머니에 넣으면 되지만 안경은 얼굴형, 코 높이, 귀 위치, 무게중심이 조금만 틀어져도 바로 이제 불편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서도 내 얼굴형에 어울리는지 패션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그쵸. 트렌드에도 잘 따라가야 되고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이 뿔테 안경도 이제 되게 올드한 거예요. 요새는 이렇게 얄쌍한 걸 네. 많이 쓰더라고요. 또 안경업은 국가별로도 검안 방식이나 규제도 달라서 온라인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손쉽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닌데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빅테크는 이제 과거 이제 스스로 개발하던 거를 좀 포기를 하고 AI와 칩 운영 체계만 담당을 하고 전통 안경 회사들이 디자인과 착용감 또 유통을 담당하는 합종 연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다 같이 동맹을 맺은 건 서로 윈윈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0: 그렇죠. 그래서 그 안경 업체들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안경 조금만 무거워지면 안경 쓰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1: 그렇죠.
0: 이건 한번 좀 저도 써보고 싶은데 김승일 님이 움직이는 CCTV 역할을 하겠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이혜진 님 수능 때 모든 그 스마트 기기 제출해야 하는데 안경도 그때 내야겠네요.
1: 저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검사.
1: 애들이 숙제 시켜놓으면은 이 안경 끼고 그걸로 다 숙제를 할 것 같은 거예요.
0: 그러니까 네. 김은희 님이 인간을 바보로 만들까 봐 걱정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는 건 편리하지만 이렇게 보내셨고 걱정이 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구글의 스마트 글래스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그 AI 스마트 글래스는 메타. 페이스북 하는 메타가 먼저 내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시장을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메타가 꽉 잡고 있어요. 우리 그 아버지들 라이방 안경이라고 불렀던 예, 그 브랜드 레이벤이랑 메타가 진작부터 협업을 해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를 탑재해서 2023년 이제 내놓았던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래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가 판매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제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70만 원 내외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했고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안경 시장은 메타가 현재 80%의 시장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이 메타의 스마트 안경은 구글과 마찬가지로 헤이 메타! 라고 부르면 네. 음성으로 질문을 던지고 이제 안경 카메라가 내가 보는 사물을 인식해서 답변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확장성으로 따지면 사실 메타보다는 이제 치고 올라오는 구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메타는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서 일상을 촬영하고 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는 등 소셜미디어와 기록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또 AI 모델도 이제 메타 LLM 개발하잖아요. 자체 모델을 써요. 근데 반면에 구글 글래스는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기반으로 구글 지도, 번역, 뭐 이미 가지고 있는 구글의 다양한 앱들을 실생활의 편의를 돕는 기능이 아무래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애플 유저들은 두 모델 다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애플도 올해 4월에 그 네 가지 스타일의 안경 프레임을 이미 테스트를 했고 이르면 내년 글래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메타가 일단 빨리 내놓고 좀 수정을 거듭한다면 애플은 원체 이제 기업의 철학이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이제 제품을 내놓는 특징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플 쓰시는 분들은
0: 거의 뭐 애플이 내놓으면은 다른 업체들은 뭐 수년치를 먼저 또 이제 내놓은 상황이 되는 네. 거고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메타, 구글 거기다 또 이제 애플도 뭔가 준비는 한다고 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안경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네요. 이렇게까지 공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1: 이게 스마트워치나 이어폰처럼 뭐 단순히 그냥 새로운 기기 하나 더 팔자는 수준이 아니에요. 안경은.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넥스트 스마트폰 이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경쟁에서 이게 글래스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인데요.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은 사실 인간의 행동상 꽤나 불편하잖아요.
0: 또 스마트폰 하고.
1: 들고 다녀야 되고 또 무거워지고.
0: 바지 블록해지고.
1: 네, 화면 켜야 되죠. 앱 열고 시선을 내려서 손가락으로 또 눌러야 되죠. 오죽하면 신호등을 하도 안 보니까 바닥에 신호등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느리고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AI의 목표가 인간이 보고 듣고 말하면 바로 AI가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인간과 AI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스마트 글래스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 생각해보면 안경은 잘 때 빼고 하루 종일 쓰고 있잖아요.
0: 그러네요.
1: 항상 눈앞에서 주변을 보고 있죠. 입이랑 귀랑도 가까워서 의사소통이 쉽게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로봇을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의 시선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걸 로봇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모으기에도 이 스마트 글래스가 적격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빠르게 치고 나가, 네, 활용을 해야 이게 좀 선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요즘에 로봇들도 이제 AI 학습을 많이 하는데 네. 1인칭으로 대신 영상으로 학습하는 건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 글래스가 거의 뭐 필수가 되는 거고 완전히 또 다른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된 거네요.
1: 맞아요. 생각해보면 스마트 글래스가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우위를 좀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제품 정도의 인식이었어요. 그냥 알림을 띄우는 수준 정도였는데 그걸 위해서는 굳이 비싸게 주고 이 희한한 디자인의 안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 저도 2020년대 초반에 그 메타 당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퀘스트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0: VR기기.
1: 아, VR기기. 그거를 이제 한번 사서 써본 적이 있는데 그냥 몇 번 신기하다 하고서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터닝포인트를 맞이를 한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를 같이 보고 실시간으로 번역도 해주고 맥락을 기억해주죠. 또 대화도 요약해주죠. 길 안내, 사람 인식, 업무 보조까지 이 강력한 두뇌를 탑재한 AI 비서가 내 귀 바로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양손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 경쟁은 이제 안경 경쟁이 아닌 차세대 운영체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메타가 이 시장에서 유난히 이 다른 빅테크 그들과 비교해서 절박한 것도 이 운영 체제를 선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과거의 경험에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는 뭐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나 개인정보 정책, 수수료 같은 모든 이 어떤 정책들을 플랫폼을 쥔 애플이나 구글한테 통제를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예요. 근데 메타도 이들보다 더 늦게 시작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이 플랫폼, 톨게이트를 갖고 있는 거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다 보니 사실 메타, 메타버스 시대가 나왔을 때도 메타가 제일 빨리 이 VR기기에 돈을 썼고 뭐 그렇죠. 그런 리얼리티 랩 이 실험실을 만든 것도 전부 다 이 운영 체제를 좀 장악하기 위해서인데 넥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톨게이트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관문을 네.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이냐. 근데 또 메타가 하면 구글이 또 안 할 수 없고.
1: 그렇죠.
0: 금방 또 경쟁이 되고.
1: 또 애플도 들어올 테고.
0: 이성호 님이 스마트 안경으로 결제 서비스가 된다면 양손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째려보면서 결제. 5,700원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쳐다보면 결제가 되고 있고.
1: 지금 그 페이스페이는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0: 그쵸, 얼굴로.
1: 네, 얼굴로 하는 거.
0: 다 되네요.
1: 네.
0: 박성춘 님이 길거리에서 모두가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웃길 것 같긴 한데 미래에는 어색하진 않겠죠. 라고도. 야, 그런 시대가 이제 또 열리고 있습니다. 또 그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 또 다른 그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검색창 화면이 개편이 돼요. 이게 네. 25년 만이라면서요.
1: 그렇습니다. 구글 아마 검색창 지금도 좀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우리가 그 매일 쓰는 인터넷 관문인 구글 검색창을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이번 이제 개발자 회의 행사에서 차세대 AI 모델과 AI 에이전트 기반의 대대적인 검색 업

0: 업데이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에이전틱 제미나이 시대의 시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2016년에 AI 퍼스트로의 전환을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올해로 딱 10주년이 됐는데 이제는 전 분야에서 AI가 깊숙이 녹아들어서 본격적인 이 AI로 인한 에이전트, 즉 개인 AI 비서 시장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구글의 관문, 입구라고 볼 수 있는 검색창을 개편한 건데요. 구글 검색창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 이 박스에 검색어를 입력 하면 거기랑 관련된 인터넷 링크를 이제 결과값으로 쫙 보여주고 사용자가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클릭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여기에 AI 기능을 덧입혀서요. 인텔리전트 검색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이미지 첨부할 수 있고요. 영상, PDF, 문서 같은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AI가 검색어나 질문을 더 구체화해주기도 합니다.
1: 그러게요. 그 보면은 AI 모드 뭐 이런 거 벌써 이제 생겨나기도 맞아요. 있고 결국에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 AI 서비스 그 검색창처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5살 아이의 생일 파티 장소와 케이크 맛집, 답례품 추천을 받고 싶으면 각각 하나씩 다 검색을 했었죠. 생일 장소 검색, 맛집 검색, 답례품 검색 따로따로 검색해서 블로그나 뭐 사이트를 뒤졌으면 이제는 검색창에 똑같이 5살 아이 생일 파티 계획이랑 예산을 짜줘. 뭐 케이크도 먹고 싶고 답례품도 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어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I가 검색 결과를 종합해서 일정표를 만들어주고 연동된 서비스를 통해서 케이크 예약이나 장소 대여까지 한 번에 이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색창 개편과 같이 구글이 에이전트형 검색 기능도 이제 올 여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을 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사용자의 메일, 일정, 뉴스 검색 패턴을 분석해서 오늘 꼭 알아야 될 정보를 브리핑해주는 데일리 브리프도 제공을 하고요. 네. 또 검색 에이전트는 이제 24시간 365일 웹을 탐색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용자가 원하는 아파트 조건을 입력을 하면 관련 매물이 웹에 등록될 때 즉시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구글 검색이나 제미나이가 결합이 돼서 더 능동적으로 진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블랙홀의 시공간 영향 이런 과학적인 걸 물어보면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면 네. 즉석에서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자연어로 개인 맞춤 도구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니 앱 기능 검색도 탐색을 할 예정이에요.
1: 요즘에 그 AI 서비스들 막 그 가르쳐주는 강사님들도 네. 많이 또 활동하던데
0: 그쵸.
1: 점점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되게끔.
0: 맞아요.
1: 다 귀찮아.
0: 그렇죠.
1: 알아서 좀 해줘봐.
0: 정말 인간의 능력이 점점 퇴화할 것 같아요. 인반 사는 거 아닌가요?
1: 편해지는 만큼.
0: 네.
1: 입이라도 살아있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보면 챗GPT 나오고 나서 구글 주가 엄청 떨어지고 네. 구글이 내부적으로 코드레드 그쵸, 활동하기도 하고 위기다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년 만에 완전히 반대 상황을 또 이어가는 거네요.
0: 그렇죠.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AI 등장한 다음에 사람들의 검색 패턴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이 검색창에서 아예 그냥 들여놓은 거예요. 흡수를 한 거예요. 누구보다 그걸 빨리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제미나이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지금 9억 명이에요. 이게 1년 전 대비 2배 이상 급증을 한 거고요. 작년에 구글 검색창에 이 생성형 AI 답변 기능인 AI 모드가 요 밑에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AI 모드는 출시 1년 만에 월간 이용자 수 10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생성하거나 처리하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글 서비스로 월 3,200조 개 이상의 토큰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게 1년 전보다 무려 7배가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즉 AI 수요가 그만큼 급증을 한 거고요. 이제 AI 도입으로 검색 시장 자체가 구글의 완전 이제 기본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3년 전만 해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구글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단지 더 많이 검색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검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1: 검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검색하는 거죠.
0: 그래서 질문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표현하고 후속 질문을 이어가면서 여러 형식을 넘나들고 있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더 긴 입력창. 이제는 텍스트를 치면 입력창이 길어져요. 그 텍스트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영상, 이미지 같은 여러 방식의 요소를 기존 검색창 안으로 다 흡수를 해서 이용자가 더 이상 어디에서 검색하면 될지를 고민하지 않도록 한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측은 1997년 한 줄짜리 검색창으로 시작한 구글이 이제 2001년 이미지 검색을 도입을 할 때 약간의 개편을 진행한 후에 이번이 가장 큰 검색창 개편 업데이트라고 밝혔습니다.
1: 25년 만에. 네. 이게 사실 구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 수입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검색창 보여주고 그 안에서 광고 제휴들 띄워주고 하면서 돈을 벌어왔던 건데 그러면 그 광고 매출은 어떨까요?
0: 그 사실 이 지점이 구글의 좀 딜레마예요. 네. 왜냐하면 AI가 질문의 정답을 다 찾아서 요약을 해주면 사용자가 굳이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광고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AI 요약 기능이 도입된 이후에 일반 언론사나 블로그 같은 이 웹 트래픽이 최대 40% 급감했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링크를 누르지 않고 또 이제 화면 안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제로 클릭 현상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 링크를 안 누르면 광고주들도 구글에 광고비를 낼 필요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많이 이거는 실감하고 계실 텐데. 네. 그냥 AI한테 묻고 끝내지.
0: 그쵸.
1: 다른 사이트까지 들어가고 찾아 들어가고 하질 않잖아요.
0: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AI 답변 안에 직접 광고를 심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에 캠핑장 갈 때 필요한 준비물을 알려줘라고 물었을 때 그 답변을 해주면서 그 옆에 텐트나 침낭 정보를 녹여내서 이제 구매로 연결하고 아. 광고를 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광고하는 방식이 좀 바뀌고 있어요.
1: 또 광고를 안 씻는 게 아니라 광고를 씻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광고 효율을 더 높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번 개발자 회의 때 구글이 새로운 AI 광고 툴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가 사용자의 대화 의도를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진짜 이 물건이 살 확률이 높은 고품질 구매자들에게만 정교하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1: 이 물건을 살 만한 사람인지 사려고 하는 질문인지를 파악한다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절대 다수에게 그냥 많이 노출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적게 노출을 해도 이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질 사람이 더 많은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거죠. 실제로 트래픽은 줄었지만 광고를 통한 최종 구매 전환율이나 기업들의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사용자들이 챗GPT나 뭐 메타 AI 뭐 이런 거 다른 그룹 이런 다른 플랫폼 AI 플랫폼을 이동을 하면서 구글의 광고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또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시장 조사 기관이 이 마케터에 따르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AI 광고를 공격적으로 도입한 메타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해 오면서 올해 구글의 미국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이 이번에 이 개발자 회의에서 검색창을 대수술을 하면서 AI 에이전트 기능을 강조한 게 결국에는 다 이 메타나 오픈 AI에게 주도권을 광고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방어전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시대 변화에 맞게 광고 검색창도 광고 유입도 다 이제 바꿔나간다라는 건데 사실 거기는 또 돈이 들잖아요. AI 그렇죠. 시대는 투자 규모 자체가 천문학적이고.
0: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이번 행사에서 AI로 인한 컴퓨팅 용량이 얼마나 폭증했는지 이제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1: 데이터 센터 같은
0: 네,
1: 거.
0: 네. 지난 2년 동안 구글이 구축한 컴퓨팅 용량이 그 전에 20년. 그러니까 구글 설립 이후 내내 투자한 양과 똑같다. 이렇게 밝혔어요.
1: 최근 2년의 투자가 20년 동안의 투자랑 비슷하다.
0: 맞아요. 그래서 구글이 올해 약 250조 원 내외의 설비 투자를 단행할 계획인데 이게 작년의 두 배입니다. 사실 말이 두 배지 250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나요? 그거를 이제 1년 안에 올해 단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 비용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AI 거품론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의구심이 계속 생기는데 이를 두고 이제 순다르 피차이 CEO는 지난 분기에 구글 클라우드의 미실현 계약 잔고가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 303조 원 가까이 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건 기업, 개발자, 소비자 글로벌 전반에서 수요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계약을 이미 수주를 해놓은 상태에서 컴퓨팅 자원이 없어서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죠. 경쟁사에게 당장의 고객을 뺏기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빅테크들이 구글뿐만이 아니고 다른 빅테크들도 그렇게 뭐 채권, 회사채 발행까지 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지금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냥 경쟁에서 이기기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수요가 있다. 저렇게 고객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또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투자를 한다.
0: 그렇죠.
1: 이거예요.
0: 그리고 그 토큰 수가 7배가 증가한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예.
1: 그만큼 AI를 사람들이 많이 쓴다.
0: 없으면 안 되는 예, 지금 상황이 됐다.
1: 사실 이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우리 뭐 반도체 비롯한 수출 기업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들의 네. 어마어마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AI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이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 칩도 더 필요하고 덕분에 우리 기업들의 이익도 크게 는 거죠. 오늘 주가가 오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2027 회계연도 1분기 실적 2월에서 4월까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대규모 데이터 운영 센터 이제 네 곳이 이 네 곳이 어디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예요. 이 네 곳 회사의 AI 인프라 투자가 2030년까지 연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해서 6천억 원이 아니고 6천조 원입니다. 이 네 개 회사의 올해 설비 투자액이 약 7천억 달러인데 이들의 투자 규모가 4년 후에는 5배 이상 커진다고 예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와 중앙 처리 장치 CPU를 파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젠스왕은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검색하거나 이제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에 이 작업은 모두 CPU에서 또 처리를 된다면서 수십여 명의 AI 에이전트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눈에 띄게 이제 커지다 보니 엔비디아가 아예 매출 보고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 게이밍, 전문 시각화, 자동차, OEM 및 기타 이렇게 나눠서 각각 분야의 매출을 보고를 했는데 이거를 딱 데이터 센터와 엣지 에이밍 이게 딱 두 개로 단순화를 했어요. 이제 비중이 줄고 있는 게임용 GPU와 디자인 이 엔지니어링 GPU 매출을 엣지 컴퓨팅으로 묶고요. 하이퍼스케일러와 AI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합쳐서 데이터 센터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이 엣지 컴퓨팅 이렇게 두 가지 부분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향후 5년 내 피지컬 AI와 로봇 공학 분야가 엄청나게 빠르게 또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엔비디아 젠슨 황이 나한테 보고할 때 어떤 부문 이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와 네, 그렇죠.
0: 그 외
1: 이렇게 나눠서 보고하라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냥 AI가 기본인 시대다 보니까 또 AI 인프라 관련해서 이 시장에서 인수합병 M&A가 또 엄청나게 활발하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그 AI 인프라의 지금 가장 큰 병목이 이 데이터 센터에 또 필요한 전력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빅테크들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금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M&A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의 인수합병 거래 규모가 2천억 달러 약 302조 원으로 2023년 대비 2배 이상 급증을 했어요. 이제 과거 인터넷 혁명 때와 비교해서도 AI 시대에는 반도체와 에너지, 네트워크,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요한 자금이 수조 달러대로 불어났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력 수요 급증은 에너지 기업의 M&A를 촉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전력회사 넥스트에라는 경쟁사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4,200억 달러 규모의 합병 계획을 발표를 했고 앞서 영국의 최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도 경쟁사인 켈파인을 약 27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이 거래를 주관하는 금융회사들의 이제 매출도 늘어나겠죠. 대형 사모펀드들도 역시 여기에 많이 뛰어들고 있고 최근에 블랙스톤은 아예 구글이랑 협력을 해서 AI 클라우드 인프라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 빅테크들이 에너지 회사들을 M&A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아예 M&A가 이제 뭔가 반독점 규제에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진짜 큰 회사들은 아예 기업 전체를 인수하는 대신에 스타트업들의 이 지식재산권 IP만 확보를 하고 핵심 엔지니어만 영입하는 전략도 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1: 핵심 엔지니어 많이 영입을 하고 또 기업 또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네. 정작 직원들은 내보낸다면서요.
0: 그렇죠. 그게 참 아이러니인데 작년에 메타 영업이익이 120조 원이 늘었거든요.
1: 늘었어요.
0: 근데 이 메타는 최근에 이달에만 전체 직원의 10%인 8,000명을 해고했습니다.
1: 현재 실적이 늘었는데도.
0: 실적이 늘었는데. 지금 공석, 그러니까 공석 아직 안 뽑고 있는 자리가 직무가 6,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채용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총 14,000명의 인력 축소 효과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빅테크들이 빅테크를 사람 자를 때 그 주변에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출근 준비하고 있다가 이메일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은 해고가 너무 자유로워요.
0: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메일 한 통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카드키 작동 안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접속이 안 돼요.
1: 그러게요.
0: 네. 참 이게 한쪽에서는 핵심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수백억 원대 연봉을 패키지를 제시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게 이제 빅테크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인건비를 줄여서 뭘 하냐. 역대 최대 규모 AI 설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AI를 활용한 새로운 앱 두 개를 잇따라서 선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릴리즈를 하진 않았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용자들끼리 관심사를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앱 포럼이라는 앱을 아무 공식 발표 없이 공개를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앱이 페이스북 내에서 관심사가 동일했던 사람들끼리 의견을 공유했던 그 그룹 기능을 따로 떼내서 이게 특정 대화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든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질문하기 기능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룹에서 논의된 답변을 한 번에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할 때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또 인스타그램 내 친구를 맺은 이용자들끼리 확인 즉시 사라지는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인스턴츠 앱도 또 선보였어요. 이렇게 AI를 활용할 다양한 앱들을 속속 출시를 하면서 SNS 생태계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오,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는데 사실 AI 시대의 빅테크들도 변하고 빅테크들의 M&A나 고용도 변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또 AI를 쓰는 사람들의 또 행태도 변하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그 스마트 글래스 이야기할 때 2406님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 같다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그쵸. 있겠네. 시각장애인분들 스마트 글래스 쓰고 다니면서 음성으로 옆에서 계속 앞에 횡단보도입니다. 계단입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고 참 기술의 편리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을 또 같이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죠. 오늘은 와이스트릿의 송이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오늘 직접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계그룹은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트럼프는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거론해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기뢰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 등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을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이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하이브리드였는데요. 1231님, 하이브리드 차를 타면 주차비도 50% 할인이라 좋아요 하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1: 그렇죠. 하이브리드카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해서 친환경 차량은 그 공영 주차장에서 50% 주차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게 예전에는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인증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스티커 발급 없이 그냥 아예 자동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등록된 걸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방안이 거의 다 쓰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그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이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차가 저공해 차량에 해당이 되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6859님. 수소차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나요? 전기차만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1: 일반 내연기관에다가 수소를 같이 쓸 수 있는 아마 그런 하이브리드 여쭤보신 것 아닌가 싶은데 아직 그게 상용화된 거는 없고요.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개발은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네.
1: 실제로 그 수소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그 안에서 이게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연료로 태워서 운행하는 방식도 네. 지금 뭐 연구개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수소 차량도요. 일종의 하이브리드 카입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연료처럼 때우는 게 아니라
3: 네.
1: 수소를 스택이라고 하는 엔진 같은 거죠. 거기에 넣으면 수소를 연료로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이것도 하이브리드라고도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을 FCEV라고 하는데 퓨얼셀, 연료 전지, 일렉트릭 비이클, 전기차 네. 이렇게 부르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혜숙님, 인적공제는 세대주만 할 수 있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인적공제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소득 요건도 있는데요. 부양하는 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라면 세대주가 남편이더라도 아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나 친정 부모님 등을 아내 쪽 부양 가족으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리고 ETF 괴리율 여쭤보신 부분이 있네요.
3: 네. 최성현 님이요. ETF 괴리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1: ETF 이야기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괴리율을 잘 모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살 때 그 상품의 실제 가치보다 500원, 1000원, 10,000원, 20,000원 더 비싸게 산다면 네. 어떨까요? 배 아프죠?
3: 네.
1: 그걸 나타내는 게 괴리율입니다.
3: 아.
1: ETF는 일종의 이제 사고팔 수 있는 상장된 펀드인데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는 사려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면 가격이 좀 고평가될 수도 있잖아요.
3: 그렇죠.
1: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 펀드라는 바구니 안에 담고 있는 것의 가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 담고 있는 것의 가치와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그 가격이 꼭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죠.
3: 네.
1: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순자산 가치 대비 가격. 이게요. MTS라고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그 모바일 네. 앱에 들어가 보시면은 ETF 안에 ETF 정보라고 있습니다. ETF 정보 안에 괴리율이 있거든요. 괴리율이 높다라는 건 순자산 가치보다 지금 ETF 가격이 비쌉니다라는 네. 거고 괴리율이 마이너스라는 건 순자산 가치보다 지금 ETF가 너무 저렴하게 떨어져 있습니다라는 네네. 거니까 어떨 때 사는 게 이득이고 어떨 때 사는 게 손해인지는 상식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괴리율이 너무 높을 때만 따라가시면 안 되고 항상 그 매수 체결하기 직전에 살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됩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 상황이 참 좋죠. 현재도 8,089 코스피가 3%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34% 오른 1,176이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올게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윤리를 키우고 있는 홍은지라고 합니다. 이제 아기를 안고 이렇게 뭐 창밖에는 저건 구름이야 저건 산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저희가 아기 얼굴을 보면 저희 아기가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얘를 낳기 너무너무 잘했다. 윤리는 우리에게 이제 창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새로운 세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윤리라는 창문이 생겨서 제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육아의 세계라던가 아니면 엄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더 느꼈고 이제 와닿게 돼서 창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윤리야 사랑해.
1: 정여울의 도서관.
2: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자기만의 방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주디스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울프는 가정해 봅니다. 만약 윌리엄 셰익스피어에게 그만큼 재능 있는 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오빠 윌리엄이 학교에 가고 극장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 똑같은 천재성

사랑을 가진 누이 주디스는 집안일을 거들고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꿈을 좇아 런던으로 도망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무대를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글 한 줄 써보지 못한 채 어느 가을밤 교차로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오늘 밤 이곳에 없는 많은 여성 안에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육체를 얻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프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상상 속의 주디스를 불러내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방을 마련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태어날 주디스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요. 버지니아 울프는 진정으로 위대한 정신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조화를 이룬 양성구유의 정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한쪽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 같은 마음 말이죠.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여성적인 남성 혹은 남성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남성을 미워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에너지는 결국 창작의 불꽃을 흐리게 만듭니다. 울프가 원했던 것은 성별의 대립이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아주 힘차고도 다정한 격려를 보냅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여행을 하고 산책을 하며 세계의 미래나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으며 몽상에 잠기고 길모퉁이를 배회하며 낚시줄을 강물 깊숙이 들이우기를 바랍니다. 그 낚시줄이 들이우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무한한 창조성의 강물 아닐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수인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밥을 짓고 집을 돌보는 수인이. 7년 전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작년 엄마의 유방암 4기 진단.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에 엄마는 거동마저 힘겨워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 낡은 라켓과 밑창이 다른 운동화로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한 수인이.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미래의 국가대표까지 기대되는 유망주인데요. 병가 놓아 훈련장을 오가는 힘겨운 일정이지만 코트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한 선수가 됩니다. 엄마의 가슴에 멋진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다는 수인이. 15세 큰 꿈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찬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0: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남부와 산지에는 시간당 10mm 안팎,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경남에도 최대 100mm, 호남에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도 국지적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앞으로 남해안에도 바람이 매우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강원도와 영남,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탱크데이 사태 이후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면서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각 25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기뢰 부서를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한 공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조치와 제재 완화의 선후 문제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진전이 둔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완화와 휴전 연장, 후속 핵 협상 개시 등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카이우 내 우크라이나 군수산업시설 타격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 공관 직원 등 외국인들은 가능한 빨리 키이우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을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이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서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억

10억 원,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내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 16종과 ETN2종 등 모두 18개 상품을 내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따라가거나 반대로 두 배의 수익을 내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법무부가 과거 독재 정권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 인권 유린 등을 자행한 대가로 포상을 얻어낸 검사들의 서훈 취소를 위한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1955년부터 현재까지 71년간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 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상훈법에 따른 서훈 취소 사유를 차례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상우 감독의 네 번째 좀비 영화 군체가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누적 관객수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관객수는 어제 기준 201만 8천여 명으로 개봉 5일 차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600만 관객을 돌파한 왕가 사는 남자가 개봉 12일 차에 200만 명을 넘긴 기록을 넘어서 올해 개봉작 중에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이 10에서 60, 호남 남해안이 최대 120mm 이상, 영남 남해안은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등이 27도 등으로 전국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60일 휴전 연장을 담은 양해각서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세부사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대 쟁점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이에 비례해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란은 합의 발표가 이루어지는 즉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휴전을 이뤄낼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아르헨티나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아르헨티나가 축구 열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아르헨티나 국기를 상징하는 하늘색과 흰색의 응원 도구가 벌써부터 판매되고 있고요. 월드컵 스티커 앨범을 채우려는 팬들의 열정도 뜨겁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농축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이란과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현지, 즉 이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는 가운데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타결 목전에서 교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임에 따라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종전 합의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25일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부사령부는 기뢰부서를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부사령부는 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미군의 공격에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4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근 들어 격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내 군수산업시설 타격을 개시한다고 밝혔는데 나토 지원을 받는 드론 관련 시설과 지휘소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지난 22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21명이 숨진 것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나 외교 인력 등 외국인들은 가능한 빨리 키이우를 떠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석유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5일 니케이 지수는 전거래일 종가보다 2.87% 상승한 65,15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 니케이 지수가 6만 5천 선을 넘어선 건 종가는 물론 장중 기준으로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지난 현지 시각 22일 미국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상승한 것이 주가 상승의 이유라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스웨덴 고센버그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트램에 들이받쳤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역 대중교통관리기관인 베스트 라피크 대변인은 현지 시각 25일 고센버그에서 사람들이 탑승한 자율주행 버스가 제동했고 후방에서 트램에 들이받쳤다며 부상자는 다행히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스트 라피크 대변인은 사고 당시 필요시 안전을 위해 차량을 직접 제어하기 위해 운전기사가 탑승해 있었다면서 사고 경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 자율주행 버스 등은 각 지역 당국의 허가에 따라 운행되며 유럽연합 차원의 상업 운행 허가는 아직 없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웨싱캐스트 고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듣고 있나?
1: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좀 급물살을 타는 듯 하더니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현지 시각 25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양국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 문안을 놓고 협상을 하곤 있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조항을 둘러싼 표현 문제로 네. 협상 진전이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선제적이고 명확한 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이란은 미국의 제재 완화와 자산 동결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좀 희망편을 찾아보자면 노력은 계속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앞선 속보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혹은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2: 이전에는 없었던 얘기죠?
1: 맞습니다.

0: 겁니다. 무조건 미국이 그렇죠. 가져와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런 중대 쟁점 중에 하나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성을 좀 보이면서 협상에 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네, 양측이 모두 좀 신중 모드로 들어간 느낌인데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서명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에 뒤따라야 한다라면서 일기 집권 때 시작했던 협정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단순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종전 협정을 넘어서 이번 기회에 중동 전 지역에 대한 협약으로 이 판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낸 건데요. 이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를 위해서 집권 1기 때 시작했었고 이번 집권 2기에 들어서서도 가입국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1: 네.
0: 앞선 SNS 글에서 아브라함 협정 가입 관련해서 각국에 의무사항으로 요구한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은근히 압박을 하는 모습인데 이 제안은 지난 23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등 주요 중동국 정상들과 전화회의를 하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근데 사우디나 카타르, 파키스탄 등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관련 요구에 당시에 당혹감을 내비친 것으로 네, 파악이 됩니다.
1: 네.
0: 한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제안 후에 잠시 정적이 흐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듣고 있지라고 이제 농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네. 네,
0: 그래서 이제 키워드도 듣고 있니라고 이제 네, 적어냈는데요. 네. 이 역시 이란과의 합의와 관련된 미국 내 지지층의 반발을 감안해서 성과를 키우기 위한 구상으로 좀 보입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단기간 내에 결단하기에는 이런 나라들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1: 그렇죠.
0: 관측이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1: 역사가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협상이 막판 진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지만 한 발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농축 우라늄 관련돼서서요.
1: 네.
0: 그래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관련 양보 요구를 수용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된 협정까지 잘 진행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가 또 막판 복병입니다.
0: 맞습니다. 이 종전 협상 막바지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네. 워낙 농축 우라늄은 또 자세히 다뤄주실 테니까
1: 네.
0: 이것 이외에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가 또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미국 쪽에서는 이란이 특정 조건을 이행한 후에야 동결 자산이 풀릴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 반면에 이란은 양해각서 합의와 동시에 이게 이행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 이행 시점을 놓고 두 나라의 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신뢰 조성을 위해서 미국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고 또 정치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이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0: 이란은 전후 복구와 또 민생 안정 또 환율 관리를 위해서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거액의 외화 자산이 좀 시급한 처지이기도 합니다.
1: 네.
0: 현재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이 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CNN 등 이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 대이란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포기 등 핵 합의를 이행해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스라엘 일부 매체도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한 뒤에야 동결 자산이 해제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거듭 보도하고 있는데
1: 네.
0: 여기에 대해서 이란 매체들은 반대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단계에서 핵 문제는 자꾸 논외다라는 이론을 펼치고 있는데
1: 네.
0: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란 대미 협상 단장이죠. 무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또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 고위급이 25일에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면서 또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또 로이터는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이들이 쉐이크 무하마드 빈 압둘라흐만 또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을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과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주로 다룬다고 전했는데 여기에 특히 압돌나세르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이들과 동행했다는 설명에서 동결자금 해제가 가능하니까 은행 총재까지 같이 간 거 아닐까 라면서 관심이 좀 모였습니다.
1: 네.
0: 카타르의 이란의 자산이 현금 형태로 상당히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계속 인용이 되고 있는데
1: 네.
0: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산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여파로 우리나라에 묶였던 자금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란산

0: 원유 대금 약 9조 원을 국내 은행에 묶어뒀다가 23년도에 미 이란 수감자 교환 협상의 대가로 카타르 은행을 통해서 이란에게 이 돈을 돌려줬는데 한 달 만에 또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동결이 된 겁니다.
1: 네.
0: 향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성사하면 카타르는 마치 우리나라 사례처럼 해외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이 예치될 수 있는 중립적 채널이 될 수 있다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좋아지기는커녕
0: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때 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난했다는 일본의 이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 만날 때 전 세계 시선이 이제 또 타이완 문제에 쏠렸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한 이른바 이 타이완 경고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시선이 쏠렸었는데 이때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일본 재군사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1: 네.
0: 다카이치 산의 일본 총리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가장 격렬한 순간이었다라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1: 네.
0: 특히 사전 실무협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주제여서 미국 측 참석자들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해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와 타이완 총통 두 명을 싸잡아서 비난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지역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두 정상을 지원하고 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일본 총리를 직접 언급하면서 문제 삼은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1: 네.
0: 이 무엇보다 중국이 오랜 기간 반목이 깊은 이 타이완 총통과 동일선상에 둔 게 그만큼 중일 관계가 그렇죠. 지금 최악이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어땠을지도 궁금하네요.
0: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동조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가장 먼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일본 정부도 일단 공식 평가를 자제하고는 있습니다.
1: 네.
0: 일본 언론은 당장 중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과 연기하면서 이 대중 외교를 구상할 방침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최근에 서해와 또 동중국해 등의 군함 100여 척을 배치하면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중일 관계가 더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휴전 속 성지 순례.
0: 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 성지 순례입니다.
1: 네. 네,
0: 현지 시각 25일 이슬람 최고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올해 정기 성지 순례 하지가 공식 시작됐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만 150만 명이 메카에 도착했다고 하고요.
1: 네.
0: 작년보다 외국인 순례객 수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이 하지 이벤트가 특별한 이유는 역시나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휴전 중인 가운데 이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사우디도 지난달 휴전 전까지 이란의 공습 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네, 사우디 국방부는 메카 외곽에 첨단 대공 미사일까지 배치하면서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의 방공망이 깔리는 아이러니가 연출이 되고 있네요.
1: 예.
0: 네. 네, 더 눈길을 끄는 게 이란 순례객의 참여인데 네, 사우디는 교전 상대국 이란의 무슬림에게도 성지 순례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싸우는 와중인데도
1: 네.
0: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고요. 약 8만 7천 장의 비자가 할당됐고 이 중에 약 3만 명이 실제로 메카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예, 하지는 신실한 무슬림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는 종교적 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닷새에 걸쳐서 카바 신전을 7바퀴 돌고 20km를 걸어서 기도하고 또 악마를 상징하는 벽에 돌을 던지는 의식까지 치르는데 2015년에 이 돌 던지기 의식 도중에 압사 참사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을 만큼 매년 인파 관리만으로도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이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1: 네.
0: 전쟁도 방공망도 갈등도 150만 명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들에게 종교가 어떤 의미인지
0: 맞습니다.
1: 또 다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다음 키워드 키우느니 사는 게 빨라.
0: 네. 중국 이야기인데요. 네. 최근 중국 기업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큰 돈을 들여서 해외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를 잇따라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각 23일 중국 기업들이 치열한 내수 경쟁과 디플레이션 압박을 피해서

0: 해외 브랜드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중국이 삼킨 대표적인 글로벌 브랜드로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독일 스포츠웨어 기업 푸마가 있고요. 네. 또 중국 스포츠 의류 기업인 안타스포츠는 올해 이 푸마 지분의 29%를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6,430억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업은 앞서서도 2019년에 뭐 호카, 살로몬, 아크테릭스를 보유한 아메르 스포츠를 인수를 했고요. 지난해 4월에는 독일 아웃도어 브랜드 잭 울프스킨도 사들였다고 합니다. 네. 또 커피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중국 커피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인 루이싱 커피는 지난달 미국 네슬레로부터 고급 커피 브랜드인 블루보틀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은 최근 미국의 친환경 의류 브랜드 에버레인을 1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중국 기업의 해외 소비재 브랜드 인수 합병 규모가 올해 1분기에만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6,35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이 해외 소비재 브랜드 총 투자액이 굉장히 큰 돈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쇼핑을 열심히 할까? 네. 네, 보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안으로는 내수 침체와 디플레이션 압박, 밖으로는 글로벌 브랜드를 처음부터 키우는 것보다 검증된 브랜드를 그냥 통 크게 사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계산이 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는 이 배경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중국의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서방 언론이 최근 이런 현상을 두고 치열한 국내 경쟁 때문이 아니냐라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반박 의견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1: 중국 기업들이 아무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네.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키워드 동지에서 정적으로.
0: 네, 함께 감옥까지 갔던 동지가 불과 1년 만에 적이 된 사연인데요. 네. 바로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의 소식입니다. 세네갈의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대통령이 지난 22일에 우스만 송코 총리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총리를 전격 해임했는데요. 네. 이틀 뒤에는 이 송코 총리와 가까운 국회의장마저 SNS를 통해 전격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사흘 만에 뭐 총리와 국회의장이 동시에 아웃이 된 건데 네.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알아야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파예 대통령과 송코 총리는 함께 당을 창당한 동지였습니다. 원래 대선 후보는 당대표였던 송코였는데 네. 출마 두 달 전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서 출마가 막혀서 당 사무총장이던 파예가 대신 나서면서 44살의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된 겁니다. 네. 파예는 취임 선서를 마친 당일 몇 시간 만에 송코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둘 사이가 좋았을 때는요. 근데 불과 1년여 만에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건데 전 정부가 숨겨둔 약 10조 원 규모의 미공개 부채 처리 방식을 두고 둘이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네. 파이 대통령은 IMF랑 협력해서 이 부채를 재조정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송코 총리는 국가 신뢰도가 무너진다면서 끝까지 반대를 했고요. 실제로 IMF는 이 부채가 드러나니까 세네갈에 대한 18억 달러 규모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2029년 대선 변수도 남아있는데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송코도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1: 아, 그러면 경쟁
0: 맞습니다.
1: 하게 되네요.
0: 잠재적인 경쟁자 상태가 돼서 네. 더 사이가 뭐랄까요. 뜻대로지.
1: 견제가 네. 좀 되겠죠.
0: 맞습니다.
1: 너무 잘 아는 사이니까.
0: 맞습니다. 네. 만약에 파예 대통령과 갈등이 해소되진 않은 상태에서 송코 총리가 국회의장으로 다시 복귀가 되면 앞으로 전국은 더 복잡해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파예 대통령이 새 총리를 지금 들어오기 전에 속보를 보니까 금융위원장 출신의 누군가를 임명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세네갈 법규상 대통령은 총선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어서 연말까지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 양상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권력이 뭐길래 뭐 이런 생각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1: 하나 더 알아보죠. 감동적인 윙워크.
0: 네, 영국 에식스주 요양원에 사는 해리 히스먼의 소식인데요. 올해 98살이라고 합니다. 이 인물은. 네. 네. 어릴 적 꿈이 비행기 위에 날개를 비행기 날개 위를 걷는 윙워크였다고 하는데 네. 12살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 꿈을 접어야 했거든요. 14살부터 전투기 공장에서 일했고 전쟁이 끝난 뒤 생업에 치여서 그냥 잊고 살았었는데 요양원의 소원 성취 프로그램 덕분에 이 86년 묵은 꿈을 다시 꺼냈다고 합니다. 예, 요양원은 혼자 계단도 오르기 힘든 이 할아버지를

0: 걷게 됐다고 합니다.
1: 네, 너무 멋집니다. 네, 네.
0: 맞습니다. 윙워크 최고령 기록까지 세우면서 이 묘기를 통해서 모은 돈은 레녹스 소아암 기금에 또 모금을 하면서 소아암 환자 지원단체에 이 돈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다음 목표는 런던 마라톤 완주라고 하는데 네, 저를 반성하게 되는
1: 그러니까요. 네,
0: 소식이었습니다.
1: 꿈을 꾼다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 꿈을 꿉시다. 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리처드 앤 아담의 When She Loved Me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오늘 직접 사과하고 고기를 숙였습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트럼프는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거론해왔습니다. 미군 중보사령부가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기뢰부사를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 등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체를 먼저 보장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주 국방 의지가 있어야 동맹도 유지될 수 있다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0: 김승원 취재수첩.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보겠습니다. 정덕주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0: 네. 자, 북중미 월드컵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뭐 벌써부터 기대감이 들떠 있다고요?
1: 네. 월드컵이 다음 달 시작되는데요. 축구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축구는 정말 중요한 테마입니다.
0: 네.
1: 남자아이들의 대부분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기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축구 교실에 등록해 다니곤 합니다.
0: 네.
1: 그렇게 동네마다 축구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3, 3, 5 모여 축구공을 쳐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축구의 나라답게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 시즌이 되면요.
0: 네.
1: 나라 전체가 월드컵에 열광하는데요. 파티용품을 파는 상점들은 전부 아르헨티나 국기색인 하얀색과 하늘색의 응원봉, 고깔모자 등의 응원용품으로 도배되어 있고요.
0: 네.
1: 또 국가대표팀 유니폼 색이나 모양으로 전부 진열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이 다가오는 요즘에는요. 애완용품을 판매하는 펫숍의 경우도 쇼 윈도우의 국가대표팀 색깔의 애완용품으로 전부 진열되어 있습니다.
0: 네.
1: 월드컵 시즌에는요. 산책하는 강아지들조차도 국가대표팀 유니폼 색깔의 산책옷을 입고 도심을 활주합니다.
0: 네.
1: 대부분의 강아지 옷의 등번호는요. 축구의 신으로 알려진 10번의 마라도나 혹은 축구의 황제인 메시입니다.
0: 마라도나 강아지, 메시 강아지가 많이 있군요.
1: 네.
0: 정말 예, 그야말로 월드컵과 축구에 아주 진심인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 사실 월드컵 성적도 그간 좋았었잖아요. 워낙 잘하니까.
1: 네. 네, 그렇습니다. 남미 축구 강국인 아르헨티나는요. 역대 월드컵 본선에는 총 19회 출전했고요.
0: 네.
1: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통산 승점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월드컵에서 통산 3회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1978년과 멕시코 1986년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차지했습니다.
0: 네.
1: 또 준우승도 3회 했습니다. 월드컵 성적만으로도요. 아르헨티나는 자타공인 축구의 강국입니다.
0: 그렇습니다. 저 그런데 아르헨티나 정부가 월드컵 경기장에 입장을 할 수 없는 아르헨티나 사람들 명단을 미국에 전달했다고요?
1: 네. 알렉산드라 몬테올리바 안보부 장관은요. 아르헨티나인 3만 4천 명의 명단이 미국에 전달돼 이들은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을 거라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경기장 내 폭력 행위로 등록된 2만 1천 명과 양육비 미납자 1만 3천 명 등 총 3만 4천 명입니다. 이번 건은 월드컵 준비를 위해 미국 정부 기관과 체결한 안보 협정의 일환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로써 아무리 열혈 축구 팬이라 해도요.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이들과 이미 경기장에서 폭력을 행사해 적발된 이들은요. 월드컵 경기장 입장이 안 됩니다.
0: 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또 아르헨티나에서는 월드컵 스티커 앨범 모으는 게 유행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매 월드컵 시즌마다 월드컵 공식 스티커 앨범을 채우는 팬들은요. 열성을 다하는데요.
0: 네.
1: 올해도 어김없이 팬들은 앨범에 스티커를 채우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 월드컵에 비해 규모도 확대돼서요. 48개국이 참가하기에 스티커 양도 증가했는데요.
0: 네.
1: 앨범은 15,000 페소, 하나로 약 15,000원이고요. 총 112페이지로 980개의 스티커를 붙이면 완성됩니다.
0: 네.
1: 한 팩에 7장씩 오는 스티커는요. 팩당 가격이 하나 2,000 페소, 하나로 약 2,000원 정도 합니다. 언론이 전문가들까지 동원해 앨범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인포바의 신문이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 대학교 운영 연구학과의 폴 하퍼 교수에게 자문한 바에 의하면요. 스티커 980개를 모으는데 팩당 7개씩 들어있는 구성으로 보면요. 총 1,045팩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0: 네.
1: 즉 이론적으로 1045팩을 사면 앨범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론과는 달리요. 앨범이 채워질수록 이미 가지고 있는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꾸준히 증가하기에 앨범 채우기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0: 네네.
1: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팬들은 공원에 자발적으로 모여 스티커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가끔 저녁에 산책하러 공원에 가면요. 예. 누가 모이자고 한 것도 아닌데도 공원의 열악한 불빛에 의지해 또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서 스티커를 교환하는 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0: 예, 아이, 재밌네요. 그 월드컵 근데 앞두고 지금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선수가 약간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1: 네, 25일 메이저리그 사커의 인터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 유니온의 경기는요. 아르헨티나 축구계를 긴장시켰습니다.
0: 네.
1: 인터 마이애미 소속의 메시가 73분경 왼쪽 다리에 불편함을 느껴 경기장을 떠났고요.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 건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월드컵에 데뷔하기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올해도 우승을 염원하는 이곳 축구의 나라 사람들에게 메시의 일거수일투족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0: 그렇죠.
1: 아직 부상권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고 또 메시 상태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해서 일단은 다행이라 봅니다.
0: 네, 월드컵을 앞둔 아르헨티나의 축구 열기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양측 모두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물론 또 협상 결렬에 대한 경고도 이어지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미 이란 종전협상이 타결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그리고 걸림돌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뭐 마지막 줄다리기다, 뭐 숨고르기 단계다 여러 가지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이 두 나라 반응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1: 제일 중요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많아지고 이 말했다 네. 저 말했다.
0: 네.
1: 이제 뭔가 고비에 왔던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에는 대부분 협상됐다.
0: 네.
1: 이렇게 말했다. 24일에는 협상팀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지시했다. 그랬다가 25일에는 위대한 합의가 아니면 안 한다. 또 그랬다가 또 농축우라늄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이란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네. 또 밝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협정, 즉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협정을
0: 그러니까요.
1: 확대하는 것도 조건이다. 이런 얘기다. 온갖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0: 예.
1: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뭔가 고비에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0: 네.
1: 루비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왔다 갔다 했어요. 24일 인도 방문 중에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좋은 소식을 접할 것이다. 그랬다가 그 다음 날에는 또 신육론으로 돌아섰다가 또 좀 있다가 저녁 때는 월요일 날 타결 가능성이 있다. 어저께 타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0: 네.
1: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란 쪽에서도 이란 쪽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았지만은 외교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이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합의 서명에 임박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그 이 정도 표현이 좀 장황할 것 같아요. 대부분 합의를 했는데
0: 네네.
1: 이것이 합의에 완전히 임박한 것은 아니다. 이게 현 단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좀 근접한 합의에 근접을 네네. 한 상황인데 뭔가 좀 걸림돌이 네네.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네네. 될까요?
1: 그렇죠. 네.
0: 어떤 걸까요?
1: 그 일단은 그 신중론으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신중을 돌아선 건 네. 합의를 해놓고서 잠정 합의를 하고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국내에 가지고 가서 뭔가 이의가 제기되니까 다시 이제 뱉어내는 이런 것 같아요.
0: 네.
1: 그동안 종전 협상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했던 미국의 엑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이란의 의사결정 체계가 느리고 불투명하다. 그것 때문에 합의가 더 며칠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0: 네.
1: 그동안 미국이 이란 지도부가 통일이 안 되고 고립되고 그래서 합의가 안 되고 뭐 중국 남방 이런 얘기 주장 계속 해왔어요.
0: 네.
1: 뭐 그 이란에서 또 나온 얘기겠죠.
0: 네.
1: 반면 이란 쪽에서는 미국 쪽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0: 네.
1: 마가이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치와 의사 결정이 제도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정치의 불안정성 때문에 어떤 대화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란은 그동안 미국이 합의를 다 해놓고 가서는 또 뒤돌아서서 한두 개 수정하자 그러고 아니면 틀 전체를 바꾸자 그러면 자꾸 골 때문에 옮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해왔는데 이거 역시 그 차원으로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0: 네, 서로가 상대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1: 그렇습니다.
0: 보여지는데
1: 네, 네.
0: 사실 미국 내에서 이란과의 합의에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하죠.
1: 그렇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먼저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그 얘기가 터져 나왔어요.
0: 네.
1: 어저께 이 주말 24일 어제 월요일까지 네. 합의가 근접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공화당 강경파 특히 이란 전쟁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인물이자 친이스라엘 강경파인 린지 그레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0: 네.
1: 현 상태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등 이런 전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는데 협상을 통해 종전하면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왜 전쟁했느냐 이란 정권을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 합법적인 세력으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 그래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0: 네.
1: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공화당의 중진 의원이자 트럼프를 지지해 왔는데 이런 알려지고 있는 이란 미국과 이란의 잠재적 합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이런 말도 했고 로저 워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란이 언젠가 진정성을 갖고 협상을 임할 거란 믿음을 바탕으로 90일 휴전을 한다면 이건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야당이니까 코리 부커 상원 의원이나 크리스 벤 홀론 의원들도 전쟁에 해서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합의냐 이제 비아냥거리는 듯이 뜻을 얘기를 하고 있죠.
0: 네. 네. 그러면 현재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된 거라고 알려져 있나요?
1: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서 이제 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 네. 줄다리기를 한다 그러는데 일단은 이른바 양해각서 즉 종전 현재 휴전을 60일간 더 늘리고 예. 그동안 그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고 그리고 핵 문제 그리고 이란 제재 해제 문제 등은 60일간 동안 논의를 한다는 양해각서에 대해서 채택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들 사안별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거죠.
0: 네. 그 사안별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1: 그렇습니다. 먼저 이 양해각서 자체에 대한 성격과 내용입니다. 일단 양해각서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본 계약이 아니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목표를
0: 얘기를
1: 삼고서
0: 하자. 네.
1: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0: 네네.
1: 이란은 이 양해각서가 원칙적으로 핵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 이른바 본안을 추협상한다 하기 위한 문서일 뿐이다. 이제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있고
0: 네.
1: 이에 비해서 미국은 이 각서의 원칙적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미국 이 각서의 합의 원칙이라는 것은
0: 네.
1: 이란이 농축 우라늄과 핵물질에서 더 많이 양보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제재 해제를 얻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또 이제 강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고위 관련 엑시오스에 먼지가 없으면 돈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먼지라는 것은 트럼프가 말하는 농축 우라늄을 얘기합니다. 즉 농축 우라늄을 더 많이 내놓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많이 내놓을수록 더 많은 것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금이 그냥 즉각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미국은 이 협정의 핵심 원칙은 이행에 따른 보상. 이행하면 보상해 준다. 이러가지라고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죠.
0: 네. 자, 그럼 최대 쟁점 이란의 핵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최대 쟁점인데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고요.
0: 그렇습니다.
1: 일단 미국과 이란은 농축 우라늄, 이란이 갖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처분하고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다는 데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0: 예.
1: 이건 뭐 서로가 부정 안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은 이 핵 프로그램 폐기 문제에 대한 방안이나 시기 등에 대한 틀을 만들어서 좀 구체화도 하려고 하는 거고
0: 네.
1: 이란은 현 단계에서 논의 안 되고 양해각서 체결하고 난 다음에 60일 안에 협상 기간 동안 구체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미국은 농축 우라늄을 미국한테 넘기고 우라늄 농축은 한 20년간 중단하라는 거고 이란은 그런 논의는 저기 양해각서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자.
0: 천천히 하자.
1: 천천히 하자.
0: 네.
1: 이런 겁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밤에
0: 네.
1: 한강에 주장하던 즉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한
0: 네.
1: 400kg 60% 이상의 농축된 한 400kg 정도의 농축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였는데 처음으로 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 즉
0: 네.
1: 미국으로 넘겨서 폐기하거나 혹은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0: 네.
1: 방언으로는 이란과의 협력 및 교유를 통해 현지에서 폐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0: 네.
1: 이 얘기 자체가 상당히 큰 진전이긴 한데 내 트럼프 입장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좀 더 진전으로서는 받아들이고 일단 좀
0: 네.
1: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어쨌든 좀 다른 입장. 기존과는
1: 그렇죠.
0: 좀 다른
1: 네.
0: 입장을
1: 네.
0: 내기는
1: 네.
0: 한
1: 네.
0: 거고
1: 네.
0: 사실 이란은 핵 문제보다 동결자산에 대한 제재 해제 쪽에 더 관심이
1: 그렇습니다.
0: 있어 보이거든요.
1: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 두드러 맞고 전쟁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뭐냐. 이걸 얻어야 될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즉 해외에 있는 동결된 자신들의 자산 해제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이란 쪽에서는 일단 합의 발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즉시 동결 자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해제돼서 이란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0: 네.
1: 그래서 이 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입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해온 타스님.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0: 네.
1: 이런 보도를 했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미국이 첫 단계에서조차 이란 자산 동결 해제를 방해하는 점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양해 각서가 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면은 합의가 안 된다. 협정이 체결 안 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자산 동결이 해제 안 되면은 네. 동결 자산 해제 안 되면
0: 다른 합의가 얘기들도 예.
1: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이란 정부는 첫 단계에서 한 120억 달러 정도의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0: 네.
1: 반면에 미국은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런 원칙을 내세워서 고농축 우라늄을 폐에 반출하고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연계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0: 네.
1: 어쨌든. 그리고 나머지 제재 문제, 동결 자산 말고 나머지 제재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단 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이란과 미국이 그건 어느 정도 입장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이란의 외교부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의 모든 제재 해제 요구는 각서에 명확하게 표현을 하되 짧은 시간표로는 논의될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양해 각서가 완성된 뒤 논의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0: 그러네요.
1: 미국은 어쨌든 핵 문제와 이행과 연동해서 제재도 해제해야겠다는 입장입니다.
0: 네. 또 호르무즈 개방 문제도 협상에서 중요하죠.
1: 네. 일단 호르무즈 개방에 대해서는 양쪽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0: 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면은 미국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 그런데 단 문제는 이란은 해협은 개방하되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과 통제는 우리 것이다 이런 걸 확인하려는 입장이고 미국은
0: 네.
1: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에서 이란이 개방하면 우리도 거기에 비대해서 해상 봉쇄도 해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0: 네.
1: 어쨌든 간에 미국은 60일 기간 동안 이란이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해 자유롭게 선박을 항해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 대가로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도 해제하고 특히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런 겁니다.
0: 네.
1: 트럼프는 24일 소셜미디어에서 봉쇄는 합의될 때까지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최종 합의가 될 때까지 봉쇄는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뜻을 표현한 거죠.
0: 네.
1: 반면에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은 23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와 연안국가 즉 오만과의 문제다. 그리고 이란의 한 소식

0: 동원 CNN에 해협은 이미 개방됐다. 근데 단지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 당국한테 협의를 받아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입장이 원칙 근본적 틈이 다른 거죠. 그런데 네. 어쨌든 간에 현재로는 양해역사가 체결이 되면 30일 내로 그 해협의 물동량을 전쟁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그건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일단 해협은 어떤 양해약세가 체결이 되면 해협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개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이란 자금의 동결 자산도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양해약세가 체결되냐 안 체결되냐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휴전 합의가 네.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 뭐 이스라엘의 네. 어떤 레바논 공격 문제라든지 네. 탄도미사일.
0: 그렇습니다.
1: 그럼 또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일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종전선언이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를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냐민 네타뉴 이스라엘 총리가 24일 날 트럼프와 통화했는데 트럼프가 그 통화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위협에 맞서서 방위할 이스라엘 권리가 이스라엘 권리를 재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하고 싶으면 전쟁할 수 있다는 뜻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군한테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해라 이런 지시를 어제 밤에 내렸습니다.
1: 네.
0: 이란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문제는 사실 이란의 핵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문제 삼았던 건데 네. 이번 양해각서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해역사 이대로 체결되면 이스라엘도 아마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아무튼 큰 틀에서는 타결이 되는데 세부사항에서 여전히 의견 조율이 있어서 이게 휴전이 이번에는 될까요?
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네. 전쟁을 다시 재개하기에는 양쪽이 너무나 큰 부담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물론
1: 네.
0: 오늘 미군이 이란을 약간 공격했다고 하는데 이걸 서로 간에 확전으로 안 가려는 입장은 연연한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전쟁이 다시 재개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고 전쟁을 재개한다기보다는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교착 상태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저렇게 오늘 했던 얘기 1시간 전에 했던 얘기와
1: 네.
0: 계속 바꾸는 입장을 바꾸면서 어느 정도 우리 진전의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협상 타결을 한번 며칠 내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1: 네. 네.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정의기 선임 기자와 글로벌 이슈 꾸며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이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2021년에 이어서 통산 두 번째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 아티스트를 수상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매시 마우스의 Why Can't We Be Friends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남풍이 불어오면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경남에도 최대 100mm의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에도 최대 80mm,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도 국지적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다 보니 퇴근길 교통안전에도 더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9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조원일이었습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 폭우가 예상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고 5.18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우라늄을 이란 내부나 3국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반도체 부문이 주축인 삼성전자의 다른 노조가 찬반 투표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성과급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투표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3: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오는 지역은 전국으로 점차 확대돼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밀려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퍼붓겠습니다. 내일 새벽이나 오전까지 제주 산지와 남해안엔 시간당 50mm 안팎, 지리산 부근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250mm 이상, 남해안 최대 150mm 이상,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은 10에서 60mm 가량입니다. 한여름처럼 강하고 많은 비에 계곡이나 하천에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침수와 산사태 피해도 우려됩니다. 저기압이 통과하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제주도엔 초속 25m 안팎, 그 밖의 전국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고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2: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오늘 직접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자체 조사 결과도 밝혔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지현 기자입니다.
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직접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입니다.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모두 자신의 잘못을

0: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탱크데이 사태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탱크데이 이벤트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까지 4단계 결재 과정에서 이벤트의 부적절함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모든 민현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군은 호르무즈 인근 이란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미국에 내놔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란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다른 용납 가능한 장소에서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에서 밝힌 겁니다.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우라늄 440kg의 처리 문제는 종전 협상의 최대 난제였습니다. 농축도를 90%까지 높이면 바로 무기급 핵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와 폐기하겠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13명의 미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고도 했습니다. 협상 막바지 국면에 핵 그리고 이란 제재 완화 문제로 타결이 멀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무산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한 전투가 재개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 사령부는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기뢰 부서를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1: 이란은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를 먼저 보장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의 불투명한 권력 구조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재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이란의 핵심 요구 조건은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입니다. 미국의 제재 해제 약속만 믿고 선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미국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 경험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동결된 자산과 관련해선 양해각서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이란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협상한 상당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합의 서명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이란 핵과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쟁점의 세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를 둘러싼 안개 정국도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재국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실제 권한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지난 3월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공개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재국들은 이란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군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종식을 포함한 협상안을 논의하는 민감한 시점에 나와 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주 국방 의지가 있어야 동맹도 유지될 수 있다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질서의 현실을 각자도생, 약육강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0: 이에 맞서려면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드론 기술과 함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의 신속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K-방산 육성에도 국가 역량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주국방 의지라며 신속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문했습니다.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하는 동남권 해양 경제권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 주도권을 선점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해수부와 HMM에 이어 공공기관과 기업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적극재정 기조를 반영한 하반기 경제전략 수립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1: 6.3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격전지 서울 유세를 시작으로 충청과 경북으로 향합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국민의힘은 서울 한강벨트에서 보수 표심에 호소합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민주당 지도부는 금융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여의도 출근길로 나섰습니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년도 안 돼 주식을 2배로 올려놨다며 정원호 후보만이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시장이 되면 4년간 정쟁만 할 거라며 잘못한 사람은 바꾸고 잘하는 사람을 뽑자고 했습니다. 지도부는 이어 경기도 여주와 이천을 거쳐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에서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5.18 모욕마저 옹호한다. 구구에게 표를 구걸한다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자고 막판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스타벅스를 공격하고 정부와 경찰이 총동원돼 달려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냐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후에는 스윙부터 지역인 서울 한강벨트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지도부와 따로 유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GTX 노선 철근 누락은 발견 직후 문제없이 처리했다며 정 후보에게 이 문제로 토론하자 다시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1: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이 주축인 제3노조가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자신들도 찬반 투표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건데요. 이번 찬반 투표는 내일 오전 종료됩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번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완제품 부문 중심의 제3노조인 동행노조, 초기업 노조 등 대표 노조가 소수 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중인 잠정 합의안 투표에 5만 명 넘는 완제품 부문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행노조는 지난 20일 노사합의 이후 초기업 노조 측이 동행노조에 찬반 투표를 요청했다가 갑자기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업 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협의 과정 중에 이탈해 투표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조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지만 협상이 반도체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며 이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합의안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사가 어렵게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 간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 초기업 노조 중심으로 진행 중인 잠정 합의안 투표는 내일 종료되는데 오늘 오전 기준 투표율이 90%를 넘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급락했지만 유가가 완전한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통되더라도 즉각적인 공급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로 페르시아만에 묶인 선박 약 2천 척의 재배치와 이란의 공격으로 손상된 유전과 LNG 플랜트 복구가 필요하다는 걸 꼽았습니다. S&P 글로벌은 완전히 가동을 멈춘 일부 유전을 재가동하는 데 최대 7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조사단을 꾸려 6.25 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를 찾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미국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과 함께 오늘부터 한 달간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공동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과거 독재정권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 인권 유린 등을 자행한 대가로 포상을 얻어낸 검사들의 서훈 취소를 위한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1955년부터 현재까지 71년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 포장과 표창 2만여 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상훈법에 따른 서훈 취소 사유를 차례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한 러시아가 또다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외국인을 향해 민간인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외교관도 모두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드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일요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 수백 발이 쏟아졌습니다. 방공망을 빠져나간 일부가 주거 지역을 덮치며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러시아는 키이우 타격을 또 예고했습니다. 군수산업시설이 대상인데 나토 지원을 받는 드론 관련 시설과 지휘소 등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 공관 직원과 국제기구 대표부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키이우를 떠날 것도 경고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키이우 주재 미국 외교관 대피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2일 기숙사 드론 피격 이후 연일 보복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역 당국은 점령지 루한스크 지역의 대학교 기숙사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받아 학생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당시 공격이 군 사령부를 타격했다며 러시아가 정보를 조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동맹국들을 향해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또 장거리 드론 기술을 이용해 러시아 전역의 석유시설을 끈질기게 공격 중인데 이날도 러시아 브랴스크주의 석유 저장시설을 타격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 대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과 검찰을 고소하겠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혐의에 대해 자세히 반박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과 검사를 법 왜곡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다고 주장해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에 김세론 씨가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제 증거라며 제시된 자료들 역시 신빙성이 낮다고 봤는데 특히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나 AI로 만든 김세론 씨 음성을 방송에 내보낸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김세희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정부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의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13세 전후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개선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모든 아동 청소년이 지원 공백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가 여름철 국내 여행 수요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 숙박 할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다음 달 11일부터 7월 말까지 여름맞이 숙박 세일 페스타를 열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85곳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행사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85곳 기초지자체의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등록 숙박 시설이며 대실과 미등록 시설은 제외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을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 무료로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내일부터는 조선 왕릉을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7.7도입니다. 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KBS
8: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9: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유린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코스피가 8,100을 돌파하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로봇택시가 거리를 달린다? 낯설게 들리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다 함께 차차차 코너에서 알아보죠. 6.3 지방선거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뜨거워지는 선거판, 정치권 안팎의 변수들까지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잔 코너에서 들어보고요. 지방선거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부동산 시장, 지금 집값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요? 버스에서 들었어요. 택시기사님이 매일 틀어놓으신다. 뭐 이 얘기 요즘 건너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확인하고 싶네요. 지금 타고 가고 계신 버스 번호와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택시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어디로 가시고 계신지 문자 주셔도 대환영이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5월 26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닛입니다. 시작합니다.
1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1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2: 안녕하세요.
10: 네, 어제 이제 연휴 마치고 코스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을 해봤었는데 오늘 또 강하게 오르고 있네요.
12: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 동안 푹 쉬었는지 국내 증시 오늘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6거래일 만에 8,000선 되찾아왔고요. 장중 최고치도 경신했는데 현재도 3%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8,00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매도하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은 13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면서 물량 받아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30만, 200만 넘어서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강세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짚어볼 텐데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내려갔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0: 살아나면서 시장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이 예정된 만큼 출시 전으로 시장에 자금이 쏠리면서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이틀 뒤인 목요일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도통 내려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는 수출과 코스피 8,000 돌파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노릇인데 최근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를 더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1: 네, 정말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타결 되는 겁니까 이번에? 그게 궁금해지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좀 내렸다고요?
0: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인데요.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휴전 연장 등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에 잠정 합의한 걸로 알려지면서 국제유가가 6%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음표 띄우신 것처럼 지금 흐름을 보면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또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주말 사이만 해도 이란과 합의가 가까워졌다 하다가 발표 하루 만에 말을 뒤집으면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줄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또 시사했거든요. 이렇게 한 발 물러나 대안 모색에 열려 있음을 드러내면서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국의 최종 발표 전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봐긴 해야겠지만 이러나저러나 시장은 일단은 합의 기대감에 더 무게를 두면서 국제유가는 뚝 떨어지고 되살아난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선물 시장도 오름세 보였습니다.
1: 네, 자 오늘 우리 코스피는 이 시각 8,095.8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 이게 쉽게 가라앉고 있지 않은데 정용진 회장이 오늘 직접 사과를 했죠?
0: 맞습니다. 탱크데이 사태 이후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말하면서 5분 남짓한 사과문을 낭독하는 동안 세 차례나 허리를 숙여 사과했고요. 사측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1: 네.
0: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부터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면서 일부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무자부터 대표이사까지 4단계 결재 과정에서 이번 이벤트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회사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간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밝혔고요.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했습니다.
1: 네. 지금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마트와 온라인몰 매각에 착수했다고요?
0: 네, 슈퍼마켓 부문인 익스프레스를 제외하고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남은 사업 부문 모두 매물로 내놨는데요. 최근 임직원 월급과 상품 대금 지급에 차질 빚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인수 후보 자체가 없었던 데다 점포 폐점과 인력 감축 등을 둘러싼 노조 반발도 부담이라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평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1: 자, 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때문에 부담 느끼셨던 분들 많이 계시는데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0: 네,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을 크게 낮추는데요. 지금은 추가 보험료가 한 달 보험료를 넘어야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한데 오는 7월부터는 최저 보험료인 2만 160원만 넘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휴직 등으로 미뤄졌던 보험료도 최대 12회까지 나눠낼 수 있고요. 초등학생 건강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관리연계 강화 같은 생활 밀착형 개선도 함께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작지만 체감되는 이런 변화들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싶습니다.
1: 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이 지원 기준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까?
0: 네, 이번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개인소득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를 하고 지난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인데요.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요. 한 직업군인은 3월에 상여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고요. 월급이 230만 원 수준인 사회 초년생도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가구 합산 소득의 기준을 초과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 네.
0: 반대로 자산이 많아도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기준상 근로소득이 적으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이나 고액 예금을 보유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는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만큼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면서도 억울한 사례는 이의 신청을 통해 안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네. 여름 이제 휴가 계획들 찬찬히 세우고 계실 텐데 정부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0: 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다음 달 11일부터 7월 말까지 여름맞이 숙박 세일 페스타를 엽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85곳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 30만 장이 배포가 되는데요. 7만 원 이상 숙박을 예약하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올해는 연박 할인도 새로 생겨서 14만 원 이상 예약하면 최대 7만 원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자, 오늘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지금 어디서 버스에서 또 혹은 택시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박정수님께서 인천 송정역에서 3000번 타고 강화 가는 버스에서 듣고 계시다고. 예, 잘 가고 계신 거죠? 네. 김은주님 출석합니다. 저는 169회 1번 타고 구포시장 가며 듣습니다. 비 오기 전에 열무김치 담그려고요 하셨고요. 6042님 경복궁에서 신촌으로 향하는 710번 버스 안에서 유닝구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178님 윤인구 씨 여기는 경북 외관에서 대구 가는 250번 버스 안에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구수한 목소리가 이웃집 아저씨 같습니다. 하셨고요. 아, 김용수님 충남 논산입니다. 버스 안은 아니고 버스 정류장 옆 한 전파사에서 윤인구 아나운서 목소리 나오네요. 좋습니다. 전파사 사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4543님 석수역에서 평촌 가는 길인데요. 택시기사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너무 좋아요. 기사님 화이팅요 해주셨고요. 1918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미용실에서 이발하고 있는데 센스 있는 원장님께서 세모정을 틀어주시네요. 지니 헤어숍 원장님 최고입니다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최고입니다. 네, 정말 많은 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청취하시는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12시 31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많이 흐립니다. 제주에는 현재 호우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까맣게 덮은 비구름과 함께 오후부터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발 전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남부권부터 살펴 올라가면요. 남해선 부산 쪽 진교터널 부근 1차로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영산 부근으로 차가 많아진 이유도 창녕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창녕 부근 사고 지점 전면 통제되면서 창녕 분기점부터 6km 구간 꼼짝을 못하고 있고요. 이전 나들목인 영산 나들목에서 남지 진출 국도로 우회 이동시 키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오신다면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 도리 분기점에서 시흥 사이 주춤하다가 조남 분기점 5차로 화재 사고 처리 구간도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0: 품격 있는 드라이빙 다 함께 차차차
1: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2: 네, 자동차 시장을 보면 세상의 흐름이 보입니다. 전기차와 AI 그 변화의 핵심 다 함께 차차차에서 쉽고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하죠.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박대기 KBS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네,
2: 반갑습니다. 요즘 그 자율주행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자율주행 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사고를 덜 냅니까?
3: 통계상으로는 덜 내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2: 예.
3: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지난해 11월까지 자기네들이 운행하는 로봇택시가 얼마나 사고를 냈는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으킨 것도 있고 누가 와서 부딪힌 것도 있고
2: 네.
3: 교통사고 전체를 봤더니 1429건이 벌어졌거든요.
2: 네.
3: 그중에 이제 부상이 117건, 사망은 2건이었고요. 그런데 누적 주행거리가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인간 운전자의 누적 주행거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 네네.
3: 중상 및 사망사고율은 92%. 실제 에어백이 전개된 사고율은 83%, 부상은 82%, 보행자 충돌 부상은 92% 적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4: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8%밖에 안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한 것과 비교했을 때요.
3: 그렇죠. 월등히 안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최근에 침수도로 얘기도 있고
2: 네.
3: 속을 벗어 적색 신호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도 지적되지만 일반적인 사고 가능성은 인간 운전보다 월등히 낮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4: 네,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4: 이 구글 말씀하신 구글 자율주행차는 웨이모라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자회사 중에 한 곳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라는 장치를 기반으로 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회사 가운데는 선두주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우선 테슬라 방식이라고 해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변을 촬영해가지고 그걸 3차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센터 같은 초음파 센서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감지 장치를 통해 가지고 고정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이 있는데 웨이모 방식은 후자의 대표 주자로 지금 불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2: 네.
4: 그 지금 현재 지금 미국 한 11개 정도 도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주일에 50만 건 정도 자율주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네. 근데 저는 이 자율주행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3: 네.
2: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요. 과연 정말 그렇게.
3: 이런 얘기 있어요. 저도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가서 가끔 이용을 하는데 이게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탄 사람은 없다.
2: 아, 이거 경험해보면 정말 신세계군요.
3: 생각보다 상당히 잘 달립니다.
2: 그
3: 불안감도 별로 들지 않을 만큼
2: 네.
3: 아주 운영을 잘해요.
2: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이 고속도로에서
4: 네.
2: 자율주행 켜놓고 하면 굉장히 또 편하다고
4: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시내에도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걸 감독형 FSD라고 하는데 테슬라 모든 차는 아니고 미국에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한해서 국내에서 한미 FTA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제와 별도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2: 그렇군요.
4: 예, 저도 칠 때문에 한번 그렇게 타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정적이고 부드러워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일단 느낌은 들고요. 이 테슬라 측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일반 사람이 운전할 때에 비해서 7배 정도 충돌이 적다.
2: 네. 예,
4: 큰 충돌도 7배 적고 이 작은 충돌도 7배 정도 적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신 건 이제 웨이모 로봇택시?
4: 네.
3: 그거 이제 말씀하신 웨이모 쪽이고
2: 네.
3: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방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박대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은 라이다 기반으로 무언가 공부를 잘해서
2: 네.
3: 가는 방식이고 테슬라는 그냥 찍어서
4: 네.
3: 바로 생각해서 가는 방식이니까 혹시 이쪽에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2: 네.
3: 이제 테슬라도 똑같이 미국의 그 국토 쉽게 말하면 NHTSA라고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들이 제출을 했어요. 로봇택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2: 네네.
3: 이제 몇 건이 일어났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7건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감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일어난 17건 대부분은 이제 경미한 물적 파손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인간하고 접촉한 4건의 사고도 모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아주 가벼운 부상 정도라고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고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적인 과실이 아니고 이제 감독자가 운전할 때 급할 때 야 감독자 네가 운전해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전방 주시를 태만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그렇군요. 이 로봇택시가 인간이 운전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사고율이 낮다. 라는 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단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고를 내면은 아 내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네. 경험이 되는데, 그걸 어디 가서 박대기 기자 내가 지난번에 뭐 어디 가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다음 터널 가서 이런 이거 약간 좀 오지랖인 것 같기도 예. 하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예. 얘기는 잘 하진 않는데.
4: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로 사고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이 늘게 되잖아요.
2: 그건 이제 내 개인이 네.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4: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를 하게 되면은 아 저런 도로에서는 저런 거 조심해야 된다. 블랙 아이스 조심합시다 이런 보도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이 자율주행 차들은 이 전체적으로 학습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고
2: 그러니까 발전하고 전체 있는 거죠. 똑같이 전파가 되는 거네요.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인구 아나운서께서 유닝구 아나운서께서 이 부분 이 도로는 꽤 위험하다라고 이제 박대 기자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그 순간 지나가다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2: 그렇죠.
3: 그러면 거기서 계속 사고가 벌어지면 인간은 어떻게 바꾸냐면 그 도로의 형태를 바꾸거나 물리적인 형태를 바꿔가지고 곡선을 직선내든가 해가지고 네. 사고율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극한 케이스를 하나 경험을 하면 그 극한 케이스의 수많은 사고사례 비슷한 케이스를 다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필요하면 네. 동일한 지능을 가진 택시들에게 얘들아 너네가 혹시 어디를 가더라도 이 도로는 위험하단다 또는 이런 케이스는 위험하단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사고 케이스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이 자율주행차가 동일한 사고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2: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전파가 될 수 있는 건 똑같이 학습이 될 수 있는 거네요.
4: 네. 그리고 이제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 안에 달려 있는 컴퓨터에서 그렇죠. 주기적으로 그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자율주행 기술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3: 네. 오라가라 하지 않고 거기 있어 그냥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2: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도로가 넓고 이제 직선 도로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잖아요. 골목 상황도 많고 네. 뭐 좁은 도로, 큰 도로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자율주행 학습이 가능한 겁니까? 사고가 나자.
3: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식이 예전에는 이제 인식을 하면 그거를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한 다음에 컴퓨터가 인지를 하면 네.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그냥 인지 단계에서 시각적으로 보면 번역을 해주지 않고 바로 그냥 얘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니까 도로에 있는 시시각각의 모든 상황들을 얘가 다 인식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비켜서 가기도 하고 요즘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2: 그러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뭐 낙하물이라든지 네.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3: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엣지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얘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낙하물이 시속 15km로 떨어지고 있는데 후발하는 차가 시속 64km로 다가와서 네. 이걸 피하려니 뒤에 차가 부딪힐 것 같더라. 근데 어쨌든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낙하물이 13km일 때 뒤에 추돌하는 차가 56km일 때 수많은 케이스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가상으로. 그다음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낙하물의 속도를 재고 추돌하는 차의 속도를 인식을 해서 내가 지금 지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옆으로 비켜서 멈춰야 되는지를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2: 그거를 그 아주 단시간 안에.
3: 그렇죠.
4: 제가 이럴 때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인간은 그럼 떨어지는 그런 낙하물에 대해서 대응을 잘할 수 있나. 우리가 이제 그러게요. 왜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니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인간도 그동안 완벽하게 대응을 못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2: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겠죠.
4: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이게 확률적으로 더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이제 받아들여야 될 단계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래전에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로봇을 다루는 영화였는데요. 그 로봇한테 이제 사람이 막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인간하고 다르다. 당신은 그 모나리자 같은 명화를 그릴 수 없지 않느냐. 너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봇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그리냐고 그런 거를. 네. 보통 이 사람이 모나리자를 못 그리는 것처럼 로봇도 완벽한 운전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 운전을 완벽하지 않은 운전이 대부분의 인간의 운전보다 더 안전하다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단계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논의들은 그런 거죠.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얘가 완벽성을 가지는 그 과정의 속도. 인간이 학습해서 계산하는 속도보다 네. 인간은 끊임없이 전방주시 태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끊임없이 안전을 향해서 학습을 통해서 나가면 얘가 안전을 확보하는 속도가 인간을 능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젠가 그러겠죠. 그렇게 않겠어요? 나도 운전하고 싶다. 야, 핸들 좀 주워. 네. 그러면 얘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구간의 통계를 보면 인간 운전자가 로봇 운전보다 사고율이 월등히 높아. 그러하니 너도 인간이어서 사고율이 높아. 나 너한테 이거를 줄 수가 없어. 왜? 나는 안전해야 되니까. 네. 운전하고 싶어도 운전 못하는 세상이.
4: 그런 상황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식으로 규제가 앞으로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사고 경위가 있었던 분들은 운전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좀 그런 점은 좀 우려가 됩니다. 인간의 자유가 그만큼 제한되는 거죠.
3: 이제 자율권과 안전권. 네. 이 두 개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2: 그러네요. 아니 종종 보면은 그 자율주행이 지금 된 상태가 아닌데 차에서 너무 딴짓들 많이 하는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조마조마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정말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없는 그 세상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뭐 그렇게 얘기들도 하죠.
1: 어떤 네. 변화가 예상?
0: 이제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 일단 중상자 감소 때문에 병원 응급실 내원이 당연히 줄겠죠.
1: 네.
0: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아닌 B2B로 한정이 될 거고 동시에 이제 사고를 전제로 했던 자동차 안전 기능이 다 없어질 거예요.
1: 네.
0: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운전할 때 인간 운전자가 반드시 봐야 되는 사이드 미러, 룸 미러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전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없어지고.
1: 그런 것들이 획기적인 개발 아니었습니까?
0: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1: 그런데 사라진다. 네.
0: 그리고 이제 도로를 주행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자꾸 딴짓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없으니까 도로 폭이 줄어도 됩니다. 네. 줄으니까 예를 들면 6차로가 4차로만 차에다 내주고 나머지 2차로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는 뭐 다른 이동수단에 내줄 수도 있고 또 도로 표지판도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동산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역세권 개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 네. 굉장히 많은 변화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운전면허 볼 필요도 없어지는 거네요?
2: 그렇게 거기까지는 상당히 먼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좀 위급 상황이 되면은 인간한테 다시 운전권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경우는 인간이 책임지고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현재의 자율주행 차들 보면은 사고율이 낮다곤 해도 아예 없지는 않고 한 10분의 1이나 7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안전장치들은 당분간은 아마 남겨진 그런 상태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아까 권 교수님께서 이제 뭐 그 자동차의 그런 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들도 이제 사라진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충돌할 위험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자동차 뭐 안전 충돌 테스트 네. 이런 것도 좀 완화가 되겠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충돌 자체가 없다. 여기서 충돌이라는 게 아주 격한 충돌. 뭐 경미한 추돌은 있을 수 있으나 아주 격한 충돌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정부가 자동차 안전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중에 판매된 자동차를 가지고 충돌 시험을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충돌 안전 기준을 맞춰야 되고 얼마나 잘 찌그러지는지 이런 거 다 맞춰야 되고 충돌해가지고 도어가 열리냐 열리지 않느냐 연료 탱크는 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다 확인하는데 이제 그런 충돌 시험 자체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좀 전에 면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인간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운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아니라 다 패신저가 되는 거잖아요. 패신저가 면허가 왜 필요해?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면허를 발급하는 해당 기관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면허가 주력 사업인데 우리 자율주행체에다 면허 발급할 거야. 비싸게 받고 이렇게 이제 또 대안을 찾기도 합니다.
1: 네. 아, 또 운전의 재미를 또 포기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것도 같고.
0: 그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아까 박대기 기자 말씀하셨는데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3단계 그러니까 3단계는 선택적 운전이라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싶으면 내놔 해서 내가 할 수 있고 나 피곤하다 네가 해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1: 네.
0: 거기를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인간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간다면 이제 그때부터 드라이버 개념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학자들은 어떻게 견해를 하냐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1: 네.
0: 지금까지. 이동수단이 등장한 지가 5천 년 역사로 보면 단 한 번도 조종자의 개념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 그렇죠.
0: 조종자가 없는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이게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5천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1: 아까 박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저 내가 운전하고 싶어도 네. 자율주행차가 나한테 운전권을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690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차주인가요? 제조사인가요? 아니면 자율주행 시스템인가요?
2: 그게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게 2단계냐 3단계냐 4단계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현재 국내에 있는 감독형 FSD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중에서 좀 높은 단계에서 여전히 2단계입니다. 2단계까지는 책임이 어디까지나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고가 나게 되면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의 권한이 사라지는 3단계나 4단계부터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조사나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상태로 책임이 전환이 되는 것이죠.
1: 네.
2: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많은 형태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책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3단계 개발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3단계를 도입한다는 얘기를 벌써 한 2, 3년 전에 했었거든요. G90 차량에 고속도로에 한해서 3단계를 도입하겠다 그랬는데 자꾸 늦어지는 게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된다면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1: 네.
2: 커다란 소송으로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현대 기아차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이제 이게 사실 관건은 보험사거든요. 보험사가 결국은 일단 피해자한테 보상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보상금을 어떤 거에 잘못에 따라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1: 예.
0: 이때 이제 뭐 인간의 실수인지 아니면 이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보험사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블랙박스를 달아달라.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작동을 우리가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달면 이게 인간 운전에 의해서 된 사고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한 사고인지를 파악해서 시스템이면 제조사. 인간 운전이면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가입은 없다.
1: 그러니까
0: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책임 소재를 왔다 갔다 해서 입증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1: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해킹 당하면 어떻게 해? 만약에 이게 그 뭐 이게 컨트롤 할 수 없는 네.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되면 어떡하나. 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2: 실제로 한 10여 년 전부터 원격으로 그 자동차 시스템에 침입을 해가지고 브레이크 작동 장치라든지를 건드리는 일들도 있었고 지프 같은 경우에 대규모 리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1: 예.
2: 특히 이제 테슬라라든지 최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는 것들은 OTA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계속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해킹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은 이제 대규모 사고가 터지지 않았지만 많은 보안 사고들이 그렇듯이 충분히 여지를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테슬라 차량이 워낙 그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이게 중국 국가 기밀을 빼는 데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중국산 전기차도 국내에서 그런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당국에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뭐 실제로 해킹이 일어날 수 있죠.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뭐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있잖아요.
1: 네.
0: 해커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통신과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분명히 틈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안을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중 감시 장치로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가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데 만약에 이상 작동이 감지가 되면 즉시 옆에 있는 파트너 소프트웨어가 너 이상해 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파트너로 넘겨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라. 그래야 하나가 해킹을 당하면 나머지 하나가 대처를 한다. 그래서 이중 소프트웨어 보안 장치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라고 그런 인증 제도나 그런 것들이 권고가 되고 있는 거죠.
1: 네. 5875님께서 태풍이나 비바람이 칠 때도 자율주행이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2: 조금은 안 되죠. 예, 조금 더 성능이 완전하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로보택시가 물에 잠긴 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엣지 케이스들에 있어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1: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0: 일단은 시각이 조금 흐려지니까 판단이 조금 저하될 테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박 대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물속에 저기했던 거는 물의 깊이를 몰랐던 거예요.
2: 얕은 물인지 깊은 물인지.
0: 우리 보통 홍수 때 그러잖아요. 앞차의 타이어가 절반 감겨서 지나가면 너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없었던 거죠. 깊이를 파악 못해.
2: 아직까지는 그 진행이 안전하지 않은 게 국내에도 지금 방지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방지턱 넘어가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으십니다.
1: 그래서 그렇군요.
2: 이 국내 특수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패치가 다 안 된 걸로 보입니다.
1: 네. 자, 오늘 다음께 차차차 자율주행차에 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교수님 그리고 박대기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1부 마치면서 케니 로긴스의 데인저 존 띄워드립니다.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는 서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용상의 차이가 있는 말들이 꽤 있는데요. 문화와 문명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진보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움직임은 복합적일 텐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표현을 달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말은 농사나 토목과 같은 실용적이고 물질적인 움직임을 중시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의 문화라는 표현을 보면 그 민족이나 국가의 도덕, 종교, 예술, 가치관 같은 정신적인 움직임을 중시한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세대 문화, 음주 문화, 자동차 문화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 신세대, 음주, 자동차 사용과 관련된 예절이나 풍속 등의 정신적인 측면을 고려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문명은 모두 문화적, 문명적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동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문명밖에 없습니다. 문화하다라는 말은 없지만 문명하다는 물질적, 기술적, 사회구조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를 뜻합니다. 문명한 사회, 문명한 생활, 문명한 시대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점차 그 밖의 전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들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0: 이번에도 국지적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다 보니 퇴근길 교통안전에도 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차차 잦아들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9도, 춘천, 광주 28도, 대구 27도로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종전합의 기대감이 반영되며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한 달여 만에 배럴당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급락세를 보이며 장중 한때 $90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주가 변동에 따라 이익도 손해도 두 배가 되는 고위험 상품이 내일 출시됩니다. 일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손실이 크고 빠르게 올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 대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과 검찰을 고소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한 러시아가 또다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외국인을 향해 민간인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외교관도 모두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일 남았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격전지마다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일화 변수까지 막판 선거판을 흔들게 될까요?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들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잔 코너에서 털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열기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뜨겁습니다. 전세와 월세 불안에 정부는 매입 임대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고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집값 흐름은 어디로 흘러갈지 오늘 윤 부장의 복덕방 코너에서 김인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부 출발합니다.
3: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2: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수치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강수영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강 변호사님 처음 이제 뵙습니다.
5: 네, 처음 뵙습니다. 네,
2: 우리 김기흥 대변인, 장윤미 대변인이랑 잘 아시는.
5: 네, 장윤미 대변인 뭐 자주 뵙고 인사드리는 네. 사이고 김기흥 대변인 처음 뵙습니다.
2: 네, 아주 서글서글하게 시원시원한 인상.
5: 아예 고맙습니다.
2: 종종 오십시오.
5: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아침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그 스타벅스 이벤트 관련해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우리 처음 오신 강수영 변호사님한테
5: 네.
2: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오히려 오늘 그 기자회견은 고의적으로 이 이벤트를 했다는 의혹을 더 짙게 만든 것 같아요. 해명이 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실무자들이 이제 이 계획

0: 기획을 했던 실무자들이 휴대전화나 노트북 이런 것들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의인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었다.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뭐 압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결제 라인들이 뭐 어떤 분들은 이메일의 첨부 파일도 열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걸러내지 못했다는 책임 그건 인정하지만 고의로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 이 정도 내용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징계해고 당할 위기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했다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목전에 그 위기가 와 있는데 본인들이 이건 전혀 몰랐고 우리는 5.18하고 관련이 아무것도 없고 뭐 탱크하고 5.18하고 연결되는지도 몰랐다 이런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휴대전화든 뭐든 제출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뭐 사내 메신저도 지금 뭐 일주일밖에 보관이 안 돼서 못 봤다 그러고 이러니까 사람도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세 명 다 실무자 세 명 다 휴대전화를 안 낸다. 그러면 이건 의심이 더 짙어지는 거 아니냐.
1: 야, 근데 장 대변인님 네. 설마 고의로 그랬을까요?
2: 이게 근데 일단 사과하면서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고 정용진 회장이 이야기를 했고 실무진을 또다시 이제 경질한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탁친이 이런 거는 의도가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문구임에는 좀 분명해 보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를테면 5.18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부마 항쟁이 되든 2.28 민주화 항쟁이 되든 천안함 사건이 되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다치고 사망하고 죽음으로 가고 가는데 국가의 책임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걸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선을 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인데.
2: 그리고 그 부분이 의도가 없었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획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CEO 리스크라고 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른바 멸콩 논란. 아주 극우단체에 기부하고 모습을 드러낸 이런 후원의 흔적들의 그림자의 연장선상에서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모르고 간과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해서 이런 차원은 넘어섰다 생각합니다.
1: 김기웅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3: 우선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좌표를 찍었죠. 저는 어떤 경우에도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 봅니다.
1: 네.
3: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보여진 행동을 보면 기정사실화 하셨잖아요. 조사 전에. 그러면서 지금 정용진 회장이 뭔가 했던 것처럼 했는데 정용진 회장은 본인이 그런 게 없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명 중에 3분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휴대전화를 보게 한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경찰 수사를 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오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탱크라는 부분이 물탱크에서 왔다는 얘기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사이렌 관련해서 세월호 때 이렇게 한 부분이 문제 있는 거냐 아니냐 했을 때 우리가 다 알죠. 스타벅스의 그 상표 이미지에 사이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이렌이 꼭 사람을 어떤 배를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요즘 구급차 같은 경우는 사이렌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하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과도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맞느냐. 근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간의 어떤 도의적 책임이나 논란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용진 회장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과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락 됐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건 수사기관이 담당할 몫이라고.
1: 하여튼 그 시점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너무 경솔하게 접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베 그 사이트 폐쇄 그리고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3: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요. 노동신문을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죠.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선동에 있어서 안보적 취약될 수도 있고 모든 국민들의 그런 노출이 됐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수준을 폄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베 전체에 있어서 일간 베스트에 나오는 모든 글들이 문제가 아니겠죠.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재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베 전체에 대해서

0: 이거를 개정을 폐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왜 노동신문을 볼 때는 일반인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수준을 폄하하지 말라고 하고 일베 관련해서는 국민적 수준이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의를 가졌다고 치더라도 모든 것들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본인이 지시하고 했다고 해서 그게 일사천리되는 게 아닙니다. 다 복잡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 문제가 되려면 뭐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장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일단 네. 일간 베스트 저장소를 그냥 폐쇄할 수는 없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방미통의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 정보 유통이 상당 부분 이 그 해당 그 일, 베스트 저장소를 통해 가지고 유통되고 사실상 그걸 방치함으로써 운영진도 그것을 사실상 방기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폐쇄가 가능한데 이 부분 때문에 비단 뭐 정치적인 현안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엄청 또 이 피해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근래에는 한 남자 아이돌이 폐쇄를 해달라고 소송을 했었어요. 너무나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 왜곡하고 사실 인격 말살에 가까운 정보들이 가감 없이 유통되고 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서 소송까지 갔던 건데 일단 기각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혐오 표현이고 규율하고 이런 것과는 별도로 이 사이트 자체를 완전히 폐쇄할 정도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법원의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미통의에서도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이 폐소를 했을 때의 근거보다 더 나아간 플러스 알파의 문제가 있어야 폐소 조치까지 가는 그 강경한 조치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기에 정말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이제 피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냥 개개인이 민사적으로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개인에게 맡겨놔서는 이 피해가 회복되는 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구조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그동안에 이제 전례를 봤을 때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것
3: 당연히
1: 같습니다.
3: 당연히 그렇죠. 네. 일간 베스트가 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기본적으로 여성 조롱과 여성 폄하가 많고요. 그리고 주 이용자들 10대와 20대 초반 남성이 굉장히 몰려 있고 세상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는 사실은 이제 30대, 40대, 50대 요 사이 남성 그 부모 세대, 자신의 부모 세대에 대한 비토거든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고 그들이 인식하기엔 이들이 기득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도 그 저는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건 폐쇄해도 또 제2, 3의 사이트가 나올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 결국에 이건 외국 사례처럼 독일이나 이런 사례처럼 이 플랫폼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전파하는 것을 방기하는 책임을 물러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잔뜩 물어서 네. 자연스럽게 스스로 문 닫게 만드는 형태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근데 그동안은 그게 이제 장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힘으로는 이게
3: 그렇죠.
1: 할 수, 그러니까 거의 불가했다는 거
3: 그렇죠.
1: 아니에요?
3: 민차 소송을 제기해서나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간 베스트는 방치해서 이게 더 전파시켜버렸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뭐 아무리 짧게 끝나도 1년 반에서 2년이고 그 상황에서 입증 책임은 다 개인에게 맡겨져 있고 그런 상태니까 이걸 국가가 개입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주체가 될 것 같아요.
0: 그런데 사실 일베 논란을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일베 관련해서 기사화되는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일베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시민들의 어떤 자정 기능이 있었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세월호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그걸 올린 게 있어요. 뭐냐면 5월 18일 날 국회 그다음에 4월 16일 날 국회에서 메뉴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서 네. 보면 특정 어떤 언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 그거를 4월 16일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 그 학생들 그리고 5.18 유족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혐오하기 위해서 그런 메뉴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보훈처에서도 아니 이게 또 경무청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도 그 내용을 보고 특정 음식이 그런 어떤 조롱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게 사후적으로 이거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일종의 뭐랄까요. 아 당신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 음식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좀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얘기한 부분 스타벅스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쪽의 의도가 한쪽으로 볼 때는 그럼 여기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네. 자 서울시장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GTX A 노선 삼성역 그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해서 어제 서울시가 입장을 내놨어요. 작년 11월부터 6차례 공문 통보를 했다. 국토부에서는 이게 워낙 방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장 대변인님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2: 완전히 해명이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서울시 측의 해명이.
2: 네.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권한 대행이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직을 더 있는 유지를 그렇죠. 못하니까 권한 대행이 사실상 오세훈 후보를 엄호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공문으로 6차례 통보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시장한테는 이게 본부장 정결이 라서 보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수천 페이지 중에 아주 일부에 대해서 그걸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해서 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다 무슨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표로 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공사 내역이 문제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다는 취지예요. 서울시의 해명은 기본적으로 철근이 절반이나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데 기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시공을 그리고 설계를 그럼 2분의 1만 들어가는 걸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냥 국민들 시민들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 오세훈 후보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 답변할 의무가 서울 유권자들한테는 그 답변을 들을 그런 권리가 있고요. 몰랐으면 몰랐던 대로 무능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 본부장 정결이라고 해서 시장을 패스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국토부에 보고를 했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보고를 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면 그건 시민들을 속이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동안 우리가 이제

0: 더 이렇게 예민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서울시에서는 안전에 문제 없다고 하고 국토부에서는 이거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이거 어떻게
1: 국토부가 잘못했죠.
0: 거니까?
1: 제가 왜 잘못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게 뭐냐면 은폐 의혹이었습니다. 은폐 의혹. 그러면 서울시가 국과 철도 공단에 6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쪽은 뭐 수천 페이지, 페이지 수가 많으니까 우리는 친절하게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철도공단은 국토부 산하입니다. 그럼 본인들이 보고를 했는데 안 읽어봅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페이지가 20페이지는 읽고 200페이지는 안 읽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민주당이 제기했던 은폐 의혹은 맞지 않습니까? 6차례 보고를 했고요. 보고를 국토부에서 인지 못했다면 그쪽 책임이죠.
0: 그러니까 두 번째.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6차례 했다는 겁니까?
1: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거 어떻게 다 포함해서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안전상 문제가 있느냐를 말씀드린다면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철근이 두 개 들어갈 걸 하나 들어갔는데 그 위에 덧댔습니다. 그렇다면 20여 차례 어떤 전문가의 어떤 현장 보고가 조치를 통해서 이게 예전보다 튼튼하느냐, 튼튼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용은, 덧댄 비용은 누가 쓰느냐, 현대건설이 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보면 17일 동안 GTX-A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는 그 시정조치한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범 운행을 할 때 위험하면 시범 운행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난해 그게 발생되고 났을 때 조치를 안 하고 속았다고 하면 서울시가 욕을 먹겠지만 서울시는 인지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과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조치를 했느냐, 조치하지 않았느냐, 보고했느냐, 보고하지 않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네.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은폐했다는 그 의혹이 무너졌고 이후의 상황이 안전하지 않느냐, 안전하잖아요.
2: 뭐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이슈는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세훈 후보가 했던 것 중에 가장 그 악수가 됐다고 저는 평가하는 건 첫 번째로는 언론 보고 알았어요. 허허허허. 네. 이 부분이 그거 하나만 제가 꼽아도 이제 시민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이 누구 잘못인가가 아니고 우리 이거 안심해도 되느냐.
0: 그러니까요.
2: 예, 그건데 네. 죄가 오세훈 후보였다면 그런 오딘들 다 빼고 뭐 몰랐다, 잘 몰랐다 이런 오딘 다 빼고 제가 이런 보강을 했으니 안전한 건 확실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기에서 그쳐야 되는데 이게 국토교통부 책임이다.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시민들로 하여금 근데 꼭 철근만 문제 있는 거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감리가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감리가 체크리스트 다 적었잖아요. 심지어 현대건설에서 철근이 빠졌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체크리스트는 이상 없는 걸로 됐다면 야 이거 감리는 서울시한테 돈 받고 지금 이거 도면대로 공사 잘 됐는지 보는 사람들인데 여기를 그렇게 했다면 다른 데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불안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선을 긋고 나는 관련이 없어요. 에 주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시민들이 별로 안 좋게 볼
1: 그러니까
2: 것 같아요.
1: 제가 한 말씀만 더 하자면 그렇습니다. 질문을 잘 하셨어야죠. 은폐하지 않았는데 은폐했냐 의혹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은폐 의혹이 무너지니까 보고했다고 되니까 그 이후에 안전하느냐 문제로 갔잖아요. 그러면 안전한지의 문제는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원호 후보 말대로 이걸 다 스탑하고 그럼 운행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오세훈 시장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그룹이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시범 운행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안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더 노력하는 건 맞지만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2: 그럼 뭐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0: 김 대변인은 계속 이제 은폐를 했다는 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3: 네. 네. 일단 이 부분이 서울시가 완전히 안전에 종합 책임을 지는 주체라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관련 문서에 그렇게 돼 있고 오세훈 시장의 이름이 박혀 있고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문제

0: 그리고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자기가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끼어 맞춘다는 인상을, 그리고 서울 시민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강력하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의가 있고 국토교통부와 이제 여러 회의체가 있고 거기에 배석했던 사람들의 진술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챙기지 못하고 늦게 보고 했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했다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을 패싱하고 전혀 모르게 무결점으로 두고 사과하고 조아리고 늦게 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인하고 했었다? 진짜 사실이어도 진짜 큰 문제예요. 만약에 호도하기 위해서 변명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초기 대응도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보고서가 추천 쪽이었다면 그런 좀 중요한 부분은 따로 좀 이렇게 강조해서 좀 보고를 할 때 인지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2: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지적은 맞습니다. 근데 제 말은 자체가 알고 있는데 은폐했다. 이건 맞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국토철도공단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간 보고서를 모두 챙겨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분들도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장은 꼼꼼히 보고 20장은 대충 보고 100장은 안 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거를 인지를 해서 국토부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럼 서울시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고 그게 계속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1도 없으면 안 된다고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지적은 달게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은폐됐다. 두 번째는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1: 네. 자, 전라북도 지사 선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무소속 김건희 후보가 약진 중이에요.
0: 네, 네. 일단 오차범위 내에서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김관영 후보는 민주당 당적으로 이제 전북도지사가 됐지만 지금은 출당 조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돈봉투를 이렇게 교부하는 CCTV 화면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출당 조치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할 길이 닫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본인이 몸담았던 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원택 후보를 내세웠고 그건 절차에 따라서 후보가 정립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그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으로 복당하겠다. 아니요. 민주당에서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복당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공당의 공천 시스템을 허문 인사에 대해서 복당을 허용해 주는 건 또 좋지 않은 선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과의 교감하에 본인이 출마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나쁜 정치라고 생각해요. 선거 중립 의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까지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소환하고 끌어들인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니까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 캠프에선 계속 그런 유사한 입장을 내왔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의 정도를 걷지 않는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가동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예산 그리고 지원책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거를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3: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만은 지금 호남 분들이 그 CCTV를 못 봐서 김관영 후보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도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는 호남에 누적되어 있던 불만. 왜 우리 호남은 발전하지 못하는가? 민주당을 계속 밀어주는데. 그건 결국 민주당이 공천을 할 때 자기 사람 심고, 개파 따지고.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 공천이 안 됐기 때문이야. 공정하지 않았어. 그 불만이 수십 년간 누적이 돼 있는데 이번에 또 촉발된 거예요. 잘못됐다면 이원택도 날렸어야지. 이원택을 살려준 것 자체가 자기 사람 챙기는 거 아니야? 라는 분노가 결집되면서 돈봉투 여부를 떠나가지고 심지어 돈봉투 때문에 처벌이 돼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이렇게 돼서 또 날아가더라도 그래도 이건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비토를 우리 표로 표현해야 돼. 이 분노가 모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곤욕스럽죠. 그래서 5월에만 뭐 7번을 가시고 이쪽에 네. 그런 모습 보이던데.
1: 원래 또 전라북도가 이제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3: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는 연임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그러니 이 호남 분들이 근저의 분노. 그러니까 뭐 유의제명대 지금 뭐 당권파 이런 게 아니고 이 호남 분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 가져왔다는 것을 제대로 읽고 대응하셔야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 전라남도와 또 전라북도의 정서는 또 미묘하게 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이게 제가 KBS에 있을 때 민주당 출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북이 전남에 비해서 호남 내에서 역차별 받는다는
1: 홀대론이
2: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김관영 전 지사 같은 경우가 인기가 좀 있습니다. 이분이 전북 내에서 뭔가 우리가 키운 사람이다 그런 게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본다면 돈 문제 관련해서 봉투를 줬다. 또 한 사람은 식사비를 대납했다 했을 때 CCTV 있는 거는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잘랐다. 제명시켰는데 이 식사비 대납은 과연 정밀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있고 특히나 식당 관계자분은 나 뭐 별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빌미를 좀 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관영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끝내는 저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보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정청래 대표한테는 좀 일종의 타격이 될 것 같고 저는 좀 의아한 게 뭐냐면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서를 얘기를 했는데 정작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를 딱 끊어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제가 조금 더 제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청와대에 약간의 불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3: 청와대에서는 반응이 아니라고
2: 공식적으로 했나요?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0: 당에서도 이게 성명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 추정으로는 청와대에서 이런 논평이 나가는 거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저어하거나 하면 나갈지 어려운 부분인데 청와대 정확히 그 관련한 관계자를 당에서 확인을 했고 김관영 지사의 사정 교감 이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까지 민주당에서 확인이 됐다는 건 예,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1: 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김부겸 후보 그리고 국힘 추경호 후보가 혼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약간 엎치락뒤치락이에요. 김기용 대변인.
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 입장에서는 격차가 좀 커진다.
1: 추경호 후보가 앞설 것이다.
2: 있고 어젠가요 오늘인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6군데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한쪽이 선전을 하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주 전부터 어떤 패턴이냐면 대구가 앞서가고 부산이 따라가고 서울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구는 격차를 벌이고 부산은 좀 이기고 있고 역전을 했고 서울과 충남 그쪽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도 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점을 보이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소 취소 특검 플러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18 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튼 지나치게 스타벅스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어떤 사실상의 어떤 지시를 한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땐 커피 마시는 것까지 어떻게 이건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데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세에 합류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보수세를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0: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1: 제한적이다.
0: 예, 제가 지난주 내내 대구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감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내가 친박연대 소속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열렬히 지지했었는데 지금 본인을 어렵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참모였던 그리고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 후보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나 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폄훼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과거에는 선거의 여왕이었지만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구 유권자분들의 실망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걸 선거에 활용하려는 또 추경호 후보와 그 캠프에 대한 어떤 좀 반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체감되고,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분위기 상당히

0: 기대감이 큽니다. 대구가 GRDP가 33년째 최하위예요. 그거를 누가 했는가.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외사랑을 보내주셨더니 그 결과물이 경제 하락인 겁니다. 이번에는 김부겸이라는 거물급 정치인을 한번 대구가 이 진영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한번 우리가 써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다라고 네. 느껴집니다.
1: 대구 정서를 또 잘 아시는 네. 대구가 고향이신 우리 강 변호사님.
2: 네. 지금도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1: 지금 대구에 살고
2: 있어요? 네. 대구 주민이고요. 네. 네, 왔다 갔다 기차 타고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서는 원래 동정심이었는데 그 대구 시민들이 지금 그 소구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유영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아 이게 이제 그냥 원하게 계시는 게 아니라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하는구나. 유영하라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영향을 미쳤구나. 여기서부터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좀 동정하기 어렵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았을 걸.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영향력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지역 기자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존 지지층 결집, 투표장에 안 가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현실이 너무 싫어서 투표하기 싫다라고 했던 분들을 그래도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이끌어내는 정도의 미미한 영향력. 예, 그건 있을 것 같아요.
1: 네. 자, 경기 평택은 지금 또 김영남 후보 대부업체 참여 운영 의혹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좀 해명이 됐습니까?
0: 이게 본인이 해명한 내용에 따르면 네. 동생이 농업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고 거기에 또 뭐 부모님 간병 문제 뭐 개인사까지 더해져서 본인이 그것을 좀 인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자회사격으로 대부업체가 있었는데 본인이 배당을 받거나 관여하거나 거기 경영에 뭐 본인이 참여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가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정확한 해명, 구체적인 그리고 이 평택 시민분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되는 책임이 지금 김영남 후보에게 놓여진 것 같습니다.
1: 근데 또 녹취가 나와서 그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취업을 많이 시켜줬다. 아버지도 월급을 받고 있다.
3: 그 전에 나온 녹취도 사실상 뭐 내 거다 그런 취지의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의혹이 아니라 본인의 목소리로 나온 거고요. 그때 당시가 2021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먼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고요. 저는 김영남 후보가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진퇴양난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고요. 후보 사퇴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총선의 양문석 의원의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양문석 의원은 본인은 됐죠. 하지만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나쁜 영향을 줬다는 게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평론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라고 보는데 김영남 후보는 민주당에서 일종의 계륵 같은 존재가 됐다. 내보낼 수 없는 겁니다. 본인도 여기에서 나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결국은 소위 말해서 뭉개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조국 후보한테 득이 될지 아니면 유희동 후보에게 득이 될지 이거는 봐야 되는데 여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고. 네.
1: 김 후보 입장 표명이 유권자들한테 좀 납득이 될까요?
2: 지금 현재는 농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사실관계는 맞부딪히는 영역도 있고 근데 녹취와 상반되는 금융자료로 또 입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데 선거판에는 의외로 조국혁신당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것처럼 돼서 인식 속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희동 후보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런 의혹을 내세우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이니까 서로 약간 방어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한쪽이 낙마하거나 이렇게 되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 조국혁신당 쪽 지지자나 이런 분들은 이 이슈를 호재라고 생각하고 공천 취소를 아주 은근히 요구하고 있어요. 네네. 이런 그림이 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 김용남이 낙마하면 자연스럽게 조국한테 표를 줘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진보당이라는 대안도 있다. 아니면 투표를 안 해버리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하여튼 시종일관 이 네거티브 전략이 결국에는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에도 그걸 흡수를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 네. 네. 이런 와중에 또 그 울산의 김상욱 그 시장 후보 대법제 이제 겸직 네, 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 해명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의원하면 저희가 겸직이 안 됩니다. 당연하지만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등기 이사로까지 있었다는 그 부분인데 본인이 울산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의원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 사의 표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 작업이 남아 있었는데 그 해당 업체도 좀 지연해가지고 처리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의원이 된 이후에 거기에서 무슨 어떤 금품을 받거나 월급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점 해명이 나왔습니다.
1: 네. 자, 시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강소영 변호사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4: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9730,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0: 것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부장의 복덕방.
1: 어서 오세요.
2: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 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지방선거 열기는 점차 뜨거워지고 부동산 시장 열기는 어떻습니까?
3: 지방선거 열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3: 아, 후끈. 후끈 날씨처럼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 걱정인데 그러면. 네.
3: 좋은 건 아니죠. 네. 아, 지방선거 열기야 뭐 당연한데 부동산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건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2: 좀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파트 가격 동향이?
3: 동향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더라도 이제 후끈 달아오르는 게 눈에 띄는데요. 5월 3주차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주간 상승률이죠.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서울이 0.3%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0.3% 주간 변동률이 3%가 넘으면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급등으로 가나? 라고 이제 인지할 정도로 상승폭이 큰데요. 지난주가 0.28%였으니까 0.03%포인트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 0.03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2주 전이 0.15%였으니까 껑충 뛰어 올라서 그 상승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또 긍정을 찾자면 0.15에서 0.28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 5월 3주차는 0.31로 상승폭은 살짝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0.31, 0.35%에서 아마 힘겨루기 한 7, 8월까지는 힘겨루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도 좀 올랐습니다. 0.17%에서 0.26%. 네. 강남구는 0.2%까지 올랐고요. 아 송파구가 0.38%까지 제법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남 3구만 올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성동구가 0.32, 마포가 0.23, 노원구가 0.32, 강서구는 0.43, 구로 0.33. 대부분 구들이 골고루 0.3%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벨트, 강남 3구, 노도강, 금강구 모든 지역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지방선거처럼 열기가 좀 후끈 달아오른다는 게 서울은 전 지역이 골고루 모두 다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상당히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안정이 되면 다행인데 아마 정부도 대책 마련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방선거 끝나고 세금이든 뭔든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송파가 특히 이렇게 수치가 좀 다른 지역들하고 차이가 나게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3: 이게 송파가 좀 재밌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제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예. 비싼 동네인데 사실 서초구 반포가 있는 서초구나 압구정에 있는 그 강남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명품으로 따지면 약간 에르메스 같은 느낌? 사고 싶어도 쉽게 사기 힘든?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고급 차들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사실 통계를 보게 되면 집값은 굉장히 비쌉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이 불가한 지역이고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고 몇 개 단지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우리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엘스, 리센츠, 뭐 트리지움, 파크리오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한 2만 세대 정도 헬리오시티까지 한 3만 세대 정도
2: 최근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3: 신도시들이 올라왔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표본이 좀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고요. 또 가격대도 서초구 강남구에 비하면 그래도 전문직이라든지 돈 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어떻게 접근해볼 만한 지역

0: 이기 때문에 사실상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요즘 압구정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초 강남보다는 송파구가 좀 더 탄력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서울 이외 뭐 수도권 지역들을 좀 살펴볼까요?
0: 서울 외 지역들은 인천은 뭐 0.01%니까 거의 보합으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구별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구 청라 금단 신도시가 있는 서구가 0.05%고요. 부평이 0.04% 안정적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슬금슬금 올라서 평균이 0.12%까지 갔는데 역시 온도 차이는 큽니다. 오산시가 마이너스 0.16%, 이천시가 마이너스 0.21%인데 와 광명이 KBS하고도 가까운데 광명이 0.68%까지 올랐고요.
1: 광명은 또 왜 그래요?
0: 광명은 신혼부부들이 딱 가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와 가깝기도 하고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지역번호도 02거든요. 신혼부부들이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대출 받으면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구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광명에 이제 한동이라고 있는데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서 한 8억 10억대 아파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뉴타운 입주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광명이 신혼부부들이 서울 들어가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이 꽁 대신 닭으로 이제 광명을 좀 많이 찾고 있는 분위기고요. 아. 분당도 0.48%로 꾸준한 상승세. 결국에는 신혼부부들이 요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역을 좀 살펴볼까요? 지역은 어떻습니까?
0: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1%. 뭐 여전히 약세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의 흐름 찾기는 어렵고요. 광주광역시가 마이너스 0.16% 여전히 약세고 대구는 마이너스 0.04%인데 지방에서는 전주가 그나마 좀 강세. 전주하고 이제 그 울산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주도 왜 강세인지 좀 찾아보니까 입주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을 도심에 땅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수요와 공급.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도 강세는 보이더라. 그 얘기는 광주나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그동안 꽤 많았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그동안 저희가 이 방송 시간에도 이제 전월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가격도 오르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내놨네요.
0: 전월세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마 저는 끝은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5월 12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매입 임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라고 한다면 정부가 이제 집을 사서 임대를 주겠다는 건데.
1: 아파트를요?
0: 아파트면 좋은데요. 아파트는 사실은 뭐 살 아파트도 없고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땅을 사서 지으면 걱정하지 마. 많이 짓기만 해. 우리 LH, SH가 사줄게라고 해서 사서 이제 우리 서민들한테 신혼부부들한테 청년들한테 임대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걸 신축 매입 임대라고 하는데 물량을 좀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량이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9만 호 정도 그리고 규제 지역은 6만 6천 호 정도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2024년 5년 평균이 한 3만 6천 호 정도 나왔으니까 2배 정도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좀 많이 지어달라. 우리가 사줄게라는 방식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매입 임대라는 거는 정부가 아파트 아니고 이제 빌라,
0: 그렇죠, 그렇죠.
1: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0: 정부가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네. 이제 과거에는 동 단위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동 단위가 아니라 일부라도 매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이 19호, 경기도가 50호였는데 10호만 지어도 10호 이상만 돼도 우리가 매입을 해주겠다. 그리고 네.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과거에는 토지비를 건축업자가 자기 돈으로 사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LH가 70%를 지원해줬는데 이번에는 80% 지원해주고 허그가 토지비의 10%를 또 보증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과거에는 골조 공사하고 60% 주고 준공 시점에 90% 정도 거의 주고 마지막에 이제 품질 검사에서 100% 다 채우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이 골조 공사 끝날 때까지 자기 돈을 또 많이 투입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나 못 짓겠어라고 하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돈 또 따박따박 줄 테니까 전월세가 심각하니까 제발 좀 많이 지어달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얼핏 소장님 얘기하는 거 들어서는 좋은 정책이다 정부에서 좋은 대책을 내놨는데.

0: 되는데 이게 실제로 전월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게 가장 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1: 아,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퍼즐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대책이 발표가 되고 실제로 건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를 네.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하면 괜찮은데 지금까지의 그 진행 방식을 보게 되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품질 좋은 집 양질의 비아파트를 공급을 해도 LH가 매입 가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손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맞추려고 하면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설계도 정해진 설계를 딱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설계를 구조를 좀 잘 만들고 싶은데 네. 주는 도면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그대로 또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숫자 목표가 뭐 6만 6천 호, 9만 호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주택들이 청년들은 1.5룸에서 2룸 정도 신혼부부들은 3룸 정도 원하는데 이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룸 주택을 좀 많이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저는 숫자 목표보다도 2룸, 3룸 양질의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6만 6천 호가 아니고 2만 호라도 좋은 집을 좀 제대로 공급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좀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1: 그렇죠. 그리고 매입 임대 하나만으로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MB 때 도시형생활주택이란 게 있었거든요. 네. 도시형생활주택이 뭐냐면 자 비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대당 주차장 차 한 대씩. 그러면 10세대를 지으면 주차장을 10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호시를 줄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을 이제 줄여주는 겁니다.
0: 네.
1: 그냥 아우 10대 말고 6대만 지어 우리가 지을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해서 공급이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이번 대책 후속타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대책들도 저는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정부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건축 자금도 좀 지원해 줘야 되니까 네. 앞으로도 저는 이런 대책들이 아마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하반기 이제 부동산 시장 그 핵심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1: 하반기는 아직 좀 남아 있긴 했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변수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 FRB도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아니면 안 올릴까가 첫 번째 변수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 끝나고 정부가 아무리 봐도 세금을 좀 올릴 것 같은데 보유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 네. 비거주 1주택자는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일까 그 수준을 뛰어넘을까 어떻게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금리와 세금 이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7, 8월까지 이 대책을 보고 심리가 안정이 되면 하반기 시장도 안정이 되는 거고요. 아 이거 좀 별론데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지금 포모 30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네. 심리를 안정시켜줄 수 있느냐 안정 못 시키고 포모로 가느냐의 갈림길이 7, 8월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금리 얘기하셔서 7513님께서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하반기 집값은 금리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할까요? 라고
1: 금리도 0.25% 정도? 뭐 이 정도 올라가는 거 가지고 뭐 집값 흐름 자체가 뭐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그렇지는 네.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기조가 중요하죠. 우리 2022년 생각해 보게 되면 2022년에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5%로 아니 자고 일어나면 뭐 빅스텝 자이언트 빅스텝, 울트라 빅스텝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막 1%포인트씩 올라가고 100bp, 50bp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성.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야 이러다가 10%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라는 두려운 불확실성이 들면 집주인들이 아, 안 되겠다. 빨리 팔고 탈출해야겠다라는 심리가 드는 순간 금매물로 집어던지고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 올 하반기도 미국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느냐. 그러면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냥 0.25 또는 0.5%포인트 정도 예고를 하고 올린다면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출금리는 상당금리는 7% 중반대 하단금리도 4% 중후반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0.25, 0.5 정도 올라간다고 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하반기에도 서울만 오르는 시장이 계속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역과 수도권 외곽을 비교해 봤을 때 양극화 장세가 계속될 것이냐. 궁금하네요.
1: 아, 이번에 뭐 지방까지는 모르겠고요. 수도권 지역을 보게 된다면 아마 지금 색타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정부의 대책,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올리지? 세금 어떻게 되고 기준금리 어떻게 되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가격대가 너무 높고요. 또 규제도 많고 대출도 2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데 제가 걱정하는 시장은 15억 원 이하 3분의 2의 아파트입니다. 이쪽은 사실 정부가 노동한 근간구에 보유세 폭탄을 때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집값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부분. 아직도 2021년 가격 회복 못한 곳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 신혼부부들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강서구 가양동에 갔다 왔거든요.
0: 네네.
1: 가양동에 가니까 작년 6월에 이제 팔아 가던 아파트가 지금 12억 정도 하더라고요.
0: 많이 올랐네요.
1: 많이 올랐죠.
0: 1년 세?
1: 예. 4억이면요. 신혼부부들이 1년 만에 뭐 몇 억의 돈을 모을 수는 없고 각각 합쳐서 예비 신혼부부들이 돈을 합쳐서 한 5억 정도 모으신 분들이 대출을 받더라도 12억 원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가양 6단지가 먼저 올랐는데 비싸면 3단지, 2단지, 9단지, 방화 이렇게 이동을 하듯이 좀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걸 대출이 많이 나오거나 소득이 되거나 2021년 포모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최근에 양상을 보게 되면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나가 여기는 못 따라가 다른 데는 어디야라고 해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라면 뭐 경기 남부 축에서 서쪽으로 시흥, 안산, 인천으로 갈 수도 있고요.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의정부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양주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0: 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처럼 이렇게 외곽으로 점점 퍼져나간다는 말씀인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 전월세가 없으니까. 전세를 가야 되는데 전세에 매물 찾기도 어렵고요. 가격도 높고 월세로 갈 바에는 대출을 받아서 사고 싶은데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이미 몇 억이 올랐다면 다른 아파트,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 내년까지는 수도권 전역으로 신혼부부들 그렇다고 해서 포문 아닙니다. 2021년처럼 지금 안 사면 안 돼. 너도 나도 막 사는 건 아니고 필요한 신혼부부들 전세 만기가 되는 분들 위주로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야금야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네.
0: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1: 이미 많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정원호 후보는 36만 호 공급. 네. 공급은 공통점입니다. 공급인데 정원호 후보는 착착 개발이라는 캐치플로를 달았고요. 36만 호인데 공공주도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서 36만 호를 하겠다는 건데 신축 매입 임대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그 매입 임대 5만 호가 있으니까 그걸 빼버리게 되면 31만 호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닥치고 공급입니다. 결국에는 공급인데 역시 31만 호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라면 두 후보가 똑같이 31만 호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 안 낫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민간 주도냐 공공 주도냐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뭐 구역 해제하고 이런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는데 저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지정된 구역들은 일관성 있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정되지 않은 곳들은 공공주도든 민간주도든 착착이든 닥치고 공급이든 뭐든지 간에 빨리빨리 공급을 좀 해줘야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서울 주택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후보 모두 공급을 늘리자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윤 부장의 복덕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마치면서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주로 내리고 있고 백령도에도 현재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주 산지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제주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점차 오늘 오후에 전남 곳곳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강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빗길이 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이 비는 점차 오늘 오후부터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내일 늦은 오후까지 전라권역과 충북, 내일 밤까지 강원과 경상권 제주에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오늘과 내일까지의 강우량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10에서 60mm, 그 밖의 중부지방도 대부분 5에서 60mm고요. 전라권역이 30에서 80, 많은 곳 전남 해안이 120mm.

0: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사과했습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들이 주축인 동행노조가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의 신속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신속한 전시작전권 환수도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오늘 직접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자체 조사 결과도 밝혔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직접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입니다.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탱크데이 사태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탱크데이 이벤트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까지 4단계 결재 과정에서 이벤트의 부적절함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모든 민현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1: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이 주축인 제3노조가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자신들도 찬반 투표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건데 이번 찬반 투표는 내일 오전 종료됩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번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완제품 부문 중심의 제3노조인 동행노조, 초기업 노조 등 대표 노조가 소수 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중인 잠정 합의안 투표에 5만 명 넘는 완제품 부문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행노조는 지난 20일 노사합의 이후 초기업 노조 측이 동행노조에 찬반 투표를 요청했다가 갑자기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업 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협의 과정 중에 이탈해 투표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조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지만 협상이 반도체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며 이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합의안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사가 어렵게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 간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 초기업 노조 중심으로 진행 중인 잠정 합의안 투표는 내일 종료되는데 오늘 오전 기준 투표율이 90%를 넘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동맹도 유지될 수 있다면서 전시작전

0: 봉제권의 신속한 환수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질서의 현실을 각자도생, 약육강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맞서려면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드론 기술과 함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의 신속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K-방산 육성에도 국가 역량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주국방 의지라며 신속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문했습니다.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하는 동남권 해양 경제권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 주도권을 선점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해수부와 HMM에 이어 공공기관과 기업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적극재정 기조를 반영한 하반기 경제전략 수립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0: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린 기자. 6.3 지방선거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고요?
2: 네, 민주당 지도부는 금융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여의도 출근길로 나섰습니다. 정통내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년도 안 돼 주식을 두 배로 올려놨다며 정원호 후보만이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시장이 되면 4년간 정쟁만 할 거라며 잘못한 사람은 바꾸고 잘하는 사람을 뽑자고 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시민이 원하는 시장이 되겠다. 시민들이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도부는 이어 경기도 여주와 이천을 거쳐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에서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민주당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하루 전남을 돌며 호남 표심 다지기에 집중합니다.
0: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서울 유세에 나섰다고요?
2: 네,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스윙부터 지역인 서울 한강벨트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난 뒤 마포구 경의선 숲길과 강서구 남부골목시장에서 도보 유세를 이어갑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그동안 충청과 영남권 유세에 집중해왔는데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지도부와 따로 유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GTX 노선 철근 누락은 발견 직후 문제 없이 처리했다며 정 후보에게 이 문제로 토론하자 다시 요구했습니다.
0: 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공세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는데 어떤 발언들이 오갔습니까?
2: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5.18 모욕마저 옹호한다. 구구에게 표를 구걸한다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선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색깔론까지 동원해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구구 유튜버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자고 막판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또 스타벅스를 희생삼아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것이 이재명의 공포정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의 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군은 호르무즈 인근 이란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내놔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란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다른 용납 가능한 장소에서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에서 밝힌 겁니다. 이란이 보유한

0: 종전 협상의 최대 난제였습니다. 농축도를 90%까지 높이면 바로 무기급 핵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와 폐기하겠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13명의 미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고도 했습니다. 협상 막바지 국면에 핵 그리고 이란 제재 완화 문제로 타결이 멀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무산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한 전투가 재개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1: 이란은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를 먼저 보장하라며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의 불투명한 권력 구조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재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이란의 핵심 요구 조건은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입니다. 미국의 제재 해제 약속만 믿고 선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미국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 경험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동결된 자산과 관련해선 양해각서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이란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협상한 상당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합의 서명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이란 핵과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쟁점의 세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를 둘러싼 안개 정국도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재국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실제 권한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지난 3월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재국들은 이란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군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종식을 포함한 협상안을 논의하는 민감한 시점에 나와 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지만 유가가 완전한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통되더라도 즉각적인 공급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로 페르시아만에 묶인 선박 약 2천 척의 재배치와 이란의 공격으로 손상된 유전과 LNG 플랜트 복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S&P 글로벌은 완전히 가동을 멈춘 일부 유전을 재가동하는데 최대 7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한 러시아가 또다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외교관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대피하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드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일요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 수백 발이 쏟아졌습니다. 방공망을 빠져나간 일부가 주거 지역을 덮치며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러시아는 키이우 타격을 또 예고했습니다. 군수 산업 시설이 대상인데 나토 지원을 받는 드론 관련 시설과 지휘소 등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 공관 직원과 국제기구 대표부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키이우를 떠날 것도 경고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키이우 주재 미국 외교관 대피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2일 기숙사 드론 피격 이후 연일 보복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역 당국

0: 군 점령지 루한스크 지역의 대학교 기숙사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받아 학생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당시 공격이 군 사령부를 타격했다며 러시아가 정보를 조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동맹국들을 향해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또 장거리 드론 기술을 이용해 러시아 전역의 석유시설을 끈질기게 공격 중인데 이날도 러시아 브랴스크주의 석유 저장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주입니다.
1: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박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혐의에 대해 자세히 반박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과 검사를 법 왜곡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다고 주장해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김수현 씨 측의 채무변제 압박 때문에 김세론 씨가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제 증거라며 제시된 자료들 역시 신빙성이 낮다고 봤는데 특히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나 AI로 만든 김세론 씨 음성을 방송에 내보낸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김세희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간추린 뉴스 가혜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북한이 오늘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확산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37일 만에 발사이며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환 전 총무를 재차 소환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고 전 총무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전 총무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면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도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UN 아이폰의 사업자 JB 인터내셔널과 리올드 사업자 올댓에 대해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을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이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억 원,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주가 조작이나 회계 부정 사건일수록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3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전달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월 말 연체율이 0.56%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도 전월에 3조 원보다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0.02%포인트 떨어졌고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76%로 0.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 최대 150mm 이상, 중부지방은 10에서 60m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경력방송.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73조에 따라 KBS가 실시하는 선거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경기, 인천 기초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경력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기초단체장 후보입니다. 종로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후보 66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종로구청장 후보였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종로구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정문헌 후보 60세 직업 종로구청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17,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습니다. 중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후보 34세 직업 정당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성동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 60세 직업 중구청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맡았으며 현재 중구청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길기영 후보 65세 직업 중구의회 의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8대 중구의회 의원을 지냈고 현재 제9대 중구의회 의원입니다. 용산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 62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 1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제21, 22대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대 후보 54세 직업 정당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용산구청장 후보였으며 제4, 5, 7대 용산구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윤재 후보 57세 직업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당대표 정무특보이며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보화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석사 성동구 부구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고재현 후보 45세 직업 정당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팀앱 모빌리티 대외정책 총괄을 맡았으며 SK텔레콤 모빌리티 전략그룹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정찬옥 후보 71세 직업 정당인 호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자유한국당 성동구청장 후보였습니다. 광진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종철 후보 58세 직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정책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재선 서울시 의원이며 현재 건국대 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호 후보 66세 직업 광진구청장 미국 오리건대학교 행정학 석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진구청장입니다. 동대문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동민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필형 후보 66세 직업 동대문구청장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치학 석사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민선 8기 동대문구청장입니다. 중랑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중랑구청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일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랑구청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황종석 후보. 66세, 직업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중랑구청 건설교통국장이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정책개발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승로 후보. 66세, 직업 성북구청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북구청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민병웅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민의힘 성북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 교수입니다. 기호 5번 진보당 홍희진 후보. 31세, 직업 정당인.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30대 부총학생 회장이었으며 현재 진보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창수 후보. 56세, 직업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았으며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개관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장지호 후보. 39세, 직업 국민의힘 부대변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을 수료했습니다. 닥터나우 CRO였으며 현재 국민의힘 부대변인입니다. 기호 5번 노동당 윤정현 후보. 52세, 직업 IT노동자 프로젝트 품질관리 컨설턴트. 강북구 직접정치주민대회 준비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노동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한덕희 후보. 63세, 직업 덕희사관학교 원장 겸 대입수능 영어 강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선 후보 직능총괄교육 부본부장이었습니다. 도봉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동욱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3선 의원이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원석 후보. 54세, 직업 도봉구청장.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도봉구청장이며 도봉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준호 후보. 51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환경공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우원시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광수 후보. 66세, 직업 바른소리 주민연대 공동대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8·9대 서울시의원이었으며 제4대 노원구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은평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 60세, 직업 정치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은평구청장입니다.

0: 기호 2번 국민의힘 남기정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였으며 제21기 민주평통 은평구 협의회장을 역임했습니다.
1: 이어서 서대문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후보 59세 직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석사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청장 후보였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헌 후보 68세 직업 서대문구청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 제16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마포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후보 63세 직업 정치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마포구청장이었으며 현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강수 후보 67세 직업 마포구청장 건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시사포커스TV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마포구청장입니다. 양천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후보 58세 직업 서울시의회 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맡았으며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 58세 직업 양천구청장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었으며 현재 양천구청장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58세 직업 강서구청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전공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강서구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진선 후보 64세 직업 정당인 건국대학교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이었으며 강서구청 부구청장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기호 5번 진보당 이미선 후보 42세 직업 정당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 전공을 졸업했습니다. 강서 최초 주민조례인 방사능 안전급식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현재 진보당 대변인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백철 후보 69세 직업 무직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강서갑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6,7회 강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구로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 59세 직업 구로구청장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구로구청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홍덕희 후보 49세 직업 변호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법정의학과 수사과학 석사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이었으며 현재 합동법률사무소 예승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후보 68세 직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0: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희권 후보 69세 직업 광성주류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 위원을 지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영등포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유진 후보 59세 직업 전문연구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맡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웅식 후보 63세 직업 정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공공리더십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8, 9, 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 국회 1급 상당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동작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 61세 직업 정당인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정태 후보 50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앙위 건설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박일하 후보 62세 직업 동작구청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공학박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입니다. 관악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 62세 직업 관악구청장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관악구청장이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방자치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남형 후보 74세 직업 건설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형사사법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이었으며 현재 관악갑 당협위원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해숙 후보 62세 직업 정치컨설팅 공론대표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 선대위 부대변인을 역임했으며 현재 개혁신당 관악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인식 후보 61세 직업 한경국립대학교 특임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었으며 서울시 행정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 64세 직업 서초구청장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초구청장입니다. 강남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형곤 후보 55세 직업 강남구의회 의원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을 복수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지역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강남구 의원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현기 후보 70세 직업 서울시의원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 67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대통령 비서실 정책관리 비서관을 맡았으며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서강석 후보, 68세, 직업 송파구청장.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송파구청장이며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서울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수희 후보, 55세, 직업 강동구청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변호사 이수희 법률사무소 대표를 맡았으며 현재 강동구청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용우 후보, 39세, 직업 정당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준석 대통령 후보 일정기획 부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개혁신당 강동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 다음은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입니다. 수원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 61세, 직업 수원시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수원 특례시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안교재 후보, 65세, 직업 정당인.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AI 반도체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정희윤 후보, 39세, 직업 정당인.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박사과정을 휴학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수원시 갑 후보였으며 현재 개혁신당 수원시 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성남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 61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20-21대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69세, 직업 성남시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5번 진보당 장지화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여성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성남시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진보당 중앙당 공동대표입니다. 의정부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후보, 62세, 직업 정당인.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였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 64세, 직업 의정부시장. 아주대학교 대학원 응용사회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경기도 행정위 부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의정부 시장입니다. 안양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후보, 67세, 직업 안양시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안양시장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대영 후보, 63세 직업 기업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입니다. 부천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후보, 59세 직업 부천시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고 현재 부천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광내경 후보, 47세 직업 국민의힘 부천시갑 당협위원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임혜규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이었으며 제8·9대 부천시의회 의원입니다. 광명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후보, 61세 직업 광명시장.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광명시장이며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정호 후보, 55세 직업 경기도의회 의원. 광운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평택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원용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이었으며 평택시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차화열 후보, 66세 직업 정당인.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21대 대선 중앙선대위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을 지냈고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양주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제8대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정성호 국회의원 정책특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강수현 후보, 63세 직업 양주시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석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양주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 63세 직업 정치인.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신흥고등학교 교장을 맡았으며 경기도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 66세 직업 동두천시장. 국립환경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장이었으며 경기도의회 제1연정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안산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8·9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앙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 57세 직업 안산시장.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안산시장입니다. 고양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후보, 55.

0: 1980년대 직업 정당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이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정책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 60세 직업 고양시장,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을 지냈으며 현재 고양시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신현철 후보, 58세 직업 고양시의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문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애플공인교육센터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고양시 의원입니다. 기호 5번 진보단 송영주 후보, 53세 직업 정당인,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제78대 경기도의원을 맡았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과천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 53세 직업 변호사,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민선 7기 과천시장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태웅 구성원 변호사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신계용 후보, 62세 직업 과천시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민선 6기 과천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과천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고금란 후보, 53세 직업 개혁신당 대변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제8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고 아동권리보장원장 대행이었습니다. 의왕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광명시와 동두천시 부시장이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성재 후보, 66세 직업 의왕시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8-9대 의왕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왕시장입니다. 구리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후보, 59세 직업 구리시의회 의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석사, 현재 구리시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67세 직업 구리시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을 졸업했습니다. 민선 6기 구리시장을 지냈고 현재 민선 8기 구리시장입니다. 남양주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남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경기도 경제실장을 맡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 65세 직업 남양주시장,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8,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제9대 남양주시장입니다.
1: 다음은 오산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용호 후보, 61세 직업 경기도의회 의원, 단국대학교 행정학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지방자치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권재 후보 62세 직업 오산시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오산대학교 명예교수와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초빙 특강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송진영 후보 54세 직업 오산시의회 의원 총신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총신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오산시의회 의원입니다. 화성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후보 61세 직업 화성특례시장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원 국제정치학 전공 법학 석사 현재 화성특례시장이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태경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장안전문대학 현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를 졸업했습니다. 화성시청 민생경제산업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전성균 후보 36세 직업 정당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를 졸업했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개혁신당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군포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후보 64세 직업 정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3년 재학 후 중퇴했습니다. 군포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하은호 후보 65세 직업 군포시장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이었으며 현재 군포시장입니다. 하남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후보 61세 직업 정당인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 부총장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 77세 직업 하남시장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선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62세 직업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연구원 대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부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이었습니다. 여주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시선 후보 50세 직업 여주시의회 의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여주시의회 부의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충우 후보 65세 직업 여주시장 한경대학교 현 한경국립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여주군청 건설과장을 지냈으며 현재 여주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천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성수석 후보 55세 직업 정당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 71세 직업 이천시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 담당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천시장입니다. 용인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후보 54세 직업 변호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이었으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64세 직업 용인시장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현 경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으며 현재 용인시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송창훈 후보 31세 직업 정당인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용인시 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가천대학교 기계공학부 겸임교수입니다. 안성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 56세 직업 안성시장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안성시장이며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장연 후보 60세 직업 축산업 호서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보계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신원주 후보 68세 직업 농업인 한경대학교 융합레포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6,7대 안성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김포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후보 54세 직업 정당인 중앙대학교 행정학 석사 경기도 의원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 55세 직업 김포시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김포시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입니다. 광주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환열 후보 68세 직업 정당인

0: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방세환 후보, 63세 직업 광주시장, 단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시장입니다. 포천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 70세 직업 정당인, 명지대학 현 명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포천시장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백영현 후보, 65세 직업 포천시장,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소흘읍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포천시장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이재수 후보, 58세 직업 농업,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포천농협 선단지점장과 포천농협 신읍지점장을 지냈습니다. 연천군수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후보, 57세 직업 정당인,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8대 연천군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전국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 69세 직업 연천군수, 신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연천군수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송병서 후보, 52세 직업 경기측량 ENC 대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노동분과위 부위원장이었으며 현재 전국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양평군수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은미 후보, 60세 직업 기본사회 양평본부 상임대표,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 66세 직업 양평군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양평군수입니다. 가평군수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후보, 61세 직업 정당인,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서태원 후보, 61세 직업 가평군수,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가평군수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이충선 후보, 62세 직업 정치인, 경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0대 11대 조종중 조종고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가평발전추진회 회장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이진용 후보, 68세 직업 정치인,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36, 37대 가평군수를 역임했으며 제6대 경기도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신동진 후보 59세 직업 직접 민주지역 자치당 창당 준비위원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YTN 기자였으며 가평군청 마을 만들기 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1: 다음은 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입니다. 미추홀 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청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 58세 직업 미추홀 구청장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추홀 구청장입니다. 연수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지열 후보 65세 직업 정당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연수구의회 의장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정무특보를 지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재호 후보 67세 직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관리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민선 6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선 8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입니다. 남동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후보 63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농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였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종효 후보 56세 직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입니다. 부평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후보 57세 직업 부평구청장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부평구청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단비 후보 38세 직업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계양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형우 후보 68세 직업 정당인 동양공업전문대 현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했습니다. 민선 567기 계양구청장을 지냈으며 제23대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병택 후보 62세 직업 정당인 인천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정책학과 2년 재학 후 제적됐습니다. 제8회 계양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였으며 현재 제9회 계양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강화군수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 66세 직업 행정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평택시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강화군수 선거 후보였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61세 직업 강화군수 경기대학교 경영학사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강화군수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문경신 후보 65세 직업 회사원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강화군청 비서실장이었으며 강화군청 안전경제산업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옹진 군수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정민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옹진 군수를 지냈으며 옹진군의회 3선 의원이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문경복 후보 70세 직업 옹진 군수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옹진 군수입니다. 영종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손화정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행정관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정헌 후보 60세 직업 정치인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입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안광호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종청라사업본부장을 맡았으며 현재 조국혁신당 중앙당 지방자치주권특별위원장입니다. 재물포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궁형 후보 45세 직업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제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 팀장이었으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찬진 후보 58세 직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조선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입니다. 서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구재용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인천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맡았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강범석 후보 60세 직업 인천서구청장 인천대학교 동부가 물류대학원 물류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인천서구청장이며 서구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김용석 후보 46세 직업 시민사회 활동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 3학년 재학 중 중퇴했습니다. 한국컴패션 대표 비서를 맡았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인천검단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세훈 후보 56세 직업 정치인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수석을 역임했으며 서울경제신문 출판기자였습니다.
0: 다음은 2026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입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56세 직업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1호 변호사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54세 직업 정당인 미국 UC 샌디에이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제19, 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맡았습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61세 직업 정당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 박사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조국혁신당 당대표입니다. 기호 5번 진보당 김재현 후보 45세 직업 정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업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현재 진보당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6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 69세 직업 정당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현재 자유와 혁신 당대표입니다. 경기 안산갑 보궐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 43세 직업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대통령 비서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맡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 66세 직업 정당인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산시 상록구갑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안산시갑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문인수 후보 60세 직업 문건축사사무소 대표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제5대 안산시의회 의원이었고 현재 사단법인 안산시 의정회 부회장입니다.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61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7, 18,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제35대 강원도지사를 지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용 후보 47세 직업 정당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이었으며 하남시 갑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성열 후보 43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현재 개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63세 직업 변호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이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 59세 직업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빙 교수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박종진의 쾌도난마 메인 앵커와 강적들 메인 진행을 맡았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정승연 후보 59세 직업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교토대학 경제학 박사 대통령실 정무 2비서관 소상공인 정책 총괄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 47세 직업 정당인 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심왕섭 후보 66세 직업 세림조경건설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김현태 후보 49세 직업 무직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단장이었으며 미 8군 사령관실 한국 측 총괄 장교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경력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단어의 뜻풀이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물가의 모래벌판에 돌이 섞여 있는 곳을 뜻하는 세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너덜겅, 모래톱, 작별이가 있었는데 정답은 작별입니다. 아마 작별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뜻풀이에 있었던 모래벌판은 말 그대로 모래가 덮여있는 벌판을 말합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너덜겅은 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이란 뜻이고 예를 들어 그는 한나절 내내 너덜겅의 바윗돌들을 드러내느라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너덜과 돌너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톱은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넓고 큰 모래벌판을 말하는데 모래사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기슭 모래톱을 맨발로 걸었다. 이곳은 좁고 긴 만을 끼고 모래톱과 간석지가 넓게 발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죠. 돈에 쫓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꼭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작은 증상에도 불안감 때문에 병원을 찾거나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잘 관리해도 병원을 찾는 횟수와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신비해서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불안에서 조금은 벗어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김현아 교수와 함께합니다. 김현아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가짜 환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네. 가짜 환자 하면 흔히 우리가 왜 보험 같은 거 이렇게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속된 말로 나이롱 환자를 생각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어떤 개념입니까?
1: 그렇죠. 이제 그 나쁜 개념이죠. 이제 환자가 아닌데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없는 병을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이제 가짜 환자가 우리 흔히

0: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1: 네네.
0: 사실 저 혼자만이 아니고 진료실에 앉아있는 많은 동료들이 하나같이 같이 체감하는 건데 이 사람 병원 올 필요 없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런 현실이고요. 저는 네. 이제 개념으로 세 개를 이제 잡아봤는데 한 카테고리는 젊은 사람.
1: 젊은 사람.
0: 예. 이 사람은 아플 이유가 없는데 그냥 환경 요인 때문에 그냥 아프게 됐어요.
1: 네.
0: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문제.
1: 어떤 환경이에요?
0: 직무 스트레스.
1: 아.
0: 그리고 직업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아파요.
1: 불안해서.
0: 예, 노동시간이 길고.
1: 예.
0: 그런 것 때문에 아픈 사람. 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사실 이제 제일 그 핵심이라 할 게 막 검사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검사하면은 내 몸에 이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0: 탈탈 터는 건데
1: 네.
0: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렇게 털리고 나면 뭐 진단명이와 서너 개씩 막 붙으면은 이제 환자가 진짜 되는 거거든요. 알 필요 없는 진단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 드시면 다 아파요. 누구나 여기저기 아픈데 그거 다 병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만드는 그런 가짜 환자가
1: 네.
0: 세 가지 카테고리 젊은 나이, 중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저는 분류를 해봅니다.
1: 얘기를 듣고 보니까 꾀병은 아니에요.
0: 꾀병 아닙니다. 꾀병은 어떤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아프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아픈 네. 척하는 게 꾀병이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그 걱정하고 정말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아프기도 하고.
1: 네. 네. 그러니까 아프고 불편해서 왔는데 네. 그 환자 입장에서 이거 병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날 것도 같거든요.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설명을 하기를 환자분이 불편하신 거는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찾아내거나 약을 먹어서 좋아질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네.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죠. 우리 몸이 불편한 게 다 병은 아니거든요.
1: 네, 네, 네. 완벽한 몸은 있을 수가 없는
0: 없습니다.
1: 거죠. 예. 그러면은 교수님 직접 외래 진료하시잖아요.
0: 네.
1: 예. 그러면 혹시 나한테 오는 환자 중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가짜 환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 거죠?
0: 가짜 환자라기보다도 대학병원에 오실 필요 없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저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제 동료들 다른 대학 교수님들하고 다 얘기를 해봤는데 한 4분의 1 정도만 우리 보면 된다. 근데 나머지는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되고 동네에서 그냥 관리 받으셔도 되는 경우 굳이 병원 안 오셔도 되는 분인데 여기까지 오신다. 그 결과가 대학병원 외래가 콩나물시루가 되는 그런 결과거든요.
1: 네, 네. 근데 왜 동네 병원을 안 가실까요? 가깝기도 하고 그래. 잘 제가 볼 때는 좀 대학병원 하면 좀 신뢰가 가고 동네 병원은 좀 못 믿는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닌가?
0: 지금 우리나라가 의사들의 그 전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1: 네.
0: 전체 OECD 국가 중에도 이렇게 전문의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개원 선생님들 다 전문의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그 정책 얘기부터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이제 제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낫지 않는 병 어차피 약 먹어도 계속 아프거든요.
1: 네.
0: 그런데 약 먹고 안 좋아진다고 대학병원을 가시게 되면
1: 예. 달라질 게 없다 사실은 와도 달라질 게 없으면
0: 네.
1: 굳이 대학병원에 오지 않아도
0: 네.
1: 된다. 그런데
0: 네.
1: 이런 얘기하면 병원에서 싫어하지 않으세요?
0: 병원에서 뭐 싫어하면 어쩔 건데 가장 바른 말인데 의사들이
1: 네.
0: 의사가 아직 좋은 직업이라 생각을 하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그 권력자한테 좀 대들어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물론 그거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1: 네, 네.
0: 그런데 이제 점점 안타까운 거는 그런 목소리들이 자꾸 이제 작아지는 게 안타깝죠. 제 동료들 중에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대학병원 가면 안 해도 될 검사를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를 사실 저희끼리 많이 하거든요. 예.
0: 그것도 이제 꼭 이제 마치 저 병원이 저 의사가 돈을 벌려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한 사정들이 있고요. 이제 검사를 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별로 안 하는 사람이고 또 그 안에서

0: 또 갈리거든요.
1: 네. 네,
0: 갈려요. 그래서 이게 참 의료는 복잡합니다. 의료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선과 악으로 이분법 할 수는 없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또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1: 네. 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병원에 올 필요가 없는 환자, 가짜 환자 얘기를 좀 내가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왜 하셨어요?
0: 점점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요. 이제 불필요하게 건강에 너무 걱정을 하세요. 건강에 집착을 하시거든요. 저는 여기 한국에 사는 외국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 사람 왜 이렇게 건강에 집착하냐. 이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확실히 좀 그 건강 집착하는 게 있는데 저는 또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제 나름대로 막 이거는 검사 더 하실 필요 없고 이거 병원 안 오셔도 되고 이거는 약 먹을 필요 없고 얘기하다가 아 조금 좀 크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책으로 이렇게 쓰게 됐고
1: 네,
0: 이제
1: 네.
0: 좀 아무래도 그러면 조금 더 목소리가 생기지 않을까
1: 네.
0: 하는데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게 돼버린 지가 오래돼서 많은
1: 네.
0: 검사를 하고 내 몸을 완벽하게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1: 우리나라가 그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의료보험제도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뭐 종합병원 가는 문턱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 의료비도 외국보다 좀 저렴한 편이라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0: 실제로 그렇고요. OECD 네. 국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병을 병원에서 치료하면은 괜찮았을 것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그 치료 가능, 그 순전히 이제 병원과 의사의 역량이죠.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나라예요. 스위스 다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그 비교적 아직 지금 의료비 증가 문제라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1: 네.
0: 적은 돈과 짧은 시간에 이거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뭐 의사들이 분명히 한 일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이 지금 응급실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생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응급실에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
1: 아 그러니까
0: 응급실을 쉽게
1: 진짜 응급실 가셔야
0: 네,
1: 될 분들이
0: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괜찮은 편이에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이게 지금까지 괜찮았다는 게 앞으로 괜찮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나라 의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점점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요.
1: 네.
0: 저는 그 현상 하나로 이 불필요한 검사로 환자가 되고 걱정하는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1: 그러네요.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사실은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0: 네.
1: 그럼 우리가 받는 것도 실제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0: 네.
1: 못 받게 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뭐 이제 네. 큰 병원 가셔서 아우 왜 이렇게 진짜 예약 시간은 이건데 왜 이렇게 기다려 할 때 보면 나 정말 여기 올 필요 있었나 한번 그거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줄이고 싶어 하질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곧 잘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1: 그 병원 문턱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까 병원을 많이 간다고 하셨고 그 우리나라 사람 스스로가 좀 우리는 나 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나 건강에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면서요. 저희가.
0: 그렇죠. 이게 뭐가 이제 달기 먼저고 달걀이 먼저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1인당 병원에 가는 그 비율이 17.몇 회인데 이거는 정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OECD 평균이 6.몇 회거든요.
1: 그러니까 1년 동안에
0: 1년에
1: 한 네. 사람이 병원에 네. 가는
0: 평균.
1: 횟수가 평균 횟수가 네. 몇 회라고?
0: 17.2회인가 그래요.
1: 와.
0: 예,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OECD 평균이 6.3회인가 그렇고요.
1: 네네.
0: 2위가 일본인데 일본이 12.2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 네.
0: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는 나라인데 그보다도 우리나라 독보적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병원 많이 오면 올수록 병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사람은 거기 앉아서 내가 여기 몸에 나쁜 거 있지 않나 찾아주세요 하면 그걸 다 찾으려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보면 볼수록 이 의사가 무슨 꼭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잉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몸은 이상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1: 네네. 또 그렇게 해서 또 운 좋게 또 발견해가지고 좀 위기에서 벗어난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0: 예.
1: 간혹.
0: 소수지만 분명히 예, 예. 있죠. 예.
1: 그래서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검진을 해갖고도 이상이 없는데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요. 예, 그런 분들도 이런 환자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0: 이제 몸이 그냥 주관적으로 불편하신 거죠. 내가 여기가 왜 아플까? 저기가 왜 저리고 뭐 굉장히 그 있어요. 그 증상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네. 숨이 안 쉬어지고
1: 저도 그래요.
0: 있어요. 근데 그런 되게 예. 그런 증상들은 아무리 검사해봐 이상은 안 나오거든요. 예, 제가 요즘 이제 많이 그 환자분들한테 설득하는 개념 신체화 장애라는 개념인데
1: 네.
0: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고 불면증이 있고 뭐 이런 여러 문제로 해서 이 뇌에서 지령을 다 내리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배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잠도 물론 잘 못 자고 가슴 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병원에서 검사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1: 네.
0: 근데 환자분은 계속 불편하고 검사해서 이상 없대니까 더 정밀 검사 해달라고 하시면 더 정밀 검사하면 또 저기 한번 번지수가 다른 아무 상관없는 이상이 또 나오게 돼 있고 이러다 보니 이 검사 쳇바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죠. 예.
1: 선생님은 류마티스 내과잖아요. 네. 류마티스 내과에는 이제 그런 유형의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 있어요?
0: 이제 제가 흔히 보는 유형이 이제 관절 아픈 분들, 예. 퇴행성 관절염, 나이 드셔서 손마디 이렇게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1: 네.
0: 본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믿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저도 사실 아침마다 사실 저리고 예. 좀 예. 뻣뻣하고 그렇거든요.
0: 예, 저도 그렇습니다.
1: 아, 치료 안 받으세요?
0: 치료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 이제 빨래 설거지 하는 이 정도의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그거 가지고 기준을 나누고요. 그리고 또 증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런 많이 불편한 증상이 한 달을 넘게 계속 그렇다 하면 네.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러다 말다 그러다 말다 그렇거든요.
1: 네.
0: 이런 경우 그냥 퇴행성이라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불안해서 검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류마티스 인자가 덜커덕 나오는 거예요. 양성이.
1: 네.
0: 그러면 이분은 진짜 더 아파요. 그날부터. 류마티스 양성 반응 나왔다는 말 들으시면.
1: 네. 아니 근데 나오면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아니죠. 류마티스 그 인자는 가짜 양성이 굉장히 많은 검사예요.
1: 그래요?
0: 예, 일반인들 5%, 나이 드시면 10%까지 환자 아닌데 양성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유병률이 류마티스 관절염 유병률이 한 1%니까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10명 양성이면 9명은 환자 아닌 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검사 하나 가지고 진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문제는 건강검진에서 이걸 다 항목을 집어넣으니까 이 환자분 관절 증상을 잘 따져보고 아, 이분은 좀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돼 할 때 검사하면은 의미가 있고 사실 류마티스 전문의들은 그냥 환자 딱 보면 압니다. 얘기 들어보고 관절 만져보면 알거든요. 검사가 필요 없어요.
1: 네네. 그러니까 검사에서 뭐가 나왔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0: 네,
1: 아니라는 거죠.
0: 아니죠. 예, 네. 류마티스 인자 검사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으로 멀쩡한 사람에게 환자 만드는 검사거든요.
1: 네. 네.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닐
0: 아니,
1: 것 같은데.
0: 당연히 얘기를 해.
1: 네. 근데 왜 요즘은 검사하면 검진하면 전 단계가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전 단계. 게 뭐 고혈압, 뭐 당뇨, 대사증후군, 뭐 녹내장암 전 단계가 뭐 나오면 굉장히 겁이 나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관리 들어가고 병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0: 요즘 점점 이게 기준이 낮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240 이상부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라 했다가 요즘 이게 180까지 딱 내려오게 됩니다.
1: 네.
0: 그런데 문제는 180으로 낮추면은 거의 인구 집단 절반 정도가 고지혈증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약을 먹일 것인가? 이거 굉장히 딜레마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재반 인자들 뭐 담배 피나 혈압이 높은가 뭐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약을 써야 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점점 기준이 낮아집니다. 그 진단 기준이. 그러다 보니 이제 아니면 약을 바로 먹기는 좀 애매하고 일단 전 단계로 이렇게 해서
1: 네.
0: 경각심을 가져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 단계 질병명이 붙는데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정말 네. 환자 된 것 같거든요. 특히 전 단계 암 하면 어떻습니까? 암 걸린 것 같죠.
1: 네.
0: 그래서 이 전 단계라는 진단 저는 이걸 어찌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전 단계 이거 다 그냥 한글이 무시하고요. 예를 들어서 혈압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혈압을 재거든요. 근데 세 번을 연속 이렇게 재는데 세 번이 다 다릅니다.
1: 아침에, 맞아요. 좀 차이가 나요.
0: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잴 때는 좀 높을 때가 있는데 좀 큰 숨을 쉬고서 나중에 해보면 쭉 떨어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사람이 몸이 굉장히 좀 변화무쌍하고 다이내믹한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의 뭐 수치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진단 내리고 전 단계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거는 뭐하고 하여간 전 단계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그 동적인 역동적인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다 환자로 말하기는 조금 뭐하니 이 좀 애매한 그 회색 영역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네. 붙이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 근데 예. 그 병에 걸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약도 먹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0: 그게 참 그 애매한 게 네. 이제 고지혈증 예를 들었는데 어젯밤에 막 뭐 먹고 와서 많이 먹고 피검사를 했더니 240 막 이렇게 나왔는데 아 이래선 안 되겠지 하고 조금 이제 평상식대로 하고 하면 쭉 떨어지거든요.
1: 아.
0: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다양한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전 단계가 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 아 내가 일상생활을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차원이지 약을 지금부터 먹어라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진 못하다 생각을 해요. 자주 조금 체크해보자
1: 네.
0: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과잉진단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교수님이. 네, 암 같은 경우에도 과잉진단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암은 무조건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0: 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에 조기 진단해서 손을 보면 장기 생존율이 뭐 한 80% 90%거든요. 그런데 진행된 분 같은 경우는 뭐 장기 생존율이 뭐 8% 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 나 조기 진단해야 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이제 이 전제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조금 이야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해를 네. 잘 못하시는데 이게 우리는 좀 직관적으로 이거를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암을 조기 진단해서 해결을 하시는 분하고 발견됐을 때 이미 진행된 분은 같지가 않아요. 사람 자체가 같지가 않고 생긴 암 자체도 성격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드냐면 건강검진에서 문제 없었어 했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
1: 네.
0: 있잖아요. 주변에 한두 분씩. 예, 예. 이 암은 뭔가 조기검진, 건강검진에서 발견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암일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조기검진 하면 오래 살고 이제 진단 진행돼서 발견되면 뭐 바로 돌아가신다. 이걸 사과와 수박의 비교라고 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암을 다 조기 검진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그 논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인데.
1: 저 이해를 할 듯도 하고 못할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검진을 한다고 검진이 되지 않는 암이 있다.
0: 그러니까 그 같은 대장암이라 하더라도
1: 예.
0: 어떤 암은 진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암이고 어떤 암은 막 사납게 진행할 수 있는 암이 있고 그렇게 사납게 빨리 진행하는 암은 건강검진을 해도 발견을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어쨌든 그 조금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기검진 한 환자들이 그 생존 성적을 이제 발표를 한 논문이 네. 있는데 이제 이걸 가장 객관적으로 보려면 사람들 되게 둘로 나눠서 이쪽은 조기검진하고 이쪽은 안 하고 그다음에 쭉 봐요. 조기검진하면 정말 오래 사냐 보는 건데 대장암은 유의하게 조기검진한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1: 네.
0: 그 오래 산 기간이 110일. 4개월 조금 안 됩니다.
1: 아.
0: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데.
1: 차이가 크게 없는 거네요?
0: 그러니까 차이가 크게 없죠.
1: 네.
0: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정말 빨리 발견해서 아주 운 좋게 빨리 사납게 암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했을 분도 있겠지만 이게 인구 집단도 들어가면 다 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암은 암 자체로는 생존이 늘어나는데 전체 생존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을 진단해서 치료하는 과정에 사망하시는 분이 생겨서 이게 다 무화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건강검진이 뭐 다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빨리 암을 발견하면 무조건 장수하고 오래 산다. 그렇기 때문에 암 검진을 빨리빨리 받아야 한다.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예. 데이터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죠.
1: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본인한테는 이제 그 개인의 경험이 100이기 때문에.
0: 그렇죠. 개인한테는 예. 아무 통계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1: 그렇죠. 네,
0: 통계라는 예. 거는 눈물을 지운 개인사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건강검진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할 때 아주 낮은 확률, 뭐, 갑상선암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에서 300여 명 돌아가시거든요, 1년에. 굉장히 확률은 낮아요. 그래서 내가 이 300명에 속할 것인지 그냥 괜찮을 테니 그냥 지나갈 건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 네.
0: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못 견디세요. 그냥 이거 검진하고 말지.
1: 네. 아까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는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사실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다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노화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0: 지금 어디까지가 노화는 질병이고 어디까지 치료해야 하는지도 이것도 되게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은 백내장이 병이 아니에요.
1: 네.
0: 문명에 접촉하지 않은 원주민들은 백내장은 그냥 나이 먹으면 당연히 눈이 뿌옇게 되고 안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서양 의사들이 들어와서 수술을 해줘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게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어디까지가 노화고 어디까지는 질병으로 간주를 해야 할지 이것도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게 있고 애매한데 저는 제 기준이라는 것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1: 네.
0: 저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만 병원에서 개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화에서 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병원이 개입을 했을 때 장기간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네. 아, 요즘 병원에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슬슬 듭니다.
0: 예. 근데 이제 그 되게 얼마나 아프면 오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1: 그렇죠. 시간 이제 내고 돈 내고 오는 건데요.
0: 예, 그 이제 제 남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1: 남편도 의사시죠?
0: 네. 신경외과 의사인데 척추 수술을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척추 수술을 안 했어요.
1: 예.
0: 안 한 이유가 이게 그냥 의미가 없다. 장기간 두면 결과는 똑같다. 근데 또 불구하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그
1: 네.
0: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지나갈 텐데 그거를 못 견디시니까 수술을 하시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척추 클리닉들이 있는 거고요.
1: 아, 예. 그러면 퇴행성 질환의 경우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저는 막 지금 환자분들이 이거 그냥 약 전 안 쓰거든요. 약을 잘.
1: 네.
0: 환자분들이 되게 불만이 많으신데 잠시 설명을 우리가 진화를 할 때
1: 네.
0: 이 3억 2천 년 포유류 진화 역사에서 두 발로 걸은 지가 700만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하고 허리하고 목은 아플 수밖에 없는 데다가 갑자기 100년 남짓하게 갑자기 또 오래 살게 됐어요. 20세기 초반에 한 50 정도 살다가 지금 80세, 90, 100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당 진화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약으로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시죠? 이건 약으로 안 되는 문제 맞고요. 다만 이제 우리 몸에서 한 50 정도에서 이 세팅이 돼 있는 몸인데 이거를 그래도 오래 쓰고 안 아파야 하니까 잘 관리해야 하고 관리의 1번은 운동이죠. 운동밖에 없습니다. 몸 움직여야 하고 그리고 운동도 그냥 대충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체계적으로 유산소 운동, 뭐 지구력, 근력 운동이 다 해가지고 꼼꼼하게 운동을 하셔야 해요. 그거밖에 네. 방법이 없습니다.
1: 그러니까 당장 금방 괜찮아지는 이런 그런 거는 절대로 그런 거는 없어요. 병원에 와도 해줄 수가 없다. 네, 네. 예.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진료 과잉 문제 또 지나친 건강 염려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좀 건강해지는 방법이 없을지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김연아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제주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곳이 많습니다. 지금 주로 남해안과 제주에 내리는 비 점차 전국으로 오늘 안에 확대가 되겠고요. 특히 이번 비는 내일까지 쭉 예보돼 있는데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이틀간 예상 강우량 중부지방 10에서 60, 전라권 역은 20에서 80, 전남 남해안이 120mm 이상이고 경상권과 제주가 20에서 100mm, 경남 남해안은 150mm 이상, 제주 산지가 250mm 이상입니다. 이 비가 수도권과 충남은 내일 오전까지 오겠고 전라권역과 충북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강원과 경상권, 제주는 내일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비와 함께 제주와 남해안은 강풍특보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인근 해상은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역은 목요일에도 새벽부터 낮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또 지나겠습니다. 지금 주로 남해안과 제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어서 그 밖의 지역은 낮 기온이 꽤 올라 덥습니다. 25도에서 29도 사이의 기온 분포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비가 먼저 그치는 서쪽의 기온이 약간 더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0: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개인 동반 매도로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장중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은 순매도하며 13거래일째 팔았습니다. 매도 규모는 2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하는 등 각각 30만 원과 208만 원을 넘어섰고 LG이노텍과 SK네트워크스 등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주들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기는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MLCC 관련주들, 자동차와 조선주, 스페이스X 관련주와 광통신주, OCI홀딩스와 코리아서키트 등 강세였습니다. 반면 보험 및 게임주, 유통과 통신주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네이처셀과 엑스게이트 상한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2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성장 펀드가 크지는 않겠지만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격차 확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 성장 펀드를 언급하며 주식시장 화랑을 보며 배제됐던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조금 찾아보자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K-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등 중동전쟁 이후 상황을 내다보는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글로벌 산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등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을 향해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다만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서 비아파트를 앞으로 2년간 4만 1000호, 2030년까지 11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도심 자투리 땅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건축 규제를 대거 완화해 오는 2030년까지 7만 7천 호를 인허가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공실 상가 등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해 2030년까지 3만 3천 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발표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에서 부산은 국제해양 비즈니스 중심지,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 경남은 항만물류, 제조, 인공지능이 결합한 글로벌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로테르담 구간 시범 운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7월 말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열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85곳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85곳 기초 지자체의 호텔, 콘도, 펜션 등 등록 숙박시설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중부지방은 10에서 60mm 사이입니다. KBS 제1라디오 내신 뉴스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8,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주가도

오르지만 사실 기름값, 물가도 오르면서 우리 살림살이는 팍팍해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백화점은 20년 만에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던 백화점이 온라인 쇼핑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며 부활을 꿈꾸는 데는 K컬처 덕분에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 덕분이라는데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높아진 2분기에도 백화점 매출이 이어질지 살펴보고요. 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의 실적은 어떨지,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유통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속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32분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고가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관계자 등 6명이 매몰돼 현재까지 4명이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4명 중 1명인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던 차량 한 대도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작업과 함께 추가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코스피는 장중 최고치를 갱신했다고요?
2: 갱신했죠. 8,131을 찍었고요. 오늘 종가는 2.5% 올라서 8,047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세운 거는 뭐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1: 네.
2: 장중에 기관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해서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돌아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역시 외국인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때 그러니까 3시 30분 조금 넘어서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오늘 1842억 원 순매도로 일단 결론은 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장중은 거의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0.9%가 올라서 1172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코스닥 좀 아쉬운 게요. 장중에 1200선 넘어서 1205까지 올라가서 1200선 다시 회복하나 싶었는데 네. 역시 좀 막판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후반부에 좀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군이 이란의 기지를 공격했다라는 얘기가 가장 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주시장이 크게 올랐던 그 초장부터 올랐던 이유가 어제 우리 쉬는 동안 또 연휴 동안에 중동 상황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협상도 네. 곧 타결될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대만이나 일본 시장이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굉장히 좋았고, 어제 우리는 이제 연휴 때문에 열지 않았습니다만 그 효과가 오늘 나오면서 약간 키 맞추기 그런 효과도 좀 있어서 장이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1: 네.
2: 막판에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장에 상승폭이 좀 크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뭐 두 시장 모두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하이닉스가 장중에 20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역시 조금 밀려서 5.7% 올라서 205만 2천 원에 마감됐고, 삼성전자도 오늘 30만 원 넘어서 30만 원 치키나 싶었는데 그것도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29만 9천 원에 마감이 되면서 2.2%가 올랐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굉장히 좋았고, 특히 기판주들이 거의 다 뭐 두 자릿수 이상 올랐고요. 자동차도 좋았고, 조선주가 조방원전 중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1: 네.
2: 그다음에 우주항공, 이거는 역시 스페이스X IPO 기대감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광통신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네.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까?
2: 네. 예고됐던 일이었죠. 오늘 9시에 했고요.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부적절한 마케팅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 드린다,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 5월 18일 날 이 사건이 터졌고, 다음 날에 19일 날 서면으로는 일단 대국민 사과를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장이 워낙 확산되다 보니까
1: 예.
2: 오늘 직접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과문을 발표한 거는 지난 2024년 3월에 회장 취임 이후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의미가 좀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사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세 번이나 이제 머리를 이제 그 이제 숙이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거취 문제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1: 네.
2: 거취 문제 관련해서는 뭐 일절 언급은 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소 고발을 했었던 5.18 관련 단체들, 시민단체들은 사과의 진정성에 의심이 된다.
1: 네.
2: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뭐 저 정 회장의 사과도 사과합니다만, 오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를 발표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신세계 같은 대기업에서 벌어질 수 있었느냐,
1: 네.
2: 국민들의 관심이 이 부분에 좀 모아졌는데, 그 결론은 고의적으로 기획된 게 아니다 정도로만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뭐 그 휴대폰 그 제출을 좀 거부하는 등등해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뭐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고의적으로 기획된 게 아니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회사 측에서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일단 가장 컸고요.
1: 네.
2: 다섯 명이 관련된 직원인데 이들 중에서 두 명은 휴대폰을 냈는데 세 명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다. 이게 이제 회사 측의 해명이고, 그다음에 탱크데이라는 이 표현, 그다음에 책상에 탁 이런 문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제 과정에서 그러니까 담당 직원,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 이게 다섯 단계의 결제 과정에서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좀 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되게 담담하게 이런 설명을 했는데
1: 네.
2: 반응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네. 그런
1: 반응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2: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봤는데 이제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심지어 그 설명을 한 것 중에 실무자들의 얘기도 좀 일부 공개를 했는데 AI 추천을 받았을 뿐이다. 단어의 라임, 이 문구를 맞추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했다고 그래서 여기는 공감이 전혀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좀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자체 조사한다 그러면서 작년에 쿠팡 때처럼 시간만 끈 게 아니냐, 그리고 뭐 증거 조작이라든가 이런 식의 시간만 벌어준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그 회사 측의 설명도 그렇고 그 정용 회장의 사과 내용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직원들 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약간 좀 책임 회피 의혹도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나와서 전체적으로 약간 평가가 굉장히 좀 박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마트가 근데도 오늘 2.4%가 올랐고요. 반면에 신세계는 오늘 1.8% 하락을 해서
1: 네.
2: 시장에서는 뭐 어쨌든 이마트 주가가 오른 걸 봐서는 오늘 장이 뭐 다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용진 회장의 직접 사과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냐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그 6거래일째 1,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환율 문제를 거론하셨다고요?
2: 예,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면 굉장히 좀 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통령의 얘기는 뭐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되게 팔아서 이거를 이제 환전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긴 했는데 몇 가지 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 거래가 되고 있는 게 금융위기 이때 이후로 가장 깁니다. 올 들어서 18거래일 동안 1,500원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기 당시에는 2년 동안 불과 14거래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오래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정말 우리 경제가 위기인 거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보통 한 국가의 국가 부도 위기를 알려주는 게 CDS 프리미엄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1: 네.
2: 이게 우리나라 0.2%입니다.
1: 매우 낮아 보이는데.
2: 굉장히 낮죠. 네. 금융위기 이때 참고로 6.9%였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때에 네. 비하면 30분의 1 수준이니까 지금 환율이 이렇게 1,500원대에서 거래가 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무슨 위기 상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걱정하실 네.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거는 아니 우리나라가 1분기에 1.7%나 성장했다면서 그리고 주식시장도 이렇게 좋잖아. 그런데
1: 네.
2: 왜 환율은 이런 거야. 보통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 같은 것들을 대변하는 건데 경제가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괜찮다고 그러면 환율도 떨어져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높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해석을 우리나라가 자본적인 측면에서 자꾸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조에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장 이 부분이 크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계정 순자산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금액과 해외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금액을 이제 비교한 건데 이게 마이너스 네. 654억 달러 1분기 현재. 그러니까 1분기 때 보면은 들어온 돈도 굉장히 많지만 나가는 돈도 꽤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1분기 우리 경상수익자가 737억 달러였거든요.
1: 아.
2: 그러니까 수출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흑자 이렇게 많이 내서 그랬던 거지 만약 수출이 시원찮았다 그러면 사실은 환율이 이렇게 오를 법한 정도의 상황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
1: 네.
2: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100조 원 정도 순매도를 한 거 이 부분도 대통령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한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1분기 동안에 보면 우리나라 원화가 일본의 엔화나 대만 달러에 비해서 더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이 반도체 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리밸런싱도 이렇게 컸던 거라는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겠고 다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이걸 좀 어느 정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자본 쪽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의 유입이 더 좀 커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한전이 관련해서 개선안을 냈다고요?
2: 예, 가장 그 전기요금 폭탄 걱정을 했던 게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제 영업을 좀 주로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마침 정부와 한전이 새로운 그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시간대별 요금제와 단일 요금제 가운데 해당 자영업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그런 정책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는 게 선택하는 게 전기 요금을 좀 덜 낼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하시면 되고 네. 그냥 나는 그냥 시간대별 요금제를 쓰겠어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여름에 뭐 또 역대급으로 덥다고 그러는데 전기 요금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여러분, 혹시 CF100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글로벌 기업들과 정부가 자주 꺼내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CF100은 Carbon Free 100%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만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자는 약속인 거죠. 어? 그럼 RE100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RE100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만 인정한다면 CF100은 여기에 원자력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태양광만으로는 공장을 24시간 돌리기 힘들 때가 있죠. 이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을 함께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것이 CF100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CF100이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AI 산업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 전기를 화석 연료로 만들 경우 탄소 배출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얼마나 좋은 제품인가 뿐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에너지로 만들었는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앞으로는 수출이나 글로벌 공급망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F100은 단순한 환경 캠페인을 넘어 기업들에겐 새로운 무역 장벽이자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F100,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백화점 3사가 올해 들어 20년 만에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죠. 스타벅스 대란이 신세계 백화점까진 아니어도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의 실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년 만에 호황을 맞고 있는 백화점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까지 유통업계 전반과 스타벅스 사태로 유통업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리나 LS증권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올해 1분기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네. 좋았는데 여러 섹터가 좀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통을 보니까 뭐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는 네. 것 같은데 유통은 전체적으로 올해 어떻습니까?
2: 정말 오랜만에 진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만에 호황이 찾아와가지고 저희도 유통 섹터 커버한 지 거의 한 15년 만에 이렇게 높은 주가 상승과 그리고 또 실적 개선은 처음 봤다.
1: 와.

0: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회사가 지금 올해 지금까지 한 150% 올랐고요.
1: 많이 올랐네요. 네.
0: 신세계 134% 올랐고.
1: 많이 올랐네요.
0: 네. 현대백화점이 40% 정도 올랐는데 백화점 네. 사업은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연결법인인 지누스 같은 매트리스 회사 같은 쪽이 좀 부진하면서 약간 덜 올랐고 네. 그 외에 이제 편의점 업체들도 각각 좀 달랐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정도는 오른 상태고 이마트 같은 경우 한 16%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유통 섹터가 이렇게 20년 만에 뭐 큰 네. 호황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유통업체 주가 상승 이유가 뭡니까?
0: 아무래도 증시가 너무 좋았으니까 사람들 네. 지갑이 좀 이렇게 술술 열리기 시작했던 효과가 있었었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그리고 뭐 얘기 많이 나왔지만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 성과급 때문에 이제 네, 돈을 좀 많이 쓰실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회사들의 셔틀버스가 가는 지역에 있는 백화점 점포들의 뭐 명품 신작률 같은 것들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1: 셔틀버스의 백화점, 셔틀버스 네. 노선의 백화점까지 체크를 해요?
0: 들어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아. 내지는 뭐 그 네. 회사가 위치한 곳에 근접한 곳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네.
1: 그 회사는 볼드모트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뭐 아,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1분기 실적을 좀 회사별로 네. 좀 중요하게 볼 회사별로 간략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실적은 다 그러니까 백화점을 보통 저희가 기존 점포 신장률이라는 지표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요.
1: 네. 기존 점 신장률.
0: 네, 이거는 이제 새로 오픈한 점포가 아니라 이제 궤도에 들어가서 이제 전체 실적에 이제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거의 최근 한 7, 8년간 한 2, 3%만 나와도 플러스 네. 2, 3%만 나와도 아 정말 잘했다라고 네. 평가받을 정도로 네. 백화점 저성장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 1분기 때는 13에서 15%가 나오면서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숫자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됐다. 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각 사 모두 지금 명품 성장률이 뭐 2, 30%씩 나오고 있고요. 아. 패션이 그동안 가장 좀 약했던 그런 상품 부문이었는데 왜냐하면 네. 워낙에 온라인 공격도 많이 받고 그리고 네. 또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는 신규 그런 브랜드들 그러니까 대기업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네. 화장품의 인디 브랜드처럼 요즘에는 또 그런 색깔 있는 브랜드들이 워낙에 호황이다 보니까 백화점에 있는 그런 의류 브랜드들은 좀 외면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네. 여러 가지로 다 패션 쪽도 지금 회복이 일어나면서 네. 백화점 쪽 영업이익이 거의 70%씩 증가했던 게 롯데쇼핑의 모습이었고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 부문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가장 집객이랑 마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명품과 패션 쪽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백화점 실적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는 딱히 지금 시장 기대치에 크게 벗어나는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백화점이 워낙에 또 빛나는 실적을 달성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조용조용한 분위기로 넘어갔던 상황이었었고요.
1: 네. 근데 이렇게 백화점 실적이 갑작스럽게 네. 좋아진 거는 네. 뭐 제가 모두에서 말했던 외국인 네.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0: 둘 다인데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명품 쪽하고 패션 쪽이 지금 워낙 좋은 거는 이렇게 두 개 같이 좋은 거는 네. 거의 뭐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동안에 명품만 좋았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다들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쓰고 소비하는 금액이 소매 판매 보통 600조 중반 정도 보는데
1: 네, 엄청난 금액이네요.
0: 네. 근데 그 금액을 네. 사실 매년 2, 3%밖에 성장 안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기존에는 오프라인 점포들을 하고 있었던 대기업들 위주로 다 가져갔다 보시면 되는데 네. 온라인 쇼핑이 커지면서 그 나눠 먹어야 되는 몫이 오프라인 입장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강점을 가졌던 명품 같은 거 왜냐하면 네.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사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네. 또 보고 네네. 흠집 있는지 보고 또 대접도 받고 사고 싶고 하는 게 네. 인지상정이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 위주로 강세 였는데 패션까지 좋았던 거 굉장히 오랜만이고 더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쇼핑을 백화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아 외국인이 백화점을 네. 가는 거예요?
0: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2014년 이제 한 10년, 12년 전쯤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네. 대부분 단체 여행객이 이제 면세점으로 가서 화장품 유명한 세트 상품들 위주로 많이 이제 구매를 해갔던 것들이 요즘에는 다들 자유여행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네. 백화점이나 로드샵 같은 데서 쇼핑을 하시는 네. 그리고 또 지금 환율 자체가 워낙 약세다 보니까
1: 네,
0: 외국인들에게는 쇼핑하기에 굉장히 좋은 네. 구매력이 확보가 된 거고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 그쪽 성장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저는 외국인들을 네. 다이소하고 올리브영 같은 데서만

0: 봐가지고 아. 그분들이 백화점에 그렇게 많이 가시는지 몰랐는데 많이 가시나 보네요.
1: 아, 장난 아닙니다. 저희가 다이소 여의도 다이소점이 아침 9시 30분에 오픈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뭐
0: 낙계국에 있으시군요.
1: 네, 왜냐하면 제가 네. 스타킹에 빵꾸가 나가지고 그걸 새로 사야 돼서 다이소에 이제 오픈하자마자 갔습니다.
0: 네.
1: 갔더니 흑인 여성분들이 네. 다이소에 오픈런을 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을 사야 돼서.
0: 아.
1: 그래서 1시간 동안 쇼핑하시고 10시 반에 더현대서울로 넘어가십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백화점 쇼핑하시는
0: 거예요. 아, 9시 반에 그럼 다이소를 가셨다가 1시간 쇼핑하고 10시 반에 넘어간다고요?
1: 네.
0: 세상에.
1: 그런 네. 식의 지금 쇼핑 그 루트가 형성이 되어 있다.
0: 아.
1: 네, 주요 관광 상권들 위주로.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다이소가 신상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한 달에 네. 600개씩 나와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그 쇼폼 때문에 유행 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빨리빨리 옷을 바꿔 입어주지 않으면은 유통 채널들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0: 네.
1: 그런 걸 다이소가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어쨌든 요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유리하게 외국인들에게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백화점 소비도 이제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0: 아.
1: 지금 실제로 외국인 매출이 지금 매 분기마다 거의 90에서 100%씩 성장하고 있고요.
0: 네.
1: 외국인 매출 비중 같은 경우도 과거 2014년 작년에는 이게 전점 기준으로 한 5, 6%에서 그냥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0: 네.
1: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표였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여쭤봐야 되는 그런 지표로 등극했습니다.
0: 아,
1: 그만큼
0: 네,
1: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0: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이 네. 좀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그런 판매 채널로 네. 가는 줄 알았는데 말씀만 들어봐도 9시 반 다이소 올리브영을 이미 점령을 한번 하고,
1: 네, 한번 하고.
0: 그다음 백화점을 또 가는 거였군요.
1: 네,
0: 세상에
1: 돼서, 네.
0: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내신 리포트를 보니까
1: 네.
0: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면서요?
1: 그렇죠. 일본이 저희 과거 엔저 시기 2023년도부터 이제 24년도까지 봤을 때 2개년도 동안
0: 네.
1: 이때 막 주요 명품 브랜드 중에 뭐 C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G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 참 C는 뭐가 있고 뭐, G는 뭐가 있어요? 아, G는 구찌인가요?
1: 네네네 네. 맞고 C는 네. 샤넬 아니고 아, 셀린느 같은
0: 아, 네.
1: 브랜드.
0: 셀린느군요. 네, 네. 뭐,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환율이 워낙에 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에 가서 사면은 택스 리펀드까지 받고 하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
0: 네.
1: 한 20% 정도 싸게 살 수 있고 비행기
0: 네.
1: 값이 남는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돌면서 여행 많이 가셨던 때가 있는데
0: 네.
1: 그때 실제로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1인당 소비 금액이 평균 대비 1.5배 상승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일본의 외국인 매출 비중 같은 경우도 전체 백화점 산업에서 17% 정도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 7%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0: 보이십니까?
1: 네, 보입니다. 네. 아, 제가 봐야 되는 거.
0: 아, 아닙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애플리케이션 콩과 유튜브로
1: 아,
0: 보시는
1: 네네네네.
0: 분들에게 이 화면이
1: 아,
0: 떠져 있는데
1: 네네네네.
0: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편하게 자료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셔도
1: 아, 네네네.
0: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코비드 이후로 엔저 네. 시기 때는 방일 입국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제
0: 네.
1: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로 돈을 썼던 채널 중에 하나가 백화점이나 뭐 돈키호테
0: 네.
1: 같은 그런 채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원화 약세 인 구간에서 비슷하게 백화점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따지고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엔화 환율이 굉장히 원화 대비 우리가 갈아타는데 유리해져가지고
1: 네.
0: 일본 여행을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기간에
1: 네, 네.
0: 일본도 유통 섹터가 성장했다는 얘기군요.
1: 아 그렇죠. 네.
0: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이제
0: 네.
1: 업사이드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은
0: 네.
1: 당시에 일본이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 산업에서 외국인 차지하는 비중이 17%까지 올라갔었는데
0: 좀 네. 원래 더 낮았었나
1: 네.
0: 보죠.
1: 네,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 전점 기준으로 한 5, 6%니까
0: 네.
1: 그냥 테크니컬리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두 배 정도 넘게 이제 더 외국인 매출 비중이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0: 네.
1: 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뭐 명동이나 그러니까 신세계 본점이나 그리고 롯데 본점 그다음에 더현대 서울처럼 외국인들이 주로 오는 그런 관광 상권의 점포들은
0: 네.
1: 다른 점포들보다 외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데
0: 아.
1: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5에서 18% 정도 되거든요.
0: 엄청 높네요.
1: 엄청 높습니다.
0: 네.
1: 근데 일본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은 당시에 40%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0: 그렇게 많이 외국인이
1: 네.
0: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1: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두 배 넘게 정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그 기간에 일본에 있는 유통사들의 뭐 밸류에

0: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1: 네, 당시에 10배 정도로 시작했는데 한
0: PR로
1: 네. 60-70% 정도 업사이드가 생기면서 멀티플 확장이 일어났었었고 네. 이거는 뭐 제이프런트 리테일링이나 이세탄 미츠코시 같은
0: 이세탄 미츠코시 네, 그 드디어 들어본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네. 보시면은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일본 유통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을 때 네. 성장이 쫙 나오면서 밸류에이션도 다시 쫙 올라가고 네.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네, 흐름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외국인이 한 15-17% 됐을 때.
1: 네, 네, 네.
0: 근데 우리는 지금 종합적으로는 5-6%지만 명동 같은 데는 17%대 육박하는 네, 거고. 네.
1: 그리고 지금 4월, 5월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까지 전점 기준으로
0: 한 달 사이에 차이가 막 확 확 나네요.
1: 빨리 올라오고 네.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또 여행하기 좋은 또 계절이 네. 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너무 추우니까 네. 네, 날씨가 좋아지면 좀 더 오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런데 네. 그 말씀 중에 결국에는 네. 일본도 엔화 환율이 좋았을 때 네. 저희가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1: 네, 네, 네,
0: 근데 지금 원화가 약하다 보니까
1: 네, 네.
0: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높으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굉장히 올만한 환경인데
1: 네네.
0: 요 전망 그럼 환율이 계속 약해야 되지 않아요?
1: 사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네. 근데 과거 사례랑 좀 다르다고 저희가 보는 거는 아무래도 네. 이게 단순히 원화 약세뿐만 아니라 또 K컬처에 대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또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0: 네.
1: 당시에 뭐 일본 관광객들이 사실 뭐 J-POP을 좋아해서 뭐 일본 연예인들을 좋아해서 뭐 그런 것들을 동경해서 온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지금 확산력을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랑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서 지금 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또 외국인 관광객 얘기를 하면은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네.
0: 유가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1: 일단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유류할증료가 올라가면서 해외여행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슈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0: 네.
1: 지금 4월달, 5월달 봤을 때는 일단 1분기보다 더 좋은 흐름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0: 그렇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기름값이 더 올랐는데 더 많이 와요?
1: 뭐 더 많이 왔다기보다 사실 몇 개월 전에, 수개월 전에 여행을 많이 예약을 해주다 보니까
0: 그렇군요.
1: 그런 부분들이 네. 작용을 했을 것 같고
0: 네.
1: 더불어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소비하시는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는 또 해외 여행이 만약에 좀 위축되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국내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0: 네.
1: 해외 여행을 많이 안 가시고. 국내에서 여행을 많이 가시거나
0: 네.
1: 네, 그런 효과들이 좀 있을 거라 보고 네. 있어서 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로 편의점을 기대하시는 부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여행 가시면 네. 또 음료수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런 부분들이 또 편의점이 2-3분기 성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고
0: 그러니까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을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1: 네.
0: 그분들이 국내 백화점이나 다른 유통을 갈
1: 네.
0: 수도 있다.
1: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또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0: 네. 만물 유통 중심적인 사고처럼 드리겠는데
1: 네.
0: 그리고 아까 로드샵 인기가 많다고
1: 네.
0: 하는데 로드샵이 뭡니까?
1: 로드샵은 이제 그 가두에 있는 가두점이라고 네. 하는데
0: 그럼 다이소 올리브영 이런 것도 로드샵입니까?
1: 그렇죠. 네. 오프라인 네. 점포들인데 이제 길가에 있는 그런 점포들 내지는 뭐
0: 네.
1: 백화점도 어떻게 보면 로드샵이라고 볼 수 있는
0: 백화점 뭐 길이 없나 보죠?
1: 아니 이게 길에 있지만
0: 네.
1: 근데 굳이 백화점이 아닌 업태로 분류를 하자면 이제 로드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그렇군요.
1: 네, 뭐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뭐 전 채널이 지금 다 호황을 누리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똑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보니까
0: 네.
1: 예전에 저희 여행 가면은
0: 네.
1: 서점 가서 가이드북 사가지고 어디 갈지 관광 코스 짜고 막 이랬던 것들이
0: 예.
1: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 X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다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관광 상권도 관광 상권이지만 뭐 신당동
0: 네.
1: 네. 뭐 성수는 말도 할 것도 없고요.
0: 네. 네.
1: 그렇게 약간은 좀 힙하고 북촌 네, 이런 그런 지역들로 또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0: 네.
1: 그런데 또 있는 게 백화점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또 이런 로드샵이고 요새 또 약국 많이 가셔가지고 약국에 있는 더마 화장품이나 한국 약을 사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0: 우리가 일본에 가서 했던 거를 굉장히 비슷하게 하고
1: 네,
0: 계신 것 같아요.
1: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약간은 소비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0: 네.
1: 또 요즘 Z세대들이 추구하는 게 이제 본인들의 개성 또 나의 경험이 어땠는지 다른 걸 보여주는 걸 SNS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녹여져 있는 여행 네.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그리고 자료에서
1: 네.
0: 천원샵으로 대표되는 다이소가 작년 연간 매출 4조 5천억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1: 네.
0: 4조 5천억이란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1: 완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1,000원으로 4조를 만든 거니까 예. 엄청난 거죠.
0: 몇 개를 팔아야 되는 거죠. 계산이 잘 안 되는구나.
1: 네. 아. 그렇게 된 거고 네. 이게 비단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도 엄청나게 잘 내고 있다라는
0: 아,
1: 게.
0: 이익도 잘 나는군요.
1: 예. 영업이익률이 막 9%씩 나옵니다. 아. 이게 어떤 숫자냐면은 네. 백화점보다 잘 나오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0: 백화점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1: 기존의 그 히스토리컬 숫자 대비해서는 지금 오프라인 1, 2 탑이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영업이익률 1등, 2등입니다.
0: 와,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소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잘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다이소에게도 여러 가지 또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0: 네.
1: 이유는 다이소는 이 채널 특성상 가격의 상한선이 5,000원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는 가격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출을 더 많이 일으키려면은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Q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0: 네.
1: 그거는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내수 외에도 추가로 이제 붙는 매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5,000원짜리를 더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0: 아, 1,000원짜리보다요?
1: 1,000원짜리보다. 아. 그래야 매출이 커지니까요.
0: 다섯 배나 커지네요.
1: 네. 네. 그래서 지금 다이소가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그런 품목들로 이제 좀 카테고리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생활용품 뭐 접착제, 순간접착제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는 객단가를 올리기 어려운데
0: 예.
1: 화장품이나 옷 같은 것들은 요즘에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네. 주로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히트쳤던 게 러닝 조끼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0: 러닝 조끼요?
1: 러닝할 때 이제 입는 조끼인데요.
0: 네, 그 물이나 물통이나 핸드폰 같은 거 걸어놓는 그 조끼 말씀하시는 거죠?
1: 그게
0: 네.
1: 5,000원짜리가 나왔어요.
0: 아, 네. 그거 진짜 사야 되겠네.
1: 그거 다 품절이라 살 수가 없습니다.
0: 아.
1: 네. 여의도는 오픈런으로 다 이미 사갔다고. 전 사이즈.
0: 저는 달리기 할 때 뒤에 벨트로 메고 있는데
1: 아.
0: 조끼를 메신 분을 보니까 위축되더라고요.
1: 아,
0: 템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1: 아, 요즘엔 또 조끼가 네. 대세여가지고.
0: 네.
1: Z세대면은 이제 조끼, 벨트는
0: 아,
1: 좀. 네.
0: 벨트는 뭐, 약간 X세대입니까?
1: 예전에, 90년도에 약간 유럽여행 가셨던 분들이 주로 하신 게 복대 아, 같은 느낌이에요.
0: 아, 복대인데 엉덩이로 뒤로 메는 복대.
1: 힙색인 거죠?
0: 네, 네. 힙색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방금 좀 무시당해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0: 그런데 그 조끼를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팔았다고요?
1: 네. 그 조끼뿐만 아니라 뭐 양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용품들을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다이소가 모든 그런 취미 활동이나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는
0: 네.
1: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0: 대단하네요.
1: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근데 사실 아까 유통 채널을 구분할 때 백화점이랑 네. 로드샵이라 해서 로드샵에 다이소랑 올리브영을 얘기했는데
1: 네, 네, 네.
0: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 는 말씀을 하시니까
1: 네.
0: 굉장히 좀 격세지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네요.
1: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 부동산을 가장 잘하고 또 좋은 데다가 이제 몫을 먹고 거기 점포를 지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0: 네.
1: 또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또다시 이제 수익을 얻고 했던 게 과거 유통 특히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의 본질이었는데 이제 그런
0: 네.
1: 것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이커머스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경쟁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쟁이 좀 심화되고
0: 네.
1: 있었던 구간이 예, 지난
0: 그 로드샵에는 무신사 같은 기업도 로드샵이라고 해요?
1: 무신사는 사실 이커머스로 시작했지만
0: 네.
1: 요즘에는 로드샵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옛날에는
0: 네.
1: 오프라인 점포를 하던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진출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시작한 회사들이 역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내기 시작하는
0: 그렇군요.
1: 네, 그런 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쨌든 무신사는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의류를 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0: 네.
1: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점포를 내고 있고
0: 네.
1: 무신사 스탠다드 외에도 무신사 온라인 샵에 입점되어 있는 점포 브랜드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편집샵 형태로 무신사 스토어라는 또 포맷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런 포맷들의 지금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좀 거세게 나타나고 있고요.
0: 외국인이 네. 무신사도 가는군요.
1: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핫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K-디자이너 브랜드들을 다 어떻게 보면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0: 네.
1: 그리고 또 성수에 워낙에 또 무신사가 여러 가지 포맷으로 뭐 29cm부터 생활용품부터 옷도 그렇고 또 무신사 밑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아직 또 갈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러 가지고 지금 무신사에 성수 쪽에 만들고 있다 보니까 관광객분들은 또 성수가 요즘 제일 핫하다 보니 이제 거의 가시고 자연스럽게 무신사로 유입이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다.
0: 그렇군요. 그럼 무신사가 그 아직 IPO를 안 했는데 네. 그 신규 상장을 하게 되는 되면은 뭐 10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일단은 10조를 타겟 목표로 잡고서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근데 좀 저희가 적용해야 되는 멀티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공격적이다 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왜냐하면 과거에 쿠팡이 상장했을 때 대비해서

0: 조금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네. 당시에 쿠팡은 거의 50% 넘게 성장했었었는데 근데 무신사는 지금 작년 매출액이 네. 한 18% 정도 증가를 했다 보니까 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 좀 더 여러 가지로 성장 스토리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거를 위해서 최근에 해외에 점포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아, 그렇군요.
0: 유명한 브랜드들은 총판을 아예 단독으로 맡아서 해외 수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무신사 스탠다드나 무신사 스토어 같은 포맷도 일본이랑 중국에 이제 점포를 내는 식으로 해서 네. 지금 국내 외에도 충분히 또 성장 여력이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제 목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7월 정도에 예비심 청구하는 걸로 저희가 추측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까지도 좀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 네. 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주로 국내 유통 채널에 많이 간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네. 아까 국내도 조금 돌아서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0: 네네네네.
1: 내수는 그러면 내수 경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0: 내수 경기는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가장 지금은 연관이 높다. 왜냐하면 자산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뭐 코스피가 이 정도 지수를 찍은 게 뭐 네. 처음이니까 저희도 이제 너무
1: 저희 뭐 네. 인생 최초의 경험들을 다 하고 계신 거죠.
0: 네네네. 네. 저는 뭐 900 또 봤었었는 천이 깨지는 네. 것도 봤기 때문에 네. 많이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무래도 또 이 경기가 좋을 때 같이 좀 업사이클을 타는 백화점 위주로 좀 많이 좋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갑자기 연봉이 늘고 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하루에 된장찌개 세 번 먹던 거를 다섯 끼를 먹지 않으니까 네. 대형마트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지만 이제 예,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그 저희가 그 조금 더 높게 소비하려고 하는 네. 좀 더
1: 비필수 제품들
0: 그렇죠. 트레이딩 네. 업하는 네. 그런 네. 제품들 위주로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백화점이 가장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1: 그럼 실제로
0: 것
1: 이제 지갑을 열고 있는 게 잡히나요?
0: 네 그런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이나
1: 패션 쪽이 패션이 중요하구만요.
0: 네, 네, 근데 명품도 이제 아무래도 명품 브랜드들이 금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네. 이걸 빌미라기보다 뭐 합리적인 이유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네. 1년에 두세 번씩은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5월에도 불가리라는 네. 보석 브랜드가 인상을 네.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4월에 굉장히 백화점들의 보석 쪽 그리고 주얼리 시계 이쪽의 성장률이 좋았었고요.
1: 아 거기도 그러면 제품 판가 인상 전에 좀 미리 사재기성으로 사놓는 그런 소비가 있나 보다.
0: 네네. 어차피 살 거면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 아. 네, 그래서 늦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사는 거를 소비자들이 지각비라고 네. 또 칭할 정도로.
1: 아 그렇습니까?
0: 네, 내가 늦게 샀기 때문에 조금 돈을 더 냈다. 그래서 지각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네.
0: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제 어차피 살 거면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퍼지면서. 근데 네. 또 이번 5월에도 여러 명품 브랜드가 또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또 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명품 또 소비는 그리고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면은 백화점 쪽은 돌아서고 있는데 그 지갑이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아직은 아닌가요?
0: 대형마트는 아무래도 좀 실적이 심심하고요. 그리고 네. 대형마트 단일로 봤을 때 저희가 종목이 이마트가 있는데
1: 네.
0: 이마트 같은 경우 이제 마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연결로 잡히고 있다 보니까
1: 네.
0: 이 마트가 좋아진다고 해도 그리고 또 홈플러스 이슈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경합점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1: 네.
0: 근데 여러 다른 사업 부문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내용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이마트는 어떤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요?
0: 사실 스타벅스 코리아가
1: 그 말이군요.
0: 네. 연결실적으로 네. 잡히고
1: 스타벅스 코리아 사업이 이마트에 연결로 잡힌다.
0: 네. 그리고 습닷컴이라는 네. 이제 저희 온라인 네. 이커머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신세계 프로퍼티라고
1: 네.
0: 이제 스타필드 사업하고 있는 회사도 잡히고 신세계 푸드
1: 되게 많이 잡히네요.
0: 조선모텔에 네, 거기다가 뭐 미국 법인 PK홀딩스 잡히고요. 그리고
1: 네.
0: 뭐 신세계 건설까지
1: 신세계 건설 잡히고.
0: 네.
1: 근데 이마트는 지금 보니까 주신 자료에서 시가총액이 3조 원 남짓인데
0: 네.
1: 보면은 신세계가 5조 원 정도고 롯데쇼핑이 4.8조니까 5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마트 밑에 붙은 사업이 엄청 많네요.
0: 네,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그동안에 스타벅스가 굉장히 이마트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업 부문인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캐시카우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따박따박 이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었었는데
1: 네.
0: 네, 이번 이슈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동안에도 저가 커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네. 많이 어려움을 겪긴 했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할

0: 시대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네. 대형마트는 지금 홈플러스 때문에라도 약간 경쟁 상황은 좀 완화된 그런 구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소비가 이렇게 좀 트레이딩 업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크게 실적에 뭐랄까요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1: 네.
0: 편의점은 지금 출점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1: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0: 낼 데가 없어요. 더 이상.
1: 네.
0: 그래서 지금 점포 통폐합을 주로 하고 있고요.
1: 네.
0: 잘 되는 점포들은 이제 두고 그리고 그동안에 부진했던 점포들은 조금 정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구간들이 이제 2024년부터 좀 지속이 돼 온 상태이고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점포당 매출액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지난해부터 뉴스가 나왔던 게 뭐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1: 네.
0: 그런 것도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렇군요. 편의점까지 짚어주셨기 때문에
0: 네.
1: 거의 대부분의 채널들을 이제 싹 다 짚어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사실 그 이마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불매운동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과거에도
0: 네.
1: 노재팬 운동을 할 때 유니클로의
0: 네.
1: 이런 영향들이 좀 갔다면서요.
0: 아, 그렇죠.
1: 그때랑 갔었죠. 좀 비교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0: 불매운동을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지는 저희도 뭐 왜냐면 오늘 또 이제 나와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1: 네.
0: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과거 유니클로가 이제 2019년도 부터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했었었고 그래서
1: 네.
0: 사실 그때 당시에 유니클로가 거의 연간으로 영업이익을 한 1,900억 정도는 하는 회사였었거든요.
1: 한국에서요?
0: 네. 한국에서.
1: 네.
0: 한국에서만 그랬는데 이제 불매운동 시작되면서 이제 영업 손실로 전환을 했었었고요.
1: 아 이거 엄청나네요.
0: 네, 네. 그래서 뭐 폐점도 많이 했었었고.
1: 그리고 아 그렇군요.
0: 네, 그랬던 부분들이 2022년부터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1: 네.
0: 사실 이것도 폐점을 했었기 때문에 좀 구조조정에 따른 그런 실적 개선이지 완전 연이 뭔가 이제 구매가 다시 일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었었고요.
1: 네.
0: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명동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1: 아, 그렇군요.
0: 엄청나게 큰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요즘에 또 인스타그램 통해서 유니클로가 마케팅을 엄청나게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 맛 유니클로 막 이런 식으로 뭔가
1: 아 콜라보를 하나 보네요.
0: 네, 콜라보 네.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유명 브랜드 명품 브랜드처럼 비슷하게 느낌을 낼 수 있는 유니클로 제품 뭐 이런
1: 오.
0: 식으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광고를 합니다.
1: 네. 네.
0: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면서
1: 네.
0: 요즘에는 좀 매출 다시 회복을 했고 그래서 영업이익도 2,700억 원대로 이제 여기가 8월 결산이어가지고
1: 네.
0: 예, 작년 8월 말까지 봤을 때 2,700억으로 크게 늘었었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걸렸거든요.
1: 그래서 오래 걸렸네요.
0: 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근데 5년 정도 걸린 게 사실 코로나도 같이 껴있었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런 부분도 네. 같이 작용했겠지만 어쨌든 이번 사태도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는 저희도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1: 그 아까 이마트 실적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대략 몇 퍼 어느 정도 됩니까?
0: 한 매출로 봤을 때는 2025년 기준으로는 11%였었고요.
1: 아, 11%
0: 예,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54%.
1: 영업이익의 50%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0: 2025년도에.
1: 그러니까 25년 예. 기준으로요? 사실상 영업이익이 거의 원천이나 마찬가지인 회사네요.
0: 그렇죠. 근데 이번 1분기 때는 본업이 많이 좋아지면서
1: 네.
0: 그 비중이 16%로 낮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1: 아 다른 네. 사업들이 워낙에 좋아지다 보니까
0: 좋아졌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1: 네, 그렇군요.
0: 과거 대비 뭐 그런 충격은 좀 크지는 않을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1: 네.
0: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확장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1: 네.
0: 계속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지금 새 정부 들어서
0: 네.
1: 또 쿠팡 사태라든가 아니면 다른
0: 네.
1: 이슈들로 인해서 유통산업 관련 에서 그 발전법안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요건 무슨 내용입니까?
0: 아 이게 사실 그 쿠팡 같은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에게 굉장히 좋은 법 중에 하나가 유통산업 발전법이었다라고 해석을 결국 하게 된 건데
1: 네.
0: 왜냐하면은 이 법이 2012년 2013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면서 나왔던 가장 큰 골자가 이 대형마트가 일요일 날 쉬는 거였거든요.
1: 아, 네. 이 법으로 인해서
0: 네.
1: 대형마트가
0: 네.
1: 일요일날 쉬고
0: 네.
1: 있다는 일요일 말씀이시죠?
0: 네. 한 달에 네. 두 번 이제 쉬었는데
1: 네.
0: 근데 그걸로 사실은 전통 상권의 이제 부흥을 노렸지만
1: 아.
0: 사실상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커머스의 성장세 그리고 또 점유율을 높여준 그런 꼴이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우세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도
1: 네.
0: 그랬고 그래서
1: 예.
0: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형마트 이 영업 규제를 좀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었고

0: 주문한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점포에서 배송을 못 나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새벽 배송을. 근데 이거를 좀 풀어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소상공인들 반발이 너무 심해서 지금은 약간 잠정 중단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 그럼 이 법이 지금은 이제 개정되거나 좀 탄력받고 가는 상태가 아니고 좀 멈춰 있습니까?
0: 아직입니다. 예, 아직 멈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지만은 이제 그거가 네. 일어나지는 않았다. 네.
1: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대형 유통사들은 좀 기대를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0: 대형 유통사들 플러스 이제 시장도 네. 아무래도 또 이제 풀어지지 않겠느냐. 벌써 12년 넘게 지난 거잖아요.
1: 예, 네. 맞습니다.
0: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전통 상권이 많이 보호되거나 또 올라온 게 아닌 게 숫자로 찍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네.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보는 시각들이 좀 우세하다 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5월 말은 통상 이제 금융시장에서 하반기 전망을 하는 네.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0: 네네네네네.
1: 지금 오리나 연구위원님도 하반기 전망을 하시고 하반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계실 텐데
0: 쓰고 있습니다.
1: 아 네. 쓰고 계시군요. 네. 그러면은. 하반기 전망자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네. 하반기에 그러면 유통업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때 좀 네. 봐야 되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겠어요?
0: 일단 첫 번째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거라고 보고
1: 담뱃값,
0: 있고요.
1: 담뱃값. 네. 네.
0: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올린 이후로 지금 11년 동안 안 올렸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아 제가 담배를 안 펴서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담뱃값이 하나도 안 올라갔군요.
0: 4,500원인데요. 네. 근데 지금 11년 동안 짜장면, 뭐 김밥, 크림빵 이런 것들은 네. 다 6, 70%씩 올랐어요. 가격이. 예. 근데 담배는 지금 11년 동안 0% 올랐습니다.
1: 네.
0: 커피보다도 지금 싸요. 그리고 OECD 국가들 대비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네. 담배값이 굉장히 낮거든요.
1: 아, 담배값 역대 최저군요. OECD
0: 네.
1: 최저.
0: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인상을 해도 무방한 뭐 최근 설탕세 얘기도 하고 있다 보니까
1: 아, 네.
0: 그래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도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1: 아 이게 편의점으로 가는 거군요. 네네. 저는 KTNG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유통 채널이신가 편의점으로
0: 네, 저는
1: 가는구나.
0: 유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 네. 전체 매출 중에서 한 38% 정도가 담배 매출에서 오기 때문에
1: 네,
0: 가장 단일 품목으로는
1: 맞아요.
0: 큰 품목입니다.
1: 메모리 가격 또 10배 올랐는데 담배 하나도 못 올랐던
0: 네.
1: 거예요.
0: 네. 아. 그래서 뭐 이게 오른다라고 네.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네. 정황들로 봤을 때에는 뭔가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로 점철되어는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1: 알겠습니다.
0: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주식시장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1: 네.
0: 백화점은 뭐 지금 흐름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제 3분기, 4분기가 또 성수기라서
1: 아 백화점 성수기는
0: 있습니다.
1: 3분기, 4분기가
0: 네,
1: 성수기군요.
0: 4분기 성수기여서 보고 있는데 근데 작년부터 또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실적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네. 예, 효과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 파편화 이거는 저희가 10년 동안 보는 메가 트렌드인데
1: 네.
0: 계속해서 소비 주기가 짧아지고 유행 주기 짧아지고 그리고
1: 네.
0: 또 공급과 수요도 파평화되고 있어서 과거처럼 대기업들이 좀 득세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1: 아.
0: 네. 마치 KBT의 네. 인디 브랜드처럼 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1: 네.
0: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1: 역시 이제 좋은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0: 네.
1: 오늘은 오리나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오후 2시 32분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고가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등 6명이 매몰돼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3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현장 안에 있던 차량 한 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서대문구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서울역에서 신촌역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며 초기 대응팀이 출동해 임시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햇살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대한민국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는 서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용상의 차이가 있는 말들이 꽤 있는데요. 문화와 문명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진보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움직임은 복합적일 텐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표현을 달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말은 농사나 토목과 같은 실용적이고 물질적인 움직임을 중시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의 문화라는 표현을 보면 그 민족이나 국가의 도덕, 종교, 예술, 가치관 같은 정신적인 움직임을 중시한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세대 문화, 음주 문화, 자동차 문화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 신세대,

0: 그리고 문화와 문명은 모두 문화적, 문명적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동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문명밖에 없습니다. 문화하다라는 말은 없지만 문명하다는 물질적, 기술적, 사회구조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를 뜻합니다. 문명한 사회, 문명한 생활, 문명한 시대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현재 제주에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 제주와 전남 해안에 강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권으로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점차 오늘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내일까지 오겠고 이번 비는 남부와 제주에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이틀간 중부지방 10에서 60, 남부지방 대부분 10에서 80, 많은 곳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100mm 이상, 제주가 50에서 100, 제주 산지 250mm 이상입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 비는 수도권과 충남은 내일 오전까지, 전라권역과 충북 내일 늦은 오후까지, 강원과 경상권, 제주는 내일 밤까지 이어집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강풍특보가, 인근 해상은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과 물결이 매우 강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오늘 내일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역은 목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도 5mm 안팎의 비가 또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남해안과 제주 중심으로 일부 중부지방으로도 내리고는 있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하면 상당히 높이 올랐습니다. 대구도 30도를 넘겼고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29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25도, 일부 서쪽은 28도로 서쪽이 좀 더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고가 구조물이 떨어져 작업자 등 6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60여 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추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대문구 경찰청 로타리에서 충정로 방향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행신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 열차가 운행 중지됐고 경의중앙선, 서울, 수색구간 양방향 모두 운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겸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스타벅스 코리아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간에는 사용 비율 조건 없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뒤 7영업일 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같은 기간에 매장을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8,000피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5%포인트 오른 8,047.51의 장을 마쳐 종가 기준 처음으로 8,000선을 넘었습니다. 또 장중 한때 8,131.15까지 올라 장중 최고치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98%포인트 오른 1,172.52로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가 크지는 않겠지만 자산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격차 확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를 언급하며 주식시장 활황을 보며 배제됐던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조금 찾아보자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서 비아파트를 앞으로 2년간 4만 1000호, 2030년까지 11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도심 자투리 땅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건축 규제를 대거 완화해 오는 2030년까지 7만 7천 호를 인허가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공실 상가 등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해 2030년까지 3만 3천 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장을 찾아 국민이 사업 진척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며 설계 절차와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 어업 보상 등 주요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된 GTX-A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부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 안전과 품질 관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중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합쳐서 힘을 발휘하는데 철근이 절반 빠진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 최대 150mm 이상, 중부지방은 10에서 60mm 사이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 돼야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고가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몰된 6명 가운데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정원호, 오세훈 등 서울시장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선거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에서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마케팅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세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0: 국민의힘이 보는 판세와 막판 선거 전략, 핵심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역시 오늘 첫 소식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붕괴 사고입니다. 인명피해가 3명이나 되고 또 3명이 다쳤습니다. 그 가운데 뭐 중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고. 자, 뭐 정원호, 오세훈 후보, 뭐 김정철 후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사실상 선거 일주일 남았는데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철거 현장이라고는 하지만 붕괴 사고로 인명 사고가 났습니다. 강찬호 위원님.
1: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상을 당한 분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원인 규명이라든가 또 그다음 추가로도 어떤 붕괴라든가 사고가 이어지지 않는 이런 지금 조치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0: 네.
1: 일단은 이러한 지금 그 부상자 구호 그리고 이제 그 사고 추가 발생 방지 그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일단은 여야가 모두 좀 힘 합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거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이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모든 그 정당 후보들이 다 현장에 간다고 하니까
0: 네.
1: 현장에 가서 일단 지금 이거는 정치적으로 먼저 접근할 일이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지금 시민의 안전과 추가 사고 방지를 맞는 거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런 게 최선을 다 양쪽이 다 잘해주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0: 그래요. 네. 이게 어쨌든 선거 공학적인 유불리는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인명사고가 난 이 상황에서 뭐 누가 어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저는 좀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1: 예, 예.
0: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평가하시는지 예, 김상일 평론가님 한 말씀 해주세요.
3: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0: 네.
3: 안전하지 않은 시설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좋은 목적으로 한 건데. 그 안전을 위한 철거 공사인데 안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좀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 사고를 당하신 분들 너무 끔찍하고요. 그리고 너무 애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치신 분들은 빨리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어쨌든 이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3: 그래서 구조, 그다음에 치료,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사태 파악, 1차적인 사태 파악, 뭐 정밀한 조사는 이제 당연히 추후에 이루어져야겠지만 1차적인 사태 파악. 그다음에 안전 문제. 그렇다면 고가차도 철거 현장이 일부분에서 이게 사고가 났으면 그 다른 부분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그렇죠. 이제 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이 거기로 이제 가서 어차피 뭐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그 초당 대처에 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3: 그렇죠.
1: 예. 그리고 지금 뭐 보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라든가 지금 그 양정당 지도부다만 달려갈 것 같은데
0: 네.
1: 이럴 경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이 복구 작업이라든가 어떤 그 재발 방지 작업 이런 거 방해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하여간 뭐 관심을 표명하고 또 특히 선거 운동 대신에 어떤 사고 현장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은데
0: 네.
1: 그 수습에 조금이라도 정치인들의 이런 어떤 그 접근이 방해로 이어지면 절대 안 된다.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0: 네. 그래요.
1: 네.
0: 자, 김상일 평론가님도
3: 예, 당연하죠. 예. 정치권은 어쨌든 뭐 현장을 가더라도 좀 최대한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도울 수 있는 걸 찾고 뭐 탐색하고 하는 정도에 그치고 가능하면 우리가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달라 그 정도 그리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줄 수 있게 여기에 우리가 비상 연락 체계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을 테니
0: 네.
3: 언제든지 뭐 미력이나마 버틸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달라. 그리고 절대 방해가 되는 거나 이런 거가 있다면 그 또한 또 가감 없이 네. 이야기해달라.
0: 네.
3: 이렇게 하면서 낮은 자세로 그리고 도움이 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주제를 바꿔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 숙였습니다. 스타벅스 마케팅 파문 관련해서입니다. 정용진 회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0: 자, 정용진 회장 얘기. 자, 정용진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가서 사과한 거. 자, 김상희 평론가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3: 뭐 이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많이 못 미친다. 진정성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층위로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번 사과를 했는데 세 번이나 고개를 숙였는데 이런 식의 만약에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훨씬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만족을 시키고 진정성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기업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상처 그리고 거기에 피해자들이 있고 아직도 그 피해 기억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뭐랄까 드러내는 이런 잘못을 했으면 이거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지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이해해 주는 쪽으로 그리고 격려해 주는 쪽으로 민심이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강찬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뭐 일단 어쨌든 5.18이라는 우리 그 국민의 아픔이 있고 또 우리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정부가 지정한 그런 국가적인 그런 추모일에 어쨌든 간에 탱크라는 표현이 원래 그 계엄군의 탱크를 의미한 건 아니었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섬세한 고려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뭐 당연히 지적되고
0: 네.
1: 또 그리고 뭐 사과를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서 해명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 탱크라는 건 스타벅스 코리아가 정한 게 아니고 원래 그 텀블러를 이제 제조했던 원래 미국적 제조사 그 제조사가 이제 그렇게 명칭을 한 건데 그 보니까는 그 제조사가 내놓은 설명을 보니까 그 이름은 워터탱크. 물탱크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그 하여간 원래의 취지하고 실제 이제 우리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다를 수는 있는데 애초에 고의성이 그렇게 있었는가?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설명을 볼 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오늘 정부에서도 뭐 진정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업의 잘못인데 어쨌든 해당 기업 총수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또 관련 책임자들을 지금 충분히 문책과 경질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신세계나 스타벅스도 많은 교훈을 얻었으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관용을 좀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재발 방지라든가 이제 이런 걸 지켜보는 이제 강력히 촉구하는 선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의 문제인데 물론 잘못했고 하지만은 결국은 국민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사기업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결국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저는 오늘 그 정용진 회장의 사과의 최종적인 해결점이라고 봅니다.
3: 네. 아 근데 저는
0: 예, 김상희
3: 그 좀 전에 그 탱크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요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0: 설명 자체도.
3: 네. 네. 이런 설명은 진짜 부적절한 게요. 보세요. 5.18의 시즈널 이벤트로 한 거예요. 그러면 5.18과 관련된 정보를 다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는 조심할 것까지 다 감안하는

0: 겁니다. 이 시즌얼 이벤트가 뭡니까? 그 뭔가 사건 사고 내지는 뭔가 행사가 있으니까 한다. 이게 시즌얼 이벤트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이 시즌얼 이벤트에 어떤 단어가 채택이 됐는데 그런 좀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그런 설명으로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정용진 회장이 그런 거를 만약에 강조한다든가 하는 거는 너무너무 부적절하고 오히려 역풍 분다. 예? 저는 그런 설명은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생각.
1: 네, 김상일 평론가님. 그럼 네. 이게 최근에 선거 이슈로 급부상을 했었잖아요. 네.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질타를 하고 거기에 부처들이 이제 호응을 했고 뭐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고 각 장관들이 그렇게 하고 사실상의 불매 운동이 벌어져서 선거 쟁점이 됐는데 이게 계속 선거 쟁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0: 전혀
1: 좀
0: 맞지 않죠.
1: 어떻게 네. 앞으로 좀 잦아들 걸로 보세요?
0: 아니 이거는 국민의힘이 네, 예.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사안을 구분할 줄을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 5.18에 대한 감수성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어쨌든 5.18이라는 역사적 교훈. 이거가 사실상 지금 별로 교훈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심각성이 드러난 사건인데 거기에서 그 교훈이 더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등, 사회적 갈등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기업의 불매운동 뭐 이런 게 좀 약간 과도하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아유 뭐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하면 됐지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과합니다. 예?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마치 무슨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네. 그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잘못된 건 명확한 겁니다. 이게 5.18의 교훈이라는 걸 어떻게 희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의 거대한 사건이었고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갈등의 요소, 정쟁의 요소로 가져오는 국민의힘은요. 5.18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그동안 말해줬던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의 진정성을 전부 다 뒤집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자, 민주당은 정쟁을 하는 건 국민의힘이다. 네. 국민의힘은 정쟁을 시작한 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강찬호 의원님.
2: 뭐 저는 양쪽에 다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분명히 저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한 사기업의 잘못인데 과연 정부하고 당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이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불매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운동이 뭡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그 말 자체가 결국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하는 것을 정부나 저 집권 당이 뭐 그것을 그 국민이 하는 거를 정부나 집권 당이 뭐 다 본인들이 그 뭐 명령하고 동원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저 문재인 정부 때 뭐 일본 가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뭐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보니.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저는 오늘 장동 대표 물론 말에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6월 3일 이후에도 이걸 계속 할까? 이거 만약에 만약 그렇게 진정성이 있으면 정말 스타벅스 문 닫을 때까지 정말 이제 이 아니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제 사과도 했고 관계자 지금 경질 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안 하겠다 재벌 방지 대책을 했는데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스타벅스 책임을 제가 면타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원하지 정부나 정부는 오늘 보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한 것 같고 자 일부 그래서 여권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표가 뭔가요? 저는 그것이 약간 굉장히 궁금해서 그러다 보니까 장덕 대표 쪽에서 그런 좀 비아냥식의 말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뭐 좋습니다. 이렇게 5.18 의미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 좋은데 그렇다면 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원호 이분 지금 분명히 주치폭행을 갖고 5.18 때문에 있었다 그러는데 정말 정황이 너무 이상해요. 그 신주단처럼 오시는 판결문에 5.18 없어요. 뭐 정치 관계 등이라고만 나왔고 그다음에 더 이제 포인트는 그때 결국 어떻게 정원호 후 그때 피고인이 그 자기 입장을 밝혔냐면 심신미약이라 그랬어요.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이제 폭행이 있어서 죄송하다 해서 이제 판사가 300만 원 벌금형 때렸는데 심신미약이 뭐예요?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5.18만 기억이 난다는 거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본인이 주치폭행한 걸 5.18 갖다 대서 지금 한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야말로 그렇다면 본인의 그 잘못을 5.18로 가리려고 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안 삼나요? 저는 그런 이 5.18에 대해서 저 이 민주당이 너무나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전혀 지금 길지 않게.
3: 예.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
2: 전혀 연결이 아주 잘 되는 얘기입니다. 네.
3: 이 우리가 어떤 책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엄중한 걸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 책임이라고 해요. 이 역사적 책임은요 모든 사람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라면 이 역사적 책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역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단 그것이 과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1: 사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3: 그 부분만 얘기를 해야죠. 예, 예,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예.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런 식으로 희화시키거나 미래의 재발 방지나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가져가야 되는 걸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따끔하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기업을 죽이겠다고 드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감정적인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스타벅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5.18은 딱 떼어버리고 5.18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건데 그건 딱 떼어버리고 마치 그냥 기업이 반정부 정서를 가지고 기업을 공격하는 양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잖아요.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뭐냐고요? 목표는 있을 수가 없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로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때까지는 그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1: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경기 평택을 김영남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 불거졌습니다. 본인 뭐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1원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TV조선 보도 같은 거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녹취들은 좀 있습니다. 자, 지금 김상일 평론가.
3: 네.
1: 일단 어떻게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3: 글쎄요. 저는 뭐 전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도부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있겠죠.
1: 예, 예.
3: 하지만 어쨌든 단일 사안으로는 그렇게 만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서의 문제거든요. 이게 정치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게 국민정서법이에요.
1: 네.
3: 헌법의 상위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층이 대부분 뭐 부당이득이라든가 뭐 어떤 탈법 뭐 이런 거에로 또 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선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예민하게 잘 다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김영남 후보가 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빨리 진화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유이동 후보는 뭐라는 표현을 썼냐면 실제로 이제 예민한 문제잖아요. 서민들한테.
2: 예. 네,
1: 그래서.
2: 그렇죠.
1: 고금리 사채권 의혹 후보에게 평택을 맡길 수 없다. 이런 용어를
2: 뭐
1: 쓰더라고요.
2: 그렇죠. 예.
1: 자, 근데 이 부분이 또 일주일 남겨놓고 민주당에서 사퇴시키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2: 그렇죠. 만약 사퇴시키면 저는 이건 정청래 대표 책임입니다. 책임져야 돼요.
1: 그래서 이게 네. 되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을까 싶은 네. 이제 생각이 드는데
2: 네.
1: 만약에 김영남의 표가 빠진다면
2: 예.
1: 유이동이 유리합니까? 조국이 유리합니까?
2: 그거는 저 뭐 당연히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1: 네.
2: 저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 그 조국 지금 후보를 절대 지지할 수 없다.
1: 그래요?
2: 그러니까 친명들이죠. 친명들. 친명들은 조국 후보 절대 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1: 차라리 유이동이 조금.
2: 그 경우는 이제 유이동까지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1: 예,
2: 투표장에
1: 예.
2: 안 가겠죠. 예, 투표장에 안 가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유이동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큰 틀에서 이제 진보 진영 표가 좀 그 투표율이 그들 표가 줄어드니까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왜냐하면 지금 유이동 후보 쪽 얘기 들어봐도 이렇게 지역구에서 이제 주민들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면은 자기가 보니까 민주당 성향뿐, 민주당 지지하는 분 같은데 자기 손을 꼭 잡으면서 조국만은 나가달라. 조국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 중에서 친명 성향 또는 반조국 성향 이런 분들이 꽤 있다는
1: 왜냐하면
2: 거죠.
1: 왜냐하면 아까 김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네. 어떤 국민정서법도 있지만 네. 이게 사실 잘못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는
2: 그렇죠.
1: 법이거든요.
2: 그렇기 때문에
1: 민주당이 아마 고민이 될
2: 고민이
1: 거예요.
2: 굉장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김영남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어쨌든 본인은 본인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법적인 부분은 본인이 밟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절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뭐 차명이라고 하는데 실은 동생이 하다가 어려워서 본인 인수를 했는데 네. 아니 내가 차명으로 해왔으면 뭐하러 인수를 하냐 계속 차명으로 하면서 뒷돈 챙겨 먹지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변명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이것이 지금 이제 선거 전에서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몰아붙이는데 정말 진실이 그거 공격하는 쪽 그거 그 자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따져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민주당이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상황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전에 민주당이 어떤 저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CCTV로 돈 주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돼서 문제가 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빛의 속도로 그냥 제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반대로 똑같이 그 비슷한 시점에서 역시 식사비를 대납한 의혹을 받은 지금 이원태 후보의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끝내버렸고요.

0: 부명.
1: 그렇죠.
0: 명자 돌림.
1: 그러니까 이걸 그때 저는 정청래 지도부가 굉장히 점수를 깎이고 투명성의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명성 의심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호남이나 지금 평택에서 정청래 대표 나오면 막 그냥 막 그 야유하고 지금 엄청 궁지에 몰린 측면도 있어요. 그걸 벗어나려면요. 정청래 대표가 이것만큼은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김용남 후보의 의혹을 해명하게 해야 한다.
0: 자, 말씀이 나온 김에 네. 전북 지역 지금 보니까 네. 그 현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조사한 내용도 있고
1: 그렇습니다.
0: 뭐 그 여론조사를 네. 꼭 언급 안 하더라도 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가 봐요.
1: 그럼요. 지금 저 무소속인데 뭐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정청래 대표하고 이원택 후보 그 어저께인가 저 그 전주에서 유세 이렇게 하는데 얼굴빛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정청래 대표 연일 지금 그 전북 가고 막 지지를 호소하고 있잖아요. 세상 아시다시피 호남은 공천하면 끝인데 아니었습니까? 공천한 다음에 호남이 선거 관련 뉴스가 나오는 데가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냥 엄청 저길 달려가야
0: 사실
1: 되고
0: 사실 그 갈 데도 많은데
1: 이거 자체가 이미 당력을 거기 집중해야 된다는 건 사실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것도 근데 이 일이 왜 생겼느냐? 똑같은 거 아까 말한 대로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파에 따라 달라. 친청은 봐주는 듯한 인상, 친명은 그냥 바로 잘라버리는 듯한 인상. 청로남불, 어? 친청이 하면은 아 저 뭐죠? 친청이 하면 로맨스, 친명이 하면 불륜. 이런 걸 지금 되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번에 저 어쨌든 저는 전북지사 이 선거는. 는요. 그 정청래 대표의 그동안 공천이 사천 논란을 빚어왔는데 네. 아마 그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지금 지점으로 갈 것 같습니다.
0: 네. 네. 요 짤막하게 지금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김상일 평론가님.
2: 일종의 뭐 텃밭의 딜레마인 네. 것 같고요. 영남 호남에서 있는 일이고 국민의힘도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있는 부분이고 우리 당에도 지금 있는 부분인데 텃밭이다 보니까 이제 내부의 이제 뭐 8월 전대라든가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좀 양상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지금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늦은 저녁이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퇴근길 안전운행에 더욱더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도로 곳곳으로는 돌발 상황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서울 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앞서 2시 반쯤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서울역에서 수색역 간 전동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고요. 또 행신역에서 서울역 구간 KTX 또한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장항선 등 일부 열차들 또한 운행 구간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에 참고하셔야겠고요. 현재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 사이로는 양방향 모두 전면 통제 중입니다. 퇴근길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이후 반월터널 부근에는 사고 있는데요. 1, 2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지금 군포 나들목부터 5km 정도 정체입니다. 반대쪽 반월터널 부근에도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합니다. 여파로 안산 나들목부터 5km 정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진보진영 단일화 파행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보수진영도 박맹우 무소속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는 안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그 단일화 이슈는 진보 진영이 좀 큽니다. 그런데 김상호 후보가 여론조사 중에 중단을 시켰어요. 예. 역선택 방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강찬호 위원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지금 뭐 그 이 왜 이렇게 중단을 했냐면 아시다시피 네. 그 민주당하고 진보당 쪽이 처음에 여론조사할 때 설문을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0: 네.
1: 이 역선택 그 질문을 진보당 쪽에서 빼자고 했대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됐었는데
0: 네.
1: 그냥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바람에 자기 민주당 쪽에서 알아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 노조 울산에 노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친진보당 세력이나 아니면 그냥

0: 이 여권에서는 약한 사람 나오면은 이게 야권에 좋다는 전략적 판단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거 지금 진보당 김종인 후보 지지를 계속 표명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아니 여론조사 도중에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한쪽이 아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그거는 선문답을 통해서 알게 됐다 뭐 이런다는데 저는 그건 약간 좀 저도 좀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 하는 쪽에서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를 민주당 쪽에다 어떻게 얘기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거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중단을 하게 됐다는 건데 진보당 쪽은 한마디로 그냥 방방 뜨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1: 네.
0: 지금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진보당 쪽에서는 기존에 한 것 같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 네. 그래요.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파악된 게 좀 있습니까?
2: 아니요. 저는 뭐 파악된 건 없지만 이런 일은 뭐 많이 있고요. 많이 있었다는 건 또 역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룰 미팅이라는 걸 후보 간에 하게 돼 있거든요. 과거에 김진표 후보하고 유시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김진표
1: 그게 후보가 수원인가요?
2: 경기도지사.
1: 아, 경기도지사구나. 예. 예, 예.
2: 뭐 김진표 후보가 한 번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이미 정치권에 크게 사례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으면 사실 귀책사유는 김상욱 후보한테 있는 거긴 해요.
0: 저도 정말 궁금해요. 왜 역선택 조항을 빼자고 하는 걸 손쉽게 받아주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2: 네. 뭐 그래도 이긴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0: 너무 많이 했다.
2: 네. 그런 건데 그리고 실제로 뭐 아무리 역선택 이게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 날까?
0: 많이 난다는 것도 거예요. 누군가 지금 조직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심지어 신천지 이런
2: 그러니까
0: 얘기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2: 그거를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1: 그걸 어떻게 파악했으며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하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막바지에 중단시킨 이 행위는 또 어떻게 볼 거며
2: 그러니까요.
1: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럼 중단한다?
0: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저는 이런 정보를 우선 얻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죠.
2: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것이 불거졌다는 게 또 큰 문제고요. 이게 불거지면 진보당에도 또 좋을 게 없는 게 이 협상을 안 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또 진보당 후보를 또 신사협정에 의해서 지지를 일사불란하게 해주겠느냐라는
1: 네.
2: 부분이 또 있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뭐 진보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협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1차적으로 뭐 백배 사과는 김상훈 후보가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울산이 약간 특이하다기보다 좀 역선택 방지 조항의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아무래도 보수 텃밭이잖아요. 두 번째 공업도시라 노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이 두 가지 때문에 역선택 조항을 넣어야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두 세력이 모두 민주당에게 약한 후보를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1: 쉽게 봤을 수도 있네요. 그런데
0: 네,
1: 진보당이 그쪽에 상당히 셉니다. 네. 항상 보면.
2: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네. 계속 나온 걸 보면 진보당 후보에 비해서 김상욱 후보가 월등히 좀 높았거든요.
1: 예, 예, 예.
2: 그거를 감안하면 뭐 중도나 뭐 이렇게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1: 갖고 그게 뒤집어지나 싶기도 하는데
2: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1: 그래요.
2: 예.
1: 좀 이제 어떻게 되나 지켜보기로 하고 부산 북갑 자 이게 쭉 최근에 보니까 아, 여론조사의 여자를 말하기가 좀 그러네. 근데 쭉 보니까 어쨌든 2강 1중 구도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 하정우 한동훈 2강 박민식 1중. 근데 박민식 여론조사 표본이 많이 오염됐다. 그전에 전세조하고 할 때 보니까 내가 많이 지는 걸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1점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그냥 3자 대결로 갈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무슨 뭐 단일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보수 진영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보수 진영의 후보와 하정우와 팽팽할 수 있다?
2: 일단은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게
1: 네.
2: 있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중심 코끼리가 뭐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코끼리가 아주 큰 게 출몰을 했잖아요. 그게
1: 네.
2: 뭐냐면 보수의 미래 노선이 어떨 것이냐. 왜냐하면 거기 이제 보수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관심 있고 이런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엎을 만한 그러면은 이슈는 무엇이냐. 정말 체감형 이슈로 가져가야 되는데 하정우 후보가 그 뭐 AI니 뭐니 이런 정책 이슈를 아주 체감형으로

0: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자면 과거에 서울시장 그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청계천 고가를 없애면서 영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쫙 비전을 보여줘가지고 그거를 맨날 보여주고 다니고 어떻게든 설득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체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1: 예를 들어서 건설사 CEO 출신이 다르구나.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0: 그래서 하정
1: 자기의
0: 후보도
1: 경력을 살렸군요. 예.
0: 하정 후보도 이거를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체감형으로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는 시각화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보여주고 뭐 제가 이제 언뜻 생각나는 거라면 뭐 이렇게 가상 안경 뭐 이렇게 웨어러블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뭐 AI가 뭐 다 모든 걸 뭐 서포트 해주고 뭐 어르신한테 뭐 하시면서 아 어르신이 모든 게 편해집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1: 그 어르신이 이렇게 수술 피하면 어떻게 또.
0: 아니 그 보면은 또 신기하고 또 자기가 편할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것들
1: 예를 들어서 자기의 강점 자기의 링 위로 올라오게 해야
0: 그렇죠.
1: 된다.
0: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너무 거대한 코끼리가 지금 그 북극합에 출연했다.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네. 자, 강찬호 위원님.
2: 뭐 맞는 분석이고요. 하정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박스권에 갇힌 듯한 인상이고 한동훈 후보가 계속 치고 올라가고 박민식 후보가 이제 그야말로 어떤 마지노선 잘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면서 또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외지 사람 한동훈이 웬 말이냐 하는 수준에서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배신자로 갔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2가 된 거예요. 장동혁 아바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상일 평론가가 딱 얘기한 대로 지금 북갑에 무슨 프레임이 나오냐면 보수의 미래. 이랑 여기도 이제 보수의 새로운 어떤 지도자. 나아가서는 다음 차기 대선 후보.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프레임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이제 흐름에 저항을 하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윤 어게인과 연결된 그러한 지금 후보로 그냥 이게 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도가 계속 고착되면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뭐 어차피 안 되는 거지만 단일화 안 해도 해볼 만하다. 이런 지금 전략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산 전체에 이제 그게 미칠 영향이죠. 지금 보면은 박형준 시장이라든가 이분들이 뭐 전재수 후보하고 붙었다가 지금은 조금 또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듯한 그 양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지지하지만 기존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금 염증을 내는 그런 중도 보수 성향 지금 유권자들이 이탈했다. 이런 분석이 꽤 있어요. 이 사람들 자꾸 데리고 데려와야 됩니다. 데리고 데려오려면은 북갑과 관련해서 부산 전체 국민의힘이 어떤 형식으로든 단일화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한동훈하고 뭔가 동조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보든지 뭔가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지금 움직임이 아직 없어요. 없다기보다 밑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전 투표가 이제 불과 이제 사흘 뒤로 다가왔는데 이런 관점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그 박형준 후보한테 그런 것이 기대가 기회가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0: 네. 하정우 후보가 예. 제가 처음에 북갑 그 논평을 시작하면서부터 평론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 얘기를 주구장창 했거든요. 이번 선거에 세 가지 특성이 있다. 하나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있고
2: 이재명
1: 얘기하다 보니까
2: 아, 그런
0: 예,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있고 두 번째가 내란 세력 청산과 심판에 대한 게 있고 나머지가 거기는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보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노선에 대한 심판 평가의 의미 세 가지의 의미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앞에 두 개를 잘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 두 개를 지금 잘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건 또 더더군다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 청산 심판 프레임에는 또 해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맨 앞에 거를 정말 고민해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늦은 것 같다.
2: 제가 보니까 전재수 동생 이러고 있어요. 이거 안 되면 돼. 50세 되는 사람이 누구 지금 나 동생이요 하고 다니게 생겼습니까? 저게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이 정확히 그 딱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누구 동생이다. 여기 지금 50몇 프로 이상 얻어갖고 여기 저 했던 우리 형님 동생이니까
1: 아니 처음 올 때는 내가 이재명 대통령 참모였는데 그, 여기 와서는 전재수 동생이다.
2: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보낸 사람이다. 이게 안 먹히네요. 안 먹힌대. 그래서 전재수로 돌린 건데 이게 역시 지금 말하자면 자기 얘기가 아니고 형님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헤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AI를 하면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뀝니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표현해집니까. 그리고 형제자매 아니 아들 손자들이 어떻게 돌아옵니다. 여기에 직업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스토리라인을 구성해서 네. 했으면 아이 그게 무슨 그렇게 돼 안 돼 돼 안 돼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야 돼요.
1: 아. 오케이 네. 마지막 주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등판했습니다. 대구 시작으로 충청권, 부울경, 강원권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0: 뭐 일부 박정희 향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있는 사람들은 결집을 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저는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점점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평가를 하게 되냐면 역사의 교훈들이 사라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국민이 신뢰해 주고 위임해 준 권력을 사적 영역으로 만든
1: 네.
0: 그거에 대한 심판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이런 식으로 반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주 큰 역사의 사건이었고 그거를 현재까지 가서 한 시대를 정리한 겁니다. 그게 역사적 교훈이에요.
1: 네.
0: 그래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 뭐 하는 것들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면 이 자체가 논쟁이 돼버려요.
1: 네.
0: 한 시대가 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수의 미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과거의 갈등 이슈로 다시 회귀시키는 것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저는 건전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너무 다 지워가고 있는 지금 양상이다 이런 생각이
1: 네.
0: 듭니다.
1: 강찬하 의원님 한 1분 정도로 정리 좀 해주세요.
2: 반대로 제가 볼 때 네.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행태가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불러낸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영남에서 왜 지금 보수가 결집했습니까? 공소 취소. 그 밖에 지금 대통령이 막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여간 강성 행보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결국 이제 5.18 수복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여간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 이재명 정부 견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영남이라든가 보수층에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딱 거기 공급책으로 나온 겁니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 이 대구는 물론이고요.
1: 네.
2: 지금 충청도 그 실제로 같이 수행했던 의원들 들어보니까 아침에 그냥 뭐 당에서 당연히 동원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뉴스 한번 났을 뿐인데 하여간 그 공주의 그 시장에 아주 그냥 한마디로 그 표현 경상도 표현을 뒤비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좀 직접 염증을 내고 이번에 좀 투표를 안 하려던 사람들한테도 이번에 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은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경력방송.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73조에 따라 KBS가 실시하는 선거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 경력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57세 직업 정당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성동구청장 민선 6, 7, 8기를 지냈고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를 맡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65세 직업 서울특별시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39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입니다. 49세, 직업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최고위원이며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입니다. 기호 5번 여성의당 유지혜 후보. 29세, 직업 정당인.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였으며 현재 여성의당 대변인입니다. 기호 6번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 36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2025년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였으며 현재 자유통일당 AI전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기호 7번 정의당 권영국 후보. 62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정의당 대표며 SPC 파리바게트 시민대책위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67세, 직업 정당인.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며 국민의힘 반도체 AI 첨단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63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제20, 21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기호 5번 진보당 홍성규 후보. 51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6번 국민연합 김현욱 후보. 62세, 직업 주식회사 서현건설 대표이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연합 당대표입니다. 인천광역시장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20, 21, 22대 인천연수구갑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68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 63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명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객원 교수였으며 현재 개혁신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입니다. 김영배 후보. 57세, 직업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 동방문화대학원 자연치유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상명대학교와 성결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입니다. 한만중 후보. 62세, 직업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교육분야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조전혁 후보. 65세, 직업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 2024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중도 보수 후보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이학인 후보. 53세, 직업 신한대학교 부교수. 미국 뉴욕시립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안진

0: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였으며 미국 호프스트라 대학교 회계학 조교수를 맡았습니다. 윤호상 후보 67세, 직업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숭실대학원 평생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강남중, 도선고, 신도림고, 서울미술고의 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좋은교육감시민회 류순호, 신평, 이건주, 보수단일에 속해 있습니다. 정근식 후보 68세, 직업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학박사, 노무현 정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이었으며 현재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 추대 후보입니다. 홍재남 후보 61세, 직업 다같이 배움 연구소장,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역임했으며 오류중학교 교장을 맡았습니다. 류순호 후보 69세, 직업 교수, 충남대학교 대학원 농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었으며 현재 한성대학교 석좌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입니다. 임태희 후보 69세, 직업 경기도 교육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안민석 후보 59세, 직업 명지대 석좌 교수, 미국 북콜로라도 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오선 의원을 지냈고 현재 경기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입니다. 인천시 교육감 후보입니다. 도성훈 후보 65세, 직업 인천광역시 교육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동암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맡고 있습니다. 이대형 후보 64세, 직업 교수, 경희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인천교육감 중도보수 단일 후보입니다. 임병구 후보 61세, 직업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인천준비위원장,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경력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수인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밥을 짓고 집을 돌보는 수인이. 7년 전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작년 엄마의 유방암 4기 진단.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에 엄마는 거동마저 힘겨워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 낡은 라켓과 밑창이 다른 운동화로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한 수인이.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미래의 국가대표까지 기대되는 유망주인데요. 병간호와 훈련장을 오가는 힘겨운 일정이지만 코트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한 선수가 됩니다. 엄마의 가슴에 멋진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다는 수인이. 15세 큰 꿈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찬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0: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현재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차츰 북상하면서 전국으로 비가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10에서 60mm,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그중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곳에 따라 100mm 이상, 제주산지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고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를 비롯해 전남 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곳에 따라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내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상도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후덥지근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에는 서울과 대구 23도, 광주 27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고가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8,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른바 200만 닉스에 안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 건조해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5.18

0: 이번 찬반 투표는 내일 오전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 6.3 지방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서 총력 유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내란 심판, 야당은 독재 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야당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와 충청에 이어 내일은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유세 현장 분위기와 선거 판세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신동욱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2: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짧게 요거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오늘 서울 서대문구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고가 구조물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나서 이제 인명피해가 났어요. 자, 국민의힘은 특히 지도부는 어떻게 좀 특별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3: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고 상황이 접수가 된 순간부터 장경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유세 일정은 전면 중단을 했고요.
2: 네네.
3: 특히 이제 서울시당 중심으로 일체 유세 차량 운행이라든지 또 유세송을 내보낸다든지 선거 운동원들이 율동을 한다든지 뿐만 아니고
2: 네.
3: 일단 우리 유가족이라든지 우리 서울 시민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모든 않도록 모든 선거 운동을 지금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2: 예. 그래요. 이게 이제 여야의 어떤 정략적인 그 어떤 뭐 정치 공학적인 움직임보다는 차분하게 사태를 좀 이렇게 잘 마무리해 가고 그러는데 좀 정치권도 협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3: 예,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또 피해자가 더 나지 않게 저희도 최대한 신중하게 잘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2: 네네. 요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마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하셨습니까?
3: 오늘은 저는 뭐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지방에서 유세 요청을 하는 곳이 많아서 대구, 부산, 뭐 충남 등등 뭐 진주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제 그저께 올라왔는데
2: 네.
3: 오늘은 이제 하루 시간을 비워서 좀 언론 인터뷰도 지금처럼 하고요.
2: 네네.
3: 또 오늘 오후에는 중앙선관위 찾아서 이제 이틀 뒤부터는 사전선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2: 네.
3: 선거 준비, 사전투표 또 그리고 투표함 보관 상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2: 네네.
3: 우리 유권자분들이 안심하고 투표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선관위에 당부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2: 그래요. 내일이 되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최근에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님께서는 초반 열세와 달리 최근 주요 격전지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최근 뭐 현장 분위기랄지 판세 흐름이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예, 뭐 상당한 지역을 제가 좀 다녀봤는데 강원도부터 부산까지 물론 뭐 지금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가 처음부터 구도가 굉장히 기울어진 선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2: 네네.
3: 지금 이 순간도 선거의 승리를 어느 단 한 곳도 낙관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팽팽하게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네.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어서
2: 네.
3: 곳곳에서 이제 좀 저희 지지층이 결집해서 투표장에만 많이 나와주시면 이 정도면 해볼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2: 그래요. 지지층 결집 투표장에 일단 나와서 투표를 저 지지층이 해야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온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3: 예, 맞습니다. 초반에는 저희 당이 좀 실망도 많이 드렸고 해서
2: 네.
3: 선 투표를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아마 상당 부분 좀 퍼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요. 한 한두 달 전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과연 지방선거 야당이 치러볼 수 있나 이런 시각도 좀 있었고 당 내부에서도 뭐 그런 좌절감이랄까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 내부 분위기도 신동욱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좀 바뀌고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3: 해보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졌고 말씀을 드리자면
2: 네.
3: 저는 역대 선거를 뭐 저도 언론인으로서 많이 치러봤습니다만
2: 네네.
3: 사실은 선거의 가장 큰 적은 상대가 아니고

0: 뭐 본인 스스로의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특히 이번 선거에 굉장히 오만하게 저는 대비를 했다. 첫 번째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전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지 못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범죄 의혹을 받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많이 냈기 때문에 민주당의 네. 오만에 대해서 아마 지역 주민들이 조금 심판하겠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 공소 취소 관련한 특검 법안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에 대해서 좀 심판을 이번 선거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네. 분위기가 바뀐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예, 자, 예. 이제 서울에서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긴 했는데 그거와는 예, 예. 이제 좀 별개로 그거에 관한 예. 선거 공학적인 이런 거는 좀 오늘 같은 날 제가 안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 서울시장 선거 늘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지금 예, 예. 서울시장 선거 판세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0: 뭐 굉장히 서울시장 판세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수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많이 출렁거린 것으로 봤죠.
1: 네네.
0: 당초 처음에는 그래도 서울시는 우리 국민의힘이 해볼만한 곳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1: 네.
0: 그런데 그 다음에 4월 중순을 접어들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1: 네.
0: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공천을 하면서 저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잘 아시는 것처럼 정원호 전 구청장 후보를 둘러싸고 너무 많은 논란과 의혹들이 있고 또 지금 서울시민들이 이분이 과연 천만 서울시를 글로벌 시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굉장히 지금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집값도 잠깐 주춤하는 듯하더니 지금 강남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1: 네네.
0: 과연 이런 심각한 상황을 정원호 후보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들이 많고요. 실제로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부분 좀 어려운 문제는 질문을 피하고 또 본인이 전혀 답변할 수 없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에게 TV 토론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는데도 지금까지
1: 네.
0: 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적어도 두 번 이상은 항상 토론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원 후보 측에서 토론을 계속 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선거 운동 사전선거
1: 네.
0: 직전에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 자체로도 우리 서울시민분들이 정원호 후보의 어떤 서울시장으로서 자질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를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선관위 주최 예. 그 토론회가 그 전날 밤 시작돼서 사전선거운동이 예, 예. 시작되는 날 새벽에 끝난다면서요?
0: 새벽에 끝나니까 사실은 예. 토론을 보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뭐 빡빡한 시간이죠.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자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1: 네.
0: 이제는 토론 정도는 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 입장에서는 떳떳이 나와서 자신 있게 토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특히 뭐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경찰관을 폭행했다라는 그런 폭로에서부터 뭐 칸쿤의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피하고만 있으면 시민들은 뭘 보고 투표하겠습니까? 정원호 후보가 이게 사실이 맞다. 그러니까 토론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 네. 부산 북구갑도 전국적인 이목이 쏠린 선거구입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 이슈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흐름으로 볼 때 박민식 한동훈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뭐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0: 예, 예.
1: 자, 3자 대결 구도로 가더라도 보수 진영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0: 저희는 일단 뭐 구도가 지금 3자 구도인데
1: 네.
0: 사실은 좀 묘하게 지금 되어 있죠.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저희 당에 있다가 나간 후보이기 때문에
1: 네네.
0: 사실상 보수 진영 2대 민주당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선거 결과를 낙관하기는 전망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1: 네네.
0: 박민식 후보가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만족할 만한 이런 확 치고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1: 네네.
0: 저는 선거 개표 저 직접 선거에 들어가면 북구갑 주민들의 선택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아직은 섣불리 전망하기 어렵고 저희 당으로서는 뭐 어쨌든 하정우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저희의 경쟁상이 상대이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의 선거운동
1: 네.
0: 끝까지 열심히 해서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보고 싶고 박민식 후보도 뭐 지금 굉장히 열심히 그런 점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 예. 네. 최근에 신동욱 최고위원님께서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각 국회의원 후보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하정우 화이팅이라고 말한 게 이제 일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동훈 예. 후보 측이 이제 반발을 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 저는 뭐 이런 것이 기사화되고 또 화제가 되는 것 자체를 사실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네.
0: 그날 점심을 이제 저희가 박민식 후보가 제가 만덕시장 유세를 마치고
1: 네.
0: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당에서 우연히 이제 하정우 후보 일행을 만났고 그 식당이 시장에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해서
1: 네.
0: 의자를 이렇게 밀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붙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사실 저희뿐 아니라 하정우 후보 쪽도 뭐 굉장히 일어서서 반갑게 고생이 많다 서로 건강 잘 지키시라
1: 예, 예.
0: 뭐 화이팅 하시라 이런
1: 유의 거군요.
0: 예. 역담을 주고받았는데
1: 예, 예.
0: 그건 뭐 어디 가나 아무리 선거 중이지만 상대방 후보에게 그런 류의 득담을 하는 것은 뭐 늘상 해오던 일이고 지금도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고 또 한동훈 후보 본인도 그다음에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하정우 후보를 만났을 때 화이팅 뭐 하세요라는 말도 하고 또 손잡고 길을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1: 초반에 만났을 때 서로 건강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0: 건강 잘 네. 지키세요. 화이팅
1: 예, 예.
0: 하세요라는
1: 기억납니다.
0: 것도 분명히
1: 예.
0: 있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그 부분을 두고 어떤 저희 당내의 일부 분들이
1: 네.
0: 이적 행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1: 네.
0: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치를 정말 더 팍팍하게 만드는 이런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아마 예예 예. 말씀하세요.
0: 우리든
1: 예.
0: 됐든 민주당이 됐든 누가 됐든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을 만나면 저는
1: 네.
0: 이런 류의 득담은 더 많이 해주고 지나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자 예. 서로 경쟁하는 사이지만 서로 격려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 서로 고생하니까 할 수 있는
0: 예,
1: 얘기긴 한데
0: 예.
1: 아마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 또 약간 비판을 하신 분들이 그냥 제가 추측하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일 겁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 지금 그 국민의힘 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이제 당권파는 차라리 하정우가 됐으면 됐지 한동훈이 되는 거 더 싫어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0: 그런데요.
1: 그런 시각 속에서 이런 그 좀 오해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0: 예, 그런데요.
1: 네.
0: 앵커님의 그 지적 그 말씀에 대해서 내심으로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 예, 예.
0: 명백한 사실은 우리 후보는 박민식 후보입니다.
1: 네네.
0: 본인들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 마음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의 후보는
1: 네.
0: 박민식입니다.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이 저희 당의 의원들이라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 네.
0: 차라리 뭐 제가 그 부산에 하정우 후보 선거운동하러 갔겠습니까? 박민식 후보 선거운동을 하러 간 것인데
1: 그렇죠. 예, 예.
0: 어떻게 보면 저희는 박민식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것이고 선거라는 틀에서 보면 하정우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저희에게는 오히려 그 두 사람이 경쟁 상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민식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시는 분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그분들도 당연히 당원의 일원으로서 박민식 후보를

0: 지원하는 것이 맞죠. 예, 네. 예.
1: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고요. 예. 자, 대구시장 선거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금 뭐 초반에는 이 부분도 와 대구도 막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현재 대구의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0: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대구도 다녀왔는데
1: 네.
0: 아마 대구 우리 이제 시민분들이 그동안 저희 당을 오랫동안 강하게 지지하시면서 기대가 많았는데 아마 선거 국면 초입에 들어서면서 대구시장 후보를 뽑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저희 당에 대한 말하자면 쓴소리와 채찍을 많이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너무나 겸허하게 수용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인 국면으로 저는 판세가 접어들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0: 역시 대구의 선거는 대구를 잠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려온 후보보다는 대구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대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추경호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잠깐 볼게요. ACL 예, 예. 리서치가 대구 MBC 의뢰로 지난 17일과 18일 대구 달성 유권자 504명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박형룡 후보 41.7%,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48.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결과가 좀 의아하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여러 조사를 본 건 아니고 이 조사를 봤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뭐 사실 그 달성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1: 네.
0: 이진숙 후보가 굉장히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긴 하지만 박형룡 후보는 아마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네 번 선거를 나와서 낙선을 한 후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1: 계속 출마를 한
0: 후보다. 출마를 했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고정표가 이제 이미 상당히 좀 형성돼 있는 저희가 뭐 대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호남 광주처럼 80% 99% 득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1: 네네.
0: 저희 우호 지역에서도 뭐 70% 전후 뭐 이렇게 득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박형룡 후보도 뭐 상당히 지지표가 있고 그런데 아마 선거 초반에는 이진숙 후보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그러나 이 부분도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예. 경기 인천 등 수도 권도 이제 지켜볼 그 지역인데 특히 경기 같은 예. 경우에 국민의힘은 그 후보를 이제 내세우는 게 좀 출발은 늦었습니다. 양양자 예. 후보, 민주당 추미애 후보에 맞서서 지금 해볼만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를 연고로 정치를 해오신 분도 아니고 특히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그 오만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통해서 죄지우기 국정조사라든지 이렇게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1: 네.
0: 추미애 후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경기도에 본인이 힘 있는 여당 후보 예산 폭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1: 네네.
0: 사실은 공소 취소 폭탄을 경기도에 들었던 겁니다. 이분은.
1: 네.
0: 그래서 저는 경기도민들이 보시기에도 추미애 후보가 과연 경기도를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후보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난 토론회 때 민주당 경선 토론회 때 제가 한번 봤는데
1: 네.
0: 그때도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저희 당 양양자 후보는 조금 출발이 늦긴 했습니다만
1: 네.
0: 지금 뭐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화두라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고 또 네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고 여성의 상당히 많은 인간 승리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어서 시간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1: 네.
0: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상당히 빨리 쫓아가고 있고 이 부분이 선거일까지 이런 분위기와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물론 경기도라는 곳의 인구 분포라든지 또는 네. 지지 성향들이 저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뭐 충청이나 이런 데는 질문을 시간 관계상 못 드리기는 했는데 여하튼 지역별로 쭉 돌아 봤거든요. 좀 몇 군데 돌아봤는데.
0: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충청권도 상당히 어렵게 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저희 지지세가 굉장히 많이 결집을 하고 있어서
1: 그래요?
0: 끝까지 좀 저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만 나와주시면 해볼만하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해서 투표해 주시느냐에 충청 강원도 달려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지지층 결집 이 부분이 막판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흐름으로 볼 때 전체적인 판세로 볼 때 일단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목표라 그래야 되나요?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어떤 그 지금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0: 뭐 대단히 정말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오만함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지금 조금 숨 좀 쉴만하다 해서 저희가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 네네.
0: 그래도 민주당이 처음에 주장했던 것처럼 뭐 16대 0이다 15대 1이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1: 네네.
0: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세로 돌아서는 곳이 많아서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 도와주시면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격 등판을 했습니다. 대구 추경호 후보 지원을 시작으로 충청권 이제 부울경도 간다고 하고요. 강원도까지 후보들 지원할 예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등판이 선거에 남은 일주일 남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0: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상당히 광폭이죠. 그냥 어디 후보가 급하다니까 한번 가주는 게 아니고
1: 네.
0: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만 제외하고 지금 수도권 호남만 제외하고 거의 다 지금 다니시는 일정인데 이게 상당히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정들인데
1: 네.
0: 본인이 기꺼이 그 일정들을 소화하시는 데는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라는 자신감이 저는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고초를 겪은 것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보수 분열이었거든요.
1: 네네.
0: 지금 저희 당이 처해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아픈 대목이 바로 분열로 민주당에게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인식 지지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 네.
0: 박 전 대통령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분열해서 만들어낸 우리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이었기 때문에
1: 네네.
0: 박 전 대통령께서 나서 주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움직임만 보고도 우리 지지자들, 우리 유권자들 또 우리 우파 지지자들이 상당히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1: 네.
0: 이번 선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이 선거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 번은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1: 네.
0: 계기를 주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뭐 꼭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리 당에 투표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1: 네네.
0: 상당히 중도층까지도 어쩌면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 등판이 어떤 영향 미칠 것 같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야당의 긍정적 효과도 있을 거고 부정적 효과도 있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보수층 결집도 하겠지만 민주진영 결집도 할 거고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도 결집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탄핵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거를 도와준다고 해도 효과가 이렇게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애써 평가절하
0: 예, 예.
1: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이런 저 부분은
0: 뭐
1: 어떻게 보세요?
0: 그런 평가들을 하시는 것 자체가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두렵다. 저는
1: 위협적이다.
0: 이렇게 평가하고요.
1: 예, 예, 예.
0: 같은 전직 대통령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그런 평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선거운동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1: 네.
0: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1: 네.
0: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본인의 재판을 중단시킨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1: 네.
0: 그렇게 본다면 박 전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뭐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뭐 전혀 저희는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이고 글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본인들의 내심의 두려움이 반영된 평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뭐 박 전 대통령 뭐 탄핵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긴 하지만 또 이쪽 보수 진영에서는 그 탄핵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한번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재평가라 예, 그래야 되나요?
0: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된 것이 과연 탄핵당할 정도의 과연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로부터 네. 그 얘기를 요즘 듣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중형을 받아서 뭐 징역 30년 받았는데 물론 지금은 출소하셔서 뭐 상당히 건강이 이제 옥고를 치르면서 건강도 나빠지신 상태고 이렇습니다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던 탄핵인가 여론에 휩쓸려서 탄핵을 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아마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이 부분들이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저희 진영에 던져진 숙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선거 전 초반을 보면요. 장특공 비롯한 부동산 이슈가 부상하는 가 싶더니 선거 전 막판으로 가면서 스타벅스 문제가 선거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자, 오늘 그 정용준 회장이 이제 공개 사과를 했는데, 자, 앞으로 이 이슈가 조금 뭐 잦아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 스타벅스 이슈가 선거 전 전면에 이렇게 나온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그 평가하고 계세요?
0: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번지는데 저는 스타벅스 이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마음이 급해져서 상당히 무리하고 있다.
1: 네.
0: 장특공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심판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 이제 스타벅스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네. 적절한 마케팅이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자들의 음악에 문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
1: 네.
0: 그 정도는 이제 기업의 일로 맡겨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대통령과 주요 내각의 장관들이 일제히 나서서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그 기업을 악마화하는 것은 정말로 시장 그 저 경제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1: 네네.
0: 시민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불매운동을 하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선진시장경제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연일 특정 기업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호의적으로 평가하시진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어떤 노림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0: 지지층 결집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대통령이 뭐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선거 앞두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1: 네네.
0: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특정 기업을 악마화하고 매도하고 시장경제에 반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저는 불편하게 생각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선거일까지 예. 8일.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딱 일주일 남습니다.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남은 기간 어떤 점을 유권자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호소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0: 저희는 끝까지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국면은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에게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면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서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독재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초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또 공소취소 특검이 가동이 되고 그것이 대통령의 어떤 공소취소로까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이런 점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먼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소식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1: 예, 오늘 오후 2시 32분쯤에요. 서울 네.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현장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6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등 3명이 숨진 상태고요.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공사 관계자 13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7명은 자력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네. 최초 침하가 발생한 직후 안전 점검을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붕괴됐다라는 게 사고 관계자들의 진술인데요. 오늘 새벽에 슬라브가 주저앉아서 안전 진단을 실시하다가 상판을 받치는 거더가 붕괴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지방선거 한창인데 서울시장 후보들 선거운동 잠정 중단하고 모두 현장으로 달려갔죠?
1: 예, 맞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김정철 개혁신당, 권영국 정의당 후보 모두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빠른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관계 당국은 추가 피해와 피해를 막고 구조와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오 후보도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했고요. 양 후보 모두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울이고 또 추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0: 오늘 코스피가 8,000선을 뚫고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 네, 8,047.51의 장을 마쳤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2.55% 오른 수준입니다. 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8,130선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흐름이 좀 극적인데요. 외국인 매도세에 지난 20일 7,200선까지 후퇴를 했다가 21일에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소식에 8% 넘게 폭등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고요. 이후 상승세를 이어와서 오늘 8천을 넘긴 겁니다.
0: 오늘도 역시 반도체가 지수 상승 이끌었죠?
1: 예, 반도체 투톱이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SK하이닉스가 5.72% 급등한 205만 2천 원에 마감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0만 닉스 시드를 열었고요. 삼성전자도 2.22% 오른 29만 9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30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30만 전자 기록도 잠시 달성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겹치면서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목표 상단을 1만 포인트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0: 관련되지만 다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사상 두 번째 파업 위기가 노사 잠정 합의로 일단 고비를 넘겼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엔 노노 갈등이 저 법정으로 비화를 했어요.
1: 예, 삼성전자의 비반도체 부문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전, 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DX라고 하는데요. DX 부문의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제3노조, 동행노조가 네.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걸 중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상대는 교섭권을 가진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입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자신들의 투표권을 일방적으로 배제해서 현행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지난 22일부터 진행이 돼서 내일 오전 10시에 마무리될 예정이거든요. 어제의 기준 투표율이 이미 87%를 넘어선 상황이라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결과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삼성전자 노노 갈등. 성과급 격차가 가장 큰 이유였죠.
1: 네, 아무래도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잠정 합의 안에는 평균 임금 6.2% 인상과 그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반면 DX 부문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그치는 걸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DX 부문 일부는 최대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돼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격차에 DX 부분 직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동행노조의 가입자 수가 기존 2,600여 명에서 1만 3천여 명 수준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원래 공동투쟁본부를 꾸려서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DX 직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로 그 공투본에서 이탈을 했고요. 초기업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0: 사상 두 번째 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봉합한 삼성전자 노사에 새 변수가 추가된 셈입니다.
1: 자, 다음 소식입니다. 홈플러스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사업을 통째로 시장에 내놨어요.
0: 예, 홈플러스가 본사를 포함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사업에 대한 인가전 인수합병 NNA에 착수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3일 회계법인은 이미 잠재적 매수 후보 기업들에 대해서 인수 의향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뒤에 당초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부분인 SSM까지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향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인수할 후보를 찾지를 못해서 올해 2월에 SSM 부분만, 그러니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분만 따로 떼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할인그룹의 계열사 NS홈쇼핑과 본계약을 체결해서 약 1200원 규모의 매각대금 확보의 길은 열어둔 상태고요. 이번에 나온 건 나머지 두 개입니다. 다만 잔금 납입과 정산에 2개월가량 걸려서 아직 네. 회사로 유입된 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1: 이렇게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 월급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0: 지금 홈플러스는 5월 급여일에도 4월분 급여 일부만 지급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상품 납품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매대가 비고 그 결과 고객들이 이탈하고 매출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악순환이군요.
0: 예, 회사가 메리츠 금융그룹에 긴급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요청했지만 메리츠 측이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연대 보증 등 추가 이행 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이어서 자금 수혈 자체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본사와 온라인몰까지 매물로 내놓는 마지막 수단을 꺼내든 셈인데요. 다만 인수 후보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시장 평가입니다. 1년 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금난, 납품 차질, 고객 이탈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서 기업 가치 자체가 크게 훼손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중동으로 가봅니다. 미국 이란 종전 협상에서 그동안 가장 큰 난제로 꼽혔던 게 핵물질, 다시 말해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어요.
0: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이란과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현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한 가운데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란 현지 폐기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했다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이 보유한 농축도 60%짜리 농축 우라늄 약 440kg을 무조건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해야 한다라고 강경하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란 내 폐기 그리고 제3국 폐기라는 두 가지 옵션을 함께 열어두면서 사실상 양보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축도 60%는 농축도를 조금만 더 높이면 핵무기급 핵물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의 잠재적 핵무기 역량을 상징해 왔는데요.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 직전에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보이면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양보를 할 경우에 미국 공화 당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여전히 변수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1: 실제로 마지막 말씀하신 그 부분, 미상원 군사위원장 혹은 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같은 분들이 그렇다면 그러려면 이란 전쟁은 왜 했냐 네. 그러고 나올 거면 이런 비판도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미군이 같은 날 이란 남부 공습했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이라는 신호, 다른 한쪽에선 공습.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0: 일단 미국 중부사령부의 입장은요. 네. 자위권의 행사라는 겁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 남부 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공격 대상은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해 이란 남부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태가 알려졌는데요. 네. 티모킨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미군이 오늘 이란 남부에서 자위적 공격을 했다면서 이는 이란군이 제기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요. 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방어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확정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겁니다.
1: 그래요? 자, 종전협상 뭐 막바지 단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0: 네, 핵심 내용으로 세 가지가 거론되는데요. 첫째, 네. 협상이 체결된 후에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적대행위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향후 60일간 핵협상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60일 휴전을 포함한 평화

0: 협정 초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트루스 소셜 글에서 이슬람 공화국과의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띄웠고요. 이란과의 합의는 위대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아무런 합의도 없을 것이라면서 합의가 없다면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 총격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1: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0: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실 이슈는 어떤 겁니까?
1: 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스타벅스 사건 정해봤는데요. 일명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입니다. 네네. 오늘 정용진 신세계 회장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요. 그리고 관련된 임원들도 함께 설명하고 사과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의 이 모욕죄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등으로 이제 고소조치가 이루어져서 피의자로 입건된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정용진 회장 오늘 세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 메시지 중에서 손 변호사님이 좀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1: 네. 일단은 내부적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의도성이 확인될 시 가능한 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라는 약속이 눈에 띄었고요. 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그리고 제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진정성이 있었다. 일부 평가할 수도 있고요. 이 사과문과 관련해서는 많은 평가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사과문 표현 중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광주 일부 지역이나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 대국민 사과에서 5.18에 대한 명확한 역사 인식, 민간성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 네.
1: 일단 법률가로서 집중해서 봤던 것은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 적으로 다시 점검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팀에서 이 마케팅 관련한 기획안이 올라왔을 때 관련자들 중에 4개의 보고 단계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문제의식을 삼지 않았다. 민감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점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안 됐다는 거고 또 일부는 첨부 파일도 열어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마케팅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의 어떤 가치, 영향력 평가에서 너무 부실하게 내부 시스템을 운영한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내부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 근본적 점검. 이거 보면서 아마 이게 아주 큰 실수긴 하지만 기업들이 뜨끔했던 기업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외로 이런 큰 사고가 터지려면 또 이게 터질 수도 있으니까. 자, 정용진 회장은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도의적 책임을 말할 때 주로 쓰는 말인데 지금 피의자로 입건도 됐잖아요. 실제로 정용진 회장이 어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은 좀 어렵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는 법인이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는 책임지어야 되기 때문에 신세계의 정 회장이 보고 체계에도 있지 않았고 결제 라인에서 빠져 있었던 사람까지 법률적인 책임이 가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0: 네.
1: 직접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향후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법률적으로 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겨냥했냐 우연히 일치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거고요. 누군가 돌을 맞아서 몹시 상처를 받았는데 돌이 과실이냐 고의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설명상으로는 탱

0: 탱크는 물탱크에서 차용을 했다라는 설명이고 503도 이 503이라는 17온스로 환산한 내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면 또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합쳐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희화와 논란을 몰랐을 것이냐. 우연과 우연이 겹치면 이게 고의성으로 비칠 염려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네. 있다는 건 고의 가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고 특히 이걸 형사범죄화 하려면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고 특정된 표현이 구체성을 가지고 명예훼손의 어떤 요건들이나 모욕죄의 요건을 성립해야 되는데 단순히 희화시켰다거나 조롱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은 한계에 부딪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지금 마케팅 관련한 담당자 3명에 대한 휴대전화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 구구적인 표현이나 이걸 답습하는 사이트의 회원이고 그걸 반복적 상습적으로 학습을 한 사람이어서 의도성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자를 겨냥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나 5.18 민주화를 혐오하는 표현을 썼다고 보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네. 확인 차원에서는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희화나 조롱했다고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바로 꼭 연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면은 어떤 처벌 근거를 마련할 수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탱크데이 마케팅 관련해서 고의성 입증할 근거는 어쨌든 회사에서는 아직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결제 라인에서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첨부 파일도 열어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 이게 이제 그룹 설명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법적 책임을 거기 여러 결제 라인이 있는데 누구한테까지 물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건 조금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되나요?
0: 일단 회사에서 임직원이 어떤 고의 과실로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하면 사용자 네.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정 회장 개인이 관리 감독의 직접적인 주체이냐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법적인 책임보다 큰 것이 사회적 도덕적 책임입니다. 그동안 정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보여준 이념적인 정치적인 어떤 행보가 네. 이번에 기업의 리스크가 된 것은 아닐까 한번 자성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마케팅과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의 역사적 인권 감수성과 역사의식이 혹시 커뮤니티를 통해서 잘못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놀이문화처럼 잘못 표현을 쓰는 경우들을 10대, 20대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혐오적인 표현이 이 피해자들한테 돌을 던지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고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결제 라인에서 그것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적 이 사회적 책임은 좀 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 이제 이런 소비자들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약관에 따르면 60% 이상 충전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제 하던데 뭐 이런 규정이 그쪽 이제 회사 측 입장은 소위 카드깡 우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를 소비자들이 이제 이미 제기하고 있죠.
0: 네. 이 규정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정한 룰이 아니고요.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조금 다르지만 상품권 종류가 60%, 80%, 70% 사용해야 이제 현금으로 반환해 주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이거를 긁고 바로 현금화하는 걸 카드깡이라고 하거든요. 이 카드깡 같은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충전한 물이 반복될 때 또 수수료도 손실이 발생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준은 60% 또는 80% 이렇게 정해놓게 되는데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왜 이걸 반환해 주지 않느냐 논란이 제기되니까 네. 한시적으로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1: 그래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막 환불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주장도 합니다. 지금 자 환불해달라는 소비자들 중에는 공정위 상품권 표준 약관에 사회적 도덕적 귀책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준다.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자. 이런 주장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0: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주장이긴 한데요. 문제는 네. 이런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0: 또 이게 좀 애매하고 추상적일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스타벅스 때문에 화난 민심 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이 치킨 같은 것도 상품권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받았어요. 치킨 오너가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요. 그럼 그 상품권을 막 다 반환해주고 매출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 대리점이나 이 치킨을 운영하는 사람들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 사회적 도덕적 기책 사유가 과연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제기돼서 이런 규정이 들어와도 일일이 소송을 통해서 그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실제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만 결국 오너 리스크라든 또 기업이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런 함부를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볼 여지는 있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적용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이미 환불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급 명령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이익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스타벅스 카드 충전금을 이번에 돌려받을 가능성은 손 변호사님 보시기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0: 아니요. 그러니까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환불 원하면 환불해준다고 했잖아요.
1: 아, 했나요?
0: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이 판단을 받을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 다만 이게 한시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어떤 쟁점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스타벅스 사건이 지나가도 또 다른 어떤 사건에서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다른 커피숍에서 상품권을 뭐 예를 들면 SNS 통해서 팔았는데 그 회사에 엄청난

0: 이건 소비자 주권 문제에서 한번 검토는 해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분쟁이 쉽게 끝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자, 아울러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서 뭐 강한 발언을 좀 쭉 이어왔는데 극우 성향 온라인 사이트 일간버스트 일베라고 하죠. 여기에 최근에 어떤 뭐 어떤 사진 그 거론하면서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이런 검토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어떤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 검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간베스트는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롱과 희화 문화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도 폐쇄해야 된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에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설립되어 있거나 이 규정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게시물 전체의 70% 이상이 불법 유통되는 정보여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전체 폐쇄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폐쇄가 가능하려면 도박, 성매매 사이트 네. 이 정도 요건에 성립을 해야 되고 일부 사람들이 이런 부적절하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전체 폐쇄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개별 게시물에 대한 삭제, 개별 게시물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짤막하게 드릴게요. 이 스타벅스 사태가 주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 뭐라고 보세요?
0: 네.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 돌을 맞는 사람의 상처는 클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돌이 향하는 방향이 역사적인 인식에서 사회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지에 대한 기업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참사에 대한 혐오, 차별적 발언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마돈나의 Rain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비구름이 점차 북상하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차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앞으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10에서 60mm,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그중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곳에 따라 10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고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를 비롯해 전남 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곳에 따라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내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상

0: 강도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대구 23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오늘 오후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 3명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각각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8일 만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직접 사과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 5.18 단체는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정을 거치던 코스피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종가 기준 첫 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을 진행했고 경찰은 도로 통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소문 고가 철거를 위해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해 6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3명은 안전점검을 하던 외부 전문가와 현장 관리소장, 감리단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가 붕괴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상판 슬라브를 절단하다 단차를 발견했고 서울시에서 오후 2시에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상판 전체가 끊어지며

0: 총력 선거전을 벌이던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유세를 중단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선거운동을 잠시 멈추고 사고 수습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 곳곳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하던 여야 시장 후보는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소식에 곧바로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사고 현장부터 찾아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희생자를 비롯한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있어선 안 되는 사고라며 현직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각각 충청과 수도권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던 여야 지도부도 선거운동을 멈추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모두 시끄러운 음악을 틀거나 율동을 하는 선거운동은 자제하도록 했고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내와 후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선거 막바지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를 돌며 이재명 정부와 손발 맞출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 이천을 찾은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여당 후보만이 대통령과 손발 맞춰 반도체 시장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처음으로 서울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스타벅스 사태를 언급하며 커피 한 잔의 자유마저 빼앗아가려는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자고 했습니다. 정권 지원, 심판을 각각 외친 여야는 일단 사고 수습 상황을 살펴보며 추후 선거운동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0: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을 향해 머리 숙여 사죄했고 모든 책임과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고개를 숙인 뒤 준비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 대중 앞에 나선 정 회장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자 책임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매장에서 일하는 스타벅스 파트너와 현장 직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더 차가워진 소비자의 시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정 회장은 다만 5.18 마케팅이 부적절했다면서도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말도 남겼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사과문은 모두 4분 반 정도 길이었는데 정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0: 정용진 회장의 공식 사과에도 5.18 단체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스타벅스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수사 대상이 무엇인지 이도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1: 5.18 단체들은 정용진 회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내부 감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극정 공법단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반성과 책임 없는 형식적 사과는 또 다른 모욕이며 기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자체 조사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역시 2차 고소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쟁점은 문제가 된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는지입니다. 경찰은 앞서 고소인 조사에서 탱크 등의 표현이 이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본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자체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실무 직원 3명에 대해선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스타벅스 코리아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간에는 사용 비율 조건 없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0: 환불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뒤 7 영업일 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환불 한도는 계정당 최대 200만 원입니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는 같은 기간에 매장을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거치던 코스피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종가 기준 첫 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른바 200만 닉스에 안착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9.80포인트, 2.55% 상승한 8,047.5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8,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지난 6일 7,000선을 돌파한 지 13거래일 만입니다. 개장하자마자 8,0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피는 장중엔 8,131.15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말과 연휴를 지나는 동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다는 평가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기록적인 성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2.22% 오른 29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5.72% 폭등하며 205만 원 선에 거래를 마쳐 200만 닉스에 안착했습니다. 기관이 9천여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등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커진 코스닥 지수도 0.98% 상승한 1172.51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원 내린 1504.3원에 낮 거래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0: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3대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신문 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습니다. 신문 기일이 투표 마감일 이후로 잡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찬반 투표 절차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마감 시점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2: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와 전남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해안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오는 지역은 전국으로 점차 확대돼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밀려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퍼붓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100mm 이상,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한여름처럼 강하고 많은 비에 계곡이나 하천에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침수와 산사태 피해도 우려됩니다. 저기압이 통과하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0: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 대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과 검찰을 고소하겠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혐의에 대해 자세히 반박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과 검사를 법 왜곡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다고 주장해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에 김세론 씨가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제 증거라며 제시된 자료들 역시 신빙성이 낮다고 봤는데 특히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나 AI로 만든 김세론

0: 표지 음성을 방송에 내보낸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김세희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개인 네 번째 월드컵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오늘 홍명보호에 합류했습니다. 주전 수비수 김민재가 내일 합류하는 대표팀은 사실상 완전체로 본격적인 북중미 월드컵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2: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에 앞서 미국 현지에서 훈련 중인 홍명보호에 오늘 합류했습니다. 손흥민은 어제 소속팀 LAFC의 홈경기를 소화한 뒤 오늘 대표팀의 사전 캠프 장소인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4회 연속 월드컵 무대에 나서는 손흥민은 이번 북중미 대회에서 한국인 최다 득점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손흥민은 첫 월드컵이었던 지난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한 골,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선 독일전 쐐기골을 포함해 두 골을 넣어 총 세 골로 안정환, 박지성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비록 최근 소속팀의 전반기 경기에서는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지만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서 손흥민을 공격수로 기용하겠다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손흥민 등 해외파 선수들의 추가 합류로 대표팀은 완전체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현재 전체 태극전사 26명 중 24명이 모인 가운데 내일 주전수비수 김민재, 다음 달 1일엔 이강인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소화한 뒤 홍명보호에 합류해 정예 멤버를 이룰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고지대 적응에 한창인 대표팀은 오는 31일에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다음 달 4일엔 엘살바도르와 북중미 월드컵 본선전 마지막 최종평가전을 치릅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1: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핵잠 건조에는 장보고 N사업이라는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된 GTX A 노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정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서 공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 안전, 품질 관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중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GTX A는 이용자만 8만 8천 명이 넘고 삼성역은 이동 인구가 약 300만 명이 넘는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합쳐져서 힘을 발휘하는데 철근이 절반 빠진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후 1시쯤 북한 평양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종의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습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통산 두 번째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 아티스트에 선정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배드버니와 브루노 마스,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올해 아티스트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중대본에게 강제로 팔굽혀 펴기를 시킨 현역 육군 중사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 제2군단 군사경찰은 15사단 소속 A중사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중사는 지난 3월 체력 단련 시간에 중대원인 B상병에게 강제로 팔굽혀 펴기를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B상병은 이 훈련 이후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중증 횡문 근융해증 진단을 받아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강동구 둔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멧돼지 두 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엽사와 함께 출몰 약 2시간 반 만에 멧돼지들을 모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1번 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 4년 만에 전체 대회를 열면서 주력과업에 통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민족권익 옹호투쟁을 강조했습니다. 조총련은 지난 23일부터 24일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날 노동신문에 실린 박구호 조총련 제1부의장의 대회보고에는 4년 전 제25차 등 앞서 대회에서 조총련이 언급해온 통일 관련 내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총련의 이런 변화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관계로 규정한 뒤 통일 표현을 삭제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권창형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본부의장을 내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혐의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이승호 전 합창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서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최대 150mm, 전남과 경남 30에서 80,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으로는 최대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방은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개시일 90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죠. 이로써 최대 100조 원대 손실이 예상됐던 사상 초유의 반도체 파업 사태는 피한 셈인데요. 노조 등 간의 갈등이 이번 노사 협상안 최종 타결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주주들도 이번 협상안에 대한 소송을 예고하고 있죠.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내용과 파장,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토론에서 이번 6.3선거 격전지를 몇 군데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범여권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지역으로 가봅니다. 전북지사 선거입니다. 며칠 전 TV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죠. 돌풍의 핵으로 떠오른 무소속 김관영 후보.

0: 후보와의 인터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오늘 먼저 이슈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 후보들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6.3 지방선거에서 여권 내 최고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죠. 전북지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무소속 김관영 후보 연결해서 자세한 캠프 분위기와 선거운동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1: 예.
0: 네, 본격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선거 열기 지금 현재 체험하고 계십니까?
1: 네, 현장의 열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요.
0: 네네.
1: 도민들께서 용기 내라, 끝까지 해봐라. 이번에 전북의 자존심 살려야 된다. 민주당에도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0: 네.
1: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0: 네.
1: 적극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0: 네, 여기저기서 많은 응원을 받고 계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1: 예,
0: 어쨌든
1: 예.
0: 전통적으로 전북하면은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1: 네. 예, 예.
0: 무소속 후보로 지금 뛰고 계신데 뭐 한계를 느낀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는 건 없으십니까?
1: 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0: 그렇겠죠.
1: 안행감 책당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다. 예, 권리당원까지 손발을 좀 묶으려고 하고 있는 마당인데요. 묶고 있는 사람들이 뭐 농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는 민주당, 밤에는 김관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아, 그러면 같이 예전에 일했던 분들의 인력까지 좀 못하게 만들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1: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민주당으로서 뭐 소위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네네.
1: 또 이제 아무래도 이 동네에서 앞으로 이번에 선거를 나왔거나 아니면 앞으로 선거를 나올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0: 아, 그렇군요.
1: 굉장히 큰 압박을 가질 수밖에 없죠.
0: 너 저기 뭐 김관영 후보 도와주면 다음에 민주당으로 못 나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건가요?
1: 그건 뭐 아주 당연한 얘기고요.
0: 네네.
1: 이번에 징계를 당하면 해당 행위로 징계를 당해버리면 앞으로 민주당 간판 달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버리기 때문에
0: 네네.
1: 뭐 굉장히 다들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냥 쉬운 얘기로 제가 내놓고는 못하고
0: 네.
1: 뒤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당 행위,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를 도와주는 것은 해당 행위다라고 민주당에서 아예 규정을 내린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최근 민주당 지도부도 역시 연일 전북 찾고 있는데요.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도 격전지로 현재 분류가 됐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판세나 민심의 변화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분석이 되시나요, 요즘에?
1: 제가 5월 7일 날 출마 선언을 하고
0: 네.
1: 지금 20일이 채 안 됐습니다.
0: 네.
1: 근데 제가 선거운동을 해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내가 투표장에 안 나가려고 했었는데
0: 네.
1: 당신 때문에 이번에 내가 투표하러 가야 되겠다. 가장 많이 듣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곳 경선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이곳 호남의 선거판에서
0: 네.
1: 이제 경선 때까지는 굉장히 치열한데
0: 네.
1: 경선이 끝나고 나면 본 선거에서는 맥빠진 선거거든요, 항상.
0: 아, 아무래도 이제 전북 쪽에서 후보가 민주당으로 나오면 무조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유, 투표 안 해야겠다. 이러다가 김관영 후보가 나오니까, 아, 이번엔 투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1: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0: 네네.
1: 심지어 무투표 당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선거에 소위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민주당 소속으로 경선에 참여하기 때문에.
0: 네네.
1: 경선이 끝나고 나면 경쟁자가 없어요.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표를 내가 꼭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덜 들게 주는데,
0: 네네.
1: 이 도지사선거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본 선거에서 이 각축을 벌이다 보니까

0: 팬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하고.
1: 그렇겠네요. 네.
0: 각자 지지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속도 타고 그러죠.
1: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북에서는 거의 민주당에서 나오면 당선되니까 예전에는 선거운동도 그렇게 치열하게 하지는 않았죠?
0: 본선거에서는 거의 선거운동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합니다.
1: 아, 선거운동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까?
0: 굉장히 아니 이제 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죠. 하기는 하는데
1: 네네.
0: 상대가 워낙 이 당선의 유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1: 네네.
0: 아무래도 치열함이 덜하죠.
1: 네, 그렇게 치열하게 하진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현재 대통령도 뭐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민주당에서 나와야 톱니바퀴 돌아가듯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현안이나 예산을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여당 출신이면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반박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제까지 여당 소속이었고
1: 그렇죠.
0: 잠시 제명되었지만 제가 뭐 분명히 당선이 되고 나면 아마 민주당으로 돌아갈 겁니다.
1: 그리고 네네.
0: 정서상으로 엊그저께 송영길 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저를 제명시킬 때 현역 도지사를 불과 12시간 만에 본인의 해명 한번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제명을 시켰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무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런데 이것은 송영길 대표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저는 대부분의 민주당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시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0: 그리고 다만 정청래 지도부는 12시간 만에 저를 제명시켰기 때문에 그 제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나 그것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야 그건 너무 무리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더더욱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사건을 처리할 때는 뭐 불과 하루 만에 협의 없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1: 네.
0: 결론을 내가지고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안우영 의원이 12일간이나 단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식하면서 안 의원이 요구한 것이 딱 두 가지예요. 감찰을 다시 해줘라.
1: 네.
0: 그리고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경선 다시 하자. 누가 보더라도 아주 상식적인 요구거든요.
1: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단식장에 안 온 것도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계기가 된 거죠?
0: 아, 그것도 전북 우리 도민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춰졌죠.
1: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민주당의 입장은 제가 민주당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전화통화로 1대1로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을 좀 말씀해 드리면 정청래 대표는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빨리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당의 입장도 있지만
1: 네.
0: 현저하게 제가 제명되기 하루 전날까지 후보들 간의 여론조사에서 제가 상대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
1: 네네.
0: 그런 후보를 제명시킨다는 얘기는 이제 아웃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사망선고인데
1: 네네.
0: 그것을 하면서 당사자의 해명을 한 번도 안 들어본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CCTV를 보면 CCTV는 말이 없습니다.
1: 네네.
0: 돈을 지급하는 장면만 화면으로 나올 뿐이지 제가 분명히 대리기사비를 거리에 따라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고
1: 네.
0: 또 식사 후에 곧바로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 스스로 인식을 해서 회수 지시를 해서 상당 부분이 회수가 됐습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의 경위와 전말을 들어본다면
1: 네.
0: 이거는 절대로 제명시킬 일이 아니에요.
1: 제명시킬 일이 아니다.
0: 그럼요.
1: 네. 그런데 현직 지사를 이렇게 빠르게 제명시킨 경우는 처음 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0: 그런 경우도 처음이고요.
1: 네네.
0: 뭐 정청래 대표는 아, 이 화면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 큰일 나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이 화면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네네.
0: 사건의 전말을 알았더라면 그런데 사건의 전말을 만약에 최고위원들이 저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면 절대 제명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김관영 지사 지금 후보님은 본인이 친명이기 때문에 친청 지도부에게 저격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

0: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1: 맞는 얘기입니다.
0: 결국 이 모든 것은 내가 친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 왜냐하면요. 네. 이게 단순히 그 CCTV 한 번의 문제가 벌어진 것이 아니고 네네. 그 이전부터 아시다시피 12.3 내란 제가 전북 도지사를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이 돼가지고 최근에 특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그 얘기를 중앙당의 공천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6번의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이원택 후보입니다.
0: 네.
1: 제가 이원택 후보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친구 사이예요.
0: 그렇군요. 네.
1: 아무리 경쟁 후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가 야 이건 아니다 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서 지도부와 같이 교감을 하면서 저를 아웃시키려고 했어요.
0: 본인이 이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1: 정상적인 경선을 하면 안 되니까
0: 네.
1: 다른 방법을 쓴 거죠.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뭐 도지사에 당선이 되시면은 정청래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뭐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선이 된다면?
1: 그건 저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정치인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
1: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전북의 민심이 순상치 않기 때문에 정 대표도 계속 여기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그런데요, 이 공당의 여당의 당대표의 리더십은 공정과 정의로운 행사 위에서 힘을 받고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일 처리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0: 네네.
1: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잘못된 공천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지금 강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제가 승리를 했는데
0: 네.
1: 정청래 대표가 아무런 책임 안 짓고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한다?
0: 네.
1: 이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죠.
0: 네,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당에서도 특히 당대표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민주당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상 뭐 일단은 뭐 영구복당 불허 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당선 후에 혹시 복당 의향 아직까지 있으신 거죠?
1: 저는 여전히 우리 명예롭게 선거를 승리한 다음에
0: 네.
1: 이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복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요,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탈당과 복당의 역사, 특히 제명과 복당의 역사를 보면
0: 네.
1: 선거 기간 중에 무소속 후보가 열심히 나중에 승리한 후에 복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 지도부에게 절대 복당 안 됩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에 유리하게 해야 되니까.
0: 네네네.
1: 유천에서 꼭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났는데 무소속 후보가 이겼어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복당 안 된 예가 있는지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0: 뭐 거의 대체적으로 복당했던 것 같긴 하네요.
1: 네, 대부분 다 합니다.
0: 네네네.
1: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도민들의 민심을 받들어야지 민주당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0: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선이 된다면 복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조금 시끄러웠던 게 대통령과 사전교감서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강한 공격을 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음해라면서 후보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1: 뭐 저한테 지금 후보 사퇴하라고 한다 해서 사퇴합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다 몰아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0: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제가 대통령님을
0: 네.
1: 선거에 절대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저를 2022년에 민주당의 인재영의 위로로 저를 영입하신 분이에요.
0: 네.
1: 저로서는 사실 은인이죠. 제가 민주당을 잠시 떠나서 국민의당 갔다가 밖에 있는 사람을 6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을 시켜준 은인이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대통령님과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는 1년 동안 도지사로서
0: 네.
1: 대통령을 모시고 세방금의 발전을 위해서 최근에 현대자동차 구조 투자를 같이 의논하면서 일을 같이 해왔어요.
0: 네네네.
1: 그런데 제가 갑자기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제가 무소속으로 어쩔 수 없이 이만저만 한데 사정이 이러니 출마할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0: 네네네.
1: 네, 그 정도입니다. 그것을 무슨 뭐 대통령님이 저한테 너 무소속 나가라 아니면 뭐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민주당에서 공격하면서 대통령님을 더 계속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0: 네네.
1: 제가 여기서 뭐 대통령님하고 나는 뭐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런 논란은 더 이상 하는 것은 도지사 선거가 지금 지역 일꾼을 뽑는 일인데
0: 네.
1: 이게 정치 선거가 돼버렸어요. 중앙당이 개입하면서. 그리고 중앙당에서 매일 두 번씩 한두 번씩 문책을 냅니다. 대변인 자격으로. 지금 중앙당 대변인실의 최고의 공격 목표가 전북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돼버렸어요.
0: 네네.
1: 굳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이 있으면 부산이나 대구나 그런 쪽에 좀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0: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좀 우려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가 대통령의 마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민주당 후보가 떨어질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1: 자, 대통령님은
0: 네.
1: 민주당만의 대통령님도 아니에요.
0: 모두의 대통령이다.
1: 모두의 대통령이죠.
0: 네네네.
1: 모두가 대통령님과 친하고 싶어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그분과 같이 일을 하고자 해요.
0: 네.
1: 그거는 제가 민주당일 때나 무소속일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북도지사로는 반드시 대통령님의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1: 너무 독점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야당에게도 무소속 후보에게도
0: 네.
1: 모두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번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결국 이번 선거는 김관영 후보의 명예 회복입니까? 아니면 전북의 미래의 선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뭐 다 복합적으로 돼 있죠.
0: 네.
1: 전임 도지사에 비해서 전북의 미래 산업을 주로 많이 손을 대고 상당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거든요.
0: 네네.
1: 4년 전에는 뭐 피지컬 AI라든가 2차 전지, 방산, 로봇 클러스터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북에서는 뭐 말조차 거의 안 나오던 산업들인데
0: 네.
1: 이런 산업들을 제가 전북에 유치를 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하면서 신산업으로 좀 가기 시작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우 씨를 뿌리고 이제 막 싹이 나는 단계인데 이것이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전북에 이런 새로운 산업을 시작한 사람이 이 물도 주고 걸음도 주고 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많은 우리 도민들의 요구가 제 출마 선언을 요구한 배경이기도 하고요.
0: 네네.
1: 또 하나는 전북이 이렇게 무시당하냐. 중앙당에서 민주당은 그 누구나 공천만 하면 공천한 사람을 전북 도민은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오만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0: 네.
1: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번에만큼은 민주당에 경고장을 보내고 좀 더 건강하게 회초리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 복합적인 심정들이
0: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시는 거군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유권자분들, 뭐 전라북도에 계신 많은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1: 네, 지금 이제는 전북지사를 선택을 할 시기가 가까워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미래 4년을 가장 잘 일을 해서 전북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4년에 전북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고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 또 27조 원의 투자 유치 현대자동차 9조 원 투자 해당 또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이런 것들은 과거 전북에서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도전을 통해서 해낸 것이거든요. 이제는 전북도지사는 시행착오를 겪는 도지사가 아니라 준비된 도지사,
0: 네.
1: 일에 검증된 도지사가 지금 바로 가서 이런 일들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지금 멈춰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기호 7번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게 꼭 힘을 몰아주시면 전북도 살리고 민주당도 살리고 이재명 정부도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의 마음이 잘 유권자들에게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였습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인터뷰는요 오는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북지사 선거 분위기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0: 네, 2부에서는 지난주 잠정 타결 소식을 알린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금 협상 내용과 남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전문가 박종우 명지대 특임교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0: 예. 예, 한 달이나 됐습니다. 예,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3: 죄송합니다.
0: 예, 이제서야 축하를 받다니.
3: 아, 제가 타방송 MC예요.
0: 아유, 이렇게 KBS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번 삼성전자 노사협상 뭐 일단 총파업 직전에 뭐 타결이 됐습니다.
3: 네.
0: 뭐 당연히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데 근데 가장 큰 의미부터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3: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노사 협상 그리고 노조 활동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큰 변화에 첫 터닝 포인트를 마주한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0: 첫 터닝 포인트다.
3: 예,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0: 네.
3: 우리나라에서 증권 계좌 숫자가 1억 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했었을 때 그중에는 뭐 갓난아이도 있고 다 포함된 숫자이긴 하지만 전 국민 숫자의 두 배가 증권 계좌가 됐어요.
0: 네네.
3: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모든 경제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더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겠다.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배당과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달라졌냐 하면요. 예전에 제가 주식 동아리 했던 대학교 시절이라든가 네. 2000년대 초중반에 처음으로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 국민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5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그 이상 늘진 않았어요.
0: 많지 않았죠. 사실.
3: 맞아요.
0: 예. 네.
3: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떤 회사에 노조들이 대규모 총파업을 했다라고 하면 아유 저 고생 많은 사람들 땡볕에서 또 힘들겠네 이런 감정적인 동조도 있었고
0: 글쎄 좀 안쓰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죠.
3: 맞아요.
0: 네네.
3: 그리고 아유 또 어느 큰 회장님이 또 저 나누지도 않고 자기 뒷주머니로 다 늘려고 저 사람들이 저기까지 뛰쳐나왔나 이런 그 공감 어린 시각도 있었습니다.
0: 맞아요.
3: 그런데 지금 전 국민이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사 분규라든가 성과급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어차피 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으로 얻은 파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0: 네.
3: 이 정해진 금액 중에 일부는 미래를 위한 회사의 투자로 이어져야 되고 일부는 나에게 배당으로 줘야 되는데 오라 그 두 개 금액에서 성과급으로 더 가져가겠다고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될 여지가 더 생긴 거예요.
0: 그렇군요.
3: 그러니까 전 국민이 주식 투자한다, 그리고 배당과 성과,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한다라는 이 큰 흐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노사 분규를 첫

0: 쳐다보는 시각이 그대로 그 프레임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것이고 네네. 그러면 앞으로 국민들이 어떤 회사의 노사분규라든가 노조활동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쳐다보게 될지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시점이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네. 그때는 미국 주식에 많은 관심을 그렇죠. 가지셨단 말이죠. 네.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른 것 같고
0: 맞아요.
1: 지금은 국내 주식이 워낙 큰 상승장을 보였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흘러가는 방향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주 친화 정책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데
0: 예.
1: 그 성과급을 주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겠다라고 나오는 이 분위기.
0: 네.
1: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0: 네.
1: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변화들이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걸 모두가 주목해야 된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1: 네네.
0: 하나가 더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인데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미국 내에 투자해달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요구해왔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로벌 탑티어의 기업들이 전부 미국의 차세대 공장들을 다 증설해버렸습니다. 신설해버렸고요. 그러면 똑같은 공정을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노사 분규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 근로자 노동자들이 원하는 성과 보상 체계와 그리고 이 급여 체계가
1: 네.
0: 그냥 여기만 비교 기준이 없이 여기만 있으면 우리가 뭐 또 할 말이 없을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미국 근로자는 그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얼마를 받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 아, 그렇겠네요.
0: 그런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고용 안전성이 높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1: 네.
0: 오죽하면 트럼프 유행어가 뭡니까? 유파이어잖아요. 그러다 보니
1: 그렇죠.
0: 야 이걸 또 갑자기 우리 근로자들만의 고충과 애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니 그러면 미국의 공장을 더 짓지 여기다 왜 더 지어서 저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되고 그럼 내 나중에 올해 배당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프레임을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1: 실제로 요즘 기사를 보면 댓글에 그냥 미국 가자 뭐 이런 댓글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0: 그러니까
1: 미국 가서 공장 짓자
0: 네.
1: 이런 댓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0: 예. 네.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균형감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균형추를 만들기 위해서 의미 있는 또 역할을 해왔던 양대 노조 그리고 노조 노사들의 어떤 화합을 이끌어왔던 한 축이 앞으로 그 어떤 거에서 힘을 자기들이 실현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도 요즘 제 연구나 관심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뭐 만약에라는 가정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총파업이 됐다라고
0: 네.
1: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이 있었겠죠.
0: 네. 사실 단기적으로는 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습니다.
1: 네.
0: 실질적으로 모든 회사들의 계약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죠. 주어진 기간 안에 납기를 완료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등에 대한 페널티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반도체라는 정밀 공정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놓고 공정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들이 마무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공정들이 일정 기간을 넘겨서 휴무 상태가 돼버리면
1: 네.
0: 못 쓰는 단계가 돼버려요.
1: 그렇죠.
0: 그럼 그런 것들이 요즘 상황처럼 특히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금 중국에서도 필요한 원자재를 제때 제각에 수급을 잘 안 해주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야 이 뒤에 일파만파 커질 어떤 뭐랄까요 경제적 손실이 어디까지일지 사실 가름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라는 게 실제 그렇게 경제적 손실이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끔 했다면 그건 또 경영자들의 책임이 있어요. 나름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도 없이 그냥 당연히 노사 분규 같은 건 우리는 없는 회사야. 그리고 우리는 경영 현장에서의 차질은 없는 회사야. 이렇게 무작정 믿고만 대비했다. 그것도 경영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얘기지만 실제 그런 것들을 차지하더라도 공정상의 여러 이슈로 분명히 손실이 적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황이 좋다라는 얘기에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지금 분위기가 엄청 좋은가 봐요. 확실히.
0: 맞습니다. 예. 사실 제가 앞서 단서를 달았죠. 단기적으로는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네. 중장기적으로.

0: 아무 손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 말고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1: 그만큼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신규 발주를 하고 싶은 회사들조차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업황이 바로 반도체 업황이에요.
1: 야, 이게 사실 엔비디아 그 AI 반도체 받으려고 그랬던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네. 이제 그 위치로 올라온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구글의 TPU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자체적인 반도체 칩셋을 설계하기 시작했고요. 실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저 미국의 삼성전자가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짓지도 않았는데 네. 너희 반도체 공장이 2년이나 3년 뒤에 완공이 되고 나면 첫 생산 물량을 우리 걸로 해주세요라고 계약을 체결해요. 아니 공장도 없는 회사에다가 계약부터 해달라고 찾아와서 첫 물량부터 우리 걸 꼭 해줘야 된다고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할 정도로 반도체 업황은 지금 다른 데서 만들어줄 데도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노사분규가 일정 기간 파업까지 이어졌다 하더라도 네. 저는 단기적인 피해이지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1: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이거 파업 그 자체도 네. 별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0: 그만큼 업황이 좋은 거죠.
1: 그만큼 업황이 네. 좋으니까 네. 이런 정도로 흔들리진 않는다라고 네.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성과급 문제가 시작이 된 거는 SK 하이닉스가 네. 갑자기 엄청난 성과급을 준다 해서
0: 그렇죠.
1: 삼성전자에서 아이 그럼 우리도 주세요. 왜 쟤네 저렇게 봤는데 왜 우리는 안 줘요?라고 하는 게 그 시작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나비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0: 그럼요. 분명히 있었죠. 사실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가장 성과를 내게 된 모멘텀은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 칩셋이 가장 주력 아니겠습니까?
1: 그런데
0: 네. 그 HBM을 SK 하이닉스의 주력으로 만들어준 초창기 엔지니어들이 사실 삼성전자에서 넘어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삼성이
1: 삼성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0: 맞아요.
1: HBM.
0: 맞아요. 예, 예. 2018년도로 기억나는데요. 그때 삼성전자가 전 세계 모든 법인들 다 합쳤을 때 영업이익이 3등이었습니다.
1: 오.
0: 그 당시 1, 2등이 애플하고 아람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예. 그 두 군데였고 삼성이 3등이었어요.
1: 그때도 어마어마했군요.
0: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라인을 풀리 다 가동을 해도 주어진 물량을 다 커버를 못할 지경이었는데 네. 닌텐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HBM 형태의 반도체 제 칩을 별도로 만들어달라고 주문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안 받아줄 정도의 업황이 좋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랬더니만 그 초창기 HBM을 설계하고 그 구상했던 그 엔지니어들은 아니 자신들은 이런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자신들에겐 기회가 안 오고 지금 주력인 나머지 생산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생산 라인을 돌려야 된다고 하니
1: 네.
0: 본인들은 만들어놨는데 성과도 못 내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넘어갔던 겁니다.
1: 맞아요. 네.
0: 그런 스토리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쪽에 있는 기술의 원천과 우리 쪽에 있는 원천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같은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 생각하는 문화가 꽤 있을 텐데
1: 네.
0: 저쪽은 저렇게 많이 줬는데 우린 뭐냐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예 좀 뭐 삼성 내부에 계신 분들이 동의는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보거나 적어도 경영학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폭제가 SK 하이닉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 SK 하이닉스 쪽에서 저렇게 많이 주니까 우리도 달라. 뭐 이게 네. 뭐 맞는 추론이라고 봐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잠정 합의안 그 내용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이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사실 이 합의안의 핵심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업황이 더 좋아졌을 때
1: 네.
0: 본인들이 성과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실링이라고 하죠.
1: 네.
0: 최상단치를 열어두고 싶은 욕심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많이 이익이 날수록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건가요?
0: 맞아요.
1: 네.
0: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회사 내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성과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업황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도 판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1: 네.
0: 예를 들어서 모든 근로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그 반대급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1: 당연하죠. 예.
0: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실링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에게 조금 더 주시는 걸로 양보하시죠. 저희가 상한선은 없애는 거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네네. 상한선에 대해서 열어놓기를 희망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어디까지 좋아질지 모를 정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도 알았었고 그래서 그걸 다 현금으로 주느냐 주식과 연동해서 주느냐 이런 소소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1: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해외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엄청나게 뭐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 많잖아요. 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애플부터 시작해서 뭐 구글,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0: 네.
1: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우리가 알고 비교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느 네. 정도 수준입니까?
0: 사실 이 질문이 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 하면요. 어떤 성과 보상 체계라는 것은 단순히 인센티브 구조 하나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 단순 불가군요.
0: 예, 네. 바로 그겁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회사의 임원들, 사장, 뭐 부사장님 같은 임원들은 대부분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그 연봉에서 기본급의 비중은 굉장히 낮고
1: 네.
0: 성과 보상 비율은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사장님의 일을 돌봐주는 그 비서분. 그 비서분은 성과보상 체계라는 비율은 굉장히 낮고
1: 네.
0: 고정급으로 맨날 가져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회사가 실제 성과를 내느냐 아니면 성과를 못 내고 정말 적자투성이 되느냐의 그 기로를 결정하는데 그 비서분은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1: 네.
0: 내가 실제 의사결정 권한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내가 회사 경영 현장에 적극 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었는데 회사가 굉장히 적자가 투성이고 어려워져서 갑자기 급여를 깎아야 된다. 그때 그 비서에게도 급여를 깎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난 잘못이 없는 데가 되죠.
1: 동의 안 하겠죠.
0: 그렇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선 경영 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고정급이 더 적합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경영 성과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파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게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연동해서 성과보상 체계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회사도 똑같은 업종 회사도 이게 달라져요.
1: 네.
0: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 항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1: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요. 네.
0: 한 항공사는 그 비행기가 전부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불황이 왔었을 때 그 비행기가 내 거니까 전부 놀고 있는 게 전부 회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또 다른 회사는 전부 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리스라는 거 리스 계약을 중간에 종료하거나 약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위험 부담을 얼마나 전적으로 지느냐 전적으로 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회사가 성과보상 체계를 할 수 있을 때의 방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책임이 많으면 그 책임을 다 지면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0: 그렇죠.
1: 책임을 덜 지면 좀 덜 가져간다. 막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렇다면 반대로 삼성전자가 이게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1: 그렇죠.
0: 언젠가 이런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손님들이 들어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그러면 그 어떤 손해라든가 그 책임도 같이 노조가 나눠줄 거냐도 중요한 이슈잖아요.
1: 그러니까 이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엄청난 영업이익이 났으니 성과급을 많이 달라 뭐 10%니 뭐 15%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0: 네.
1: 그러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면 월급에서 좀 덜 줘도 되는 것이냐 같이 고통을 분담할 것이냐라는
0: 네.
1: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죠.
0: 없죠.
1: 없긴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답이 특별히 뭐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0: 네. 네. 바로 그래서 이게 뭐 학문적인 원리를 말씀드린 건데 일반적으로 그 회사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과보상 체계가 더 강화돼야 될 수밖에 없고
1: 네.
0: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고 또 나는 리스크 분담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았으니까 성과를 더 가져가서도 안 되고
1: 그러네요.
0: 그냥 고정급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도 어떤 형태의 급여 체계를 가져가느냐에 있어서 이 호황과 불황의 그 리스크를 누가 가져갈 거냐.
1: 그러네요.
0: 근로자냐 회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1: 근데 이미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은 이미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신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성과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지어진 계약서가 있지 않나요?
0: 있죠.
1: 네.
0: 그런데 이런 거죠. 황현희 씨랑 제가
1: 네.
0: 어디 같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성과를 우리 둘이 만들어냈어요.
1: 오, 네네.
0: 그러면 우리 둘은 회사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 아, 월급 좀 올려달라고 얘기할까? 네, 뭐 이런
0: 그잖아요.
1: 네.
0: 아니, 솔직히 형, 회사가 우리한테 부탁했던 건 이 수준이 아닌데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해놨는데 이거를 그냥

0: 그냥 계약서에만 없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수용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바로 그런 점에서도 또 노조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이거 결국 우리가 해낸 거지 경영자들이 사무실에서 해낸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충분히 설득력은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합의해 보자라고 해서 이번 일이 벌어진 거겠죠.
0: 네.
1: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게 특별 경영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주고 그 주식을 못 팔게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1: 오랫동안 보유하게끔 만드는 거죠?
0: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보유하도록 해놨는데요. 네. 이것도 에피소드입니다. 이거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제도를 도입한 게 2, 3년 전입니다.
1: 네.
0: 원래 삼성이라고 하면 PS라고 해서 연말에 아주 많은 성과급이 나와서 그걸로 뭐 중도금 대출이자 갚고 뭐 무슨 차 바꾼다 이런 소리가 있는 회사인데
1: 맞아요.
0: 그때 대부분 그걸 현금으로 줬는데
1: 네네.
0: 재작년인가요? 그때부터 앞으로 연말 PS를 회사 주식으로 주겠다라고 했더니 삼성 내부에서 불만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가 바로 오만전자 때였어요.
1: 이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 얘기였잖아요. 예.
0: 그리고 예. 그 당시 분위기 뭔지 아실 겁니다. TSMC는 잘 나가는데 삼성 아, 이러다 망하는 맞아요. 거 아니냐.
1: 기억납니다.
0: 삼성의 경영진 누가 원흉이다부터 예. 해서 별의별 썰들이 많았잖아요.
1: 니네 HBM 왜 안 하냐부터.
0: 맞아요. 맞아요.
1: 많은 얘기도 있었죠.
0: 그래서 오만전자도 깨지고 뭐 사만전자 간다.

0: 또 나오죠. 또
1: 중간에 파신 분들이 오히려 후회할 정도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래서 이 주식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일희일비 했던 적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런데 네. 투자자 입장에선 사실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주식으로 주는 거를 저희는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2: 그렇죠. 세금?
1: 세금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그 당시 시세로 100만 원어치 주식으로 줬었을 때는 그 주식 100만 원은 본인이 성과를 더 내면 회사가 더 좋은 회사가 되면 가치가 더 올라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더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거든요. 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피를 같이 섞는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지 않겠습니까?
2: 동기부여도 되겠네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주식으로 주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네요.
0: 네. 네. 지금은 또 그런데요. 네.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앞날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만약에 또 주식이 하락 국면으로 들어온다면 또 주식으로 주지 말아라부터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네. 재작년부터 이제 주식으로 연말 PS를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내 내부 저는 삼성하고도 일을 많이 하니까요. 네. 내부에서 어떤 루머 아닌 루머도 돌았냐 하면 그 당시 삼성의 일가가 이건희 회장님으로부터 상속받았던 그 저 주식
0: 네.
1: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받은 게 주식으로 상속을 받았다 보니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미래에셋이라든가 몇 가지 금융회사에게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그 계약 내용 중에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 삼성 일가가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끔 계약서가 작성돼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 이 그 경영진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선 이 주가가 상당히 6만 원에서 얼마 선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5만 전자가 나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 직원들이 너무 이 주식에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 주가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다.
0: 그렇겠네요.
1: 그래서 너들도 주식 주가 올린 데 좀 신경 좀 써라라고 해서 주식으로 주기 시작한 그 모티브가 지극히 개인적인 그들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긴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근데 그게 뭐 누가 말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갈지는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근데 이제 이번 합의안이 결과적으로는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노조 내부의 투표를 거쳐서 이제 가부가 결정이 될 텐데 성과급은 사업장별로 이제 차등 지급이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뭐 노조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반도체 쪽에 일하시는 분이 사업부가 있을 거고.
1: 그렇죠.
0: 뭐 완성품이 나오는 사업부가 있을 거고.
1: 휴대폰,
0: 뭐 서비스.
1: 뭐 백색까지는 다 있죠.
0: TV부터 해서 뭐 냉장고 뭐 이런 데 만드는 부분도
1: 네.
0: 있을 거고. 굉장히 좀 엇갈릴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성과급의 격차가 꽤 있을 것이다. 이런
1: 네.
0: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1: 성과급의 격차가 너무 크죠.
0: 이런 갈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 갈등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 사이가 큽니다.
0: 네.
1: 삼성에 가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랑 일합니다 하면 다시 물어봐요. DX입니까? DS입니까? 네.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회사처럼 운영이 됩니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요.
0: 아, 그래요?
1: 최근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삼성 수원 본사를 들어갔었을 때 요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냥 저는 덕담을 한 거죠. 모처럼 뵀으니까. 그랬더니
0: 네.
1: 교수님 아시잖아요. 저희는 백색 가전 사업부 쪽이잖아요.
0: 오히려?
1: 네.
0: 와, 그렇군요.
1: 그냥 저희는 부럽죠,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회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보상 체계도 그러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고
0: 그렇겠죠.
1: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노조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0: 노조에 노조가 또 갈라질 수도 있겠네요.
1: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0: 네네.
1: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라는 한 우산 안에 에서 활동을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성과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노조들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데
0: 네.
1: 특히 백색가전 쪽에서 들리는 소문은 반도체하고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중국 사업은 거의 접기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쪽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한쪽에서는 사상 최고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
0: 그러네요.
1: 그러면 우리도 삼성 삼성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안분하고 배분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0: 아니 이러다가 약간 좀 저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좀 걱정이 되는 건 또 반도체만 또 따로 뺀다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1: 아 사실 이제 저는 오늘 중요한 또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0: 네.
1: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0: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평생 한국 사람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이 잘 나가는 게 미장으로 제가 돈 번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기업 또는 우리 경제계에서 어떤 착시 효과가 있냐면 나스닥 입성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1: 뭐 국장 탈출은 진흥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0: 개인도 그런 소리가 예전에, 있지만 예.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
1: 그쵸.
0: 우리 국장 말고요. 대표적으로 쿠팡이나 뭐 야놀자 무신사 다 나스닥 상장을 맞아요. 노린다.
1: 예, 예.
0: 그리고 최근 들려오는 제가 가장 걱정되는 소리가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이 SK하이닉스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네네. 신규 투자를 지금 더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럼 자본 조달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네.
0: 그런데 본인들이 가장 뭐 반도체가 사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스닥에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됐을 때
1: 네.
0: 똑같은 회사의 주식이 하나는 나스닥에 있고 하나는 우리 코스피에 있을 때
1: 아.
0: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1: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스닥에도 관심을 갖겠죠.
0: 그렇죠.
1: 네네.
0: 그리고 거기 워낙 자본이 몰리다 보니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1: 네네.
0: 자 그러면 이런 추세가 만약에 공고히 되고 추가적인 랠리가 일어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국장에 외국인들이 자금 들고 와서 국장에 투자해줘야 국장이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면 돈이 많이 몰려야죠.
0: 그렇죠. 우리들만 네. 돈 넣어봤자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국장 들고, 아, 그 돈 들고 국장에 투자하러 왔더니만 뭐야, 여기 먹음직스러운 게 별로 없네 해버리면 외국인들이 국장에 관심이 떨어질 겁니다.
1: 김치찌개 맛집인데 김치찌개 안 파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봤더니 그 김치찌개 나스닥에서도 팔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1: 옆집에서도 똑같은 맛으로 팔고 있으면 더 싸게 판다며.
0: 제 말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회사들이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계속 상장을 추진하는 걸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1: 네.
0: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도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 오너 일가가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고 또 국민연금이고 국민들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런데 국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금이 더 필요로 해 보이고 뭔가 더 두 손 두 발이 묶인 경영활동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 삼성도 계열 분리를 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를 사업을 따로 띄어서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했었을 때
1: 아.
0: 야, 그러면 우리나라 국장을 대표하는 1등, 2등이 모두 나스닥에 가버리면 만약을 얘기한 겁니다. 삼성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1: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0: 정말 네. 큰일 나는 거예요.
1: 네네네.
0: 외국에서 요즘은 모든 투자 상품이 다 ETF 형태인데 그럼 그 ETF 구성 비율에서 우리 국장이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저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번에 삼성에서 있었던 노사 간의 갈등 이걸 그냥 지엽적으로 삼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로 볼 게 아니라 증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뷰 그다음에 국제시장에서의 여러 뷰 앞으로 또 혹시 상장이 나스닥으로 이어져서 그 나스닥에 모은 돈으로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 우리 근로자들도 교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큰 이슈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파업이고 파업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의 커다란 틀 자체의 변화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또 문제가 또 터져나오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0: 네.
1: 생각할 거리가 참 많네요.
0: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골치가 아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SK하이닉스의 주주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주들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많은 그 주주들 그중에선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1: 네. 네.
0: 외국계 국부 펀드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렇게 잘 나가는 회사들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약에 국장에 상장이 된 게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됐으면
1: 네.
0: 지금 시총이 얼마였을까요?
1: 아, 거의 나스닥 시가총액 뭐 1, 2, 3위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0: 모르죠.
1: 생각도 드네요.
0: 그건 진짜
1: 아니면 엔비디아가 1위가 됐잖아요. AI 반도체 하나로.
0: 진짜 그렇게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예.
0: 그러니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꼽아라고 하면 이 두 개 회사부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 그럼요.
0: 그러면 정말 돈 놓고 투자만 생각하는, 우린 국민이니까 그들하고 견해가 다르지만 투자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1: 네.
0: 야, 내가 돈 더 투자할 테니까 미국 나스닥에 투자해서 이번에 짓는 공장은 노조 고민 안 해도 되는 미국에다 지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1: 그러니까 유파이어 바로 해버릴 수 있는 미국에다 지어. 뭐 이런 말 나오는 거죠.
0: 그렇죠. 아니면 네. 무인 공장 휴머노 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국에다 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1: 네네.
0: 그럼 이제 국가 경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전 가격이라는 이슈입니다. 자, 이 이전 가격은 뭐냐면요. 회사가 회사 계열사끼리 거래했었을 때 어떤 가격을 측정하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이 경기도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저기 베트남에 있는 삼성 백색가전 공장 휴대폰 공장에 그 반도체를 보내겠죠.
1: 네.
0: 그럼 거기에서 그 휴대폰도 만들고 백색가전을 만들어서 베트남에서 전 세계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걸 삼성 SDS에서 또 개발해서 또 넣어주고
1: 네.
0: 또 배터리는 삼성 SDI에서 개발해서 또 넣어주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회사 내부의 거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되는 부분이 배터리를 얼마의 가격에 사오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겠죠. 소프트웨어 개발 발주를 얼마에 하는 게 좋을지, 반도체를 얼마에 사오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1: 그러네요.
0: 이때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맥락들 중에 하나는 반도체를 비싸게 사오면 반도체 생산하는 현지 한국 공장이 이익이 높아지는 거고 반도체를 싸게 사오면 베트남 공장의 이익이 법인이 이익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트남에다가 세금 내는 데가 있고 한국에다 세금 내는 곳이 있는데
0: 그렇죠.
1: 이게 어디에다 세금 내는 게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0: 바로 맞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세금을 적절하게 징수하는 것도 국가의 목표인데
1: 그럼요.
0: 가만히 보니까 기업들이 전부 해외 공장을 가져가게 되면 기업들은 교섭력이 생기는 거예요.
1: 네네네.
0: 아, 한국이 법인세가 아직도 20%가 넘네요. 제가 여기 공장 지은 새로운 이 나라에서는 저한테 법인세 면제 20년 해줬고 이 지금 그 뒤도 법인세를 저한테 5%만 내게 했는데 라고 네. 하면 이익 자체를 외국에 실현하는 형태로
1: 아.
0: 또 전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이번 노사분규가 총파업으로 이어져서 경영자들과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 또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뭔가 투자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해서 이거 아니다. 노조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시각을 가져가지고 만약에 공장 해외 이전하고 뭐 다 해버리면 이건 또 다른 우리에게 악재가 되는 거예요.
1: 또 다른 경제 위기로 올 수 있겠다.
0: 그렇죠.
1: 라고 생각되는군요.
0: 그러니.
1: 네.
0: 노사 간의 화합이 잘 돼서 노조 구성원들도 적정한 보상을 잘 받고 회사도 국내에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정말 여러모로 우리 경제가 풍성해지는데 제일 좋은 답이지
1: 네.
0: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번에 공단 가동 중단할 뻔한 거 잘 넘어갔네 이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1: 어떻게 보세요? 부결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0: 저는 부결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히 낮게 봅니다.
1: 그 노조원 사이에서 찬반 투표할 건데 이제
0: 네.
1: 부결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사측에서도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고
1: 네.
0: 국가에서도 사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노사분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걸 다 바라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먼발치에서 지켜본 게 아니라 워낙 삼성전자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위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1: 네.
0: 총리를 비롯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게 한 회사의 이익이 한 회사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관련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반 압박 아닌 압박도 한 거거든요. 잘 해결해라라고요.
1: 네네.
0: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주 소소한 내분을 통해서 이게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1: 네.
0: 삼성 노조가 앞으로 크게 대의명분을 내세울게.
1: 여론도 안 좋아지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내부에서 서로 타협과 양보를 더 하지 않을까. 전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습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인지 많이 헷갈려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0: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1: 어떤 점일까요?
0: 사실 우리나라는 고용이 굉장히 공고히 안정된 그 국가고 네네. 사실 저도 월급쟁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고용 안전성이 높은 그런 문화에 저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 저는 비정규직 진행자입니다. 저는 당장 내일도 잘릴 수 있습니다.
0: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밖에 PD님은 저기 정규직입니다.
0: 정규직이시군요. 예, 어쩐지 네. 얼굴 표정이 온화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린 춥습니다. 한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0: 그렇죠. 네. 자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입장이 다른 겁니다. 네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떤 말도 노조 내에서도 들리냐 하면요. 솔직히 삼성의 수많은 계열사들 중에서 삼성전자 말고요. 네. 어떤 계열사에는 일하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계속 진화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 웹이라든가 이때 입사한 사람은 앱에서 또 그 다음 AI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부가가치가 많지 않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1: 그렇겠네요. 제일 각광을 받았었다가
0: 그렇죠.
1: 이제 뒤로 밀려나는 시기
0: 맞습니다.
1: 라고 봐야겠네요.
0: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바이럴 코딩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머가 아니어도 코딩을 할 수가 있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1: 요즘 AI 뭐 앱만 하나 활용해도 앱은 그냥 뚝딱하고 만들죠.
0: 저도 얼마 전에 하나를 만들어봤을 정도니까요. 자 그런데 삼성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 엔처 프로그래머들을 함부로 못 내보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특수성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그 글로벌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고 한국의 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꼭 그냥 전 세계에 무슨 애플과 구글과 아마존 같이 그냥 그런과 똑같이 활동하는 거라고 무조건 볼 수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과가 얼마 받았으니까 엔비디아에서 얼마 받았으니까 우리도 얼마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지도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네요. 있어요.
1: 네. 또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이게 맞는 방향인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하청업체나
0: 네.
1: 그리고 뭐 협력업체들 이쪽과도 성과급을 나눠야 된다라는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 네. 다 나눠갖고
0: 네.
1: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상법 개정에 의한 주주들의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사고 있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라고 외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큰 싸움이 네.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0: 아, 저는 현장에서 기업 컨설팅도 하고 그런 연구 영역도 하는 사람으로서
1: 네.
0: 너무 복잡한 산수가 복잡해요. 있습니다.
1: 너무 복잡합니다.
0: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 네네.
0: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대기업은 무조건 중소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다 뜯어낸다. 저 거기에서 동의하지도 않고요. 반대로 그러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도와주기만 한다. 거기에도 무조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현실이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1: 그렇죠.
0: 일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동차 회사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삼성만 또 얘기하면 저놈 또 삼성한테 뭐 받아먹었느냐 아니면 노조 편이냐 뭐 각종 추측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1: 네네.
0: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면
1: 네.
0: 그거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는 뭐 그냥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했었을 땐 2만 개 가까운 부품이 들어가고 전기자동차도 천여 개 이상의 부품이 아유, 들어가요.
1: 그럼 어마어마하죠.
0: 그렇죠.
1: 네네네.
0: 그러니까 협력회사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데
1: 네.
0: 협력회사들은 중견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약간 열악한 회사들이 몰려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앵커기업이 나 전기차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못해요.
1: 아.
0: 수소차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못합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에 이런 앵커 역할을 하는 자동차 회사든 반도체 회사든 디스플레이 회사든 간에 이들 회사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1차 벤더, 2차 벤더에 대한 회사에 필요한 설비를 본인 돈으로 사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계측 장치를 달아요.
1: 네네.
0: 본인이 발주한 일에만 그 기계를 사용해야지 본인이 다른 뭐 BMW나 벤츠 일 발주받아서 그거를 생산하면 안 되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거기에 그 계측 제어 장치를 달아놓고 그래서 장비 다 사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모델 만들 때 이거 사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1: 네.
0: 그리고 일정 부분은 그 장비를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산다고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담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거를 이 앵커 기업이 해줄 때도 있어요.
1: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이거는.
0: 그렇죠.
1: 네네.
0: 그러니 어떤 의미에선 그 중견 중소기업이 망했을 때 가장 크게 피해보는 게 그 앵커 기업이거든요.
2: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를 실제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 장비를 산다고 했을 때 대출을 이쪽에서 알선해주거나 이자 부담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상생 경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데 이 상생 경영이 이것까지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영업이익이 정말 놀라운 수준 나왔으니까 그것까지 또 나누자라고 협력업체가 내기했었을 때 그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또 복잡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2: 진짜 복잡하네요.
0: 네. 네. 그럼 그동안 니네들이 이 그나마 그 매출을 올리는 데 필요한 그 장비들은 누가 제공해 준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2: 그렇겠죠.
0: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가 나온 거니 또 같이 나누자고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2: 네네.
0: 이야 이게 정말 어려운 산수예요.
2: 네. 거기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만 더 보태면 네. 이제 국가 이야기가 좀 들어갈 수 예. 있어요. 국가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뭐 전력부터 해서 수도 뭐 인력 뭐 용지 뭐 땅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사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도 많아지잖아요.
0: 네.
2: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익을 또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0: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만큼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해온 나라는 정말 드뭅니다.
2: 국가의 방향성을 제기해서 기업과 같이 가잖아요.
0: 그렇죠.
2: 네네.
0: 그리고 기업이 필요한 거에 맞춰서 국가 정책을 거기에 맞춰주기도 하고요. 실제 가장 비견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기업들 중에서 해외 진출했었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그 상황을 많이 직면하게 되는데
2: 네.
0: 어느 정도냐면 우리 반도체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를 딱 갑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기로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공장에서 쓸 물, 수력발전 댐 우리가 알아서 지어서 갖다 파이프까지 딱 연결해주고 또
2: 맞아요.
0: 거기서 쓸 전기 또 원자력 발전이든 신재생 에너지든 어떻게든 또 해서 공급해주고 또 그 공장이 들어갈 그 땅도 우리 LH나 이런 데서 부지조성 딱 토목공사해서 딱 바로 이제 본인들 공장 지을 수 있도록 안정감 있게 싸게 분양해주잖아요. 근데 외국을 딱 가잖아요. 미국만 가더라도 미국 그 현지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와서 물은 가져오셨죠?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
2: 수도공사는 니네 알아서 했었어야지 이미 약간 이런 느낌이죠.
0: 그리고 아니 네. 여기 위에 있는 후보댐에서 네. 우리 거기 연결해가지고 물 끌어다 쓰려고 했는데요 네. 하면 그 댐에 담수로 담아놓고 있는 물이 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2: 아.
0: 이건 MS가 가져가야 되고 이건 어느 지자체 주민들이 써야 되고 다 있는데.
2: 예, 역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네요.
0: 예. 니들 줄 물 없어.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네.
0: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외 우리 기업들이 공장지로 나갔을 때는 국내에서는 고민하지 않아야 될 체크리스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2: 네네네.
0: 자, 그런데 이거 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로 공공기관들이 다 아주 원활하게 구축해주고 제공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서 국내에 많이 리워드가 남아야 되고 또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의 어떤 뭐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삼성 노사분규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0: 좀더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도 투자했으니까 배당도 줘야 되는데 그 일자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또 같이 해야 되고
1: 네.
0: 더 나아가서는 전자동화 휴머노이드 로봇 이걸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이런 회사들이 기여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댐도 건설하고 전력도 해주고 다 해준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야 이게 앞으로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야 될 숙제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 이번 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기 위한 그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0: 그렇네요.
1: 네. 아니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0: 그래요?
1: 아, 네. 아. 아니 좀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뭐 이러다간 저는 이제 이게 이 업계에서 떠나야 될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주셔서
1: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였는데
0: 네.
1: 너무 쉽게 재밌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잘 이해해 주셨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여러분 저 나쁜 사람 아니니까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종원 명주대 특임 교수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네, 성과급은 매듭지었지만요, 더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회사가 만든 성과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나눌 것인가이죠. 자, 결국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정하는 구성원과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윤리를 키우고 있는 홍은지라고 합니다. 이제 아기를 안고 이렇게 뭐 창밖에는 저건 구름이야 저건 산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저희가 아기 얼굴을 보면 저희 아기가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얘를 낳기 너무너무 잘했다. 윤리는 우리에게 이제 창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새로운 세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윤리라는 창문이 생겨서 제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육아의 세계라던가 아니면 엄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더 느꼈고 이제 와닿게 돼서 창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윤리야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선두 삼성과 7연패에 빠져있는 SSG의 대결은 경기 시작 전부터 인천에 내린 비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3연승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 하나와 최하위 NC의 대결은요, 역시나 경기 중간에 내린 비 때문에 다시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로써 3경기만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잠실구장도 비가 내렸지만 마운드 정비 후에 6시

4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3연패에 빠져있는 두산은 선두 삼성의 한 경기 차를 보이는 3위 KT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최원준이 오늘 홈런을 때려내면서 KT가 장장 8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7회 초 현재 5대0으로 KT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을 반경기 차로 쫓는 2위 LG는 부산에서 롯데와의 주중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2회 롯데가 LG가 한 점, 3회 롯데가 한 점 추격했는데요. 7회 초 다시 한번 LG가 1득점에 성공하면서 7회 말 현재 2대1로 역전한 상태입니다. 3연승을 달리는 4위 기아는 키움과의 3연전을 상위권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생각일 텐데 선발 안우진이 등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아 오늘 5, 6, 7회 1점과 1점 그리고 석점을 득점하면서 7회 말 현재 5대0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올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야수를 아시아 쿼터로 선발한 기아가 호주 출신 내야수 제라드 데이를 방출했습니다. 두산도 아시아 쿼터 일본인 오른손 투수 타무라 이치로의 방출을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오르는 손흥민이 오늘 축구대표팀 사전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내일 김민재에 이어 6월 1일 챔피언스리그 결승 일정을 마친 이강인까지 합류하면 대표팀은 완전체가 됩니다.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부상 중인 신성, 라민 야마를 비롯해 오야르사발과 토레스, 포로 등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스페인 대표팀 역사상 처음으로 레알 마드리드 소속 선수가 단 한 명도 발탁되지 않아 눈길을 모았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본선 진출 48개 나라의 베이스캠프 도시와 훈련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가운데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이 훈련 캠프를 미국 애리조나에서 멕시코 티후아나로 변경했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서 3경기 만에 안타를 쳤습니다. 김혜성이 3타수 1안타 1볼넷 2득점을 기록한 가운데 다저스는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0: put spots.
1: Shout out to them people.
2: You can catch me.
3: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조영두 기자 오랜만에 뵈서 정말 반가운데, 근데 그거는 그거고 손대범 기자와 박재민 위원은 슬슬 결장 빈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4: 네, 박재민 위원은 해외 출장 갔다가 비행기가 연착됐다고 하고요.
3: 아...
4: 손대범 기자는 뭐 하도 많이 빠져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3: 그러니까요. 요즘 네. 그렇게 썩 바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오면은 좀 한 소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과는 먼저 KBL FA 시장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한 주간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5: 네, 지금 FA 시장이 6월 1일까지 자율협상 기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정인덕 선수가 계약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최대호였던 변준영 선수가 계약 기간 3년 보수 8억 원에 정관장에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3: 네. 자,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사실 최대호로 구분됐던 변준영 선수가 바로 발표가 됐어요. 생각보다는 조금 싱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4: 네, 맞습니다. 보통은 좀 약간의 줄다리기도 있고 또 네. 다른 팀들의 러브콜도 있고 또 그 맛에 또 농구 팬들은 FA 시장을 즐기는데 아주 빨리 계약을 했습니다. 뭐 저도 현장 다니면서 변준영 선수를 소위 그 지르겠다 뭐 이런 팀들이 제법 많았었는데 화끈하게 원 소속팀인 정관장과 시즌 첫 시즌 보수 8억 원의 3년 계약을 맺었고요. 이 정관장은 그동안 많은 선수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뭐 이제도 또 오색은 뭐 전성현 선수도 그 전에 떠났었고 자 하지만 변준영 선수는 코치로 돌아온 양의종처럼 네, 본인은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정관장 역시도 실력으로 증명한 선수고 팬츠까지 두껍기 때문에 이런 스타 플레이어를 계속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면서 재계약 배경을 밝혔습니다.
3: 네, 그 첫 시즌 보수 8억 원이라는 건 연봉과 뭐 이것저것 뭐 소위 말하는 성과급 같은 걸 합한 수치인 건가요?
5: 네, 연봉과 인센티브를 합쳐서 총 8억 원입니다. 네,
4: 프로야구와는 다르게 네. 이게 첫 시즌만 그 금액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거죠.
3: 또 이제 협상을 통해서.
4: 맞아요.
3: 알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혹시 그 조영두 기자가 뒷이야기 취재한 게 있을까요?
5: 네, 제가 좀 알아봤는데 뭐 조현일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관장이 그동안 FA 시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준영은 달랐던 게 FA 시장 개장 첫날 아침 9시에 바로 변준영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 의사를 전달했고 둘째 날 오후에 변준영을 다시 만나서 이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오갔고요. 그리고 셋째 날 오전에 또 만나서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3: 그러니까 결국 그 전력 투구 그 무조건 직진이었던 거네요.
5: 네, 정관장이 이렇게 FA 시장에서 적극적이었던 건 사실 제가 기자가 된 이후는 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3: 자, 뭐 지난 시즌 사실상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정관장이 그 가드의 힘으로 최상위권 경쟁을 펼쳤는데 그 중심에는 변준영 선수가 있었잖아요.
4: 그렇죠. 뭐 가드진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박지훈 선수도 있고 또 이번에 새롭게 뽑은 문유현 선수도 있었지만
3: 그렇죠.
4: 네, 정관장 선수 정관장을 또 이끌었던 이 변준영 선수는 이 정관장의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수고요. 또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 대비해서 야투율도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또 뭐 수비도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0: 결국에는 정규 시즌 2위를 기록했던 그 주역인 변지영 선수를 잡게 됐고 또 변지영 선수 본인도 4강 플레이오프에서 좀 아쉽게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변지영 선수 본인 역시도 정관장에서 무언가를 또 이루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네. 네, 아주 뭐 부드럽게 서로 계약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1: 자 그리고 표승빈 선수도 정관장 잔류를 시켰습니다. 정관장의 다른 선수들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2: 네, 표승빈 선수가 이제 계약 기간 2년 보수 1억 원에 잔류를 했는데 사실 지방팀에서 더 좋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승빈 선수가 정관장 잔류를 선택했고 지금 정관장에 남은 선수가 김영현, 전성현 그리고 한 명 소준혁인데요. 소준혁은 오늘 소노 이적이 발표가 됐고요. 지금 전성현은 4개 팀이 경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매물이고 김영현은 일단 정관장 측에서는 좀 시장을 한번 돌아보고 와라 네. 라는 입장을 전했는데 아직은 얘기가 들리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관장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FA 계약 소식 여러 가지 또 터진 게 있습니다.
0: 네, 창원 LG가 이 내부 FA였던 장민국 선수를 잡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 보수는 2억 원인데요. 이 장민국 선수는 지난 시즌에 뭐 칼 타마요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 뭐 양홍수 선수까지 부상을 입었을 때 아주 잘해준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리더십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 LG가 계약 기간 2년이라는 또 아주 훌륭한 계약을 선물했고요. 또 소누는 아까 말씀대로 이 소준혁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3년 계약이고 이 소준혁 선수는 슈팅이 좋은 자원이거든요. 네, 소노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뭐 최대어라 불릴 수 있는 변준영 선수는 속전속결로 결론이 났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 이후에 FA 시장 분위기가 미지근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은 많이 조용한 것 같아요. 6월 1일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2: 네. 사실 지난해에는 이제 허훈이 이적을 하면서 김선영, 김낙현까지 좀 연쇄 이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이제 변준영이 혼자서 사실상 최대로 꼽혔는데 시장 초반에 정관장과 재계약을 사실 맺으면서 대부분의 팀들이 일단은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1: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관심사 가장 눈길이 가는 FA 시장 선수는 누굴까요?
0: 뭐 베테랑들이 좀 남아 있는데 오세근과 허일영 선수가 또 대표적이죠. 네, 오세근 선수는 현재 서울 SK와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 허일영 선수는 일부 팀들이 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허일영 선수는 LG에서는 지도자를 권유하고 있고 허일영 선수는 조금 더 현역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이 두 선수가 또 굉장히 절친한 사이입니다.
1: 네. 그래서
0: 굉장히 많이 또 통화도 한다고 하는데 뭔가 두 선수의 또 운명이 현재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사실 그 노장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FA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기 마련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때 보이나요?
2: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성현 선수도 만 35세 이상 이제 무보상 FA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전성현 선수가 가장 인기가 많은 매물입니다.
1: 네.
2: 수도권 팀 4개 팀이 지금 경합 중인 상황입니다.
1: 네. 수도권 팀 4개 팀이 다 나온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네. 사실상 뭐 거의 다라고 보면 네. 무방합니다.
1: 자, 그리고 차바위 선수는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0: 네, 차바위 선수는 원클럽맨으로서 또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쳤었는데 뭐 은퇴하기에 이상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뭐 끝까지 또 좋은 그러니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또 은퇴를 했고요. 또 홍경기 선수도 은퇴를 선언을 했죠. 자, 이렇게 또 KBL 오랜 시간 누볐던 선수들이 은퇴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베테랑들이 또 이 은퇴는 굉장히 또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은퇴 소식은 또 안타깝고 아쉽긴 하지만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은퇴 선수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지금 35세 이상 FA들이 보니까 오세근, 배병준, 장민국, 허일영, 두경민, 전성현, 김영현, 최진수, 박지훈, 차바위, 정준원, 전주목, 김민호. 그러니까 이 선수들 중에서도 뭐 지금 당연히 협상 중인 선수들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제 은퇴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지금 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또 부상도 겹치고요. 그리고 팀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끝까지 가보고 좀 소속팀을 찾지 못하면 은퇴하는 선수가 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구단별로 보니까요. 그 현대모비스에서 FA로 풀린 선수가 8명이나 됩니다. 현대모비스는 그것치곤 잠잠해요.
2: 네, 일단 현대모비스는 제가 알기로 내부 FA는 조한진, 정준원 선수가 좀 잔류가 유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올해 우승 멤버죠. 송교창 선수가 해외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0: 네, 고졸 출신으로서 대학을 거치지 않았고 또 KBL에 왔는데 뭐 대표적인 고졸 신화 사례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KCC를 또 우승으로 이끌었고 뭐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쳤었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해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뭐 송규창 선수가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계속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또 KCC도 뭐 대의적으로 또 송규창 선수를 응원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음 시즌 송규창 선수는 KCC 소속으로 뛰기는 좀 어려워졌고요. 지금 송규창 선수에 대해서는 여러 리그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뭐 현재는 일본 B리그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네. 뭐 이제 팀을 우승까지 시켰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 좀 더 다양하고 다른 꿈을 꿔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2: 네, 송규창 선수는 지금 일본 B리그 진출의 확률이 가장 높은데 뭐 이현중 선수가 이번 시즌 B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지금 국내에서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송규창 선수가 또 가게 되면 다음 시즌에도 좀 국내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죠. 또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활약을 펼칠 수 있느냐도 많은 관심이 몰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KCC는 송규창 선수가 나가면은 전력 누수가 불가피해 보이네요.
0: 그렇습니다. KCC는 당장 뭐 송규창 선수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선수들의 또 스텝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KCC의 수석 코치가 바뀌었죠. 이규섭 KCC 기존 수석 코치가 원주DB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김도수 전 TVN 해설위원이 메우게 됐는데 곧바로 또 출장을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B리그 결승전을 보고 있는데 김도수 코치랑 통화를 해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네,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출근했다. 할 일이 산더미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자, 그런데 그 송규창 선수도 그렇고 KCC 선수들이 부상 때문에 대표팀 합류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2: 네, 지금 허훈 선수는 3주, 그리고 최준용이 4주, 송규창이 6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일단 허훈과 송규창은 대표팀 낙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준용은 지금 본인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좀 더 지켜봐야 좀 합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김도수 전 위원이 이제 원주 TV로 갔는데 바로 이제 일본 출장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 B리그 우승컵에 우리 이현중 선수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현중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일본 B리그 우승컵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종 3차전이 열리고 있는데 23일 1차전은 정말 아쉽게 졌죠. 69대 71로 패했지만 24일 2차전에서는 또 이현중 선수가 몰아넣는 득점력을 선보이면서 66대 6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전은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이현중 선수의 소속팀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2: 네, 네. 지금 57대 45로 4쿼터가 시작이 됐는데 나가사키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1: 57대 45면은 이제 12점 차.
0: 네. B리그 결승이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1: 그러게요.
0: 정규 시즌에 비해서.
1: 예.
0: 그래서 12점 차이면 제법 또 넉넉한 리드지만 또 나가사키의 스탠리 존슨이라는 외국인 선수가 종종 좀 죄를 뿌리는 플레이를 많이 해서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2: 다만 오늘 이현중 선수가 지금 3점슛 3개 포함 16점을 넣고 있는데
1: 벌써요?
2: 이게 지금 팀 내 최다 득점입니다.
1: 예. 아직 4쿼터 시작이고 지금 네. 57점 중에 16점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넣고 있습니다.
2: 네.
1: 이현중 선수 뭐 이따가 뭐 4쿼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마 오늘 방송 중에 경기 결과를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페이스 그대로 유지해서 우승컵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NBA 플레이오프는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동부와 서부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2: 네, 자, 동부는 오늘 끝났습니다. 뉴욕이 클리블랜드를 4-0으로 가볍게 꺾으면서 1999년 이후에 무려 27년 만에 NBA 파이널에 진출했고요. 서부는 박터지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만났는데 현재 4차전까지 2-2. 내일 운명의 5차전이 열리게 되고요. 최소 6차전까지 가기 때문에 이 서부 컨퍼런스 시리즈는 최소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1: 네네.
2: 반면에 뉴욕 닉스는 오늘 시리즈를 끝내면서 8일 쉽니다. 네, 그리고 뉴욕 닉스가 이 컨퍼런스 결승마저 4-0으로 수입을 하면서 2026년 NBA 플레이오프에서 만 11연승. 야, 이 뉴욕 닉스 진짜 무섭습니다.
1: 그러니까요. 27년 만에 이제 NBA 파이널 진출이라고 하는데 27년 전이면은 이제
2: 99년이니까.
1: 그러니까 네. 대학생
2: 세기 말이었죠.
1: 그러니까요. 예. 네,
3: 제가 5살 때입니다.
2: 제일런 브런슨이 뉴욕의 에이스잖아요.
1: 네.
2: 제일런 브런슨이 그때 3살이었어요.
1: 와. 네,
2: 그리고 그 제일런 브런슨 에이스의 아버지가 그 당시 뉴욕의 백업 가드였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영예를 지금 27년 만에 이어받아서 아들이 그 당시에 뉴욕은 파이널에서 팀 덩컨이 이끌던 샌안토니오에게 졌는데 이제 아들이 과연 네, 그 한을 풀 수 있을지. 또 뉴욕 닉스는 1973년 이후에 우승이 없어요.
3: 네.
2: 그러니까 54년? 53년 동안 우승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뉴욕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네. 오늘 경기가 클리블랜드에서 열렸는데 뉴욕 팬들이 너무 흥분할까 봐 뉴욕시의 경찰이 쫙 깔렸답니다.
1: 네,
2: 그 정도로 지금 뉴욕의 이 닉스 스포츠 팬들, 닉스의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장한 손대범 기자가 본인이 이제 뉴욕의 완승을 예상했는데 자신이 예상에 꼭 들어맞았다는 걸 오늘 생방 중에 꼭 언급을 해달라라고 저희 작가님한테 요청까지 했대요.
2: 근데 이게 시리즈 시작 전이 아니라 제 기억이 맞다면 1차전 끝나고
1: 맞아요.
2: 한 거거든요.
1: 아,
3: 네. 그러면
2: 네. 1차전 22점차 열세를 뒤집고 승리를 했을 네. 때는 모두가 4-0을 예상했어요.
1: 아니, 한참 후배인 조용두 기자 입에서 그러면 이러면 할 말 다 나온 거예요.
2: 추하다는 거죠.
1: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손대범 기자가 그러셨나요? 클리블랜드가 수입해 가지고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싶다고.
2: 맞아요.
1: 하드네.
2: 네. 네. 사실 1차전이 너무 좀 치명적이었거든요. 네, 1차전에서 4쿼터 7분 남기고 22점 차를 이기고 있었는데 이게 뒤집혔습니다.
1: 네.
2: 그리고 연장 가서 결국 패하면서 뭐 국내에 많은 분들께서 이 시리즈는 그냥 끝났다. 네, 4-0이다 모두가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 4경기 평균 득실점 차이가 19.3점이었습니다. 네, 뭐 동부 컨퍼런스 결승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좀 맥없이 예, 끝나버린 시리즈인데 반대로 뉴욕 닉스가 그만큼 훌륭한 집중력을 선보였고
1: 네.
2: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30점 차 이상 승리.
1: 와. 네,
2: 엄청난 집중력을 선보였죠.
1: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은 2승 2패로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3차전을 잡아내면서 2승 1패로 시리즈를 뒤집었지만 4차전 들어서 샌안토니오가 엄청난 수비 집중력으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점수를 82점으로 묶었거든요.
1: 네.
2: 그리고 21점 차 대승이었는데 특히나 웬반야마가 쿼터 직전에 던졌던 그 하프라인 버저비터가 터졌을 때에 이 경기에 대한 결과 힌트를 또 알 수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뭐 첫 번째 대결이라면은 이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차전에 이렇게 OKC의 득점이 유독 안 나온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
3: 근데 저는 사실 OKC가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4차전은 좀 반대의 느낌이었어요. 샌안토니오가 수비를 이 정도로 잘했나 싶을 정도로 수비가 잘 됐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전반에만 득점이 38점밖에 안 됐습니다.
2: 그러니까 샌안토니오는 만약에 이 4차전 다면 1승 3패이기 때문에 시리즈가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샌안토니오에게 가장 큰 무기는 절박함이었는데 초반부터 엄청나게 압박했고 또 실책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또 공격에서는 턴오버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이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고 템포를 주도했던 부분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고 이 샌안토니오가 OKC에 비해서는 수비력이 떨어지지 수비력이 이번 시즌 상위 5개 팀 안에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본인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이 어린 선수들이 많았지만 1승 2패로 몰린 상황에서 결국 신중하고 또 절박하게 플레이를 했던 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 성부 컨퍼런스 파이널은 아무래도 이제 길적스 알렉산더와 웬반야마의 대결, 두 에이스의 대결이 계속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2: 일단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플레이오프가 정규 시즌에 비해서는 다소 좀 기복은 있는 편이에요. 네. 자, 하지만 또 아주 높은 효율로 고득점을 올리는 선수답게 팀이 승리했을 때는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 웬반야마는 이제 3년 차인데 진짜 3년 차가 맞나 싶을 정도의 활약이거든요. 특히나 또 길저스 알렉산더, 웬반야마 이 두 명은 나란히 이번 시즌 올 NBA 퍼스트 팀,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그 5인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네. 아, 이 두 명의 매치업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없지만 이 대결을 승리하는 팀이 향후 한 7, 8년 NBA 역사를 또 바꾸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전도 유망한 팀이고 또 실력 차, 전력 차이가 거의 없는 매치업이라서 더욱더 재미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셨다시피 올 NBA 팀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팀만 발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3: 네, 퍼스트 팀에 뭐 앞서 언급한 이제 길저스 알렉산더와 웬반야마 그리고 요키치, 돈치치, 커닝엄 이렇게 다섯 명이 포함됐고요. 그리고 세컨 팀에는 제일런 브라운,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 케빈 듀란트, 도노반 미첼, 카와이 레너드 이렇게 포함됐고요. 그리고 서드 팀에는 제일런 존슨, 제일런 듀렌, 챗 톰그램, 타이리스 맥시, 자말 머레이 이렇게 포함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리스트를 보면서 뭔가 생소하다는 느낌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늘 있던 이름들이 몇 개가 빠져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르브론 제임스는 올해까지 23년을 뛰었는데 신인 시즌 제외하고 또 이번 시즌 제외하고 21년 연속 올 NBA팀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65경기 이상을 뛰지 못하면서 결국 65경기 룰에 걸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르브론 제임스는 결국 뽑히지 못했고 스테판 커리와 야니스 아르토쿤보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두 선수 모두 다 잠부상에 시달리면서 65경기를 넘기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NBA가 아무리 활약이 좋아도 65경기를 뛰지 못하면 아예 개인 수상 자격을 주지 않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르브론과 커리, 야니스는 이 룰에 결국 걸리게 됐고 또 르브론 제임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키 시즌 이후 처음으로 올 NBA 팀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21년 연속 뽑혔거든요. 네. 아마도 이 기록은 글쎄요 뭐 전무후무할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사실 21번이 아니라 두 번만 뽑혀도 대단한 선수인 거잖아요.
2: 그럼요.
1: 그렇죠. 예, 네. 그 한 해 시즌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던 거니까. 근데 21년이라니 대단합니다. 자, 다시 컨퍼런스 파이널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은 5차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3: 네, 5차전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오클라호마 시티로 장소를 옮겨서 열리고요. 그리고 6차전은 29일 다시 샌 안토니오에서 열리게 됩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리 빨라야 이번 주 금요일에 경기가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이 두 대결을 예측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3: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사실 이 시리즈 예측이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망은 샌안토니오가 올라가서 웬반야마가 파이널을 뛰는 걸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웬반야마가 좀 매시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올 시즌에는 이제 MVP 컨텐더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파이널에 뛰게 되면 그 이름값을 더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 네.
2: 그렇게 되면 27년 만에 그 또 1999년 네. 파이널 리매치가 되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괜히 전년도 우승팀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OKC가 5차전 가볍게 이긴다.
1: 5차전은?
2: 네, 네. 그렇게 예상하겠습니다.
1: 그러면은 그 컨퍼런스 파이널 자체는 두 분 어떻게 일단은 뭐 세란토니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고 조현일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뭐 여기저기 예상을 많이 뿌리고 다니는데 네, 저는 초지일관 OKC가 4-3으로 이긴다.
1: 4-3으로
2: 네, 이렇게 예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 저는 반대로 샌안토니오의 4승 3패를 예상하겠습니다.
2: OKC 원정에서
1: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 번씩 주고받고 네. 마지막 OKC 원정에서 승부가 향방이 날 것이다. 두 분 다 7차전까지 간다는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시리즈가 금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끝나고 그렇게 되면 3일 쉬고 나서거든요. 8일 쉬고 나서는 뉴욕이랑 완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균형에 맞추시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니까 뉴욕 입장에서는 이 대결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양팀 모두 진을 다 뺄 수 있을 만큼 다 빼고 올라오길 바랄 거 아니에요.
3: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뉴욕 입장에서는 샌안토니오가 좀 더 수월한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클라호마 시티가 수비에 좀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에 좀 고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정규리그 맞대결에서 두 번 만나서 모두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상대를 굳이 고르자면 샌 안토니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NBA의 또 다른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LA 레이커스가 항공 우주 엔지니어 출신 NBA 분석 전문가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2: 네, 원래 로한 라마다스라는 분인데 원래는 항공 우주 엔지니어 출신이었고요. 또 NBA 분석 전문가로 변신을 했었고 이번이 뭐 첫 NBA 취업은 아닙니다. 뉴올리스 펠리컨스라는 팀에서 전략 및 운영 부사장을 지낸 인물인데 레이커스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되고요. 레이커스는 러펠링카 사장이 그동안 팀 운영했었는데 좀 실책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구단주 그룹도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항공 우주 엔지니어 출신인 로한 라마다스를 부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우리의 눈길을 모았을까요?
2: 네, 댈러스가 제이슨 키드 감독과 결별했습니다. 결국 마사 유질이라는 새로운 사장이 오면서 결국 키드 감독은 계약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샌안토니오 뉴올리언스가 프랑스 파리와 또 영국 맨체스터에서 2연전을 펼치게 되는데 역시나 웬반야마 효과라고 봐야겠죠.
1: 네. 한국에도 꼭 한번 오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조영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밤사이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지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에는 곳에 따라 15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게는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고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지금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전남 해안 그리고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곳에 따라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내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상도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대구 23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서울 도심에서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철거 중이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졌습니다.
1: 현장에 있던 관리소장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고가차도 아래로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습니다. 흙먼지가 현장을 뒤덮고 놀란 사람들이 달려나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 도미노 현상 식으로 굉음 소리가 나면서 어마어마한 흙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2: 이 사고로 현장 관리소장 60대 이모 씨와 감리단장 60대 안모 씨, 외부 전문가 50대 이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또 고가 밑을 지나던 30대 남성 등 3명이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13명 가운데 7명은 사고 순간 대피했습니다. 사고가 난 고가차도는 60년 전인 1966년 지어진 노후시설물로 2019년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안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지난해부터 철거가 시작돼 오는 7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0: 오늘 사고가 특히 안타까운 점은 작업을 멈추고 안전진단을 하던 중 고가도로가 무너졌던 겁니다. 철거 작업 중 표면 높낮이가 차이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걸 점검하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570m, 폭 14.9m의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발생 지점은 철도와 고가차도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고가 아래로 경의중앙선이 지나기 때문에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만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새벽 작업자들이 다리 최상단 콘크리트 판인 슬라브 절단 작업을 하던 중 2.9cm 단차가 발생했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담당 과장과 현장 소장, 감리 단장 등 9명이 참여하는 안전진단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일부는 대들보의 일종인 거더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5: 공중 미개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더 그 사이로 들어가서 그 상태를 점검하다가
4: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 공정률은 약 89%. 평소 고가 주변에 지나는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6: 하루에 두 번씩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어요.
4: 전문가들은 철거 순서를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0: 김민 기자, 우선 인명 구조 작업은 끝난 상태라던데 매몰자는 더 없는 거죠?
1: 네, 사고가 난 지 지금은 6시간이 넘은 상황입니다. 추가 매몰자가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작업은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4시 40분쯤 끝났는데요. 지금 제 뒤로 무너져 내린 고가차도 잔해가 보이실 겁니다. 경찰은 추가 붕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존을 위해 수습작업도 일단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현장 안전관리에 들어갔는데요. 밤사이 철거 작업을 이어갈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장엔 경찰 수사팀과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사고조사단이 파견됐고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철거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거 관계자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로 현장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0: 오늘 사고로 고가 바로 아래 열차 선로가 마비됐습니다. KTX 열차가 취소되는 등 운행 차질이 생기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연결해서 지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세준 기자, 퇴근 시간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열차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2: 네, 조금 전 퇴근 시간대보다는 상황은 비교적 나아졌습니다. 무궁화와 KTX 열차 한 편씩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열차를 제때 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정차하지 않던 역에도 임시 정차하면서 종착역 도착 시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3: 문자로 이제 열차가 지연된다라는 걸 받아서 원래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열차가 지연돼서 집에 일찍 못 들어간다는 불편함.
2: 네, 저녁 8시 기준 취소된 열차는 고속열차 15편, 일반열차 19편으로 모두 34편입니다. 열차 운행도 길게는 2시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신역과 서울역 간 KTX 운행이 전면 중단되며 도착지도 대거 변경됐습니다. 강릉중앙선 KTX는 청량리역까지만 운행합니다. 서울역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일반 열차 운행 구간은 단축했습니다. 무궁화호는 경부선 수원역과 천안역까지, 호남선은 서대전역, 장항선은 천안역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조정됐습니다. 경의중앙선도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붕괴한 도로 철거 작업이 완료돼야 선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도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발하시기 전 코레일이나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0: 이 사고 직후 정치권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단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보단 사고를 잘 수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4: 사고 소식에 여야 서울시장 후보는 모두 선거운동을 멈췄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현장을 찾아 피해 최소화부터 당부했습니다. 그간 GTX 철근 누락을 고리로 서울 안전 오세훈 책임론 공세에 왔지만 현장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5: 희생자가 최소화되고 구조가 빨리.
6: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바로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구조와 사고 수습만을 강조했습니다. 후보로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시장이라며 먼저 몸을 낮췄습니다.
7: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6: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7: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4: 여야 대표들도 급히 유세를 취소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8: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8: 주의하고 점검하고
9: 국민의힘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6: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4: 여야 모두 음악을 틀거나 율동을 하는 시끄러운 유세는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사고를 선거에 이용했다 역풍 맞을라 언행 단속에도 들어갔는데 벌써 돌출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원호 캠프 핵심 인사는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하는 SNS 글을 올렸다 논란을 의식한 듯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는 유세 중 마포에선 안전사고가 없어 자랑스럽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심중치 못한 언행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0: 6.3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KBS가 조사한 주요 격전지 판세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지지율

0: 둘이 처음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1: 내일이 투표라면 누구를 찍을지 서울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42%, 국민의힘 오세훈 36%, 두 후보 간 격차는 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1%대 이하로 나타났는데 부동층으로 보이는 응답도 여전히 20%에 가까웠습니다. 정원호, 오세훈 후보 지지율 격차는 앞선 세 차례 조사에서 11%포인트로 유지되다 선거 막판 처음으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적극 투표층에선 정 후보 49, 오 후보 37%였고 지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때는 차이가 더 벌어져 어느 후보 지지층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올지도 변수로 보입니다. 연령별로는 40대, 50대에서 정 후보가 우세했고 70세 이상에서는 오 후보가 앞서 연령별 투표율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권역별로는 북동에서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 남서와 마포 용산이 있는 북서, 강남 3구가 있는 남동에선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새 서울시장의 최우선 정책으론 부동산이란 응답이 여전히 가장 많았는데 안전을 꼽는 응답도 늘어 10%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선거 성격을 묻는 질문엔 정부 지원이 48%, 정부 견제가 40%로 나타나 지원론 우세 속에 견제론도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0: 네, 이번엔 대구와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구 역시 오차범위한 접전 양상이고 부산은 1, 2위 후보 간 격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민 기자입니다.
2: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대구. 현재 시장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김부겸 42, 국민의힘 추경호 38%로 접전을 벌이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초부터 오차범위 내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지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때도 42대 39,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91%가 김 후보를 찍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77%가 추 후보, 14%는 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층으로 보이는 응답은 점차 줄고 있어 누가 부동층 표심을 잡느냐도 변수로 보입니다. 또 다른 승부처 부산에선 민주당 전재수 46, 국민의힘 박형준 34%로 전 후보가 1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동층으로 파악되는 응답이 여전히 20%를 차지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4주째 10%포인트 안팎에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선 두 후보 간 격차 14%포인트까지 벌어졌고 당선 가능성만을 물었을 때는 차이가 더 벌어져 각 후보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올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전 후보가, 보수층에선 박 후보가 우세했고 중도층에선 전 후보 43, 박 후보 31%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선거 성격을 묻는 질문엔 대구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부산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우세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일부터 닷새간 서울, 대구, 부산 만 18세 이상 남녀 각 8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네,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접전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점을 감안해 오늘 서울과 경기, 충북은 물론 전남까지 돌면서 지지층을 묶는 데 주력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민주당 정청래 총괄선대위원장은 막판 박빙을 예상했던 서울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야당 시장이면 4년 내내 정쟁만 한다. 정원호 후보를 선택해달라 요청했습니다.
4: 1년도 안 돼서 대한민국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4: 정원호만이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서
3: 이어 4년 전 국민의힘을 선택했던 경기 여주와 이천, 충북 제천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막판 접전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청산을 거듭 외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6: 이웃 어게인을 외치면서 내란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데 혼내주시겠습니까?
3: 무소속 혁신당 후보 지지세가 최근 만만치 않은 호남으로도 향했습니다. 한병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한평을 시작으로 연이틀 전남 8개 시군을 훑습니다. 한 선대위원장은 어디 한 곳도 안심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마자들이 모두 당선돼야 이재명 정부에 힘이 실린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서울을 비롯한 6곳이 접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7: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5: 조성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입니다.
7: 결집이 이루어지면 민주당 지지자들과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도
3: 6개 접전지에서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것이 선거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0: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선대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유세했습니다. 한강벨트 지역을 돌며 정권 심판론으로 판세 뒤집기를 시도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선거가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유세 전 기자회견부터 열고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8: 오만과 무지를 바로잡고
5: 장동혁 경제 파탄과 민생 대책위원장입니다.
8: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가 투표해야 이재명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2: 이어 공식 선거운동 첫 서울 유세에 나서 부동산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한강벨트를 공략했습니다. 첫 행선지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구청장을 지낸 성동구였습니다. 주폭 사건, 칸쿤 출장에 기부 체납 방치 등 의혹을 하나씩 거론하며 정 후보가 떠난 자리에 냄새가 진동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9: 능력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의 발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2: 오늘 장동혁 선대위원장의 공식 선거운동 첫 서울 유세에 오세훈 후보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마포로 발길을 옮겨서는 정부 여당 실정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막판 박빙 양상인 서울시장 선거 정권 심판론으로 판세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10: 국민 여러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5: 조정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의혹이 불거진 경기 평택 을을 찾아 유희동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0: 사전투표일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단일화가 변수라던 지역들 아직도 단일화 소식이 없습니다. 일부는 수싸움과 신경전이 여전하고 일부는 단일화가 어려워 보입니다. 최일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는 막판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마무리 예정이던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는 중단됐습니다. 경선을 중단시킨 민주당 김상옥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문항을 바꿔 다시 조사하자 제안했습니다. 진보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보고선 합의를 깬다며 거절했습니다.
7: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적절치 않습니다. 각자 하는 것까지 각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12: 누가 정보를 흘렸습니까?
5: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입니다.
12: 경선이 불리해지자 판을 깨고 여론조사까지 중단시키고
11: 보수 진영 울산시장 후보들은 단일화 합의 근처에도 못 가고 신경전 중입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진보 진영 후보들은 단일화 없이 완주할 분위기입니다.
13: 국민의힘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고 김용남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14: 김용남 후보에 관련된 여러 사유는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11: 반면 국민의힘 유희동,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는 6월 3일 본투표 전 단일화를 열어두고 물밑 협의를 시도 중입니다. 부산 북구 갑에선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 모두 단일화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15: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8일 만에 직접 공개 사과했습니다. 모든 책임과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고개를 숙인 뒤 준비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7: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16: 논란이 불거진 지 여드레 만에 대중 앞에 나선 정 회장은 자신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7: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16: 그러면서 전국 매장에서 일하는 스타벅스 파트너와 현장 직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더 차가워진 소비자의 시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정 회장은 5.18 마케팅이 부적절했다면서도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7: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6: 사과문은 4분 반 정도 길이었는데 정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15: 신세계그룹은 행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행사 확정까지 4단계를 거쳤는데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5.18을 폄훼할 고의가 있었는지는 판단이 어렵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18: 스타벅스 코리아가 행사의 명칭과 일자를 정한 건 지난달 중순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탱크데이라는 이름이 팀장과 담당 임원, 본부장 대표까지 4단계를 거쳐 보고됐지만 그 누구도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19: 매출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날짜라든가 이런 의미가 주는 것들을 너무 생각을 못했던 걸로.
18: 결재 외에도 이 행사 논의에 참여한 담당자가 7명, 역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매일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승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실무진 5명 모두 5.18 폄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텀블러 입고 일정과 매출 동향을 고려해 월요일인 5월 18일을 행사일로 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책상의 탁 표현도 다른 문구에 맞춰 운율감을 살린 거라고 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역시 조사에서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실무진의 사내 메일과 업무용 노트북을 포렌식했지만 고의성을 단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진 5명 가운데 행사 명칭 제안자를 포함한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총수가 전면에 나선 사과이긴 했지만 밝혀낸 것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 오늘로서 사과에 집중한 것 같아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5: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 마케팅학과 교수입니다.
20: 사회적 책임 활동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추가 발표가 없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18: 스타벅스는 충전식 선불카드 환불 문제에 대해선 다음 달 한시적으로 조건 없이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림입니다.
15: 정용진 회장의 공식 사과에도 5.18 단체는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제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5.18 단체들은 정용진 회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내부 감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2: 진정한 반성과 책임 없는 형식적 사과는
5: 친극정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입니다.
22: 영령들에 대한 또 다른 모욕이며 기만일 뿐이다.
21: 신세계그룹 자체 조사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역시 2차 고소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쟁점은 문제가 된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는지입니다. 경찰은 앞서 고소인 조사에서 탱크 등의 표현이 이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본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23: 관계자들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행위를 위한 서로 모의하거나 공모했다는 등의 증표가 있다는 것을 수사상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함.
21: 자체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실무 직원 3명에 대해선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5: 네, 제주와 남해안에 한여름 같은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새 비바람이 더 강해질 전망이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24: 남쪽에서부터 다가오는 비구름, 순식간에 한여름 같은 장대비를 쏟아냅니다. 오후 들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밤사이에도 강한 비는 주로 제주와 남해안에 집중됩니다.
25: 제주도 부근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요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1: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4: 앞으로 빗줄기는 더 강해져 남해안과

0: 지리산 부근에 최대 100mm 이상,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6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와 남해안 곳곳에 시간당 최대 50mm에 이르는 한여름 같은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초속 25m 안팎 태풍급 강풍도 예고됐습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 저기압의 중심을 따라 대기 하층에 부는 강풍, 하층제트가 남쪽의 뜨거운 수증기를 퍼날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밀려온 막대한 수증기도 더해졌습니다. 남풍을 따라 붉은색 수증기대가 한반도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막대한 수증기가 지형과 맞부딪히는 제주와 남해안에선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 서울 주거지역에 멧돼지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강동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두 마리나 들어갔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아파트 주차장 한복판에 나타난 야생 멧돼지.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는 빤히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이후 슬슬 움직이더니 이내 속도를 내며 빠르게 뛰쳐나갑니다. 이 아파트에 출몰한 멧돼지는 모두 두 마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반 만에 멧돼지를 모두 사살했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달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멧돼지가 나타나 소방대원들이 1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여 포획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나타나 건물 앞을 헤집고 다니기도 하고
3: 나 화장실 갔으면 큰일 뻔했어.
2: 세종시 도심 지역에 나타나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달려들기도 합니다. 도심 멧돼지 출몰은 서울에서

0: 전문가들은 서식 환경이 사라지자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심까지 내려오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1: 서식 환경의 반경에 비해서 도심화가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살 공간이 좀 줄어들면서
0: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뒷걸음질로 자리를 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2: 인공지능으로 음성을 조작해 방송하는 등 배우 김수현 씨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MBC 기자 출신인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수사당국을 법 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서빈 기자입니다.
3: 유튜브 방송에서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전한 MBC 기자 출신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4: 김수현 씨의 생일날 김세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3: 김수현 씨 측이 채무 변제를 압박하자 배우 김세론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도 교제했었다고 방송했습니다. 김수현 씨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김 대표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5: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3: 1년 남는 수사 끝에 경찰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허위인 걸 알면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카카오톡 대화 상대를 김수현 씨가 보낸 것으로 조작하고 김세론 씨 음성도 AI로 조작해 방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김 대표는 경찰과 검사를 법 왜곡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구속영장 청구서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지금 번복이 돼 있습니다.
3: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7: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산업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작년보다 30.3% 증가한 9,2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간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약 2,200억 달러,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높은 2.5%로 전망했습니다. 중동전쟁 발 석유 수급 위기에도 민간이 7월까지 물량을 확보한 가운데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와 약속한 비축유 방출을 좀 더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비축유 직접 방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을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이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유예 처분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오늘 소환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고인들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죠. 돈에 쫓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꼭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작은 증상에도 불안감 때문에 병원을 찾거나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잘 관리해도 병원을 찾는 횟수와 의료비

0: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신비해서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불안에서 조금은 벗어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김현아 교수와 함께합니다.
1: 네, 김현아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가짜 환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네. 가짜 환자 하면 흔히 우리가 왜 보험 같은 거 이렇게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속된 말로 나이롱 환자를 생각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어떤 개념입니까?
2: 그렇죠. 이제 그 나쁜 개념이죠. 이제 환자가 아닌데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없는 병을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이제 가짜 환자가 우리 흔히 아는 건데
1: 네네.
2: 저는 사회적으로 그냥 환자 병이 아닌데 양산되는 이런 현상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1: 네네.
2: 사실 저 혼자만이 아니고 진료실에 앉아있는 많은 동료들이 하나같이 같이 체감하는 건데 이 사람 병원 올 필요 없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런 현실이고요. 저는 네. 이제 개념으로 세 개를 이제 잡아봤는데 한 카테고리는 젊은 사람.
1: 젊은 사람.
2: 예. 이 사람은 아플 이유가 없는데 그냥 환경 요인 때문에 그냥 아프게 됐어요.
1: 네.
2: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문제.
1: 어떤 환경이에요?
2: 직무 스트레스.
1: 아.
2: 그리고 직업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아파요.
1: 불안해서.
2: 예, 노동시간이 길고.
1: 예.
2: 그런 것 때문에 아픈 사람. 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사실 이제 제일 그 핵심이라 할 게 막 검사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2: 검사하면은 내 몸에 이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2: 탈탈 터는 건데
1: 네.
2: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렇게 털리고 나면 뭐 진단명이 막 서너 개씩 막 붙으면은 이제 환자가 진짜 되는 거거든요. 알 필요 없는 진단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 드시면 다 아파요. 누구나 여기저기 아픈데 그거 다 병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만드는 그런 가짜 환자가
1: 네.
2: 세 가지 카테고리 젊은 나이, 중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저는 분류를 해봅니다.
1: 얘기를 듣고 보니까 꾀병은 아니에요.
2: 꾀병 아닙니다. 꾀병은 어떤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아프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아픈 네. 척하는 게 꾀병이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그 걱정하고 정말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아프기도 하고.
1: 네. 네. 그러니까 아프고 불편해서 왔는데 네. 그 환자 입장에서 이거 병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날 것도 같거든요.
2: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설명을 하기를 환자분이 불편하신 거는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찾아내거나 약을 먹어서 좋아질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네.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죠. 우리 몸이 불편한 게 다 병은 아니거든요.
1: 네, 네, 네. 완벽한 몸은 있을 수가 없는
2: 없습니다.
1: 거죠.
2: 없습니다.
1: 예. 그러면은 교수님 직접 외래 진료하시잖아요.
2: 네.
1: 예. 그러면 혹시 나한테 오는 환자 중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가짜 환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 거죠?
2: 가짜 환자라기보다도 대학병원에 오실 필요 없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저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제 동료들 다른 대학 교수님들하고 다 얘기를 해봤는데 한 4분의 1 정도만 우리 보면 된다. 근데 나머지는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되고 동네에서 그냥 관리 받으셔도 되는 경우 굳이 병원 안 오셔도 되는 분인데 여기까지 오신다. 그 결과가 대학병원 외래가 콩나물 시루가 되는 그런 결과거든요.
1: 네, 네. 근데 왜 동네 병원을 안 가실까요? 가깝기도 하고 그런 잘 제가 볼 때는 좀 대학병원 하면 좀 신뢰가 가고 동네 병원은 좀 못 믿는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닌가.
2: 지금 우리나라가 의사들의 그 전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1: 네.
2: 전체 OECD 국가 중에도 이렇게 전문의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개원 선생님들 다 전문의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그 정책 얘기부터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이제 제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낫지 않는 병 어차피 약 먹어도 계속 아프거든요.
1: 네.
2: 그런데 약 먹고 안 좋아진다고 대학병원을 가시게 되면
1: 아 예. 달라질 게 없다 사실은 와도 달라질 게 없으면 네. 굳이 대학병원에 오지 않아도 네. 된다. 그런데 네. 이런 얘기하면 병원에서 싫어하지 않으세요?
2: 병원에서 뭐 싫어하면 어쩔 건데 바른 말인데 의사들이
1: 네.
2: 의사가 아직 좋은 직업이라 생각을 하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그 권력자한테 좀 대들어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물론 그거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1: 네네.
2: 그런데 이제 점점 안타까운 거는 그런 목소리들이 자꾸 이제 작아지는 게 안타깝죠. 제 동료들 중에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대학병원 가면 안 해도 될 검사를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를 사실 저희끼리 많이 하거든요. 예.
2: 그것도 이제 꼭 이제 마치 저 병원이 저 의사가 돈을 벌려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한 사정들이 있고요. 이제 검사를 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또 갈리거든요.
1: 네.
2: 예, 갈려요. 그래서 이게 참 의료는 복잡합니다. 의료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선과 악으로 이분법 할 수는 없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또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1: 네. 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병원에 올 필요가 없는 환자, 가짜 환자 얘기를 좀 내가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왜 하셨어요?
2: 점점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요. 이제 불필요하게 건강에 너무 걱정을 하세요. 건강에 집착을 하시거든요. 저는 여기 한국에 사는 외국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 사람 왜 이렇게 건강에 집착하냐 이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확실히 좀 그 건강 집착하는 게 있는데 저는 또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제 나름대로 막 이거는 검사 더 하실 필요 없고 이거 병원 안 오셔도 되고 이거는 약 먹을 필요 없고 얘기하다가 아 조금 좀 크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 책으로 이렇게 쓰게 됐고
1: 네,
2: 이제
1: 네.
2: 좀 아무래도 그러면 조금 더 목소리가 생기지 않을까
1: 네.
2: 하는데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게 돼버린 지가 오래돼서 많은
1: 네.
2: 검사를 하고 내 몸을 완벽하게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1: 우리나라가 그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의료보험 제도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뭐 종합병원 가는 문턱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 의료비도 외국보다 좀 저렴한 편이라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2: 실제로 그렇고요. OECD 네. 국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병을 병원에서 치료하면은 괜찮았을 것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그 치료 가능. 그 순전히 이제 병원과 의사의 역량이죠.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나라예요. 스위스 다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그 비교적 아직 지금 의료비 증가 문제라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1: 네.
2: 적은 돈과 짧은 시간에 이거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뭐 의사들이 분명히 한 일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이 지금 응급실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생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응급실에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
1: 아 그러니까
2: 응급실을 쉽게 갈 수
1: 진짜 응급실 가셔야 될 분들이
2: 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괜찮은 편이에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이게 지금까지 괜찮았다는 게 앞으로 괜찮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나라 의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점점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요.
1: 네.
2: 저는 그 현상 하나로 이 불필요한 검사로 환자가 되고 걱정하는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1: 그러네요.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사실은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2: 네.
1: 그럼 우리가 받는 것도 실제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2: 네.
1: 못 받게 될 수가 있잖아요.
2: 그렇죠. 뭐 이제 네. 큰 병원 가셔서 아우 왜 이렇게 진짜 예약 시간 이건데 왜 이렇게 기다려 할 때 보면 나 정말 여기 올 필요 있었나 한번 그거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자, 줄이고 싶어 하질 않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1: 그 병원 문턱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까 병원을 많이 간다고 하셨고 그 우리나라 사람 스스로가 좀 우리는 아, 나 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나 건강에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

0: 비슷하면서요. 저희가.
1: 그렇죠. 이게 뭐가 이제 닭이 먼저고 달걀이 먼저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1인당

0: 6점 몇 회인데 이거는 정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OECD 평균이 6점 몇 회거든요.
1: 그러니까 1년 동안에
0: 1년에
1: 한 네. 사람이 병원에 네. 가는 평균. 횟수가 평균 횟수가 네. 몇 회라고?
0: 17.2회인가 그래요.
1: 와.
0: 예,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OECD 평균이 6.3회인가 그렇고요.
1: 네네.
0: 2위가 일본인데 일본이 12.2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는 나라인데 그보다도 우리나라 독보적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병원 많이 오면 올수록 병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사람 거기 앉아서 내가 여기 몸에 나쁜 거 있지 않나 찾아주세요 하면 그걸 다 찾으려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보면 볼수록 이 의사가 무슨 꼭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잉진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몸은 이상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1: 네네. 또 그렇게 해서 또 운 좋게 또 발견해가지고 좀 위기에서 벗어난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0: 예.
1: 간혹.
0: 소수지만 분명히 예, 예. 있죠. 예.
1: 그래서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검진을 해갖고도 이상이 없는데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요. 예, 그런 분들도 이런 환자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0: 이제 몸이 그냥 주관적으로 불편하신 거죠. 내가 여기가 왜 아플까? 저기가 왜 저리고 뭐 굉장히 그 있어요. 그 증상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네. 숨이 안 쉬어지고
1: 저도 그래요.
0: 있어요. 근데 그런 되게 예. 그런 증상들은 아무리 검사해봐 이상은 안 나오거든요. 예. 제가 요즘 이제 많이 그 환자분들한테 설득하는 개념 신체화 장애라는 개념인데
1: 네.
0: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고 불면증이 있고 뭐 이런 여러 문제로 해서 이 뇌에서 지령을 다 내리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배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잠도 물론 잘 못 자고 가슴 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병원에서 검사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1: 네. 예.
0: 근데 환자분은 계속 불편하고 검사해서 이상 없대니까 더 정밀 검사 해달라고 하시면 더 정밀 검사하면 또 저기 한번 번지수가 다른 아무 상관없는 이상이 또 나오게 돼 있고 이러다 보니 이 검사 쳇바퀴에서 헤어나오지를 예. 못하시죠.
1: 선생님은 류마티스 내과잖아요. 네. 류마티스 내과에는 이제 그런 유형의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 있어요?
0: 제가 흔히 보는 유형이 이제 관절 아픈 분들, 예. 퇴행성 관절염, 나이 드셔서 손마디 이렇게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1: 네.
0: 본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믿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저도 사실 아침마다 사실 저리고 예. 좀 예. 뻣뻣하고 그렇거든요.
0: 예, 저도 그렇습니다.
1: 아, 치료 안 받으세요?
0: 치료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 이제 빨래 설거지 하는 이 정도의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그거 가지고 기준을 나누고요. 그리고 또 증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런 많이 불편한 증상이 한 달을 넘게 계속 그렇다 하면 네.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러다 말다 그렇거든요.
1: 네.
0: 이런 경우 그냥 퇴행성이라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불안해서 검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류마티스 인자가 덜커덕 나오는 거예요. 양성이.
1: 네.
0: 그러면 이분은 진짜 더 아파요. 그날부터. 류마티스 양성 반응 나왔다는 말 들으시면.
1: 네. 아니 근데 나오면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아니죠. 류마티스 그 인자는 가짜 양성이 굉장히 많은 검사예요.
1: 그래요?
0: 예, 일반인들 5%, 나이 드시면 10%까지 환자 아닌데 양성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유병률이 류마티스 관절염 유병률이 한 1%니까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10명 양성이면 9명은 환자 아닌 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검사 하나 가지고 진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문제는 건강검진에서 이걸 다 항목을 집어넣으니까 이 환자분 관절 증상을 잘 따져보고 와 이분은 좀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돼 할 때 검사하면은 의미가 있고 사실 류마티스 전문의들은 그냥 환자 딱 보면 압니다. 얘기 들어보고 관절 만져보면 알거든요. 검사가 필요 없어요.
1: 네네. 그러니까 검사에서 뭐가 나왔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0: 네,
1: 아니라는
0: 아니죠.
1: 거죠.
0: 예, 네. 류마티스 인자 검사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으로 멀쩡한 사람에게 환자 만드는 검사거든요.
1: 네. 네.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닐
0: 아니,
1: 것
0: 이거는
1: 같은데.
0: 당연히 얘기를 해.
1: 네. 근데 왜 요즘은 검사하면 검진하면 전 단계가

0: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전 단계, 뭐 고혈압, 뭐 당뇨, 대사증후군, 뭐 녹내장암 전 단계가 뭐 나오면 굉장히 겁이 나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관리 들어가고 병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1: 요즘 점점 이게 기준이 낮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240 이상부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라 했다가 요즘 이게 180까지 딱 내려오게 됩니다.
0: 네.
1: 그런데 문제는 180으로 낮추면은 거의 인구 집단 절반 정도가 고지혈증이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약을 먹일 것인가? 이거 굉장히 딜레마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재반 인자들 뭐 담배 피나 혈압이 높은가 뭐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약을 써야 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점점 좀 기준이 낮아집니다. 그 진단 기준이. 그러다 보니 이제 아니면 약을 바로 먹기는 좀 애매하고 일단 전 단계로 이렇게 해서
0: 네.
1: 경각심을 가져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 단계 질병명이 붙는데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정말 네. 환자 된 것 같거든요. 특히 전 단계 암 하면 어떻습니까? 암 걸린 것 같죠.
0: 네.
1: 그래서 이 전 단계라는 진단 저는 이걸 어찌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전 단계 이거 다 그냥 한글이 무시하고요. 예를 들어서 혈압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혈압을 재거든요. 근데 세 번을 연속 이렇게 재는데 세 번이 다 다릅니다.
0: 아침에, 맞아요. 좀 차이가 나요.
1: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질 때는 좀 높을 때가 있는데 좀 큰 숨을 쉬고서 나중에 해보면 쭉 떨어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사람이 몸이 굉장히 좀 변화무쌍하고 이 다이내믹한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의 뭐 수치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진단 내리고 전 단계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거는 뭐 하고 하여간 전 단계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그 동적인 역동적인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다 환자로 말하기는 조금 뭐하니 이 좀 애매한 그 회색 영역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네. 붙이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0: 근데
1: 돼요.
0: 근데 그 병에 걸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약도 먹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1: 그게 참 그 애매한 게 네. 이제 고지혈증 예를 들었는데 어젯밤에 막 뭐 먹고 와서 많이 먹고 피검사를 했더니 240 막 이렇게 나왔는데 아 이래선 안 되겠지 하고 조금 이제 평상식대로 하고 하면 쭉 떨어지거든요.
0: 아.
1: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의 다양한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전 단계가 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 아 내가 일상생활을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차원이지 약을 지금부터 먹어라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생각을 해요. 자주 조금 체크해보자
0: 네.
1: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과잉진단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교수님이. 네, 암 같은 경우에도 과잉진단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암은 무조건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1: 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에 조기 진단해서 손을 보면 장기 생존율이 뭐 한 80% 90%거든요. 그런데 진행된 분 같은 경우는 뭐 장기 생존율이 뭐 8% 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 나 조기 진단해야 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이제 이 전제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조금 이야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해를 네. 잘 못하시는데 이게 우리는 좀 직관적으로 이거를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암을 조기 진단해서 해결을 하시는 분하고 발견됐을 때 이미 진행된 분은 같지가 않아요. 사람 자체가 같지가 않고 생긴 암 자체도 성격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드냐면 건강검진에서 문제 없었어 했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
0: 네.
1: 있잖아요. 주변에 한두 분씩. 이 암은 뭔가 조기 검진, 건강 검진에서 발견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암일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조기 검진하면 오래 살고 이제 진단 진행돼서 발견되면은 뭐 바로 돌아가신다. 이걸 사과와 수박의 비교라고 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암을 다 조기 검진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그 논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0: 거예요.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인데.
1: 예, 저 이해를 할 듯도 하고 못할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검진을 한다고 검진이 되지 않는 암이 있다.
0: 그러니까 그 같은 대장암이라 하더라도
1: 예.
0: 어떤 암은 진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암이고 어떤 암은 막 사납게 진행할 수 있는 암이 있고 그렇게 사납게 빨리 진행하는 암은 건강검진을 해도 발견을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어쨌든 그 조금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기검진 한 환자들이 그 생존 성적을 이제 발표를 한 논문이 네. 있는데 이제 이걸 가장 객관적으로 보려면 사람들 되게 둘로 나눠서 이쪽은 조기검진하고 이쪽은 안 하고 그다음에 쭉 봐요. 조기검진하면 정말 오래 사냐 보는 건데 대장암은 유의하게 조기검진한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1: 네.
0: 그 오래 산 기간이 110일. 4개월 조금 안 됩니다.
1: 아.
0: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데.
1: 차이가 크게 없는 거네요?
0: 그러니까 차이가 크게 없죠.
1: 네.
0: 물론 그중에는 이제 정말 빨리 발견해서 아주 운 좋게 빨리 사납게 암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했을 분도 있겠지만 이게 인구 집단도 들어가면 다 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암은 암 자체로는 생존이 늘어나는데 전체 생존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을 진단해서 치료하는 과정에 사망하시는 분이 생겨서 이게 다 무화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건강검진이 뭐 다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빨리 암을 발견하면 무조건 장수하고 오래 산다. 그렇기 때문에 암 검진을 빨리빨리 받아야 한다.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예. 데이터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죠.
1: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본인한테는 이제 그 개인의 경험이 100이기 때문에.
0: 그렇죠. 개인한테는 예. 아무 통계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1: 그렇죠. 네,
0: 통계라는 예. 거는 눈물을 지운 개인사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건강검진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할 때 아주 낮은 확률, 뭐, 갑상선암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에서 300여 명 돌아가시거든요, 1년에. 굉장히 확률은 낮아요. 그래서 내가 이 300명에 속할 것인지 그냥 괜찮을 테니 그냥 지나갈 건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 네.
0: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못 견디세요. 그냥 이거 검진하고 말지.
1: 네. 아까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는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사실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다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노화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0: 지금 어디까지가 노화는 질병이고 어디까지 치료해야 하는지도 이것도 되게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은 백내장이 병이 아니에요.
1: 네.
0: 문명에 접촉하지 않은 원주민들은 백내장은 그냥 나이 먹으면 당연히 눈이 뿌옇게 되고 안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서양 의사들이 들어와서 수술을 해줘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게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어디까지가 노화고 어디까지는 질병으로 간주를 해야 할지 이것도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게 있고 애매한데 저는 제 기준이라는 것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1: 네.
0: 저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만 병원에서 개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화에서 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병원이 개입을 했을 때 장기간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네. 아, 이건 병원에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슬슬 듭니다.
0: 예. 근데 이제 그 되게 얼마나 아프면 오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1: 그렇죠. 시간 이제 내고 돈 내고 오는 건데요.
0: 예, 그 이제 제 남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1: 남편도 의사시죠?
0: 네. 신경외과 의사인데 척추 수술을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척추 수술을 안 했어요.
1: 예.
0: 안 한 이유가 이게 그냥 의미가 없다. 장기간 두면 결과는 똑같다. 근데 또 불구하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그
1: 네.
0: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지나갈 텐데 그거를 못 견디시니까 수술을 하시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척추 클리닉들이 있는 거고요.
1: 아, 예. 그러면 퇴행성 질환의 경우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저는 막 지금 환자분들이 이거 그냥 약 전 안 쓰거든요. 약을 잘.
1: 네.
0: 환자분들이 되게 불만이 많으신데 잠시 설명을 우리가 진화를 할 때
1: 네.
0: 이 3억 2천 년 포유류 진화 역사에서 두 발로 걸은 지가 700만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하고 허리하고 목은 아플 수밖에 없는 데다가 갑자기 100년 남짓하게 갑자기 또 오래 살게 됐어요. 20세기 초반에 한 50 정도 살다가 지금 80세, 90, 100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당 진화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약으로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시죠? 예, 이건 약으로 안 되는 문제 맞고요. 다만 이제 우리 몸에서 한 50 정도에서 이 세팅이 돼 있는 몸인데 이거를 그래도 오래 쓰고 안 아파야 하니까 잘 관리해야 하고 관리의 1번은 운동이죠. 운동밖에 없습니다. 몸 움직여야 하고 그리고 운동도 그냥 대충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체계적으로 유산소 운동, 뭐 지구력, 근력 운동이 다 해가지고 꼼꼼하게 운동을 하셔야 해요. 그거밖에 네. 방법이 없습니다.
1: 그러니까 당장 금방 괜찮아지는 이런 그런 거는 절대로 그런 거는 없어요. 병원에 와도 해줄 수가 없다.
0: 네, 네.
1: 예.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진료 과잉 문제 또 지나친 건강 염려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좀 건강해지는 방법이 없을지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김연아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에 수도권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한 비와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남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실외 설치 시설물을 점검해 주시고 농작물 관리를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19도에서 28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9도, 습도는 84%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가도로 일부와 공사 잔해가 낙하하며 아래에서 작업하던 차량과 작업자 등을 덮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무너진 고가가 고가 아래 철로를 덮치며 현재 서울역에서 신촌역 사이 열차 운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로 일부 열차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코레일 측이 임시 전동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 1시 50분까지 심야 임시 전동 열차를 모두 4회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열차는 경부선과 경인선, 경원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에서 각 한 번씩 추가로 운행합니다. 서울시도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 집중 배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 통제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청 앞을 경유해 서북권 등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53개 노선에 대해서 집중 배차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33개 노선에 대해서 집중 배차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경기와 인천 광역버스에 대해서도 집중 배차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 출근 시간의 경우 사고 현장 수습 상황에 따라서 운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경남 창원에서 미래 국방 전략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저녁에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 대통령 부부가 시장을 둘러보며 자연산 돌멍게와 한치, 갑오징어 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구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 2층 식당에서 참모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자갈치 시장 조합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계란 생산량이 줄면서 계란 가격이 오는 7월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현재 하루 평균 계란 생산량이 4,579만 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계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된 영향입니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량이 회복되는 7월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채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 3부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0: 아파트 지하 공간에서 78살 윤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전남과 경남 30에서 80,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으론 최대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방은 10에서 60mm가량으로 예보됐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1: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철거 중이던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가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고가차도 절단 작업 도중 단차가 발생했고요. 반나절 만에 고가도로 일부가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1966년에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도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큰 D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철거에 들어갔고요. 올해 7월 중에 철거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사고 원인을 엄정하게 조사하라는 주문도 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픽과 밤참 뉴스에서 사고 관련 소식 알아보고 전문가를 연결해서 사고 원인과 사후 조치에 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 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5월 2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네,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앞서 언제 전해드린 서울 서대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오늘 오후 한 2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도 나왔고요.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2: 네,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종 3명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 소방당국 등 2차 현장 브리핑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 미군동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사고 구조작업이 오늘 오후 4시 40분경 완료됐고 사망자는 3명이었습니다. 앞서 1차 브리핑에서는 이 사망자 수가 2명이었는데요. 추가로 한 분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지면서 3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 한 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침하 발생으로 인해 철거 공사 중 원인 미상의 상판 무너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또 원인이 뭔지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2: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발생한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고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0: 네, 자 곽재훈 기자와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고요. 여기서 방재 전문가를 연결해 오늘 사고의 원인과 또 앞으로의 사후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교수님도 이 붕괴 영상 오늘 여러 차례 아마 돌려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3: 네.
0: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였던 것 같습니까?
3: 네, 일단은 구조물의 붕괴 원인, 이 부분은 사실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붕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여부 또는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조치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0: 예.
3: 지금 뭐 당일날 새벽 공사 중에 상판 침하가 발생한 상황들을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공사를 중단시키고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 이 과정까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안전진단을 위해서 고가 상부 또 비계에서 진단을 하는 이런 이제 인원들이 여기에 올라가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전조치들

0: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이 안전진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 예. 뭐 지금 당장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힘든 것이고, 네, 이 안전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자, 오늘 조사 결과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은 새벽에 1~2시경에 슬라브 절단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2.9cm의 단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안전 점검을 시작한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 슬라브를 절단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단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0: 예, 한마디로 여기 이제 슬래브라고 표현되지만 여기 이제 고가도로 형태로 되어 있는, 한마디로 이제 다리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1: 예.
0: 여기에 이제 바닥판, 한마디로 이제 콘크리트 바닥판 이상판을 슬래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걸 한꺼번에 드러내서 이동시키면서 이제 철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판을 분할해서 절단을 하면서 철거를 하는 과정이 됐을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슬래브 자체가 이제 침화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상판을 받치고 있는 뭐 거더라든지 혹은 또 하부 구조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균열이라든지 변형, 붕괴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다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이제 붕괴를 이제 한 건데,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전에 어떤 이상 징후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뭐 소리가 난다거나 어떤 뭐 금이 조금 더 뭐 커진다거나 그런 징후는 혹시 없었을까요?
0: 이제 뭐 분명히 그런 징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이제 뭐 이를테면 구조적인 변형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하신 대로 크게 한다거나 또 이를테면 기울어짐이라든지 혹은 또 이를테면 붕괴 직전에 이를테면 이 갈라지는 소리 혹은 또 금속성의 물체들이 이제 쩍쩍 뭐 이런 소리들이 나거든요.
1: 예.
0: 파열음 같은 것들이 나는데 다만 이제 이런 파열음들을 이제 여기 구조 이 안전진단을 하시던 현장의 인원들이 직접 들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갑작 그런 붕괴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증후라든지 전조 증상 없이 붕괴가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날 안전진단을 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안전진단에 관련된 부분에 전문가분들이셨기 때문에
1: 그러시죠. 예.
0: 이런 이상 징후가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서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 화를 당하신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급격스럽게 붕괴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1: 갑자기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예. 자, 이 서울특별시 건설 알림에 따르면은 이 철거 공사의 진행률이 87%가 약간 넘고요. 7월 중에 이제 철거 완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계에서는 이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았거나 뭔가를 보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철거 순서를 준수를 했는지 또 이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공정을 한꺼번에 진행했는지 등을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철거 공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뭐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서 이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공사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라서 올해 이제 5월에 철거 완료가 목표였는데요. 이런
1: 예.
0: 것도 이제 6월 달까지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바로 이 앞으로 제가 지나왔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공사가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1: 아하,
0: 했었는데
1: 그러셨군요.
0: 예,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고가도로는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철거가 완료된 상태고요. 사실 이제 거의 마지막 구간인 철로 상부 구간 오늘 붕괴가 일어났더니 한 40m 정도 되는 이 구간만을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철로가 질 때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로 상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공사가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 예.
0: 아직까지는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은 되진 않는데요.
1: 예.
0: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사고 조사 과정에서 공사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정들이 조금 더 긴박하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조금 더 공기 단축을 위해 진행됐다 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면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사실 뭐 서서문 고가차도는 뭐 시청 쪽으로 또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많이 이용하는 차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0: 예.
1: 오늘 그 영상을 보니까요 붕괴 직전까지도 뭐 차들도 잘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들도 이동을 하고 있었고 뭐 그 안전장관 나왔던 전문가들도 그 위에 이제 올라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0: 예.
1: 이게 위험이 좀 감지가 됐었더라면은
0: 예.
1: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0: 썼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가 또 그 기찻길 위쪽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기차가 만약에 밑에 있었더라면 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은 듭니다. 사실 공사 중지 과정을 진행한 상황들은 나름대로 다만 이제 문제는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하부 쪽에 기차들 계속 지나다니는 선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기차들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하부 쪽에 차량이라든지 보행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접근을 통제하는 게 사실 맞지 않았을까 싶긴
0: 그렇죠.
1: 하거든요.
0: 예, 예.
1: 사실 하부에 차량으로 정차돼 있다가 부상을 당한 분 여기 서대문구 차량이었는데 이 차량은 사실 그 안전진단, 오늘 있었던 안전진단과는 사실 무관한 다른 업무였다고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하부 쪽에 차량이나 보행자, 기차까지는 어려웠겠습니다만 차량이나 보행자 이런 분들은 사실 충분히 안전진단을 끝나서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통제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조치가 좀 미흡하진 않았나 하는 네. 무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0: 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붕괴 사고 충격으로 뭐 다른 교각의 추가 붕괴는 있을지 또 인근 건물이나 도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지 또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1: 지금 남아있는 지금 교각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붕괴가 되면서 진동이라든지 충격 이런 것들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 예.
1: 남아있는 이제 교량 부분들, 고가 부분들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처럼 또 안전진단 과정에서 오히려 또 붕괴가 된다거나 위험한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안전 확인이 무엇보다 좀 확인이 필요하고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위험한 상황들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응급 보강이라든지 혹은 또 철거를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철로라든지 인근 도로 이런 부분들의 이제 변형이나 혹은 또 집안 치마라든지 혹은 또 도로에 대한 치마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장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도 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0: 네, 추가적인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였고요. 인터뷰 도중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픽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곽재훈 기자.
2: 네. 네.
0: 자, 정치권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그리고 뭐 당 지도부들도 앞서 이 좀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현장으로 곧바로 또 달려가고 선거 운동도 중단한 상태죠.
3: 네, 6.3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은 오늘 서소문 고가 사고 이 직후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0: 예.
3: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현재로서는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세 분의 고인의 유가족분들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 사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 관계자분들과 관계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렸다며 추후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0: 예.
3: 또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은 바뀌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청했다며 이 시간 이후 모든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사고로 희생되신 세 분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 세 분에게는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번 사고가 조속히 수습돼 시민들의 일상도 지켜지길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공사 관계자와 서울시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취재진들이 묻자 정 후보는 오늘 사고 경위만 보고받아 정확한 내용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상황으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오늘 예정된 선거 유세를 취소하고 모두 현장으로 집결을 했는데요.
0: 예.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 서울 한강벨트 순회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향했고 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청 지역에서 원래 예정된 이 TK 지역 방문을 취소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추가 녹취록이 공개가 됐다고요?
3: 네, 어제 한 종편 방송이 지난 2018년 김용남 후보 가족이 이 김 후보에게 대부업체를 남동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 김 후보가 이 긍정의 의미로 응이라고

0: 답을 하면서 내가 취업 많이 시켜줬다. 아버지도 재수도 여기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녹취록이 어제 추가 공개가 됐습니다.
1: 예.
0: 이와 관련해 오늘 이 평택을에 이서 치러지고 있는 재선거 이 출마한 각 측이 이 강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조국혁신당 서황진 상임선대위원장은 김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이 잦아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며 김 후보에 대한 평택 시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격이 기본적으로도 없는 것 아니냐고 공격을 했는데요. 유 후보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고금리는 망국의 징조라고 했지 않느냐며 망국을 꿈꾸고 계획하는 자가 김 후보 아니냐, 이게 유 이재명이냐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1: 예.
0: 유 후보는 또 김 후보가 내놓고 있는 해명의 내용에 대해 이게 해명으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 문제는 논란으로 시끄럽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 김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수사로 빨리 가름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오늘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기저기서 후보들이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저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는 것으로 봐서 제가 1등 후보는 맞는 것 같다며 불법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차명일 수가 없고 제 명의로 모회사 주식을 정식으로 인수받았고 이미 신고와 등기도 등재되어 있는 상태라며 차명 의혹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계속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하는 것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1: 네. 자, 정부가 이 핵추진 잠수함 1번 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하겠다는 목표를 오늘 구체적으로 처음 공개했습니다.
0: 네, 오늘 관련 일정이 이어졌었는데요.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방력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이를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담은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습니다.
1: 예.
0: 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핵잠 건조에는 장보고 N 사업이라는 사업 명칭이 부여됐는데요. 뭐 N은 이제 물론 핵추진의 뉴클리어도 들어있고 뭐 신기술이라는 뭐 네오테크놀로지 뭐 그리고 뭐 어떤 그 새로운 신기술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1: 예.
0: 이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한미가 핵잠 건조에 합의한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이후부터 정부가 지속 견제해온 방침인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작년 11월 당시 브리핑에서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언급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놓고 여야가 연일 지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반응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아침 9시였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1: 예.
0: 정 회장은 오늘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 회장이 퇴장한 이후에는 이 신세계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는데요.
1: 예.
0: 신세계 그룹은 이번 탱크데이 행사가 고의적으로 기획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세계 그룹 전상진 부사장은 조사 결과 해당 직원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갖고 마케팅을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1: 예.
0: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가식적이다, 황당한 궤변이라고 이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의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 피하기성 가식적 사과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뒤늦은 사과를 보며 씁쓸하다, 맨입 사고로 끝날 일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0: 초 정 회장의 사과 직후에 이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진정성이 있다 뭐 이런 일명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1: 예.
0: 이에 대해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자 강 대변인이 사과하고 이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 그쳤으면 한다며 정부나 정치권이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거나 소비 자체를 비난하는 분위기로 흐르면 안 된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은 반면 이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또 여권의 비판에 대해 인민재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로 재미봤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스타벅스를 희생양 삼아 또다시 국민을 선동한다며 인민재판을 벌여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국민 분노를 스타벅스로 덮으려는 공포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일종의 스타벅스 챌린지 같은 뭐 이런 그 언행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1: 네.
0: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은 중앙선대위 회의석상에 이 스타벅스 로고가 그려진 일회용 커피잔을 들고 와서 이를 마시기도 했고 당대표를 지낸 오선 중진 김기현 의원도 어제 SNS에 이 스타벅스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또 친한계나 소장파를 중심으로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친한계 박정화 의원은 극우에 가까운 분들이 스타벅스를 옹호하면서 정치 쟁점화해버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최근 저희 국민의힘 안에서 스타벅스 커피 인증 릴레이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좋지 못하다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정치권이 뭐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 들을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교. 오늘은 고환율과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도 뭐 주식시장은 뭐 좋은 분위기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1: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요?
0: 8천. 예, 8천을 또 훌쩍 넘겼는데. 자, 주식시장으로만 보면은 참 우리 경제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수치들에서는 좀 빨간 불이 들어온 게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환율 아니겠습니까? 네. 환율이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1,500을 또 훌쩍 지금 넘어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1,500이 이렇게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0: 느낌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왜 과거와는 달리 1,5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느냐를 보자면요. 예. 일단 이게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달러 공급 구조가 바뀌었어요. 예. 예전에는 이제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 벌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국내에 있는 투자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100% 거의 국내 투자만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수출해서 번 달러를 국내로 갖고 들어오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해외 투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우리 기업들 해외 투자, 그러니까 미국 투자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번 돈을 굳이 갖고 들어오지 않고 다시 해외 재투자를 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달러 공급 주체인 기업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예를 들었으면 이제 반도체 수출해서 그 돈 벌었으면 다 갖고 와가지고 원화로 환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아니라 삼성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다가 대규모 반도체 팹을 건설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투자를 위해서 환전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예. 과거에 공급해오던 기업들이 과거만큼 공급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오히려 이제 해외 투자 늘었으니까 달러를 오히려 더 빨아들이는 역할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요 측면 또 다른 이제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뭐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었고요. 예. 과거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서학개미 열풍 불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달러 수요가 신규로 발생을 한 거죠.
1: 예.
0: 이러다 보니까 이 달러 공급 구조가 구조적으로 달라졌다. 예. 달러를 공급해주는 주체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수요하는 주체만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1: 예.
0: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 보자면 그 1,500원 선을 지금 넘었잖아요.
1: 예.
0: 이 1,500원 선에 대한 외환당국의 인식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500원 너무 큰일 난 줄 알았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은 1,500원 그냥 넘잖아요.
1: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무덤덤해진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그 관련해서 김용범 실장이 페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예. 이 글이 또 약간 화제가 됐어요. 자꾸 글을 쓰셔가지고 예.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이른바 3고 현상 요거를 관련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다 라고 썼어요.
1: 네.
0: 이게 뭔 소린가 라고 봤더니 지금 이제 이 지금 현재 막 혼란 있잖아요. 고환율 되고 막 고금리 되고 이러니까
1: 예.
0: 이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새 성장 국면에 맞는 인식의 틀이 필요하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를 각각 위기 신호로만 볼 게 아니라 명목 성장률 상승, 기업 이익 증가, 세수확충 등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라면서 이제 글을 쫙 썼어요.
1: 예.
0: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라고 하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에서 이제 고환율 관련돼가지고. 아니 이거 지금 환율이 1,500원 되면 나라 망한다고 이제 과거 했었는데 과거의 틀로 보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약 과거에 그 1,500원대처럼 나라 망한다는 수준의 그 환율 자체만 놓고 보자면 1,500원이 나라 망한다는 수준의 환율과 비슷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냐? 아니다. 명목 성장률 10%도 수출도 역대급으로 잘 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그때 위기 때의 환율과 단순히 1,500원이라는 숫자가 같다 그래서 지금의 고환율을 그 과거와 같은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쓴 거예요. 네, 맞는 말이죠. 근데 다시는 생각하면 뭐냐. 정부가 1,500원 환율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이잖아요.
1: 예.
0: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1,500원대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있어서 과거 그러니까 얼마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1,500원 밑으로 누르려고 구두 개입도 하고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이제 던지기도 하고 달러 예. 던지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1: 예.
0: 지금 나타난 분위기는 이제 1,500원 넘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한다는
1: 안
0: 거죠.
1: 안 한다는 분위기.
0: 자연스럽게 내려오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서 1,500원대가 고착화되는 구조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1: 예. 아무튼 뭐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자, 근데 뭐 다 좋은데 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0: 맞아요.
1: 당장 네. 예? 물가도 물가지만은 지금 뭐 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뭐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못 가겠다. 아니면 또 외국에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환율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뭐 이런 표현까지 네. 쓰고 계시거든요.
0: 네,
1: 이건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국가는 괜찮아요.
1: 네.
0: 아까 말한 대로 부도 위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네. 해외 자산도
1: 국가는
0: 많거든요.
1: 국가는 부도 안 나도 지금 개인이 부도 나겠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단
0: 네,
1: 말이에요.
0: 맞아요. 그 네. 부분이

0: 문제예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달러를 움켜쥐고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향후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 안 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 단에서 보면은 심각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래도 뭔가 유학을 보는 자녀가 있는 분들의 걱정은 네. 어떻게 보자면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네. 더 걱정 뭐냐면 아예 그냥 한국에 사는데 달러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서민들은 더 힘든
1: 힘듭니다.
0: 거예요. 네. 이거가 예.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1: 조금 약간 근데 좀 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0: 애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달러 기준으로도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죠. 수입 예.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그렇죠. 이제 폭등해요. 예. 가격 자체가.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달러도 폭등한 상황이라서 예. 두 배로 폭등하는 거잖아요. 물가가. 예. 그러다 보니까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구조 체질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환율 폭등에 따라서 진짜 서민 물가 폭등이라는 수입 물가 폭등이라는 골병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은행의 자본 건전성 압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 무슨 얘기냐. 예.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이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화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외화 부채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시중 은행들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약 2BP 0.02%포인트씩 하락한다는 거예요. 달러로 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BIS 비율 맞추고 뭐 이런 거 할 때.
1: 예, 예, 예.
0: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1,500원 선에 장기 고착화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맞추려고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대출을 회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500원대 환율이라고 하는 게 사실 1,500원대 용인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만 용인 된 거기 때문에.
1: 예.
0: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이렇게 고환율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 은행들이 대출 문턱 낮추거나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예.
0: 이렇게 되면 어디부터 회수하나요?
1: 뭐
0: 돈 못 받을 곳.
1: 그렇죠.
0: 취약한 곳부터 회수하는 거죠.
1: 그렇죠. 예, 예,
0: 그럼
1: 예.
0: 서민들 경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1: 맞아요. 예.
0: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가 미국 국채 금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 어쨌든 뭐
1: 이게 이제 많이 올랐다고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짚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다시 또 뭐 복습도 좀 하는 차원에서
0: 네, 네.
1: 미국 국채 금리가 이게 이제 먼저 왜 오르는 건지.
0: 네. 네. 어떻게 보자면 이게 일단은 중동 전쟁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 우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국채 금리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현재 그 사실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 인하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이제 국채 금리를 보자면 최근에 이제 한때 그 증시가 잠깐 이제 흔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자 왜 흔들렸나 보면 국채 금리 발작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10년물 금리가 4.6을 넘었어요. 이게 4.5 넘으면 위험한데? 라는 거거든요. 30년물 장기채 금리는 5.15%를 넘었어요.
1: 5%가 넘었고.
0: 맞아요. 이거는 2007년 이후 최고치거든요.
1: 그렇다면서요.
0: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온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국채 이제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이걸 보면 미국 재정 적자 심각하다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2분기에도 또 찍겠다라고 합니다. 국채를.
1: 국채를.
0: 왜? 왜 미국은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1: 예.
0: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중국과 AI 경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이쪽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미국은 이제 이거 도대체 계속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채권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국채를 찍어낸다는 얘기는. 그럼 물량이 많아지면 채권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은 가격과 그다음에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1: 예.
0: 이게 채권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이걸 사는 사람들한테는 대신 우리가 이자는 더 많이 쳐줄게 해야지 사람들이 사갈
1: 그렇죠.
0: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오를 수밖에
1: 올라가고.
0: 없는 구조가 되는
1: 예.
0: 거죠. 그렇다고 그럼 미국 정부가 돈을 안 찍냐. 아니죠. 지금 같아서는 더 찍어가지고 뭔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논리는 뭐냐면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지만 이게 GDP 대비해서 국채가 어느 정도냐 가지고 위험하냐 아니냐를 따지잖아요. 국채는 찍을 수밖에 없고 그럼 미국은 뭘 하면 되냐요. GDP 성장을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성장을 높이면 된다.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국채를 찍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AI 발신 성장을 미국은 이끌어내고 있는 거고 미국 국채를 계속 찍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달러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미국 국채가 4.5라고 제가 10년물이 4.6까지
1: 10년물.
0: 왔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10년물은 어떻게 될까요? 4.5보다

0: 맞아요.
1: 지금?
0: 네.
1: 그러면은 미국 국채 사겠네.
0: 맞아요. 그럼 네. 미국채를 뭘로 사나요?
1: 달러로
0: 사죠.
1: 와, 그러면 또 환율에 또 영향을 받겠네.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좀 좋은 신호 같지는 네.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우리 달러가 강세를 보인 이유가 그 대내적인 요인. 우리의 구조 자체가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들이 달러를 안 갖고 오고 오히려 이제 그 달러를 자꾸 찾는 수요는 늘어나고 예. 대외적 요인으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은 상황이니까 예. 당연히 돈들이 이제 미국 국채로 가니까 아. 달러 그 구조적으로 대내적 대외적 요인 때문에 예. 환율이 이제 약세를 우리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예. 그 지난주에 주식 시장에서도 뭐 많이 또 주식이 또 조정받을 때도
0: 그때도
1: 이 국채 영향이 좀 있었다는 네네. 얘기가 있던데.
0: 네, 맞아요. 예. 그때 치솟으면서 이른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사실 우리야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야, 연에 4.5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루에도 4.5% 벌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큰 돈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아니 뭐하러 어렵게 위험자산에 투자하냐. 안전한 미국 국채에 투자해도 4.6이나 주네.
1: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0: 네,
1: 5% 이상만 주면 이게 어디냐 할 수가
0: 맞아요.
1: 있는 거죠.
0: 게다가 예. 진짜 안전한 미국 국채잖아요.
1: 제일 안전한. 지구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네네. 꼽히는.
0: 그럼 굳이 위험 자산 그리고 한국의 국채 같은 데 눈을 돌릴 이유가 없죠.
1: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인데 미국도 지금 그래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0: 네. 맞아요.
1: 예. 우리나라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도 좀 고민이 될까요? 어떤가요?
0: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어떤 언론을 보니까 이제 이코노미스트한테 설문을 했어요. 금리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하니까 연내 두 차례나 올릴 것 같다라는 그 설문 전문가 답변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신현성 총재가 새로 부임한 다음에 첫 번째 금통위가 이제 6월에 열리는데 6월 금통위는 일단 동결. 왜냐하면 처음 취임해가지고 취임하자마자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이런 건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좀 분위기 봐야 되니까
1: 네.
0: 첫 번째는 동결. 미국도 이제 6월은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1: 예.
0: 근데 이제 그 다음이거든요.
1: 미국 어쨌든 거기 연방
0: 케빈 어시 새로 이제 취임했으니까.
1: 새로 또 취임하니까.
0: 네네. 근데 이제 우리를 보자면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럼 이제 6월은 그렇다 치고 하반기를 봤을 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라고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럼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라고 보자면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계 부채가 지금 2000조가 넘지 어마어마하잖아요.
1: 예.
0: 여기서 금리를 올려보 게다가 이제 요새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시는 분들이 많대요.
1: 예.
0: 그럼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 당장 내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변동금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그 약간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아 이게 부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인데 지금 이제 PF 부실 문제가 거의 이제 목전까지 와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1: 네.
0: 여기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그 PF 사업장은 완전 이제 부실로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1: 네.
0: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도 아 이게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까 환율만 생각해도 금리를 안 올리기도
1: 지금 미국이 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0: 미국이 올리면 미국이 올리면 아마 우리도 네. 올릴 확률이 더 늘어나요.
1: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0: 네,
1: 상황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아요.
1: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0: 예, 지금 그래서 문제는 한쪽에서는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진짜 여유롭거든요.
1: 지금 뭐 주식시장이 지금 워낙 화랑이기 때문에.
0: 근데 네. 다른 한쪽을 보면 진짜.
1: 한박 웃음을 짓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굉장히 어두운 것도 있어요.
0: 그러니까 정말 이 양극화 문제 정말 와.
1: 예.
0: 네, 심각합니다.
1: 걱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지금 화랑인데 여기에 더 이렇게 좀 기름을 붓는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번 주에 개별 종목이 내일입니까? 언제더라?
0: 이번 27일이요.
1: 27일이니까.
0: 27일은 내일이구나.
1: 내일이에요.
0: 내일,
1: 네. 예, 개별 종목에 대한 두 배 레버리지 ETF.
0: 네.
1: 이게 이제 곧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주식시장에 물론 뭐 자금을 더 공급해 주는 역할은 되겠지만은 이게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0: 이 레버리지 ETF가 나오는 것도 환율하고 연결돼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약간 고위험 투자를 좋아하시잖아요.
1: 예.
0: 그런데 단일 종목 두 배 레버리지는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1: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0: 위험하니까.
1: 예.
0: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국내 없으니까 홍콩 가가지고 이거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 가서 투자하고.
1: 미국에는 뭐 있으니까.
0: 네,
1: 뭐 예를 들면 테슬라 뭐 세 배 레버리지까지 있죠. 예를 들면.
0: 네, 자꾸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홍콩 가고 미국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뭘로 가나요? 달러로 가죠.
1: 달러로 가죠.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이 기초 자산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 가가지고 투자하니까 이 달러에 대한 수요만 늘리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차라리 만들자. 이게 그래서 레버리지 ETF가 나온 배경에 환율을 잡으려고 나온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예. 되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1: 그렇죠.
0: 위험하잖아요. 예. 이게 원래 10% 올랐다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10% 올라서 110원이 됐잖아요. 다음 날 10%가 떨어져요. 그러면 99원이 됩니다.
1: 예.
0: 퍼센트로만 넣고 보면
1: 그렇죠. 예.
0: 제로거든요.
1: 예.
0: 근데 원금 99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두 배 레버리지다라고 하면
1: 그럴 때는 120이 될 거고.
0: 맞아요. 4원이 네.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4원이.
1: 그렇죠. 네. 떨어지는 거에 이제 더 두 배.
0: 맞아요.
1: 10% 오르고 10% 내렸지만은 이제 원금 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0: 네, 맞아요. 네.
1: 더
0: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레버리 상품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금융당국에서도 만들긴 만들었지만 굉장히 투자를 까다롭게 놨어요. 예탁금 1,000만 원 있어야 되고 교육 이수해야 되고. 그런데 교육 이수 받으신 분들이
1: 그 너무 좀 형식적인 게 아닌가라는
0: 얘기. 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20만 네. 명이나 사전 교육 받으시고 이제 투자할 그래요?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음의 복리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오르기만 하면 좋지만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내 원금이 녹아내릴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좀 빨간불이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신중하게 네. 투자도 하시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고란지교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앞서 이제 저희가 서울 서대문 서소문 고가차도 네. 사고 붕괴 사고 소식 전해드렸고요. 좀 더 또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업데이트된 현재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네. 오늘 오후 2시 33분께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를 하면서 작업자를 포함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현장 관리소장 60대 이모 씨, 감리단장 60대 안모 씨, 그리고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 씨가 이 추락하거나 붕괴한 구조물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고가 아래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열차가 다니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만 철거 작업을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 작업자들이 다리의 최상단 콘크리트판인 이 슬라브 절단 작업을 하다가 2.9cm 정도의 단차가 발생을 해서 작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서울시 담당 과장과 현장 소장, 감리단장을 포함해서 9명이 참여하는 안전진단이 있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작업자 일부는 이제 상단을 받치고 있는 대들보의 일종인 거더 사이로 들어갔는데 네. 거더가 이 위에 슬래브의 하중을 지지하다가 요게 거더가 붕괴하는 바람에 거더 높이가 한 80cm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다가 거더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떨어진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구조 작업이 오늘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1: 오늘 구조 작업은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고요. 인력 62명과 장비 16대를 투입을 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30여 명이 투입이 됐고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도로 통제가 이루어졌는데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만인 4시 40분쯤에 구조 작업 일부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장 보존을 위해서 수습 작업도 일단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주변은 이제 통제가 들어간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고요. 현장 안전관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사이에 작업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50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는 아마 철거 순서를 제대로 진행을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들의 리포트에 따르면 사고가 사고 발생하기 1시간 전에도 그 근처에 갔던 기자분들이 있었는데 네. 별다른 통제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부터 이 철거 작업을
1: 맞습니다.
0: 시작한 거 아닙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서소문 고가차로가 1966년에 지어졌거든요. 예.

0: 충정로역하고 시청역하고 해서 18개 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후화 때문에 콘크리트 조각이 막 떨어진다는 얘기가 2019년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가 결정이 됐고요. 지난해 8월에 시작해서 철거 공사는 올해 7월 2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지금 한 89%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새 고가 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경찰에서는 서울시와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규명할 예정입니다.
1: 예. 자, 오늘 이 사고 나면서 교통 차질도 많이 빚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게 서울역 바로 위쪽이다가 보니까
0: 그렇죠. 예.
1: 열차들이 이제 더 운행을 하면은 경의 중앙선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더 네. 올라가지 않습니까?
0: 네,
1: 뭐
0: 맞습니다.
1: KTX는 행신역까지도 이제
0: 가고요.
1: 이동을 하는데
0: 예.
1: 그러면서 열차 운행이 상당히 지금 차질을 빚고 있죠.
0: 네, 서울역에서 신촌역 구간 같은 경우는 전차선 단전이 발생을 해서 열차 운행이 중지가 됐고요.
1: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파 때문에 행신역에서 서울역까지의 KTX 구간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경의 중앙선 같은 경우는 서울역과 수색역 구간 운행이 중지가 된 상황이고요. 문산역에서 수색역까지는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사고 복구를 위해서 열차 운행을 코레일에서 좀 조정을 했는데요. KTX 같은 경우는 서울역과 용산역까지만 운행을 하고 모든 고속열차 정차역에 임시 정차를 합니다.
1: 예.
0: 그리고 강릉중앙선 KTX는 청량리역까지만 운행을 하고요. 무궁화호는 경부선은 수원역과 천안역까지, 호남선은 서대전역까지, 장항선은 천안역까지 각각 조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ITX 새마을과 마음열차는 수원역까지 운행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차질이 꽤 많이 지금 발생한 것 같은데.
0: 네.
1: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열차 그 시간도
0: 네.
1: 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0: 예.
1: 확인을 하신 후에 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서서문 예.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관련돼서 심야 임시 전철이 추가 투입이 되는데요.
1: 예.
0: 야, 그 코레일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 1시 50분까지 심야 임시 전동 열차를
1: 4회 예, 추가 연착이 좀 될 것 같아요.
0: 예, 운행을 예. 하게 되고요. 임시 열차는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경의중앙선 4개 노선에서 총 4회를 운영을 합니다.
1: 예.
0: 시각표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각 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아무튼 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서울역 바로 위쪽이기 때문에
0: 네.
1: 열차들이 이동을 하면서 아마 그 위쪽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0: 네.
1: 못 가기 때문에 아마
0: 네.
1: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0: 네.
1: 지금 들어온 속보로는 이 사고 여파로
0: 예.
1: 경의선 서울과 수색 구간의 첫 차부터 운행이 지금 중단된다고 합니다.
0: 네.
1: 예, 서울역과 아마 수색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0: 네. 예.
1: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경의선.
0: 네.
1: 아마 출퇴근을 아마 이 열차로 아직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계신
0: 네.
1: 걸로 제가 알고
0: 네.
1: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북쪽에서도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0: 네.
1: 서울과 수색 구간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0: 네.
1: 예,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나 또 운행되는 곳까지만 이용을 하시고 또 교통편을 좀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속보에 계속해서 좀 귀를 기울이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관련 사태와
0: 네.
1: 관련해서 스타벅스 측에서 그 선불식 충전 카드라는 게 있는데
0: 그렇죠.
1: 그거 이제 잔액이 있잖아요.
0: 이게 예.
1: 이제 일정 금액 이상 돼야지 뭐 환불을 해주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이걸 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충전 잔액이 60% 이상을 써야지만 나머지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
1: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에 충전식 선불 카드 잔액을 환불해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의 사용 비율 조건과 상관없이 고객이 요청하면 한시적으로 환불을 지원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환불의 한도 또
0: 네.
1: 어떻게 환불 받는지 방법도 알려주시죠.
0: 계정당 현재 그 최대 보유 잔액 한도 200만 원까지입니다.
1: 예.
0: 그래서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고요. 매장을 통해서 환불하는 경우는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그 무기명 스타벅스 신불카드의 환불에 한해서만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 방문하셔서 무기명 실무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을 한 다음에 환불 그 예외적으로 지금 환불을 해주는 기간이 2주잖아요. 이전에도 회원 탈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장 방문을 통해서도 현금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그 충전 한도를 많이 할 수 없는 이제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1: 예. 자, 오늘도 비가 많이 온 지역이 있다고 하던데 내일 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진다고요.
0: 네. 예상보다는 좀 늦게 오후부터 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비구름이 남쪽에서 발달을 하면서 제주도에는 비뿐만 아니라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서 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가 넘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내일 새벽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권에 비가 이어지고 전라권과 충북은 늦은 오후까지 강원도와 경상권, 제주는 밤까지 계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남서쪽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 안에 100mm 이상, 중부지방에 10에서 60mm 이상의 비가 예보된 상황이고요. 네.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1: 예. 자, 또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잘 대비하시고 또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서울 서대문 서소문 고가차도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추가 소식은 또 일라디오 정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일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Hardest Word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에 수도권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한 비와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 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실외 설치 시설물을 점검해 주시고 농작물 관리를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19도에서 28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6도, 습도는 87%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에이, 이런 건 평범한 행동이잖아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요, 이 도감에 실린 건 바로 당신의 모습일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사람 도감 프롤로그에 실린 저자 묘엔 스그루의 말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일본의 크리에이티브 팀 엔타코는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좋은 사람 100명을 수집해 전시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전시의 원본을 책으로 발간했는데요. 자, 듣기만 해도 따뜻한 이 책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멍고 프레스의 김진영 편집자, 이야기 장수 이현실 편집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어요?
1: 아, 요새 날씨가 좋아 가지고 아, 책 읽기도 좋고 네.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0: 책 읽기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현실 대표님은요?
1: 저는 봄이라고 생각해요.
0: 이 계절.
1: 네, 아, 나와서 네. 공원 벤치 같은 데서 읽기에도 너무 좋고요. 서점 가기에도 좋고 저는 봄에 책 읽는 봄철 독서를 좋아합니다.
0: 한 여름 한복판에서 제가 이 같은 질문하면 또 대답 달려질 것 같은데 그때 달라요. 이러시면 김진영 편집자님.
2: 그때 다릅니다.
0: 안 돼. 오랜만에 뵙는 두 분 또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1: 오늘의 주제는 예? 좋은 사람 환대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책을 골라봤습니다.
0: 얘기만 들어도 아니 제가 진짜 두 분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환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갈까 하는 마음으로. 근데 좋은 사람 환대하는 마음 뭐 어떤 책이 또 이렇게 떠오르셨을까 궁금한데 먼저 이현실 편집자님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1: 네. 제가 오늘 고른 책은 좋은 사람 도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읽어도 좋을 만한 그림책인데요. 네. 일상에서 좋은 사람 100명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랄까 이런 거를 분석해서 네. 100명의 인간 도감을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네. 너무 재밌는 책인데요. 네. 묘엔스구루, 사사키 네. 히나, 마나코 지에미가 함께 쓰고 이지수 번역가님이 옮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좀 얄팍하고 한 150쪽 안쪽의 책인데다가 한 30분이면 그림책이기 때문에 금방 읽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남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고 네. 묵직한 울림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프닝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23년에 일본에서 너무 좋은 사람전이라는 전시회가 열렸다고 해요.
0: 너무 좋은 사람전?
1: 네. 이 너무 좋은 사람들.

0: 많이 팔려서 네. 제가 갖고 있는 책은 구쇄 책인데요. 네. 네. 일본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고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네. 추천하는 책입니다.
1: 좋은 사람 도감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 뭐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김진영 편집자님 책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예고 차원에서 우리 네. 김진영 편집자님이 가져오신 책은
2: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네.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워할 김연경 작가님의 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네. 먼저 조금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까지 곁들여진 책부터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좀 난이도를 확 올려서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의 책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한 주제로 둘이 완전 결이 다른 책을 가져오세요. 오늘도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이제 이현실 편집자님의 소개를 받은 이 책은요. 그 형식이 우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100명의 인간 도감이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됐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책 그 저자 소개가 굉장히 그 재밌더라고요. 네. 세 명의 저자가 이제 함께 쓴 책인데 그중에 약간 묘엔스그루라는 분의 자기소개에 보통 자기소개를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일까요? 이런 분은.
0: 네. 저는 이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네. 너무나 신뢰감이 갔습니다.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 이 건강한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네. 이 세 명의 저자가 같이 쓴 네. 책인데 이 세 명의 저자가 한 크리에이티브 팀을 이루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팀을 이뤄서 이 너무 좋은 사람전을 연 건데요. 저는 이 소개를 쓰는 것만 보고 저자 소개를 쓰는 것만 보고도 이 팀이 정말 좋은 팀이구나 했어요.
1: 좋은 팀이다.
0: 네. 이 묘엔스그루라는 분이 이 크리에이티브 팀 엔타쿠라는 팀의 리더인데요. 네. 하루에 다섯 끼를 먹으면서 이 팀을 이끌어 가는데 그림을 그린 사사키 히나 작가님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의 모든 일러스트를 그렸다. 네. 너무 좋은 사람전도 엔타쿠도 사사키가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대표인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추켜 세워주는 거죠. 네. 그리고 마나코 GME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카피라이터 주로 이 책의 캡션을 맡았다. 포브스 재팬 선정 세상을 바꿀 30살 미만의 사람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묘엔의 제자라고 썼는데요. 본인의 제자라고 소개를 한 것인데 세계가 주목하는 자신의 제자다라고 또 이렇게 썼죠. 네. 저는 이 재밌는 팀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작은 한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의 에너지와 이 좋은 사람들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1: 그러니까 진짜 뭐 얼굴은 제가 못 봤지만 서로를 이렇게 추켜 세워주고 그 공을 서로에게 이렇게 네. 넘기는 그런 모습만으로도 정말 이 좋은 사람 전에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될 분들이 바로 저자들이군요. 근데 그 그림이 참 아까 지금 사사키 히나 이분이 네. 그림 을 다 그리셨다고 했는데 이 그림의 느낌은 어떠세요?
0: 저는 네. 일본 삽화가 참 재밌거든요. 뭐냐면 네. 뭔가 과장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그려요.
1: 정말 덤덤.
0: 네. 이것도 보면은 그림이 예쁜 것도 아니고 뭔가 세련된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너무 제 주변의 사람들 같아요. 그냥 표정이나 이런 것도 그래요. 아주 그냥 내 곁에 사람들 같아서 정이 갑니다.
1: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나도 내 주변의 사람 그려보고 싶네. 그냥 내가 그 큰 기술 없이도 그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이런 느낌이 안 나겠죠. 제가 그리면. 눈, 코, 입 비율도 다 달라져. 우리 아까 전에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우리 저기 김지영 편집님께서 참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2: 저는 약간 일본 만화의 B급 정서 같은 느낌의 그림이어서 되게 좋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책 자체가 그런데 따라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야기들만 모아놨고 네. 그림도 마찬가지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조금만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내 주변에 좋은 사람 100명 해가지고 저도 막 그리고 싶다고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달아놓는 거죠. 김진영 편집자, 이현실 편집자에서 어떤 면이 좋고 그림도 저는 두 분 이렇게 막 그리고 싶어졌어요. 막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책입니다. 네.
0: 맞아요. 그 진영 대표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림뿐만 아니라

0: 아니고 여기 100명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처음에는 저는 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있을까라고 했는데 읽다 보면은 약간 코웃음이 날 정도로 하찮은 순간들을 묘사해요. 근데 이게 도리어 되게 용기를 줍니다. 아 나도 정말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좋은 사람 되기 이 책만 따라하면 쉽게 됩니다.
1: 그 따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보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명의 좋은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피자 한 판을 시켜서 같이 먹을 때 가장 작은 조각을 집는 사람 좋은 사람이다.
0: 맞아요.
1: 그쵸? 맞아요. 또 아니 좀 막 100명이나 나오잖아요. 좀 몇 명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0: 여기 표지를 보면 어떤 남자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슬며시 미소 지으면서 뭔가 오묘한 표정으로 뒤돌아보는데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30분 기다려야 한대요 라고 알려주는 대기열 맨 끝 사람. 이 사람이 표지에 등장하는데요. 맞아요. 되게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앞에 주인이 알려준 정보가 있을 텐데 주인은 바빠 보이고 할 때 슬쩍 뒤돌아서 알려주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편집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어떤 질문 시간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때 먼저 나서주는 사람.
1: 그래요.
0: 저희도 북토크 할 때 보면은 작가님 행사 끝나고 이제 근데 꼭 먼저 손 드는 사람이 없고 처형이 있다가 끝날 때쯤 되면 서로 질문하겠다고 다들 손 드시거든요. 이럴 때 먼저 손을 들어서 입을 열어주는 독자님들 보면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고요. 이거는 제가 저는 안 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따라하게 됐는데요. 튀어나와 있는 의자를 전부 집어넣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 저는 심지어 제가 앉은 자리도 안 넣고 갈 때가 많더라고요.
1: 저 이 스튜디오 나갈 때 그냥 좀 의자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가야 되겠다. 심지어 컵도 좀 잘 이렇게 깜빡하고 못 치우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그 뒷마무리가 좋은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나 설거지 좋아하거든 하면서 묵묵히 하는. 그러니까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니까 한다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0: 저는 참 설거지를 싫어하는데 이 책의 또 재밌는 면이 포인트라고 해서 이 사람의 매력 포인트, 좋은 사람 포인트를 또 해설을 해놓는데 설거지 좋아하거든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포인트가 있대요. 개수대는 모두와 떨어진 곳에 있어서 소외감이 들기 때문에 다들 설거지를 달가워하지 않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후다닥 시작한다. 설거지 먼저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생색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하시더라고요.
1: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1차에서 막 흥겹게 막 놀고 있을 때 2차 장소를 물색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도 이제 포인트 여러 개 또 곁다리로 게다가 1차 모임 비용을 알아서 걷어주는 사람.
0: 맞아요.
1: 뭐 사실 이제 총무 역할이긴 한데 그런 게 마땅히 없을 때 누군가 이렇게 나서서 해주면 너무 너무 고맙잖아요.
0: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은근히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요. 그걸 다 걷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서 갈 적당한 자리를 물색하고 길 찾고 근데 그런 걸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마음에 환대가 깃들어 있는 사람 같아요.
1: 아니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도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드시는지.
2: 저도 이게 처음에 읽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에 태그를 달기 시작하다가 다 달겠더라고요. 그래서 태그 다는 걸 포기하고 몇 가지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뽑은 거는 특히 이 부분을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부분을 이제 몇 가지 찾아왔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여덟 번째 있는 건데 시험지 돌려줄 때 점수 부분을 가리고 건네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는 대부분의 반이 이제 모든 아이들을 등수를 다 노출시키고 심지어 어떤 반은 성적대로 안 치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성적순대로 시험지를 뭐 성적표를 나눠준다든지 그랬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참 많이 기억이 났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거는 나도 생각 못했는데 했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배달원이 갔을 무렵을 계산해 현관문을 잠그는 사람. 아. 곧바로 문을 잠그면 기분이 나쁠까봐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짝 잠근다. 아. 이거는 저는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네네. 것들이에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고 가시자마자 바로
1: 그렇네요. 그 쿵 소리를 뒤에 총수에서 네. 듣는 것보다는
2: 네 맞아요. 뭐 배달원이 꼭 아니더라도 아,
1: 그렇죠. 누구든 네네.
2: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친구에게 방금 오간 이야기를 간략하게 알려주는 사람.
1: 저 그거에 되게 예, 밑줄 쳐놨었어요. 왜냐하면 그, 잘 몰랐었어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이런 게 배려구나.
2: 저는 맞아요. 전 이거를 생각도 전혀 못했는데. 근데 이 부분을 딱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 궁금하지 않는데 뭐 설명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약간 진행자처럼 조금 늦게 도착한 친구한테 야 우리 지금까지 무슨 무슨 얘기하고 있었고 뭐뭐 시켜놨으니까 너가 뭐 시키고 싶은 거 시켜. 뭐 너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네. 끼워주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 좋죠.
0: 이런 사람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그 진행자형 사람 중에서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되게 왜 막 동시에 대화하다가 말이 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시에 말하면 한 사람이 하고 이렇게 말을 접잖아요. 네. 근데 그걸 기억했다가 아까 무슨 말 꺼내려다 말았지라고 다시 물어주는 사람.
1: 맞아요.
0: 이런 사람들도 맞아요. 참 세심함이 돋보이는 사람입니다.
1: 저는 이제 그런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라디오 이렇게 같이 방송할 때 뭔가 진행자가 무슨 말 해야 되지 망설일 때 알아서 끼워줘서 정말 그 이 진행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현실 대표님 같은 분. 또 앞에서는 그냥 하하호 웃고 그냥 가시지만 뒤에서 우리 제작진 칭찬을 엄청 해주는 김진영 편집자 같은 분. 아니 이런 분들 진짜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두 분 이런 얘기 아실라나 모르겠네.
2: 이거 이탄 날 때도.
1: 네. 주변한테 고마운 게 많은데 이게 많이 생각이 나네요. 참 이 책 재밌다. 그리고 왜 그런 그것도 있더라고요. 편의점 나 편의점 들렀다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해서 필요한 거 챙겨주는 사람.
2: 그런 사람이 있어요.
0: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전 되게 공감했어요. 네. 길거리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을 발견해도 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 저는 이런 분들이 고마운 게 우리도 때로 작가님들이나 이렇게 예. 밥을 먹을 때 너무 좋아서 막 달려오시는 분들도 물론 반갑지만 네. 뭐 중요한 일을 하시나 보다 혹은 중요한 대화를 하시나 보다 하고서 사실 알아보고 좋아하는데 다가오지 않고 있다가 요새 작가님들이 이런 걸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냅킨에 팬이에요라고 적어서 살짝 건네는 거예요.
1: 예쁘다 그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저를 알아보시고 가서 아는 척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계신다면 제발 와서 아는 척해주세요.
0: 저도
1: 너무 반가워요. 진짜 정말 외면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은 저에게 좋은 사람 와서 막 악수 청하는 사람. 사진 찍자고 하는 이런 분이 저에겐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 그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전단지 받는 사람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저는 이 좋은 사람 100명을 이렇게 쭉 다는 못 봤지만 몇 개 보면서 이게 일본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어떤 문화를 담은 건데 우리와 너무 맞아요. 유사한 우리 정서랑 참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서 그래서 조금 많이 놀랐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게 뭐 미국이라든지 뭐 어디 뭐 남미라든지 이러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또 좋은 사람 배려가 달랐을 텐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게 책이 굉장히 잘 넘어가는데 이 아주 일상적인 장면들에서 좋은 사람을 찾아보라는 퀴즈 같은 형태의 페이지도 있잖아요.
0: 네. 너무 좋은 사람 퀴즈도 등장을 하는데 또 어떤 일상적인 장면을 펼쳐놓고 사람들이 막 흩어져갖고 뭘 하고 있는데 네.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맞춰보는 이런 페이지도 있어요. 네. 이제 마치 꼭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아주 일상적인 장면 속에서 숨어있는 좋은 사람을 네. 찾아내는 페이지도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어떤 사무실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 네. 그 사무실에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리는 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사무실에 좋은 사람이죠. 저는 너무 공감했는데요. 네. 바쁠 때도 말을 걸면 일단 키보드 치는 손을 멈추고 눈을 맞춰주는 선배. 네. 왜냐하면 보통 선배들은 되게 바빠가지고 저도 네. 반성했거든요.
2: 저 반성했어요. 네.
0: 와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1: 중요한 얘기 아니면 좀 이따 하자.
0: 네. 근데 이 앞에서 말을 걸어왔을 때 일단 눈을 멈추고 눈을 맞추면서 나는 너가 중요해 라고 이 사인을 보내주는 거 이게 뭔가 물어보거나 나한테 말을 걸려 했던 후배들한테는

0: 되게 큰 다정함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아니 그 왜 뭐 복사용지 얘기도 뭐 이게 보이는데 저 네. 오늘 좀 반성했잖아요. 이거 원고 뽑아보면서 복사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뽑는 복사기에 용지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옆에 거 이렇게 꺼내가지고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그 중간에 있는 그 복사기 쓰는 사람은 거기 또 종이가 없을 텐데 그걸 다른 데서 그 용지를 가져서 각자 다 채워야 되는데 저는 이거 저기 이렇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0: 맞아. 그리고 또 사무실에 식물에도 먼저 그냥 그러니까. 물 주는 주기를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 참 이렇게 아주 사소한 곳에 네.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의 일상이 굴러가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저같이 막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일이 좋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어떤 일상에서 발견한 좋은 사람 좀 있으세요? 책에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0: 저는 네. 오늘 와서 이 책을 읽으니까 아주 당연했던 것들도 아, 좋은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구나 했던 게 오늘 저도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너무 그렇지. 자연스럽게 일단 앞에 테이블에 저희 언제나 이 작은 서점에 오면 대기실에는 맛있는 것들을 차려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와서 막 이렇게 허겁지겁 와서 저 너무 자연스럽게 맛있는 차를 먹고 간식을 먹고 이러면서 네. 일단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막 PD님 작가님들이 저희 먹으라고 준비를 해두신 그렇죠. 다정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저는 생각해보니까 되게 먹는 순간에 이런 좋은 기억을 많이 가니까
1: 제가 먹는 자리식을
0: 얼마 전에는 네, 식당에 갔는데 이게 뜨거운 거를 이렇게 그 사장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그 저희 동료한테 조심해요라고 했는데 그 가져오시는 분이 제가 조심할게요 이러면서 내려놔 주시는 거예요. 네네. 아 참.
1: 이쁘다.
0: 이 말 한마디에도 따뜻해지는 게 우리 삶이구나 생각했습니다.
1: 김지현 편집자님은 여기 책에 나오지 않는 좋은 사람
2: 되게 많을 텐데 사실은 네. 되게 많이 반성한 거는 네. 네. 그 제가 좋은 사람 찾는 게 되게 인색하구나.
1: 저도 맞아요.
2: 제가 엄청 많이 그쵸, 했어요. 그쵸, 엄청 네네.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아마 이 책에 없는 부분도 제가 되게 많이 경험을 했겠지만 네.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잘 모르겠고 또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지개 색깔은 일본에서는 7가지 있고 미국에서는 6가지고 인도에서는 4가지라고 한대요.
1: 아 그래요?
2: 네. 네. 그래서 이게 색깔을 찾아내는 것도 다 나라마다 다르고
1: 그렇구나. 네.
2: 그래서 좋은 사람 발견하는 찬스를 놓치지 말라. 아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1: 네.
2: 우리나라는 7색깔 찾아내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고 이 책 아까 보면서 제가 연설 대표님한테 했던 얘기가 나쁜 사람 도감도 있으면 좋겠다. 저랑 이렇게 삐딱하게 막 좋은 네. 사람만 알고 그러니까 우리 꼴보고 있어야 하는데
1: 네거티브한 좀 포지티브한 어떤 삶을 좀 살자는
2: 그런 책 네. 만들어보시라고 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1: 나쁜 사람 도감 되게 싫은 사람 도감 그것도 뭐 네. 이렇게 우리 왜 같이 뒷담화 할 때 이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좀 조금 재밌지 않은
2: 악인 말고
1: 네네네 맞아요.
2: 사소한 네. 네. 싫은 사람들
1: 복사기 용지 옆으로 옮기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통 비었는데 굳이 물 안 마시는 척 기다리고 있는 사람
0: 그리고 차 옆에 태워줬더니 네네. 커피 내려놓고 그냥 가져가지도
1: 않는 그런 것들 아 재밌다.
2: 그런 자, 반성을 네. 많이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네.
1: 그러게요. 아 정말 재밌는 그 얘기거리가 많은 책이에요. 요거 어디 이렇게 공공 그 사무실에서 가운데 딱 놔두면 요거 한 권으로 사람들끼리 굉장히 재밌는 수다를 떨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0: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선물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로 선물해도 좋고요. 누구에게 선물을 해도 좋은 책입니다.
1: 맞아. 이거 보니까 너 생각나더라. 너 여기 100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아. 그래서
0: 우와
1: 좀 과장되게 좀
0: 이렇게
1: 최고의 아니 근데 이게 좀 도감 형식으로 돼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또 공감가는 문장들 아까 지금 방금 김진영 편집자님 읽어주신 것처럼 낭독해 주실 좀 대목이 있으면 우리 이현실 대표님 좀 부탁드릴까요?
0: 네. 김진영 대표님이 싫은 사람 도감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떠오르는 문장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싫은데 세계에 수만큼 좋은 사람이 생긴다. 2023년 10월에 개최한 너무 좋은 사람전 더하기 싫은 대전 시즌2 전시회에서는 이 책의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싫은데? 라고 느끼는 순간까지 함께 전시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싫은데는 동전의 앞뒤 관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외근 중 압축 파일을 받았을 때 라는 싫은데 순간을 겪어본 사람은 상대가 외근 중일 때는 확인하기 쉬운 형식으로 파일을 보내주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화상회의에서 혼자서라도 카메라를 켜주는 좋은 사람은 온라인 사전 미팅에서 혼자서만 얼굴이 커다랗게 나온다 라는 싫은 대우 순간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카메라를 켜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그 싫은 대를 깨달은 또 다른 좋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혼자서만 카메라를 켜둔 사람이 있을 경우 설령 자다 깬 부스스한 얼굴이라도 카메라를 켜는 좋은 사람이 될 테지요. 그런 식으로 싫은 대를 겪는 수만큼 좋은 사람이 생겨난다면 당신이 일상에서 느끼는 싫은 대라는 부정적인 순간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찬스일지 모릅니다. 네. 사실은 일상에서 참 아,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도 많지만 어, 저 사람 왜 저래 싫다 라고 느끼는 순간들도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싫은데 순간과 좋은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사실은 또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읽어주실 부분 있으세요?
2: 네. 네, 저도 그만은 네. 그러면 한 곳을 읽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발견하면 나 자신도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저는 이 전시를 기획하기 전까지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이 전시회를 기획하며 너무 좋은 사람의 행동을 잔뜩 수집하다 보니 어? 나도 이런 행동이라면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발견하면 자기 자신의 좋은 부분에도 눈을 떠서 자신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요. 또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이 도감 속에는 에이 이런 건 당연한 행동이잖아 싶은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바로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니 넉넉한 마음으로 즐겁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2: 우리 스스로한테 되게 인색한데 맞아요. 이 책을 읽으면 되게 따뜻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어,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도 깨닫고 또 요 글에서 한 얘기처럼 우리 스스로한테 되게 인색하잖아요. 네. 근데 어쩌면 나도 좋은 사람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
1: 맞아요.
2: 같아요.
1: 네. 그럼 우리 하루 정리할 때 내가 오늘 잘한 일, 뭐 뿌듯한 일 이렇게 적을 때 어, 내가 오늘 이렇게 누구한테 배려를 했구나. 아니, 사실 근데 그게 큰 역할이 아니어도 돼요. 아주 소소한 배려 이런 태도들이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가는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따뜻한 희망을 남겨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3: 작은 서점
1: 편집자의 방 이현실 김진영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좋은 사람 환대하는 마음인데요. 두 분의 추천책 앞서 좋은 사람 도감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자세 또 이렇게 좀 고추 세우고 자 지적인 세계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김희원경 작가의 사람 장소 환대 이 책을 가져오셨는데 이게 꽤 오래 전에 출간된 책이에요. 잘 알려진 책이고요. 네. 그렇죠. 네.
2: 2015년도에 네. 출간이 됐으니까 10년이 네. 넘었고요. 네. 보니까 저는 이제 초판인데 오. 가져오신 책 보니까 굉장히 판매도 많이 됐고. 네, 네. 그리고 어떤 서점에서 21세기 최고의 책을 뽑았을 때도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던
1: 아,
2: 책이에요.
1: 그래요. 우리가 꼭 한 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책이었군요. 네.
2: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 책이다.
1: 여기서 포인트는 구입한 책이다. 어, 갑자기 예, 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네요.

0: 네, 제가 네네. 이제 이 책에 서점을 가서 이제 댓글들, 짧은 서평들을 네. 쫙 봤는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런 얘기도 많고요.
1: 완독을 다 많이 못했다는 맞아. 얘기들이 좀 많죠.
0: 네.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1: 그래도 오늘 우리가 김진영 편집자님 덕분에 이 어려운 책을 아주 이 중요한 책을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 네. 같아요.
0: 제 네. 후배가 네. 선배가 그 작은 서점에서 소개해야 하는 부분 너무 좋아한다고 잠이 잘아서 좋다고 하세요.
1: 아니 아니 잠이 아니요. 좋다고, 그런 잠이 생각 아니에요. 온다고. 이건 잠을 잘 수 있는 네, 주제가 아닙니다.
0: 이번에 제가 그 정점을 한번.
1: 아니 이 김현경 작가라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0: 이분은 네. 인류학자입니다.
1: 인류학자시군요.
0: 문화인류학, 사회인류학 쪽을 전공하신 분이시고요. 제가 이 책이 나온 직후에 그때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갖고 네. 뭐 매체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제. 그 작가를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분을 추천을 했었어요. 네. 글이 너무 좋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의식도 저는 너무 좋아갖고 추천을 했고 그래서 프로필에 보면은 이분이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독립 연구자이시고 네. 그리고 학술 논문에도 대중적인 에세이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실험하고 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이제 다음 책을 굉장히 기다려왔고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단독 저작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단독 저작이 없고 실험을 계속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분을 정말 중요한 저자가 탄생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다려왔는데 이분이 단독 저작을 내지는 않으셨고 네. 제가 이번에 강의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찾아가서 강의도 너무 좋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선생님이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네. 아직도 제가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 다음 책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1: 네, 네 저도 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니까 강의하신 자료들이 몇 개 좀 네. 있더라고요.
0: 근데 그것도 네. 아마도 그 영상들이 좀 됐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조금 아마 지난 것일 테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시고 네.
2: 그리고 이 저자 소개 학술 논문에도 대중적인 에세이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실험하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실제로 이 김연경 선생님의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네. 인문과 에세이가 만난 이런 책들이 많이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1: 네. 이분의 어떤 글쓰기의 방식이 좀 뭔가 새롭나요? 어떤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건가요?
0: 뭐 아주 새롭 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근데 굉장히 탄탄한 글쓰기 방식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쓰신 이제 단독 저서는 이거니 이 책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네.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책을 봤을 때는 너무 잘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글쓰기 방식은 일단은 명제를 제시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두괄식으로 이 책의 주장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개념을 만들어낸 사상가, 철학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반박하거나 옹호해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하고 그 예시들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개진하시는 것이죠. 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잘 쓰여진 글쓰기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학술적인 논문을 대중적인 인문서, 교양서로 만드는 때 작업할 때 굉장히 참조할 만한 글쓰기 네.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께서 이제 교양서를 쓰시려고 할 때 네, 네. 하나의 전범처럼 이 책을 공부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편집자들도 마찬가지로.
1: 그렇네요. 네, 네.
0: 그래서 편집자들이 많이 논문들 많이 봐요. 편집자들이 논문들에서 단행본 기획을 많이 하는데 이 책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굉장히 잘 쓰여졌고 네. 이 책 굉장히 어렵다고들 다들 하는데
1: 그러니까 아까 구입은 많이 한 책 완독이 좀 어렵다는 책
0: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워하는 네. 책인데
2: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27세거든요 27세는 이 입문서에서 27세를 찍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처음 사고 다 못 읽었다가 저처럼 또 사는 분들이 많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뭔가 손에서 자꾸 만지작만지작을 하게 되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정복하고 싶은 생각은 드는 언젠간 읽게 되잖아 이런 책들.
0: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네. 이 책이 어렵다. 저는 이 책을 네.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책이야 아, 라고 얘기하시는 네. 분들을 제가 저의 좋은 사람 도감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책인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책이 어려운 이유는 네. 읽다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어떤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사상가들을 가져와서 막 설명하고 네. 논박하고 논증하고 반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쉽게 건너뛰어도 돼요. 네. 건너뛰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2장, 3장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저는 그런 부분 과감하게 건너뛰면서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이 책의 정말 어려운 지점은 이분이 이야기하는 논지에 내가 설득당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게 정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야? 라는 부분에서 어렵다는 거죠.
1: 네네.
0: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그 네. 생각을 해요.
1: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좀 차근차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재현 편집자님이 또 쉽게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여기 그 프롤로그에 보면 이제 그림자를 판 사나이 이야기로 네네.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책 예,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0: 거기까지가
1: 중요한.
0: 거기까지가 쉬운
1: 네.
0: 부분이죠.
1: 네네.
0: 그런데 네. 그 그림자를 판 사나이 이야기는 아마 다들 많이 알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 괜히 많은 아는 얘기로 이 책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겠는데 하고 사서 구입을 하시다가 그 사나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를 해석하는 부분에 네. 보르디아르라는 이제 철학가가 등장하면서부터 네. 난간에 탁 첫 번째 난간에 부딪혀요.
1: 네.
0: 거기서도 굉장히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시작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 이야기는 그 샤미소가 쓴 소설인데요. 네. 이 얘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얘기는 이런 이 줄거리로 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주인공이 어떠한 항해, 오랜 항해에 지쳐 있는 끝에 어느 도시에 도착을 하고 그 도시에 이름이 난 부잣집에 갑니다. 네. 파티에. 그래서 그 파티에 갔는데 파티에 가서 막 호흡증 먹고 있는데 어떤 회색 옷을 입은 정체모를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외투 속에서 손님들이 원하는 것을 다 꺼내줘요.
1: 네.
0: 뭐 양탄자를 원하면 양탄자를 주고 보석을 원하면 보석을 주고 심지어 말을 원하면 경주말을 꺼내주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섬뜩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막 가고 있는데 이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림자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당신의 그림자를 나한테 팔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팝니다. 그 우리 세 가지 소원 항상 빌면 마지막 소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진이 램프를 주세요.
0: 맞아요.
1: 네.
0: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금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행운의 자루를 달라. 그래서 그 자루를 주고
1: 그림자와 바꿔요.
0: 그리고 부자가 됩니다.
1: 네.
0: 굉장히 가난했지만 부자가 되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굉장히 힘겨운 삶을 시작해요. 그림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1: 네.
0: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 돈이 많기 때문에 굶거나 가난하게 살지는 않지만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배제당하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되죠.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의 유언장을 이제 편지처럼 남기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그림자를 중시해라. 그 다음에 돈을 중시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 알쏭달쏭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 저자는 이 이야기가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그림자는 하나의 은유일 뿐이고 이것은 어떤 사람의 사람 자격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시작해요.
1: 사람 자격에 손상을 입었다.
0: 네.
1: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람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0: 1장이 바로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 그러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네.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0: 이 책이 네.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네.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다뤄요. 그러니까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책의 제목이 사람, 장소, 한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과 장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5장은 모욕과 우정의 문제를 다뤄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너무너무 좋거든요.
1: 네.
0: 이 부분은 앞에 부분 너무 힘드시면 막 건너뛰면서 읽으시,

0: 7장에 가면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 환대의 문제를 다룹니다. 네. 사람, 장소, 환대, 마지막 환대. 근데 무조건적인 환대가 가능한가? 환대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작가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장은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1장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성원권을 갖는 존재다. 사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격이고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1: 네.
0: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시로 태아, 노예, 군인, 사형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태아 같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1: 네, 뭐,
0: 태어나는 순간 네. 그러니까 생득적으로 사람의 조건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1: 네.
0: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와 신생아는 다르잖아요.
1: 네.
0: 태아는 죽더라도 장례를 치르지 않죠.
1: 그렇죠.
0: 신생아는 네.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만
1: 예, 예.
0: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로 치지 않고 또 군인이 나오는데요. 군인은 합법적으로 살해를 당해도 상관이 없는 존재.
1: 네네.
0: 전쟁 중에 군인이 죽는 것은 살인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리고 교전 중에는 인간도 시민도 아닌 단지 이 군인은 무기일 뿐이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갖고 사람이라는 사람이 되려면 성원권을 가져야 되고 일종의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1: 네.
0: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 말 그대로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그 성원권이라는 이 단어도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인간이 뭐 존중받을 권리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0: 내가 사람으로서 네. 존중받을 권리. 네. 이걸 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 사람 장소 환대 가운데 이제 사람 얘기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장소
0: 네, 요까지만
1: 네,
0: 얘기하면
1: 네.
0: 그다음부터 좀 쉬워지니까.
1: 아니 뭐 네, 네. 아니 뭐 이제 저 충분히 이해했어요. 네. 성원권도 네. 잘 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0: 아,
1: 네.
0: 생각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1: 뭐 충분히 이해해. 장소 한번 가 보실 전에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네.
0: 그러니까 네, 사람의 네. 개념은 그렇다는 것이고 네. 근데 그러한 사람의 개념이 확증되는 곳은 장소예요.
1: 네. 그러니까
0: 사람의 개념은 장소 의존적이고
1: 네.
0: 특정한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주의를 상실할 수 있어요. 난민들이 그렇잖아요.
1: 아 그렇네요.
0: 난민들이 그렇죠. 그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벗어나는 경우에 물론 우리가 여행자로서 이주자로서의 존중은 받지만 그 나라의 시민권으로는 받지 못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벗어나는 순간 사람의 주의를 상실할 수 있다. 여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1: 네.
0: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1: 네.
0: 하나는 오염의 메타포. 그래요.
1: 네.
0: 아, 더럽다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저는 여기서 정말 정말 뛰어나다.
1: 말씀해 주세요. 더럽다는 어떻게 정의하나요?
0: 네. 더러움은 뭐냐면 네. 어떤 것이 마땅히 그 장소에서 있어야 되는데
1: 네.
0: 거기서 이탈하는 순간 더러워져요. 예를 들면 네. 이분이 드는 예가 신발이 있잖아요.
1: 예.
0: 우리 다 신발을 신고 있고 우리 더럽다고 여기지 않지만 그 신발이 식탁 위에 올라갈 때 더럽다고 생각해요.
1: 그렇네요. 네.
0: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들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인종차별의 문제가 나옵니다.
1: 그렇네요.
0: 네. 백인의 공간에 흑인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오염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장소가.
1: 네.
0: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1: 네.
0: 어쩌면 지금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노숙인이 어딘가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 이런 문제들 그리고 네. 우리가 젠더 문제가 있죠.
1: 네네.
0: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이야기 이 네. 책이 1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시로 나오는 게 김여사 된장녀
1: 아하.
0: 이때 유행했던 개념들인데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그런 네. 거잖아요. 여성이 왜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차를 끌고 도로에 네. 나왔어? 그렇죠.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염된다는 거예요.
1: 네.
0: 거리가 오염된다. 차가 막힌다. 이런 개념들을 여기서 가져오고 여기서부터 어떤 혐오가 나타나요.
1: 그러니까
0: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그 두 번째는 수행성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3장에 네. 나오는데요.
1: 예.
0: 우리는 사회적인 공연에 참여해서 연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작은 서점이라는 이 공간에 와서 저는 편집자로서 출연자로서 연기를 하고 있고
1: 네.
0: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사회자로서 네. 저희를 환대하는 연기를 하고 계신 거죠.
1: 네, 네.
0: 근데 연기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1: 나쁜 말은 아니다.
0: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0: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제가 아무리 재미없게 소개하더라도 네. 우리 진행 작께서 네. 되게 재미있는 척 해주시는 이런 걸 기대하거든요.
1: 예.
0: 이렇게 이렇게 네. 아름다운 공간이잖아요. 네. 우리가 네. 네. 그런데 사회는 사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수행성의 개념들 우리는 당연히 네. 접으니 우리가 약속한 어떤 역할들을 연기하고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네. 그림자처럼 존재하게 돼요. 그런 경험 사실은 청취자들께서 다 경험하실 거예요.
1: 네.
0: 직장에서 내가 거기에 있는데 내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때가 되게 많죠.
1: 네.
0: 옛날에는 그랬다고 해요. 침실에서 이게 남편과 부인만 있어야 될 그 공간에 하인을 뒀다고 하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해요. 하인이 있어도.
1: 네.
0: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과 어떤 사람이 어떤 손님을 맞이할 때 막 환대를 하고 손님은 또 인사를 하고 이럴 때 하인의 시중을 두는 하인들이 있지만 그 연극을 보고 있는 어느 누구도 그 하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1: 네.
0: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는 노동자들 다들 거기에서 꿋꿋하게 노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의 성원권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공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1: 네.
0: 근데 이게 단순히 직무의 문제일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1: 네.
0: 그러니까 일 때문에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상관없지만 그러나 이게 신분의 문제로 귀착이 될 때 굉장한 모욕을 받는다 우리가. 그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1: 네.
0: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1: 장소라는 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고 또 네. 이제 타인들한테 그 자리를 허락해 주는 거. 그렇죠? 이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여기서 말하는 환대다.
0: 네.
1: 뭐 이렇게 조금 요약을
0: 거기서부터 환대가 필요하다.
1: 필요하다.
0: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언제 정말 사회적인 사람이 될까를 얘기해 주는 굉장히 통찰력을 요하는
0: 그렇죠.
1: 이야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아주 그냥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는데 그런 질문들을 꼬리에 물면서 계속 한 줄 한 줄 파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완도하게 이룰 수 있는.
0: 그러니까
1: 저는 네. 충분히 지금 네. 아주 첫 부분만 들었지만 예, 굉장히
0: 어렵지 흥미롭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1: 워낙 또 편안하게 쉽게 설명해 네. 주셔서.
0: 그럴 수밖에.
1: 네. 이게 뭐 시간이 더 있으면 네. 저희가 한 모든 그 장들을 좀 이렇게 요약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그 목숨 도리 독자분들의 다독이들의 좀 넘기도록 하고요. 네. 우리 한번 어떤 그 글인지 좀 낭독으로 좀 몇 문장 좀 들어볼까요?
0: 제가 찾아온 부분은 네. 환대가 정말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게 정말 어려운 지점인데 그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절대적 환대가 사적 공간에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개방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데리다가 그랬듯이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러한 환대가 과연 가능한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 환대가 타자의 영토에 유폐되어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일, 그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일, 그들에게 절대적 자리를 주는 일, 즉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회 안에 빼앗길 수 없는 자리, 장소를 마련해 주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환대가 필요하며 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환대는 슬로 우정이나 사랑 같은 단어가 의미를 갖기 위한 조건이다. 네, 이 부분이고 그러니까 환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고
1: 네.
0: 무조건적으로 나를 개방할 수 있는가? 저 절대 못하는 사람인데 되게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까 좋은 사람들 얘기했지만 네네. 사실은 좋은 사람을 환대하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1: 그러니까
0: 좋아하거나 좋은 사람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미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고 그러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네. 우리가 가볍게 환대를 베푸는 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을에게도 베푸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여기 있으나 여기 바로 나와 같이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다.
1: 네.
0: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사람을 서로 사람으로 인정하는 어떤 우리 사회적인 그 약속을 좀 다루는 그런 네. 책이고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 지금 굉장히 저는 이 두 분의 설명을 통해서 엄청 매력적인 책이고 왜 이 사람 이 책이 지금 27세 그 이상도 지금 팔린 네. 거죠. 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
0: 네.
1: 어떤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까요?
0: 아, 네. 정미라님의 네. 그런 밤들이라는 곳을 골라왔고요. 이 가사에 보면은 막 섬처럼 혼자 있고 별이 보이지 않고 한참 어려운 밤을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라는 네. 가사가 있어.
1: 네.
0: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 환대할 사람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편집자의 방 오늘 몽고프레스 김진영 대표 그리고 이야기장소 이현실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좋은 사람 도감 그리고 김연경 작가의 사람 장소 환대 두 권 함께했고요. 꼭 한번 우리 다독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간 인사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정미라의 그런 밤들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전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밤 마음을 읽어가는 밤 한참 어려운 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자기만의 방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주디스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울프는 가정해 봅니다. 만약 윌리엄 셰익스피어에게 그만큼 재능 있는 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오빠 윌리엄이 학교에 가고 극장에서 박수 갈채를 받을 때 똑같은 천재성을 가진 누이 주디스는 집안일을 거들고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꿈을 좇아 런던으로 도망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무대를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글 한 줄 써보지 못한 채 어느 가을밤 교차로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오늘 밤 이곳에 없는 많은 여성 안에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육체를 얻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프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상상 속의 주디스를 불러내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방을 마련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태어날 주디스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요. 버지니아 울프는 진정으로 위대한 정신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조화를 이룬 양성 구유의 정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한쪽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 같은 마음 말이죠.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여성적인 남성 혹은 남성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남성을 미워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에너지는 결국 창작의 불꽃을 흐리게 만듭니다. 울프가 원했던 것은 성별의 대립이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아주 힘차고도 다정한 격려를 보냅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여행을 하고 산책을 하며 세계의 미래나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으며 몽상에 잠기고 길모퉁이를 배회하며 낚시줄을 강물 깊숙이 들이우기를 바랍니다. 그 낚시줄이 들이우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무한한 창조성의 강물 아닐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6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에 수도권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한 비와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 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실외 설치 시설물을 점검해 주시고 농작물 관리를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초속 9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19도에서 28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0도에서 28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과 수원 20도, 파주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파주 23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8도, 춘천과 원주 18도, 대관령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5도, 춘천 24도, 원주 26도, 대관령 16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5도, 강릉 17도, 동해 16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19도, 강릉 20도, 동해 19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7도, 대전 19도, 세종 19도, 천안 18도, 보령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5도, 대전 26도, 세종 25도, 천안 25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19도, 광주 20도, 목포 22도, 여수 19도, 순천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8도, 군산 27도, 광주 27도, 목포 26도, 여수 23도, 순천 24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와 포항 18도, 안동 13도, 부산, 울산 19도, 진주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3도, 포항 22도, 안동 25도, 부산 22도, 울산 22도, 진주 23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서해어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개성 18도, 신의주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0도, 개성 24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6도, 습도는 88%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8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 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서울 소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오늘도 코레일 열차 운행이 일부 중단됩니다. 코레일은 열차의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서 오늘 서울역과 행신역을 오가는 KTX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 호남선 KTX는 서울역, 용산역까지 각각 운행하고 모든 고속열차의 정차역에 임시 정차함에 따라서 지연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의선은 문산역에서 수색역 구간만 운행합니다. 코레일 측은 복구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선에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운행 정보를 꼭 확인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투트랙 유세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충남 논산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시작으로 김영빈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후보와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엔 인천으로 이동해 박찬대 인천시장과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 유세를 돕고 전통시장에 들러 민심을 청취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경기 하남과 강원 지역 격전지를 잇따라 찾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송 위원장은 먼저 경기 하남 신장시장을 찾아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 이용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합니다. 오후엔 강원 고성과 양양 속초를 잇따라 찾아서 김진태 도지사 후보와 김호열 양양군수 후보,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와 함께 유세합니다. 청와대는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 쟁점에 끌어들이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김 후보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고 김세론 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김세론 씨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오늘 출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16종과 ETN 2종 등 모두 18개 상품을 오늘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따라가거나 반대로 두 배 수익을 내도록 설계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진행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오늘 오전 10시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 안건이 가결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됩니다. 성과급 보상 체계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카카오 노사가 오늘 임금 협상 2차 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노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협상을 진행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전남과 경남 30에서 80,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으론 최대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2026년 다시 빌보드 핫100에 진입했죠. 사후 17년 만에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며 마이클 잭슨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마이클 잭슨의 부활을 완벽하게 증명한 영화, 안톤 후쿠아 감독의 마이클 감상합니다. 신의 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마이클 잭슨의 벤.

0: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삶과 음악 인생을 그린 전기 영화 안톤 후쿠아 감독의 마이클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의 11회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보헤미안 랩소디 흥행을 생각하면 또 마이클이 또 한 번 음악 영화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1: 확실히

0: 전설은 전설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음악 영화라고 하면은 이제 음악가의 일대기 같은 뭐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어떤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음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이야기를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마이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일대기 형식에 더해서 음악을 정말 충실하게 틀 음악 많으니까 다 틀어 같은 느낌으로 정말 음악을 열심히 들려주는 영화고요. 한국에서 뭐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흥행은 굉장히 순조롭고 한국에서도 개봉 첫 주에는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계속 또 다른 영화들 개봉하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순위는 내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 초반에 마이클 잭슨 음악 좋아하셨던 분들이 열광적으로 예, 극장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1: 뭐 개봉 전후부터 굉장히 많은 이 영화의 어떤 그 제작 과정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마이클 잭슨의 인생 자체가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음악은 항상 엄청난 인기를 맞아요. 얻었었고 늘 본인이 전 세계 신기록을 본인이 세우고 맞아요. 본인이 경신했던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이번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후의 인기를 계속해서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영향의 계속 일환이고 뭐 지금 북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박스오피스 성적이 7억 달러를 넘어서 8억 달러까지 가고 있거든요.
2: 네.
1: 뭐 이게 제작비가 한 2억 달러 들었다고 하니까 이미 뭐 제작비 회수는 진작에 됐었고 한국도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가 워낙에 흥행이 잘 됐었고
2: 그랬었죠.
1: 그리고 음악 영화로서의 그 범주를 좀 넓히자면 뭐 알라딘 같은 영화도 음악 영화로서 소비가 된 측면이 있다 그쵸. 보니까 이번 영화도 사실 그 정도의 흥행을 좀 기대를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지금도 박스오피스 1위지만 그래도 첫 주 100만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정도?
2: 네.
1: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약간 아쉽다 뿐이지 지금 한국도 계속 흥행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세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뭐 정말 생각했던 것만큼 국내에서는 관객이 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뭐 그래도 워낙 팬들이 많으니까 오랫동안 사랑받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본 사람들이 정말 긴 뮤직비디오 한 편을 본 것 같다, 멋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일부 관객들은 어두운 측면의 이야기도 기대를 했던가 봐요.
0: 이제 이 아동 성추행 관련한 사건이 이 마이클 잭슨의 삶의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했었고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네버랜드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이 만든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위한 꿈의 왕국 같은 장소가 사실은 굉장한 어떤 위험한 어린이들에게는 오히려 안전의 위험이 되는 그런 성착취적인 공간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로 이제 번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실공방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그런 한 가운데에서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팝의 왕의 자리에 있기까지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감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 네.
0: 원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뭐 각본에도 있었고 촬영을 하기도 했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완성한 영화 완성이 된 이 마이클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런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2: 네.
0: 그 논란이 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과거 이 네버랜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별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전기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알려진 진실의 그 이면을 좀 재구성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스로 알고 있다 뭐 아니면 보도가 되어서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뒷면의 이야기를 좀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드라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이클 같은 경우는 그 드라마 부분이 사실상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이제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어떤 곡들이 어떤 타이밍에 나왔고 이제 그 노래 무대는 어떻게 했고라는 것들을 이어붙인 거에 가까운 느낌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1: 네.

0: 대로 그 네버랜드를 만들기 전까지만 영화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배드라는 앨범이 1987년에 이제 흥행하기 바로 직전에 그 상황만 다루고 있어서 뭐 지금도 여전히 논란 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게 일대상 어쩔 수 없이 다루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영화가 흥행이 된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영화 개봉 이후에 바로 또 후속편 제작 발표를 네, 했거든요.
1: 네.
0: 이미 만들어 놓은 장면 중에서 이번에 못 들어간 장면들 포함해서 마치 이북격의 영화를 다시 만들 거다라는 제작 발표를 했듯이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에 만들었던 그 영화의 이제 수정본을 이제 살펴보니까 애초에 제작진이 논란까지도 다 영화에 담으려고 했었다고 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2편까지 사실 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평단의 평론가들이나 이제 언론 기자들의 평가가 안 좋은 이유는 애초에 처음 제작 단계에서부터도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들까지도 다 다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까지 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입장에서는
1: 네.
0: 지금 현재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또 만족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악 영화로서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는 또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영화 덕분에 마이클 잭슨 곡들이 정말 차트에서도 역주행하고 있고 뭐 자서전을 비롯한 관련 서적들까지 화제가 되고 있어요.
2: 안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1: 네.
2: 영화 본 다음에 다시 다 찾아들었거든요.
1: 네.
2: 너무 좋아요. 노래 뭐 옛날에도 좋아했었던 곡들이지만 영화에서 이제 이거를 정말 그 영화관에서
1: 예. 예,
2: 이 노래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무대하는 것을 이제 보는데 이거는 영화 보고 나면은 거의 뭐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어떤 곡이든 찾아서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빌보드 차트를 보면은 뭐 빌리진부터 시작해서 휴먼 네이처, 비릿, 그다음에 돈 스탑 Till You Get Enough 같은 노래들이 다 이제 차트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또 재미있는 게 빌보드 차트에 마이클 잭슨이 핫100에 동시에 6곡 이렇게 올리는 게 이번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사실 신곡 중심으로 올라가기
1: 그렇죠,
2: 때문에
1: 그렇죠. 그러기 쉽지 않죠. 차례차례 올라가죠.
2: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레이티스트 히츠 같은 그런 앨범을 발표한다고 해도 차트에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이게 오랫동안 이제 이 사후 오랫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언급되지 않던 그다음에 특히나 이런 성추행 관련한 법정 공방이 길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이클 잭슨의 이름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화 공개와 더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일시에 이 붐업이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바로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사후에 만들어졌던 This Is It이라는 그 이제 마지막 그 공연 투어의 제작 과정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도 공개되자마자 그 사실 음악 다큐멘터리로서 기네스북 경신했거든요.
1: 맞아요.
0: 신기록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회자되고 있고 지금 들어도 여전히 그의 음악을 뛰어넘는 어떤 완성도 높은 또 다른 견줄만한 음악들이 또 없다 보니까 그게 더 놀라운 거죠.
1: 맞아요. 그러니까.
0: 영화에 등장하는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주로 이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에 집중해서 마이클 잭슨이 그 솔로 데뷔한 초기에 집중해서 만들었던 곡들이 대거 소개가 되잖아요. 그 곡들이 지금 들어도 너무 레전드이다 보니까.
1: 네, 진짜.
0: 예, 빌리진, 비릿, 뭐 오프 더 월 그 전에 앨범의 수록곡도 그렇지만 다 스릴러 앨범도 그렇고 노래들이 다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요.
1: 맞아요.
0: 오히려 지금 이 영화에 미처 지금 아직 소개되지 않았던 뭐 배드 앨범이라든지 그쵸. 이후에 데인저러스 앨범의 곡들도 같이 같이 소비가 되고 있고요. 저는 영화 보고 나서 너무 이제 지금에 와서 다시 궁금해서 그 당시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들을 다 다시 찾아보고. 아,
2: 굉장하죠.
1: 네. 그러니까
0: 뮤직비디오가 뮤직비디오 역사 자체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감독들을 다 이 뮤직비디오 제작에 다 투입이 됐었고 그걸 지금에 와서 다시 보는데도 너무 굉장하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저 들고요. 어릴 때 그 뮤직비디오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불법 비디오
2: 맞아요.
1: 이런 것들을 동네에서 열심히 틀어놓고 네. 온 동네 애들이 다 했어요. 모여서 네. 영화관처럼 네. 보면서 그때 받았던 충격이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
2: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예요. 그래서
1: 맞아요.
2: 예를 들면은 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냥 좋은 음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나 지금 젊은 관객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음악 들어보니까 좋네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잭슨 5부터 이제 마이클 잭슨이 활동을 하는 요 시기에 이를테면 흑인 뮤지션이 이 대중 문화 시장에서
1: 네.
2: 압도하는 얼굴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마이클 잭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1: 그렇죠.
2: 인물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 백인 젊은 백인 청중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징적인 문화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얼굴을 흑인의 얼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장 극명하게 증명해 보였던 사례이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것이
1: 네.
2: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최고 당시로서의 최고의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으로 그 춤을 추는 사람인 거죠.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1: 네.
2: 이 어떻게 추는 거죠?
1: 스웨어 거 아니야?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2: 그러니까 문워크라고 네. 부르는 네. 정도로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움직임이.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을 고안하고 그 퍼포먼스를 뭐 뮤직비디오에서 무대에서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완벽주의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1: 맞아요.
2: 특히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천재성을 발휘해서 정말 큰 스타가 되는 경우에 이 삶이 얼마나 왜곡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1: 네.
2: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 이야기는 뭐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1: 너무 많고.
2: 많죠.
1: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처음 나온 영화는 이 정도까지 다루는 게 당연한 거라는
2: 정말,
1: 생각도
2: 네.
1: 들어요.
2: 그렇죠. 네. 과욕부려도 네. 안 된다.
1: 어떻게 한 편에 다 담겠어요. 네.
0: 안토니 쿠아 감독이 영화를 연출을 못하는 감독이 전혀 그렇지 아니고요. 이 감독은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으로서 할리우드에서 이제 자리를 잡은 대가 중에 대가인데 이 감독 역시도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1: 끝내자 약간.
0: 네, 그런 네.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생각해보세요. 영화에 묘사되는 장면 중이긴 한데 영화에서 그 MTV 시절에
1: 네.
0: 흑인이 등장하는 뮤직비디오를 아예 방송을 일절
1: 네.
0: 안 하던 시기였다는 거잖아요.
1: 초창기 그랬다는 게 참 놀라워요.
0: 그런데 네. 마이클 잭슨 때문에
2: 안 틀 수 없는 거죠.
0: 당시 이제 이 앨범을 제작했던 CBS라는 그 이제 제작사에서 너네 마이클 잭슨 뮤비 안 틀면 우리 소속 가수 다른 뮤비도 다 못 틀게 할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미국 80년대 불과 80년대 미국도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답답했던 그런 폐쇄적인 문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클 잭슨이 그걸 다 뚫어버리고 이겨낸 첫 케이스라는 게 너무 상징적이고 그리고 영화에는 좀 희화화돼서 묘사가 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80년대에 LP 산업이 한번 몰락을 하던 시기였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반판을 너무 안 사니까 당시 CBS에서 막 해고를 2,000명, 3,000명씩 해고를 했었는데 마이클 잭슨의 오프 더 월 그리고 이 스릴러 앨범이 성공하면서 그냥 그 미국 음반 산업 전체가 다시 일어섰다는 거죠. 그 정도로
1: 그럴만하죠.
0: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고 그냥 가수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음악 판이 전체가 흔들렸고 전미 음반협회라는 게 그제서야 뒤늦게 생겨났다는 거죠. 그전에는 음반 판 기록도 할 수가 없었대요.
1: 네.
0: 할 필요조차 못 느꼈을 수준인데
1: 네.
0: 뒤늦게 그제서야
2: 이 정도 기록이
0: 이 정도 기록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 이전에는 전 세계의 음반 판매량 집계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게 저도 지금에 와서야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찾아보니까 네. 아, 그 정도 위상이었구나. 그냥 판을 자체를 흔들어 놓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 새삼했습니다.
1: 맞아요. 영화에서 마이클 잭슨 연기한 자파 잭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마이클 잭슨 형인 저메인 잭슨의 아들로도 이미 화제가 됐었죠.
0: 네.
2: 이 잭슨과 패밀리 중에 일원인 자파르 잭슨이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 마이클 잭슨 어떻게 누가 이 연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1: 그동안은 그것 때문에 제작 못했던 것 같아요.
0: 네. 정말. 네.
2: 네. 일단은 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무대에 나온 순간 모두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굉장히 영화 보시면 물론 뭐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이격이 있거든요. 차이가 좀 있어요.
1: 그렇죠.
2: 근데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 안에서 그 전설을 어떻게 보면 재현하는 이 자파르 잭슨의 퍼포먼스는 전반적으로 흠잡을 데가 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이 사실 배우 입장에서도 굉장한 그러니까 출연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일 텐데
2: 그럼요.
0: 어쨌든 이 잭슨 패밀리 가의 조카가 이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물론 상징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가 잘하는 게 이 전기 영화나 이제 실존 인물 영화를 다룰 때 뭐 분장이나 기술을 그렇죠. 예. 도입해서 이제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마이클 잭슨의 외모가 계속해서 변화했잖아요. 예. 성형 수술 때문에
1: 많이 변했죠. 예.
0: 그래서 이 초기 이 오프 더 월 솔로 시절의 모습하고 이 스릴러나 이제 점점 이제 80년대 중반으로 가면 얼굴이 모습이 조금 더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또 하필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기가 딱 이제 크게 얼굴 변화가 크지 않았던 시기를 또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도 분명히 좀 고민을 했었을 것 같고요.
1: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의 얼굴을 헷갈리고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어떤 시절 얼굴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뭐 어렸을 때 잭슨 5 시절에 그 귀여운 소년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후반부에 그 얼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여서 그러면은 어떤 시기 어떤 얼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자파 잭슨의 마이클 잭슨은 약간 스쳐 지나가면서 보면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1: 아무래도 기준이니까 어떤 부분이 있겠죠. 닮은 부분이.
2: 근데 그 언뜻 보면 닮은 부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쨌든 분위기는 비슷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막 불만 있는 목소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또 잘 해내기도 했고 그 자넷 잭슨 보이지 않아서 의아한 팬들도 있을 텐데 뭐 이거는 뭐 계약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0: 이게 이 마이클 잭슨을 지금 일면식도 없는 지금 수십 년 후에 팬들도 그의 인생을 두고 사실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1: 그런데 그렇죠.
0: 가족들조차도
2: 그렇죠.
0: 이 내 친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사실 가족들도 어마어마하게 갈등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이 마이클 잭슨이 이 8째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거의 이 형들하고는 나이 차이도 사실 많이 나서 잭슨 5 시절 때도 이미
2: 맞아요.
0: 아주 꼬마 막내였고 형들은 다 10대였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형들하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 아홉째인 랜디하고 막내인 자넷 잭슨하고 더 친분이 어려서부터 더 있었다고
1: 그랬겠죠.
0: 해요. 그래서 이 형 누나들과 마이클과 또 이 자넷 잭슨하고는 서로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인데도 친분이 조금 달랐었고
2: 그리고 사실 마이클 잭슨하고 자넷 잭슨이 훨씬 유명했죠.
1: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넷 잭슨이 이 훨씬 더 마이클 잭슨에 조금 더 이제 편이었고 이 마이클 잭슨 사망 이후에 뭐 장례식 과정이라든지 그 디스 이즈 잇 영화 만드는 그 과정 그리고 뭐 재단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형제들하고 자넷 잭슨이 부딪혔어요.
1: 네.
0: 그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이 자넷 잭슨 입장에서는 이 영화의 제작이나 이런 거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파르 잭슨의 아버지가 저메인이잖아요.
1: 네.
0: 근데 저메인이 이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결혼을 많이 했고 자식을 많이 낳았던.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0: 이 빌리진이라는 노래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형들의 그런 남봉꾼적인 기질을 보면서 마이클 잭슨이 그 곡을 명곡을 만들어낸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메인이 뭐가 문제냐면 그 아홉째 랜디가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서 저메인이 낳은 아들이 자파르 잭슨이에요.
1: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이 랜디 아홉째 랜디와 친한 오빠와 친한 자네 네. 잭슨 입장에서는 자파르 잭슨을 비롯해서 이 영화 자체 제작 과정 자체를
2: 볼 수 없죠.
0: 예, 예, 좀 이렇게 좋게 보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관계인 네.
1: 워낙 유명이니까 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또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고.
2: 네. 그래서 네. 이제 원래 이 어렸을 때 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네 잭슨 빠지면 안 되는데. 빠져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2: 본인이 이제 나는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이걸 밝혔다고 하고 이제 그런데 뭐 어쨌든 그거는 설령 본인이 그러저러한 이유로 껄끄러워 한다고 해도 설득을 해야지. 뺄 생각을 하지 말고.
1: 그 존재감이 네. 있는 사람은.
2: 어떻게 네. 자네 잭슨을 뺄 수 있어. 어떻게 지금 마이클 잭슨 얘기를 보는데 자네 잭슨이 빠진 이야기를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건 자네 잭슨 팬에게도 그렇고 마이클 잭슨 팬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 완전히 역사 왜곡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쉽다라고 말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특히나 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뭐 삶의 후반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간적으로 이 영화는 그 전에 이야기를 끝내고 있으니까 그래 뭐 그러면 다음 편에서 다뤄. 근데 어쨌든 여기 엄연하게 존재했던 너무 중요한 인물이 아예 이야기에서는 확 없어져서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1: 참 마이클 잭슨 인생과 닮은 영화기도 하네요. 정말 뭐지 하지만 음악 한 방으로 그냥 다 끝내버리는.
0: 그러니까요.
2: 그래서 막 마이클 잭슨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계속 뉴스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그 뭐 했던 이야기? 근데 그게 뭔가 그런 병원에서 무슨 일종의 그런 프로포폴 이런 것들을 맞고 했던 이야기여서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했던 이야기가 아닌데 그걸 누군가 녹음을 한 거죠. 누가 녹음을 했겠어요? 의사가 녹음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병원에 가서 자기는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그렇게 약을 맞고 이런 상황에서 담당 의사도 이 사람 유명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걸 녹음해놔야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게
1: 그렇군요.
2: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네. 영화 마이클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듣고 돌아올게요.
2: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 곡을 골랐는데요. 네, 가사도 철학적이고 멋있는 맨 인 더 미러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0: 안토노 쿠아 감독의 영화 마이클 줄거리 살펴볼게요.
1: 네, 마이클 잭슨이 유년기 시절부터 1987년 배드 앨범을 성공시키기 바로 직전까지 이 마이클 인생의 일부에 해당하는 시기만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마이클은 어릴 때부터 아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형제들을 데리고 잭슨 파이브라는 그룹을 결성해야겠다고 이 마음 먹었을 때도 이 마이클의 재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서 이 아버지로부터 얻었던 트라우마가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되는 과정이 영화 초반에 좀 그려지고요.
0: 네.
1: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할 때의 어떤 고민들, 이런 갈등 요소가 좀 등장을 하고요. 이 아버지와는 계속해서 영화가 갈등 양상을 빚는 걸 묘사를 한다면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좀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영화가 좀 묘사가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사람들보다는 동물들과 더 친숙하게 시간을 보내는 20대 시절이 묘사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마이클 잭슨의 성공 과정을 차곡차곡 보여주고, 특히 좀 주목해서 보여주는 게 스릴러 앨범의 창작 과정,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여러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무대 뒤에서의 인간 마이클 잭슨은 어떤 사람인가를 담담하게 영화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0: 네, 아까 자파르 잭슨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뭐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비슷해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 그만큼 잘 해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와,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2: 그렇죠. 너무 기준이 높은 거죠.
0: 네. 그러니까요.
2: 그리고 마이클 잭슨에 대한 기록도 너무너무 많고. 근데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이제 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는 마이클 잭슨이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 공연을 포함해서 마이클 잭슨이 보여주었던 퍼포먼스는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도 힘들지만 그 자신이 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0: 네.
2: 이게 뭐 체중 조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그 옥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격하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클 잭슨은 투어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투어들이 막 있을 정도인데, 이 투어를 돌 때에도 그 리허설 같은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마이클 잭슨의 무대는 못한 무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아이돌 무대 같은 거 보면은 일단 구룡 무대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음이 노래하는데 음이 안 맞아.
0: 네,
2: 뭐
0: 네.
2: 아니면은 춤을 추는데 동작이 혼자 틀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마이클 잭슨은 그렇게 많은 무대를 했지만 굴욕 무대라고 불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자기한테 엄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연기를 하기에도 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지만, 영화에는 편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최고의 순간들을 이렇게 묶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안토노 쿠아 감독이 잘 또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 그리고 또 이 자파르 잭슨은 이 잭슨과 패밀리의 성을 사실 떼고 보면 그래도 괜찮은 실력 있는 가수이자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
0: 네.
1: 잭슨, 오히려 잭슨이라는 성이 더 그의 존재감을 어린
2: 거죠.
1: 시절부터 약간 제약처럼 좀 가져가게 하지 않았나.
0: 네.
1: 사실 2019년에 실제로 이 Got Me Singing이라는 데뷔 싱글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이때부터 이미 이 마이클 잭슨이 그러니까 삼촌의 어떤 그 후광보다는 삼촌을 더 따라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보면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마이클 잭슨의 근접한 모습을 보인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가장 놀라운 거는 그래도 목소리 재현도였던
0: 네.
1: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의 이 목소리 음성을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춤이나 퍼포먼스 이런 거는 사실 좀 배우로서는 좀 가혹한 게,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명백하게 똑같은 장면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이클 잭슨과 비교해 보면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영화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재현했으면 마이클 잭슨이 마이클 잭슨이었겠습니까?
0: 그렇죠.
2: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또 다른 마이클 잭슨이 탄생했겠죠. 똑같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영화에서 깽단의 폭력 사태를 보고 마이클 잭슨이 그들과 뮤직비디오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요?
1: 네. 저도 뒤늦게 이제 나중에 제작 비하인드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비릿이라는 이 곡을 만들 때도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그 흑인 사회의 어떤 뭐 폐쇄적인 폭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자 만든 그 연출 취지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의 성격에 맞게 뮤직비디오도 꾸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전무후무한 거죠. 실제로 깽단들을 기용을 해서 출연을 시켰고 그 지금도 우리가 이 비릿의 이 뮤직비디오를 너무 잘 볼 수 네. 있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뮤직비디오에 실제로 이제 배우들도 있지만 양 그 진영이 서로의 손목을 묶어서 이제 칼로 막 싸우는 장면 연출 같은 게 있는데 그 깽단의 양 진영의 뒤에 그룹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물론 안무가도 있고 배우도 있겠지만 실제 깽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0: 네.
1: 실제 깽단들을 캐스팅을 해서 만들었던 일화가 지금도 너무 유명합니다.
0: 참 기발한 사람이네요.
1: 네.
0: 그 예전에 탄산음료 광고 찍다 화상을 입었던 사건이 꽤 유명한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또 광고 효과를 엄청나게 봤었죠?
2: 참 이 마이클 잭슨이 경험했던 수많은 불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업적인 네. 영향력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맞아요.
2: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내상 외상을 입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 사실 펩시 광고 자체가 유명했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원래는 다 그 빨간 콜라 그러니까 원래 콜라는 빨간 콜라야.
0: 거기 없는 줄 알았는데
2: 예,
0: 마이클 잭슨 덕분에
2: 사람이 예, 그 마이클 잭슨의 네. 광고 그 캠페인인 그 시절에 이제 파란 콜라가 어떻게 보면 또 그 위로 올라서는 그런 기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들까지 포함해서 영화 보고 나면은 영화가 사실은 너무 많은 부분의 디테일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뭐야? 저 사람은 누구야?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0: 네.
2: 왜 저 사람을 지금 이렇게 음악만 넣기에도 바쁜 영화에 저 사람 왜 등장했는가? 그러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물이기 때문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이거든요.
0: 그렇죠.
2: 영화 보신 다음에 한번 그런 노래와 관련된 그 즈음의 마이클 잭슨의 행적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사건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 사건을 사실 전후로 해서 마이클 잭슨이 이 약물 중독에 빠지게 그렇죠.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주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고통스러워서 네. 아파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약물에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이 사건이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이 광고를 찍은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잭슨5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본인이 혼자만의 독립적인 길을 걷고자 굉장히 좀 이제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시기에 아버지가 억지로 광고를 따와서 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미 다 광고는 찍었고 마지막에 굳이 한 번 더 찍자고 제작진이 요청을 해서 찍었던 그 테이크에서 하필 불이 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마이클 잭슨의 그 어떤 면모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으면 바로 기업과 소송을 해서 네. 어마어마한 또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비용을 전부 그냥 자기 치료했던 병원 아이들한테 다 기부를 했던 그런 일화도 또 있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는 자세하게 묘사가 되진 않지만 이 마이클 잭슨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너무 안타까운 비극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0: 네. 그 주요 인물 중 하나가 마이클 잭슨의 독립을 도왔던 존 블랭카인데 마일스 테일러가 연기를 했는데 뭐 현재도 마이클 잭슨의 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존 인물이라고요?
1: 네. 이 마이클 잭슨의 팬들로서는 정말 애증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영화에서 실제로 묘사가 되는데 마이클 잭슨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이 아티스트로서 변호인단이 굉장히 좀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그때 마이클 잭슨이 직접 이제 아,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이 선택을 한 게 이 존 블랑카라는 변호사고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전부터 마이클 잭슨을 담당하기 이전부터도 다른 유명한 그 가수들 전담하는 변호사였다고 해요. 이미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근데 워낙에 이제 가수들의 권익 보호를 잘하니까 마이클 잭슨이 아, 그러면 나도 당신한테 맡기겠다. 라고 해서 서로 굉장히 좋은 이제 상생 관계가 있었고 마이클 잭슨 초기에 80년대에 실제로 마이클 잭슨의 어떤 권리 보호라든지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 그 마이클 잭슨과 이 존 블랑카의 수십 년 관계 중에는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의 관계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의 어떤 그 자산을 도용을 해가지고 소니 뮤직과 같이 결탁을 해서 마이클 잭슨한테 이득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따로 이 횡령을 한 그런 혐의가 굉장히 짙어져서 마이클 잭슨이 직접 해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0: 그런 애증의 관계가 있었고 하필 마이클 잭슨 사망 일주일 전에 다시 재고용이 돼요. 그러면서 마이클 잭슨이 하필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그와의 마지막 그 관계가 안 좋았던 이 존 블랑카가 하필 재단을
1: 정권을
2: 갖게 된 영화에도 투자를 했다고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관계인데 하필 어쨌든 영화에서는 그와의 어떤 초기 관계가 좀 묘사가 되다 보니까 마일즈 텔러가 연기하는 이 존 블랑카에 대해서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좀 묘사가 됩니다.
2: 네. 엔딩 콘서트 장면에서 그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라는 장악이 나오는데 뭐 너무나 맞는 것들을 이미 찍어놓고 폐기를 또 했기 때문에 속편이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3: 속편은 나올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 네.
3: 왜냐하면 노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남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이제 이 마이클 잭슨과 관련된 논란을 어떻게 맞아요. 말할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이클 잭슨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2: 네.
3: 그 사실 사건이 완전히 종료가 됐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뭔가 아직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닌데라는 느낌을 아직까지 받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일단 뭐 찍어놓은 분량도 있고 이 영화가 성공하기도 했고 그래서 추진을 할 것 같지만
2: 네.
3: 어떻게 나올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 그렇군요.
0: 이게 논란을 피해가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법적 문제 때문에 맞아요. 표현을 못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적 문제를 만약에 해결을 한다고 하면
2: 네.
0: 재단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 명예복권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루긴 할 것 같습니다.
2: 네. 자, 김현수 기자 추천곡 들어볼게요.
0: 저는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스릴러 앨범 시기, 그 시기에 나왔던 수많은 곡들 중에서 휴먼 네이처라는 곡 가져와 봤습니다.
2: 네.

0: 영화 마이클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킹 오브 팝의 완벽한 반쪽짜리 전기 영화. 좋은데 네. 예, 아직 덜 만들었다. 완성도가 반이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저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전설이 어떤 음악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음악이 다거든요.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음악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 음악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얼마나 큰 기쁨이고 발견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0: 네, 자 오늘 안토노쿠아 감독의 마이클, 이다의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4: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3: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행복, 허영만. 지리산에 오르는 자는 안다. 천왕봉에 올라서는 천왕봉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천왕봉을 보려거든 제석봉이나 중봉에서만 또렷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매한가지여서 오늘도 나는 모든 중심에서 한 발 물러서 순해진 귀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행복해하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영만 시인의 행복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 때마다 끝도 없이 달린다고 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지금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뀐다고 하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지거나 화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몸은 마음이 비치는 거울이란 말처럼 내 몸을 관리하는 건 마음을 보살피는 일과 같을 거예요.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하루 시작해볼까요? 박인혜가 작사하고 박근혜가 작곡한 청춘가, 박인혜의 노래입니다.

박인애가 작사하고 박근혜가 작곡한 청춘가, 박인애의 목소리로 오늘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운동이든 산책이든 나를 위해 움직이는 시간은 결국 마음을 돌보는 일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음악처럼 가볍고 또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이 없다면 평소의 낙을 어찌 알겠나. 닭소리 그리고 새벽빛까지 이목에 즐겁지 않음이 없구나. 조선시대 윤선도의 시 병이 낫다 였습니다. 윤선도가 이때 지은 다른 시를 보면 고향도 아니고 먼 타지에서 병이 들어 오한이 나고 열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나가고 싶지만 와들와들 떠는 꼴이 파리처럼 느껴진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다음 시에선 병이 나은 다음 자신의 감회를 담은 건데요. 아프지 않았다면 평소의 즐거움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달 기울어 잠을 깨우고 새벽빛이 밝아오는 일까지 그저 흘려보냈던 일상 속 모두가 즐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수연장지곡 박장원의 대금연주입니다.

0: 박장원의 대금 연주로 수연장지고 감상하셨습니다.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들으셨고요. 이어서 가야금 병창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를 강정열의 가야금 병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1: 예, 춘향아, 오늘 밤은 너와 나와 사랑가로 즐겨보자.

0: 아이,
1: 오늘 밤에 가면은 내일 밤에 또 오죠.
0: 1년이면 몇 밤인고?
1: 365밤이죠.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날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 노는 밤만 있어 주었으면. 사랑 사랑.

사랑 내촌 갑자기 경의 사랑 세월 안 되고 나가지를

가야금병창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강정열의 가야금병창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행이 작곡한 놀이를 위한 관현악 안산시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1위를 가사로 하는 가곡 가운데 여창가구 개면조 편수대여 모라는을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가계 김수장의 작품을 노래한 건데요. 여러 가지 꽃을 사람에 비유합니다. 이런 사설입니다. 모라는 화중 왕이요. 향일화는 충신이로다. 연화는 군자요. 행화는 소인이라. 향일화는 해바라기로 해를 바라보고 피어있는 모습이 왕을 따르는 충신과 같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연꽃인데요. 진흙에서 나지만 깨끗함을 잃지 않는다고 해서 군자에 비유하죠. 또 행화는 살구꽃입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국화는 은일사요, 매화 한사로다. 박꽃은 노인이요, 석죽화는 소년이라. 은일사는 은거하는 선비, 한사는 가난한 선비입니다. 박꽃은 늦은 저녁에 피어나서 노인이라고 했고, 석죽화는 키가 작은 페랭이 꽃입니다.

여창가구 개면줄 편수되어 뭐라는 다음 사설엔 또 이런 꽃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화 시계기요, 홍도, 벽도, 삼색도는 풍류랑인가 하노라. 이화는 백꽃, 홍도, 벽도, 삼색도는 다양한 빛깔을 가진 복숭아꽃입니다. 선비들의 시와 글에 자주 등장하는 꽃들이기도 하죠. 활짝 피어난 이화 도화를 보면서 봄날 풍류를 즐겼던 겁니다. 그럼 여창가곡 개면주 편수되어 모라는을 조일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여창가곡 개면초 편수대엽 모라는 조일하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김관우가 작곡한 조회 시간. 햇살은 그렇게 따스하게 내 옆에 앉아 있었다. 프로젝트 금의 연주입니다.

조회 시간. 햇살은 그렇게 따스하게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김건우가 작곡한 곡 프로젝트 금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운동도 자신에게 맞는 것이 따로 있죠. 달리기가 좋은 사람이 있고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잠깐이라도 나에게 맞는 운동으로 건강한 하루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김백찬이 작곡한 산책, 숙명 해금 솔리스트 컴퍼니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

자기만의 방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주디스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울프는 가정해 봅니다. 만약 윌리엄 셰익스피어에게 그만큼 재능 있는 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오빠 윌리엄이 학교에 가고 극장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 똑같은 천재성을 가진 누이 주디스는 집안일을 거들고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꿈을 좇아 런던으로 도망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무대를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글 한 줄 써보지 못한 채 어느 가을밤 교차로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오늘 밤 이곳에 없는 많은 여성 안에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육체를 얻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프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상상 속의 주디스를 불러내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방을 마련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태어날 주디스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요. 버지니아 울프는 진정으로 위대한 정신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조화를 이룬 양성 구유의 정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한쪽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 같은 마음 말이죠.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여성적인 남성 혹은 남성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남성을 미워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에너지는 결국 창작의 불꽃을 흐리게 만듭니다. 울프가 원했던 것은 성별의 대립이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아주 힘차고도 다정한 격려를 보냅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여행을 하고 산책을 하며 세계의 미래나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으며 몽상에 잠기고 길모퉁이를 배회하며 낚시줄을 강물 깊숙이 들이우기를 바랍니다. 그 낚시줄이 들이우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무한한 창조성의 강물 아닐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홍윤표 씨 정덕기 곡 그리운 고향입니다. 소프라노 안예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홍윤표 씨 정덕기 곡 그리운 고향을 소프라노 아니에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최근 무해력이란 말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해력은 사람에게 부담이나 피로감을 주지 않는 순하고 편안한 매력을 뜻하는데요.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에 잔잔한 일상 브이로그나 자연 풍경 영상이 인기죠. 카페인 부담을 줄인 디카페인 메뉴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무해력 트렌드의 영향입니다. 유통업계에서도 화려한 디자인보다 편안한 색감과 단순한 기능을 강조한 제품들이 꾸준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들은 편안함과 정서적 안정을 앞으로 소비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빠르고 강한 것이 살아남던 시대에서 이제는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하는 힘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강한 자극보다 오래 편안함을 주는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홍서범의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그 북한의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2: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으로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기도 하고 네. 또 본인의 고향이 원산인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본인이 그 강원도 원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실제로 2013년에 북한이 마식령의 스키장을 개장하기도 하고 네. 그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뭐 지속가능 관광에 대한 그 어떤 계획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0: 김정은 시기에 북한은 이 외화의 획득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기 들어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 경제개발구 정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서 뭐 여의치 않아지자 북한이 3대 자체 관광지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특구들은 외자를 활용해서 개발된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뭐 네. 중국의 특구나 뭐 베트남의 특구나 뭐 싱가포르의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북한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자체 관광 개발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 관광지로 그 지정된 세 곳이 바로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 그리고 삼지연 그리고 양덕의 온천 관광지구 조성인데요. 북한은 이렇게 자체적인 자원을 통해서 자체 관광지를 개발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확대 강화되면서 사실상 외자 유치가 불가능해지자 북한이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전략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자체 관광 개발지를 가장 먼저 완공한 것이 양덕, 그다음이 삼지연, 마지막으로 작년에 원산을 완공을 하게 되죠. 2023년 8월 북한이 3년 7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스로 국경을 봉쇄했다가 국경을 공식적으로 해제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2013년 8월에 관광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북한은 관광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국경 개방을 앞두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관광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1: 네.
0: 또 작년에 북한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개장하기 직전 전에 2025년 5월에 원산갈마 해양관광특별구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관광에 관한 특구를 운영하기 전에 법을 먼저 만들어서 제도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관광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라는 것들이 최근 북한의 이 관광과 관련한 법제화 그리고 제도화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름대로의 단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관광하고 관련된 법제들도 좀 체계를 갖춰가는 것 같죠?
0: 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관광과 관련해서 뭐 경제개발구법의 관광과 관련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013년에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은 이 경제개발구의 창설이나 개발 관리를 제도화하는 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구법 안에 뭐 공업개발구나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것들을 규정을 해두고 있고요. 특히나 관광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자연 풍치와 환경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국제관광을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내용들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발전법이 2021년에 채택이 됐는데 이 시군발전법은 시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군의 자연 지리적인 유리성이나 자연 부원을 효과적으로 관광에 이용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를 해제하기 전에 관광에 관한 기본법을 만든 것이 2023년 8월에 제정한 관광법인데요. 이 관광법은 관광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규율하고 관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을 발전시킬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의 그 관광법 안에 국내 관광의 활성화나 국제 관광을 확대해 나가는 내용들을 담아두고 있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2025년 5월에 채택된 원산갈마 해안관광특별구법은 원산갈마 해안관광특별구의 개발이나 관리 운영, 관광사업의 제도나 질서를 수립하는 내용들을 담아두고 있고 이 다목적 관광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 관광지구로 이 원산갈마 해안관광특별구를 발전시킬 것을 이 해당 법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북한의 관광 정책을 비롯한 뭐 분야별 산업 정책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을 남북 간의 협력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이 북한이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 자급자족이나 국산화 정책을 강화를 해왔고요. 금속이나 화학소재, 에너지의 자급화, 설비의 국산화, 그리고 경공업 완제품의 국산화 같은 것들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그 북한의 최근에 그 제조업

0: 기반 그 노력들을 토대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하는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북한의 국산 생산설비나 제품 품질 향상과 관련한 노력들 그리고 우리 남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술 그리고 자재 지원이 상호 보완되는 산업 가치사슬 구축을 한번 고민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ICT나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면서 자동화, 컴퓨터화, 원격 교육, 비대면 시스템과 같은 이런 그 인프라들을 갖추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노력 역시 평화경제특구 협력의 새로운 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측의 자동화나 뭐 이 유연생산 세포나 CNC 공작기계 제어 시스템과 같은 것들은 특구 내에서 스마트 공장이나 디지털 제조체계 구축과 연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격교육이나 가상현실과 같은 ICT 인프라 강화 역시 인적 자원의 개발이나 기술력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을 통한 이 플랫폼 역할을 평화경제특구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평화경제특구 내에서 ICT 기반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개발해 나가는 것들은 북한의 디지털 전환 촉진이나 산업 가치사슬 내에서 이 디지털화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 북한이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외화 획득이나 국가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는 추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특히나 이 원산갈마 해양관광특구 특별구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우리 쪽의 평화경제특구가 이 관광 개발을 중심축으로 북한의 관광지 개발이나 운영 역량 강화 그리고 우리 남측의 관광 마케팅이나 서비스 인프라 기술을 연계하는 통합 관광 가치 사슬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들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기술 협력들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가 일정 정도 좀 완화되는 것들을 좀 전제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렇다면 이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남북 간 협력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0: 북한에서 최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 관련 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국가의 전략으로 삼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전민의 과학기술 인재화나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가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때 북한의 이 R&D 역량 강화와 연계해서 공동연구나 기술개발센터를 구축해서 연구자나 기술자 간의 교류를 추진해본다든지 인재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교류협력 시스템들을 한번 구축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 내에 연구혁신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걸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의 이런 국산화 강화를 기반으로 한 생산설비의 현대화나 ICT 확산, 관광산업 개발이나 과학기술 R&D 강화 정책들은 평화경제특구와 긴밀하게 연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때 이와 같은 북한의 산업 정책 흐름에 맞추어서 생산이나 기술, 서비스나 연구 부문별로 각 부문별 다층적인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한반도 경제협력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도적 기반이나 투자 환경을 정비해서 남북 간의 기술, 자본, 노동의 상호 보완적인 교류를 촉진해 나간다면 이 평화경제특구가 북한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고 남북협력 확산하는 전략적인 거점으로 또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1: 남북 경협을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추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이 평화경제를 활용한 북한과의 농업, 에너지, 산업 가치사슬 연계는 북한의 수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쪽의 기술과 자본과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스마트 농업이나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산업과 같은 부분에서의 협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이 노후화된 북한의 관계시설이나 농기계 설비 현대화를 지원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해서 이 평화경제특구 내에서 농산물 가공시설을 유치하고 이 생산된 제품을 남북이 공동으로 브랜딩하거나 유통망을 구축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부분에서는 평화경제특구를 에너지 자립 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북한의 주요 지역들과 에너지 협력들을 고민해서 에너지를 특구 내 산업단지나 주거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시범 모델을 개발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개성공단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첨단 ICT 부문에서의 산업이나 경공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한번 고민해 보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북측에서 강원도에 대한 관광산업 육성 의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광이나 생태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해서 이 평화 그 경제 특구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로 하나 되기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태우가 부릅니다. 이별 연습.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경제 용어 살펴볼까요?
2: 뭐 이미 많이들 쓰고 계시긴 한데 한번 짚어보려고 LMM.
1: LLM?
2: LMM. 그러니까 이제 LMM 모델 우리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인데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 아. 거대한 랭귀지 언어 모델. 그래서 지금 우리 막 뭐 지금 쓰고 있는 게 다 지금 LMM 모델이에요. 뭐 물어보고 뭐 답 받고 막 이런 게. 그래서 LMM은 이제 그 전 세계에 엄청나게 뭐 그동안 쌓인 걸로 하면 책도 뭐 거의 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다 읽고 학습해 갖고 사람처럼 대화하고 글도 쓸 수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대 언어 모델인데 엄청나게 똑똑해서 뭘 질문해도 잘 대답한다. 그래서 언어의 마술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인공지능하고 좀 다른 인공지능인가요?
2: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그 휴먼 랭귀지 사람처럼 말하고 쓰고 이런 것 중에서 다른 거죠. 이때까지 우리 저 이때까지 쓰던 뭐 머신 러닝이라든지 딥 러닝 이거는 야 계산기라는 생각 있잖아요.
1: 맞아요.
2: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막 어렵고. 이런 건데 얘는 언어의 마술사야. 뭐야 이거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은 똑같아요. 복잡한 계산기 맞아. 둘 다 복잡한 계산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컨대 이제 이전에 AI는 숫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어떻다 어떻다 다 불려줬잖아요. 근데 지금 LMM은 계산을 하는데 뭘 대상으로 계산하냐면 인간의 사고 방식을 계산해요. 근데 우리 사고하고 모든 게 사실 언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언어 철학도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숫자보다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있다. 여기 야 이거다 이걸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 논리 언어의 논리 구조 사고 체계를 데이터화해서 컴퓨터에 학습시킨 거야. 저는 이제 그거 갖다가 컴퓨터라이징 했다고 그러는데.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언어를 숫자로 바꿔서 이걸 엄청나게 계산한 다음에 결과물 내놓을 때 다시 또 언어를, 우리가 알아둔 언어를 또 바꿔갖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나 회사에서 모두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로 묻고 언어로 대답하는 이 LMM이 결국 이제 우리 세상의 전체가 언어로 어떻게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산업으로 전 분야로 퍼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 이 LLM은 확률로 언어와 문맥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2: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날이 제가 20개 한다고 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가는 날이 그러면 가는 날이? 장날? 딱 이러지. 그러니까 LLM은 그동안 배운 그 수조 개 넘는 그 문장을 순식간에 훑어보고서 아 이제는 장날이라는 단어가 올 확률이 99%다.
1: 아 그런 식으로.
2: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네네.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내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막 저게 아니라 확률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이 학습을 해가지고 여기엔 이거 뭐 문장도 있지만 문맥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문맥 살핀 뒤에 이제 이런 확률 높은 거 갖다 만들어내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정보나 데이터가 충분치 않으면은 그럼 어떨까요?
1: 글쎄요.
2: 예,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1: 아, 그런 대답도 해요.
2: 야, 이거
1: 해요.
2: 뭐냐. 문어 갖다 놨는데 연어 뭐 이렇게 하고. 아. 그러니까 이제 정보나 데이터량이 부족하면 학습이 부족해져가지고 그런 수가 있는 거죠.
1: 근데 아까 뭘 질문해도 잘 대답하는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챗GPT랑 비슷한 건가 싶기도 한데요.
2: 예, 챗GPT는 이제 처음 우리 오픈AI가 2022년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4년 가까이 됐잖아요.
1: 그렇네요.
2: 3년 반, 4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처음 나왔기 때문에 LMM 쓰면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지만 사실 이제 좀 다르고요. LMM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LMM은 엔진이다. 그리고 챗GPT는 엔진을 얻은 얹은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차가 이제 엔진 만들어갖고 차에 얹잖아요, 그죠? 네, 뭐 현대차, 기아차인데 엔진이 LMM, 차가 챗GPT.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최근 많이 쓰는 건 이제 뭐 제미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0: 네, 뭐 재미나 있고 뭐 노트북 LM 뭐 또 뭐 있냐 엔트로피 이제 클로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이제 LMM을 갖다가 구글의 재미나이라는 제품에도 얹고 또 엔트로피 클로드라는 제품에 얹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제품 이렇게.
1: 그럼 이 LLM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0: 많이 들어요.
1: 얼마나 많이 드나요?
0: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게 막 한때는 시가총 1위까지 갔잖아요. 세계 그 GPU 파는 회사. 아. 그러니까 오픈AI가 이제 근데 GPT-4 지금 뭐 이제 5까지 갔지만 훈련하는데 학습시킨다는 건 훈련이거든요. 데이터 정보 주고서 훈련식 훈련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1,400억 정도. 오. 근데 훈련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1: 그렇죠.
0: AI로. 그러니까
1: 애초에.
0: 이거 만들려면 또 수천 개 고성능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이거 갖다 집어넣고 냉각 설비 집어넣고 뭐 전기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 또 1, 2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애지간한 그 큰 회사는 아니면 못해. 아주 큰 회사만 할 수 있어요. 그 썼더니 또 썬코스트, 매몰 비용 돼가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그럼 잘 못해요. 그래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 아마존 이런 데만 할 수 있고요. 뭐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는 API를 빌려 쓰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API 같은 거에 이제 빌려 쓸 수 있거든요. 인터페이스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우리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이 있어.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 같은 거 오픈해가지고 오픈 그러니까 소스를 오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 갖고 응용해갖고 제가 쓰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너무 비싸서 그렇게 하고 있죠.
1: 이 LLM이 근데 아까 뭐 문어를 보고 연어라고 한다는 말을 하신 것처럼 틀린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 네. 그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말로는 환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각은 좀 뜻이 좀 이상한데 하여간 이게 잘못된 것 같다 그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이 아닌 거짓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AI가 거짓말을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AI가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이제 그 학습량이 부족하면
1: 네.
0: 정보가 부족하면 잘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1: 답은 해야겠고.
0: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제 데이터 정보를 조금밖에 안 줬어. 네? 이때까지 학습한 게 양이 적어.
1: 네.
0: 그런 상태에서 야, 너 빨리 대답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 대답할 줄 알잖아. 대답해 AI야. 그러니까 결국은 막 강압에 못 이겨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야. 마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했어. 답은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설 쓰는 거죠.
1: 뭐라도 써야지.
0: 소설 쓰고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저는 데이터와 정보를 적게 주고 또 학습이 부족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다 생각합니다.
1: 어떤 분들은 이 할루시네이션을 활용하자 이런 얘기도 한다면서요.
0: 예, 제가 뭐 어디 누구랑 얘기하다가 AI 저자인데 아 정말 이 맞는 말이다.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꼭 나쁜 그러니까 거짓인 것이니까 어떤 거 할 때는 그걸 분간을 분명히 분별은 하긴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 어떻게 해요?
0: 저 우리 어렸을 때 다 만화 봤잖아요. 만화 그때는 다 상상이지 그 당시 볼 때 만화는 다 참은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따르게 표현하면 거짓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만화가 거의 제가 보니까 거의 100% 다 현실이야 지금 다 됐어. 상상력이 다 꿈이 현실이 됐잖아요. 야 그러면 이 헐루시네이션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게 거짓이고 참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논리적으로 또는 상상력 기초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효율성이 좋은 어떤 그 미래 어떤 하나의 제품이라든지 어떤 현상이면 이거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그 다시 AR 활용을 해갖고 갔다가 야 이게 되려면 이거 어떤 조건이면 이게 네. 일어나는 거냐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상품 개발한다든지 뭐 디자인을 갖다 만든다든지 뭐 창업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버리지 말자. 그 대신에 뭐 이거 갖다 분별할 때는 아닌 거는 분명히 분별하고.
1: 확실하게. 네. 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 나눌 때 꼭 여쭤보는 질문. 이 LLM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까요?
0: 이게 뭐 사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될만 그런 우려가 있어요. 항상
1: 네.
0: 그래왔거든요. 이제 뭐 이를테면 지금 LLM 나오니까 뭐 법률 분야에서 지금 뭐 인턴을 안 뽑는다.
1: 아.
0: 그다음에 신입 변호사들이 에? 지금 뭐 주니어 변호사들이 덜덜덜 떨고 있다. 뭐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서 검토 작업하는데 뭐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LLM을 쓰면은 그냥 그 뭐 인턴이나 주니어 변호사가 없어도 계약서 검토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거야.
1: 아, 그 정도로.
0: 아니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이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0: 생산성 높이니까.
1: 네.
0: 뭐 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의사 판독 뭐 10시간 받는데 이제 1시간 하면 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편에서 볼 때는 야, 그럼 의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야, 내가 10시간 쓰던 걸 1시간에다 끝내는 거 아니야?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동 생산이 높아지는 건 틀림없는데 그럼 노동 생산이 높아지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일자리는 지금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새로운 일자리 또는 지금 일자리를 갖다 쓰면서 더 많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자리 없앤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전향적 긍정적으로 일자리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전환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내 노동시장이 높아지니까 이걸 활용을 해갖고 내가 5시간 동안 상품 하나밖에 뭐 연구 못 해갖고 고객 만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5시간이면 5개 상품 갖다 연구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시장의 확장성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 아직 그 포화가 안 됐고 시장이 커질 수 있으면 오히려 고용 창출도 될 수가 있어요.
1: 아,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과 시장을 연결하고 융합시장을 만들 수 있으면 이건 더 고용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책자들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하시면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친해져야 돼. 자꾸 여기랑. 그래갖고 노동성 높이는 것 같다 하면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거부감만 가질 게 아니다.
0: 네, 네.
1: 마지막으로 그러면 LLM 좀 잘 활용하는 팁 같은 거 좀 주세요.
0: 저도 많이 고민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질문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얘가 답을 하면 그걸 또 판단한 다음에 계속 좀 집요하게 질문을 해갖고 그림을 잘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질문을 잘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답을 준 거에도 재차 질문을 해갖고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한 그런 답을 갖다 만들어나가는 게 우리 자아내 영역이라 그러면 사고 판단력. 또 하나는 AI를 활용해갖고 운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저 홀루시네이션 이용해서 뭐 상상 뭐 이렇게 있는데
1: 네.
0: AI는 좀 직렬적이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이거 갖다 활용을 하면 운에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뭐 시나 그림을 주고서 야 너 네가 느낀 거 한번 얘기해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재료를 주고서 너 이걸로 시를 짓고 노래를 짓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AI와 운의 관점에서 서로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운의를 훈련하기도 하고 자극할 수도 있고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AI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결국 가만히 보면 우리 뇌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와서 우리의 기억력 갖다 뺏어갔고
1: 네.
0: 이 LMM이 나와서 우리 사고치 갖다 컴퓨터라이징 한 거는 우리의 좌뇌를 뺏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활용을 하면 양쪽 뇌를 다 활용을 해서 AI를 활용해서도 생산 높이면 우리가 다 얘네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미래도 아니지. 이제 조만간 우리 사람들이 얘가 적절 활용해갖고 컨트롤하면서 우리 생산성을 높이고 인간이 사실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금융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핫지와 TJ의 별총총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네. 세계 최초의 컬러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를 만든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는데
2: 예.
1: 이 작품을 계기로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예. 됩니다. 어떤 예. 변화인가요?
2: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단편의 시대에서 장편의 시대로.
1: 아.
2: 그리고 엔터테인 비즈니스에서 그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였는데 이제는 메인 장르로 완전히 발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그 평론가들이 얘기하면 단 10여 년 만에 이렇게 주류로 비주류였던 장르가 주류가 되는 예는 많지 않았대요.
1: 그렇게 단숨에
2: 이게 이제 월트 디즈니라는 천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박에 우리가 이제 퀀텀 점프한다 그러잖아요.
1: 네.
2: 우리가 어떤 한 능력이나 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짧은 계단식이 아니라 계단인데 어떤 계단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계단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뛰어난 혁신가나 천재적인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선 시대적인 토대가 만들어져야죠. 그 시대적인 토대와 그 뛰어난 혁신가나 천재가 만나면서 엄청난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는데 애니메이션 산업은 이제 소위 말해서 월트 디즈니나 천재에 의해서 엄청난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 10년 만에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제 주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이제 안착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월트 디즈니는 30대의 나이에 그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조그만 방 두 칸틀에서 시작한 삼류 영화 제작사에서 애니메이션의 거장이 됐고 그래서 이제 보통 성공하면 네. 대학교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1: 아.
2: 대학교들이 서로 불러가지고 명예 박사학위 주려고 난리 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30대 나이에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뭐 USC.
1: 여기저기서.
2: 다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된 거죠. 명예 박사학위를. 그 월트지는 대학을 안 간 사람이에요.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1: 네. 그래도 학위를 여러 곳에서 받은 사람이 됐네요.
2: 이런 분들 몇 분 계시죠? 뭐 대학 안 나오셔도 그냥 명예 박사학위 받으신. 우리나라도 뭐 현대그룹 창업하신 정정 명예회장님도 거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었잖아요.
1: 그렇군요.
2: 명예 박사학위 많으시잖아요.
1: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그야말로 이 디즈니식 스토리텔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2: 네, 디즈니 영화를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 개. 뭐 백설공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일단 주인공은 굉장히 맑고
1: 맞아요.
2: 때도 안 먹고 순수한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나쁜 일이 생겨. 아니 나쁜 놈을 만나거나 그러면서 그 역경에 처해. 그런데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 결코. 나는 노력할 거야. 이러다 보면 주변에 또 도와주는 사람이 약간 나와.
1: 맞아요.
2: 그러면서 또 거기에 가끔 나의 이성 파트너가 나와. 약간 로맨스가 또 개입이 돼. 그렇게 하면서 결국 역경을 물리치고 사랑도 얻고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이게 디즈니의 전형적인 스토리고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디즈니 세계관 자체가 잘못된 환상을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0: 전 잘 모르지만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모든 이야기는 이런 식의 인과응보의 교훈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춘향전도 그렇고 우리가 뭐 콩쥐팥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1: 맞아요.
0: 우리나라도 거의 로맨스가 없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류가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어떤 학자가 한 얘기 책에서 읽은 건데 이런 인류가 이런 인과응보지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낸 것이 그런 사람들이를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도하는 게 인간의 지식을 계속 그 세습해오는 하나의 주된 방법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1: 네.
0: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과응보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것 자체를 디즈니식으로 완전히 정착시켰고 지금은 딱 봐도 알잖아요. 그리고 저 스토리가 빤히 알면서도 우린 너무 좋거든요.
1: 아, 흐뭇해요.
0: 예, 네. 공감이 너무 많이 되고.
1: 그러니까 디즈니 영화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예. 되잖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말은 언제나 적당한 교훈이 양념으로 쫙쫙 뿌려져 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구조인 거고 관객의 입장에서는 국적과 연령 성별을 초월해서 누구나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좀처럼 이루기 힘든 꿈 대리만족이죠.
1: 아.
0: 인과응보와 대리만족을 잘 버무려져 있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디즈니의 그 세계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교훈도 얻으면서 대리만족도 얻고 근데 재미난 게 영화나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이런 것이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것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뭐 디즈니 세계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마블 유니버스라든가 좀 마블 유니버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거의 다 보는데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사실은 뭐 굉장히 뭐 엔터테인먼트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몰입이나 이익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스토리를 뭐 플롯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천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맞아요. 또 잠깐 현실을 잊을 수도 있고 그런 멋진 세계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즐거운 경험인 것 같아요.
0: 너무 현실만 보면 우울했지 않아요?
1: 맞아요. 또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하면 장난꾸러기 캐릭터도 빠질 수가 없는데 예. 이게 그 디즈니만의 이런 어떤 일종의 장치인가요?
0: 예, 저도 뭐 이건 직접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자료들을 읽고 말씀드리는 거죠. 책이나
1: 네.
0: 뭐 디즈니 관련 뭐 이렇게 분석한 글이나 이런 거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두 가지가 있죠. 장난꾸러기 조연. 조연급이 중요하고.
1: 중요합니다.
0: 두 번째, 디즈니는 정말 음악이죠.
1: 아,
0: 음악.
1: 네. 너무 좋아요.
0: 우리 뭐 인어공주라든가 그다음 뭐죠? 그 눈 많이 왔던 거.
1: 그 엘사.
0: 네, 엘사 뭐 네.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월트 디즈니는 이 조연과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뭐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음악도 단순하게 그냥 뭐 너무 좋은 음악이 아니라 디즈니식 음악은 또 차이가 있어요. 따라 부르기가 중요해요.
1: 아, 핵심입니다.
0: 네, 이번에 캐데온도 막 따라 부르기 유행이잖아요.
1: 맞아요.
0: 소위 말해서 디즈니 음악은 따라하는 음악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천재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특히 이제 캐릭터의 심정을 표현하잖아요. 나의 어려움이나
1: 아,
0: 외로움이나 아니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걸 나타내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 음악을 통해서 굉장히 감정적인 몰입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디즈니의 세계관 중에 하나인 거죠.
1: 진짜 어떤 딱 틀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예. 듣다 보니까.
0: 근데 그게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1: 아, 너무 좋아요. 기꺼이.
0: 예.
1: 장편 애니메이션의 등장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예. 제작 방식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어떤 걸까요?
0: 그러니까 뭐 7, 8분짜리 단편 영화도 70 내지 80분짜리 거의 10배 길이의 장편 영화 제작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맞게끔 디즈니 회사도 완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바꿔야 되는 과정 자체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작 시스템이 커졌으니까 작품도 많아야 되잖아요. 뭘 했겠어요. 예. 자, 판권을 엄청 살아다녀요.
1: 아.
0: 그래서 이제 디즈니가 살아다니진 않아요.
1: 그럼 역시나.
0: 다 굳은 일은 다 돈 빌리거나 뭐 이렇게 계약하거나 형이 하라는 로이 디즈니가 하라고 네. 되는데 그때 산 게 다 유명한 것들이죠. 워니 더프, 미니 더프,
1: 아.
0: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다음에 피터팬 이런 것들을 오늘날 이제 디즈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때 다 사들이게 되고 스튜디오도 새로 쳐야죠. 크게. 왜냐하면 장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대형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고 또 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월트 디즈니가 새로운 출발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름도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에서 월트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기업이죠. 프로덕션은 그냥 제작사지만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입니다.
1: 확실히 한 단계 올라선 느낌이 예. 드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경제로 통일로 김민우가 부르는 휴식 같은 친구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KBS 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는 지휘자 정명훈 씨가 내년부터는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이죠.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됐는데요. 동양인 최초라고 하니까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그분이 예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60대가 돼서야 지휘에 대해 조금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만큼이라도 하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지금도 바보인데 옛날에는 더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젊어지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네, 보통 사람은 나이 60이 되면 직장에서 은퇴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빠르고 아까운 일인가요? 일이든 인생이든 어색함과 서투름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노년기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가장 빛나는 전성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인 수녀의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장미를 생각하며. 우울한 날은 장미 한 송이 보고 싶네. 장미 앞에서 소리내어 울면 나의 눈물에도 향기가 묻어날까. 감당 못할 사랑의 기쁨으로 내내

0: 네, 눈을 돌리는 곳마다 온통 싱그러운 초록빛입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여름으로 건너가는 요즘, 가만히 앉아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벌써 5월도 마지막 주네요.
1: 네, 그렇네요.
0: 아, 5월 한 달간 연휴도 많아서 여행이나 뭐 나들이 갔다 오신 분도 많았을 텐데, 송명아 씨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저는 마음만 나들이 갔다 오고요.
0: 마음만 보내고 몸은 집에 있고, 네. 혹은 일터에 있고.
1: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어서 돌아다니는 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뭐 인터뷰하고 뭐 그러려고 돌아다녔어요.
0: 그 야구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야구장에 요새 관중도 참 많으시던데 직관은 못 해보셨겠네요.
1: 바빠서 못 간 것도 있지만 예, 예. 티켓을 구할 수가 없어요.
0: 아, 그러면은 고향인 대전에 예. 그 연구팀인 한화 이글스가 새 구장을 개장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거기 한 번도 못 가보신 거예요, 아직?
1: 지나가면서만 봤어요.
0: 얼마나 들어가고 싶을까요?
1: 집에서 멀지 않거든요.
0: 예.
1: 그래서 함성 소리가 막 저쪽에서 들려요.
0: 정말 그 정도 갖고.

0: 거예요?
1: 예.
0: 아.
1: 그런데도 못 가고 있죠.
0: 아니 정말 몸이 근질근질 하시겠네.
1: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TV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선곡을 하셨습니까?
1: 예, 프로야구의 열기가 날씨처럼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0: 예.
1: 오늘 야구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응원가들 좀 들어볼까요?
0: 아, 응원가 팀마다 다 몇 곡씩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유명한 곡들.
1: 네.
0: 신나는 음악들로 채워질 것 같은데 어떤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1: 우선 한 팀의 응원가가 아니라 모든 야구팀에 해당하는 응원가인데요. 먼저 들을 곡은 들고양이들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아리랑목동.
0: 아리랑목동.
1: 예, 준비했어요.
0: 예.
1: 강사랑 작사 박준석 작곡의 노래로 1955년에 박담마 선생이 처음 발표를 했고요. 김치캣이 1963년에 다시 녹음하면서 히트했습니다.
0: 네.
1: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들고양이들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0: 예. 오늘날 경기장에서 들리는 거는 들고양이들 버전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오리지널 그대로인가요?
1: 오리지널 아니고 그냥 부르는 거로.
0: 예.
1: 우리가 부르는 버전이죠. 누구의 원곡, 어떤 가수의 버전이야라고.
0: 아, 원곡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
1: 원곡에서부터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예. 오면서.
0: 아, 맞아요.
1: 네.
0: 리메이크 되면서.
1: 네.
0: 워낙 또 그 많은 가수들이 불렀잖아요.
1: 네, 들고양이들 외에도 은방울자매, 이미자, 라후나, 하춘화, 백설이 1970년대 유명 가수들이 앞다퉈 취입한 대표곡이기도 하고요. 우리한테는 어떤 가수의 노래보다 오히려 응원가로 함께 부르는 노래로 유명하잖아요.
0: 예.
1: 80년대 들어서면서 프로야구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야구장에서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됐는데 물론 요즘은 다른 노래에게 좀 자리를 뺏긴 감이 없지는 않아요.
0: 예.
1: 하지만 야야야야야야 하는 그 구호를 들으면은
0: 네.
1: 바로 운동 경기가 연상될 만큼 대표적인 응원가입니다.
0: 뭐 어떤 팀의 소유가 아니고
1: 네.
0: 또 야구만의 전유물도 아니죠.
1: 그렇습니다.
0: 네. 운동 경기가 있는 경기장에서는 잘 들을 수 있는. 네.
1: 그리고 경기장뿐만 아니라 운동회에서도 많이 불렀었던 예, 그런 응원가로 알고 있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야야 하는 게 약간 예. 야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팀을. 혹은 뭐 우리 팀을 불러 모으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죠.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면은 꽃바구니 옆에 끼고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예. 재밌잖아요. 예. 자, 이어서 들어볼 곡은 뭡니까?
1: 다음 노래는 윤수일 씨의 아파트예요.
0: 아, 예.
1: 윤수일 씨의 1982년 히트곡이죠.
0: 1982년이면 공교롭게도 또 프로야구 원년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개막한 원년. 예. 아, 그때 나왔군요. 그럼 그때부터 응원가로 쓰였을까요? 한참 지나서 쓰죠.
1: 전혀 그렇지 않죠. 응원가로 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작년에 블랙핑크 로제가
1: 네.
0: APT라는 노래로
1: 네.
0: 브루노 마스와 함께 아주 크게 히트시켰던 곡이 있는데 물론 그 곡은 다르지만
1: 네.
0: 그래서 그 윤수일 씨의 아파트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주목도 받고 매시업이라고 하죠.
0: 예, 예, 예.
1: 붙여가지고도 많이 그 SNS 같은 데 많이 올라오고.
0: 아, 두 곡을 붙여서.
1: 네. 그리고 인디밴드들 공연 가도
0: 네.
1: 그 두 개 붙여가지고
0: 아.
1: 어떤 좀 관객의 흥을 끌어올리는.
0: 아파트가 별빛이 흐르는 기도랍니까?
1: 그렇죠. 사실 이 노래가 발표될 때는 서울 강남의 개발 그리고 아파트가 새로운 도시의 주거 공간으로 각광받던 시기였어요.
0: 예.
1: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이 노래는 가요톱10 5주 연속 1위를 달성하며 다시금 락커로 변신한 윤수일 씨 대표적인 노래로 자리 잡게 됩니다.
0: 아, 생각해보니까 82년도만 해도 그때 뭐 목동이나 초반에 그 아파트 형성 지역들은 들어설 텐데 개발될 텐데
1: 그렇죠.
0: 그때만 해도 사람들 관심이 아,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하는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1: 맞아요.
0: 내 마당 놔두고 내 정원 놔두고 어떻게 저런 데 사나.
1: 그런 얘기 닭장 같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0: 어찌 보면 약간 홍보성 노래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1: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사실 떠나가버린 연인의 아파트를 홀로 수성거린다는 슬픈 내용의 가사고 또 단초라서 더 또
0: 단초였나요?
1: 예,
0: 아.
1: 슬픈 좀 느낌을 주지만
0: 네.
1: 모든 구간이 응원가로 사용하고 있고요. 가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이렇게 나오잖아요.
0: 추임새.
1: 그러니까 로제의 노래하고 붙일 때도 아파트 아파트 하면 으쌰라 으쌰하고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시업을 많이 합니다.
0: 네, 그 추임새가 워낙 익숙해서 이제는 뭐 경기장이 아니어도 그 노래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락 페스티벌에서 누가 이 노래 부르기만 하면은 어김없이 이 추임새가 나오는 그런 진풍경을 또 목격할 수가 있어요.
0: 외국인들이 보면 신기해할 것 같아요.
1: 원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0: 그러니까
1: 있고요.
0: 말이죠. 자, 소개해 주신 노래 두 곡 신나게 한번 들어보시죠. 들고양이들의 아리랑 목동, 윤수일의 아파트.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야구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응원가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뭐 야구장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대표곡들이었죠. 들고양이들의 아리랑 목동 그리고 윤수일의 아파트였습니다. 아니 노래 원곡에는 야야야야야 이것도 없고
1: 네.
0: 으싸라 으싸 이것도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누가 처음 그걸 생각해서 집어넣었을까 궁금해지네요.
1: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응원가를 부르면서 중간에 이렇게 추임새 좀 빈 부분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0: 예.
1: 반주도 없이 그때는 박수치면서 노래를 불렀을 텐데 요거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박자가 딱딱 들어맞게 집어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왠지 그 팀들의 응원단 뭐 어떤 응원단에서 네. 단장님이 개발하지 않았을까 그 아이디어를
1: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0: 예,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성 야구 팬들은 이제 야구장이 아니라 집에서 야구를 볼 때도 그 옷을 갖춰 입고 보더라고요.
1: 응원하는
0: 팀의 저지라고 하나요?
1: 네.
0: 예, 운동 야구복하고 또 각종 응원 도구들 보니까 뭐 수건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띠도 있고 다양하던데.
1: 네.
0: 갖고 계십니까?
1: 저는 저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0: 예.
1: 예전에 이글스에서 뛰었던 외국 선수인데
0: 예.
1: 호잉이라는 선수 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후회를 많이 했죠.
0: 왜요?
1: 제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외국인 선수는
0: 금방 가버리잖아요.
1: 예, 금방 가잖아요.
0: 그렇네요. 예. 오래 뛸 수 있는
1: 그러니까 그날
0: 중심 선수를
1: TV를 보다가 호잉이 9회 말 투아웃에 홈런을 쳐가지고 동점을 만든 다음에
0: 예.
1: 그 다음에 역전을 해서 이기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0: 그게 아주 감동적이어서 샀군요.
1: 그날 바로 나가서
0: 예.
1: 호잉으로 파주세요. 해가지고
0: 그날 많이 팔렸겠네요.
1: 그래서 팠는데
0: 네.
1: 지금은 좀 이름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번호는 남아도 괜찮으니까.
1: 번호는 남아도 괜찮고.
0: 그렇죠. 예. 예. 뭐 정말 열성 팬들은 여러 장 다양한 선수들의 옷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
1: 야구 경기 보면은
0: 네.
1: 빨래같이 널어놓고 있잖아요.
0: 아 그때마다 선수 나올 때마다 바꿔 입습니까?
1: 그냥 널어놔요.
0: 오.
1: 내가 만약에 어떤 선수를 응원한다. 그러니까
0: 예.
1: 제가 만약에 뭐 이글스 같으면 김태균 선수를 응원한다. 그러면은 김태균의 저지를 색깔별로 해가지고 쭉
0: 이야,
1: 자기 앞에 이렇게
0: 하나의 또 인증처럼
1: 예 빨래처럼 널어놓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싸지도 않던데 가격이.
1: 그렇습니다.
0: 자 이번에 들을 노래 두 곡도 야구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곡들이네요.
1: 네. 먼저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 준비했습니다.
0: 네.
1: 81년에 발표된 조용필 씨 7집 앨범에 담긴 곡이고요. 기본적으로 곡 자체가 신나기도 하고 야구장에 자주 가지 않는 초보 팬에게도 익숙한 노래이기 때문에 응원단석에서 그냥 이게 흘러나오기면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곡이기도 하죠.
0: 네.
1: 모든 구단에서 즐겨 쓰는 응원가입니다.
0: 네, 특히 5회 끝나고 클리닉 타임이나 투수 교체 시간에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은 뭐 관중석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역시 가사가 끝날 때마다 응원 막대를 흔들면서 함성을 지르는 또 추임새를 넣기도 하죠.
0: 예. 그리고 이어지는 곡이 좀 의외인데요.
1: 네.
0: 패티김 씨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야구장에서 불린다는 게 정말 생각이 외웠어요.
1: 그렇죠. 패티김 씨와 기록인 씨 커플이 이혼 후에 발표한 마지막 공동 작업에 담긴 앨범 거기에 함께 담긴 곡인데요.
0: 네.
1: 74년 동경국제가요제에 사랑은 영원이라는 노래로 출품해서 3위에 입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노래가 기록인 작곡 패티김 노래였었거든요.
0: 네.
1: 그를 기념하는 앨범에 담겼고요.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응원곡으로 사용되면서 그대 대신에 구단 이름을 넣어서 부릅니다.
0: 아, LG 없이는 못 살아.
1: 기아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식으로.
0: 예. 예. 아, 그렇군요. 연인에게 하는 고백인데 야구장에서는 이제 구단을 향한 혹은 또 어떤 선수를 향한 고백으로 또 바꿀 수도 있겠군요.
1: 그렇죠.
0: 예, 원래 노래 취지와는 달라도 또 새로운 상황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래가 말이죠.
1: 그래서 또 야구장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가시는 분들은
0: 네.
1: 아니 이 노래가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자, 그 노래들 들어보죠.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0: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패티김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조용필의 노래였죠. 여행을 떠나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은 야구장의 함성과 떼창을 불러일으키는 응원가들을 모아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야구장에 가는 재미 중에 먹는 재미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런데 요즘은 그 야구장 먹거리가 참 다양해져서 곱창이나 삼겹살 구워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1: 그게 부러워요. 그걸 구워 먹을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어요, 야구장에.
0: 따로.
1: 예. 아. 야구를 보면서 구워 먹게 되어 있는 구역이 있어가지고.
0: 그게 주로 외야 쪽입니까?
1: 외야 쪽입니다. 아. 예. 그래서 굉장히 부럽죠. 옆에 보면은 우리는 떡볶이 갖다 놓고 먹고 있는데 저 뒤에서 예, 예. 삼겹살 굽고 있으면은
0: 원래 외야석이 조금 인기가 떨어져서 좀 저렴한 편 아닙니까?
1: 외야석이 좀 저렴한 편이고 네. 그 외야석은 응원단별로 1루 쪽 자리가 네네. 이제 뭐 홈팀이고 3루 쪽 자리가 그 원정팀이고 원정팀. 예. 이런 거에 관계없이 외야에는 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좀 화합이 이루어지는 자리 같아요.
0: 화합 또는 싸움?
1: 그렇죠.
0: 다툼?
1: 하지만 예. 이 좀 먹거리를 갖다 놓고 예. 서로 다른 저지는 있고 있지만 즐기는 모습들이 TV 카메라에 많이 또 잡히기도 하잖아요.
0: 그런 문화를 또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 한국 네. 와가지고 야구 구경 오는데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진짜.
1: 요즘 또 스케치북 응원 문화가 발달을 했잖아요.
0: 예, 예, 예.
1: 스케치북에 뭐 즉석에서 뭐 써가지고 뭐 네모 안에 공을 넣어 뭐 이런 거 아~ 써서 들고 있으면은 TV 카메라가 비춰주고
0: 맞아요. 예. 요즘 전광판에 비춰주고
1: 항상 모든 경기를 TV에서 중계를 해주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예전에는 지상파에서만 중계를 해줬잖아요.
0: 지금은 이제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들이 많으니까.
1: 예, 지상파에서 이제 일주일에 선정을 해서 몇 게임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0: 아, TV 나가는 TV 중계 있다 하면은
1: 예.
0: 아.
1: 저는 그걸 몰랐어요. 홈런 치고 딱 들어오면은 네. 더그아웃에 그 주변에 이렇게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모습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경기하는 중간에.
0: 예.
1: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공을 쳤는지 그런 거 물어보려고 모이는 거냐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0: 예.
1: 아 그게 아니라 그 모여 있으면 TV에 잘 잡힌다고.
0: 뭔가 얘기하는 척 하면 잡아준다고.
1: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하여튼 선수들 더그아웃에서 이렇게 잡담 나누고 웃고 하는 모습도 자주 비춰주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팬들은 또 그게 재밌거리입니다. 자, 다음 곡들은 뭡니까?
1: 다음 곡은 김수철 씨의 젊은 그대예요.
0: 아, 신나죠.
1: 네.
0: 뭐 이 노래 전주만 나와도 박자에 맞춰서 박수를 치게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아. 젊은 그대 1984년에 나온 김수철 씨의 솔로 2집에 담긴 곡이고요. 김수철 씨가 만든 노래 가운데는 몇 안 되는 전문 작사가의 가사로 되어 있는 곡이에요.
0: 아, 다른 곡들은 김수철 씨가 다 썼습니까?
1: 그렇습니다. 혼자 이제 작사 작곡, 뭐 연주, 노래 거의 혼자 하는 그런 음악인이었었는데
0: 예.
1: 이 노래를 작사한 거는 양인자 선생이 작사를 했어요.
0: 아, 그랬군요.
1: 같은 앨범에 담긴

0: 나도야 간다와 함께 영화 고래사냥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 아, 제목부터 뭐 응원가로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죠.
0: 그렇습니다. 한화 이글스, 삼성 라이온즈 등의 구단에서 사용되고요. 축구 국가대표 응원가이기도 합니다.
1: 네. 이제 월드컵 때에도 이 노래가 들릴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관중석에서.
0: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야죠.
1: 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 노래는 우리 팀만 쓰고 싶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팀이 공유하는 경우 있으니까.
0: 네.
1: 뭐 원작자에게, 창작자에게 독점 사용료를 내고 쓰는 사례도 있을까요? 우리 팀만 쓰겠다.
0: 지금은 뭐 우리 팀만 쓰겠다라고 해서뿐만이 아니라 곡 사용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1: 아, 모든 팀들이 예. 쓰려면은.
0: 아, 그리고 이 응원가의 경우에는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경우 있잖아요.
1: 그렇죠.
0: 특히 예. 이런 경우에는 더 가사를 바꾸는 거에 대한 권리까지 네네.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1: 원 가사를 침해하는 거니까 네. 그것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예. 어쩌면 돈을 더 치러야 되고.
0: 그렇습니다. 뭐 돈을 더 내더라도 허락을 안 해주면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1: 그렇죠.
0: 예전부터 네. 불리는 응원가들이 지금 못 듣는 응원가들도 꽤 있는데 그런 이유로 못 듣는 응원가들도 있어요.
1: 아, 그랬군요.
0: 네. 예.
1: 자, 그러면 이어지는 곡. 소개해 주시죠.
0: 예, 신영원 씨의 터 준비했습니다.
1: 터.
0: 예, 87년에 신영원 씨가 발표한 두 번째 앨범에 담긴 곡이고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한돌 씨가 모든 곡을 작사 작곡했어요.
1: 남편 친구.
0: 네. 네. 이 곡은 원래 우리 국토에 대한 사랑과 통일의 염원을 담은 노래였었죠.
1: 네.
0: 한돌 씨가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 완성한 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돌 씨가 원래 신영원 씨가 부르기 전에 1980년에 독집에 먼저 담아서 발표를 했었는데
1: 네.
0: 한돌 씨 음반 자체가 묻혔어요.
1: 한돌 씨 노래도 괜찮았는데 너무 기견 없지만.
0: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7년 뒤에 이제 신영원 씨가 불러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1: 예. 그러면서 오히려 또 한돌 씨의 노래를 찾아 듣게 됐죠.
0: 그렇죠.
1: 예. 이 곡이 한화 이글스 팬인 송명아 씨에게는 더 각별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이글스 경기 있는 날이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1: 네.
0: 물론 가사는 다르게 불립니다.
1: 네. 오늘 좀 한화 이글스 쪽으로는 편향되게 좀 골라오신 것 같습니다.
0: 선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워낙 익숙하니까.
0: 네. 예,
1: 들어보시죠. 김수철의 젊은 그대 그리고 신영원의 터.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김수철의 젊은 그대 그리고 신영원의 터였습니다. 옛노래 이야기 오늘 야구장 응원가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송명아 씨가 야구 선수라면은 그 요즘 그 선수들 등장할 때 등장곡 나오잖아요.
1: 네.
0: 어떤 곡을 쓰시겠어요? 본인이 야구 선수다, 타자다.
1: 개인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헤비메탈 곡으로 쓰고 싶긴 한데
0: 역시. 네.
1: 뭐 WWF 보는 것 같이.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삼태기 메들리를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0: 좋은 의미니까.
1: 예. 예. 아마 선수면은 그 정도 하면.
0: 그 별명이 딱 붙었겠네요. 행운의 4번 타자.
1: 그렇죠. 예.
0: 행운의 강타자.
1: 행운을 드리는 타자.
0: 아, 그러니까. 예. 재밌는 상상을 또 하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또 지역과 구단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응원가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1: 먼저 들을 노래는 문성재 씨의 부산 갈매기예요. 네. 82년에 문성재 씨가 발표해서 가요 톱텐 3위까지 올랐던 곡이고요.
0: 네.
1: 부산이라는 지명을 따오고 지역을 상징한 새인 갈매기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노래죠.
0: 롯데자이언츠의 뭐 대표곡이죠.
1: 그렇습니다.
0: 다음 곡은 영일만 친구네요.
1: 네, 영일만 친구 준비했고요.
0: 예.
1: 최백호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79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이 노래가 사실
0: 어느 팀이죠?
1: 삼성라이온즈의 응원가로 사용되고
0: 있어요. 영일만이 경북 지역 포항이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런데 포항에서 경기가 열릴 때 특히 많이 불리는 노래예요.
0: 아, 그렇겠네요.
1: 예, 네. 이 삼성라이온즈도 대구에서 경기가 있을 때도 있고 네네. 포항에서 경기가 열릴 때도 있으니까요. 포항 쪽에 이제 최백호 씨가 아예 권리를 다 넘겼다고 해요. 이 노래에 대한.
0: 아, 그래요?
1: 응원가로 사용이 되니까 그냥 마음껏 써라 이런 식으로 권리를 넘겼다고 합니다.
0: 후하시네요, 진짜. 예. 역시.
1: 그래서 이제 라이온즈의 응원가로도 쓰이고
0: 네.
1: 또 포항 경기에
0: 축구팀, 경기?
1: 축구팀 경기에서도 예. 이 노래가 응원가로 쓰이는 그런 예. 곡이기도 합니다.
0: 포항은 아무래도 축구가 더 강하죠.
1: 그렇죠.
0: 예. 자, 두 곡 들어보시죠.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0: 네,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였습니다. 옛 노래 이야기, 오늘 야구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응원가 마지막 곡인데요. 어떤 네. 곡입니까?
1: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 준비했습니다.
0: 예.
1: 기아 타이거스의 응원가고요.
0: 그렇죠.
1: 사실 기아 타이거스의 응원가, 예전에 해체 타이거스였어요. 당시에는 목포의 눈물이 응원가로 많이 불렸었어요.
0: 조금 분위기가 처지지 않나요?
1: 그런 느낌도 있는데 예. 함께 또 같이 부르면은 그런 분위기는 또 달라지니까.
0: 경기장에서 불려지면 다르죠 또.
1: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남행열차가 더 많이 불리게 됐고 올해에는 광주에서 경기가 열릴 때 목포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0: 아. 예.
1: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응원가 중에 이제 목포의 눈물도 있고 예. 남행열차도 있고 그래요.
0: 여러 곡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겠죠.
1: 그렇습니다. 예. 예. 선수를 대표하는 그런 응원가들도 있고 구단을 대표하는 응원가들도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야구가.
0: 맞습니다.
1: 예.
0: 노래 부르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팬들도.
1: 네.
0: 예. 자, 오늘 송명화 씨와 함께 또 재미있는 시간 꾸며봤는데요. 김수희의 남행열차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씨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50-50 권예진 지음, 성우 은정 읽음 챕터 2 50도 괜찮아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 틀리지 않았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서 있나. 50이 되면 누구나 하게 되는 성찰이다. 나는 특히 남들과 너무 다른 삶의 형태를 꾸리고 있어서 내가 50임을 실감하지 못할 때도 많다. 50에 갖춰야 할 덕목이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50이란 나이 앞에서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실수로 고랑으로 내동댕이 쳐진 기분일 수 있다. 나처럼 아직도 혼자이거나 집 한 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 나는 뭘 했나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삶도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모양과 색깔, 피는 시기가 다를 뿐 우리는 모두 꽃이니까. 꽃이 봄에만 피는 건 아니다. 해바라기, 봉선화, 나팔꽃처럼 한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코스모스, 국화, 구절초처럼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만물이 잠드는 겨울에 피는 동백, 수선화, 군자란도 있다. 60년에 한 번 꽃이 핀다는 대나무도 있고 잎사귀 겨드랑이에서 푸른 잎사귀와 같은 색으로 피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지나치기 쉬운 느티나무 꽃도 있다. 꽃이 피지 않는다고 무화과라 불리지만 열매가 꽃을 품은 열매 자체가 꽃인 식물도 있다. 세상에 같은 꽃이 하나도 없고 모든 나무가 나름의 가치를 지니듯 남들과 다른 내 인생 역시 충분히 가치 있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멋지다. 만만치 않은 인생 50년을 잘 견디며 살아왔으니까. 곤충 알처럼 생긴 우담바라 꽃에는 소원을 빌기도 한다네.

우울해도 괜찮아.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감은 누구나 겪는다. 사람마다 우울감의 증상은 다르다. S언니는 우울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안개처럼 피어오른다고 한다. 그래서 온몸이 음습해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영혼이 바닥에 딱 달라붙어 꼼짝달싹 할 수 없다고 한다. K는 머리 위에서 검은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고 한다. 앞이 깜깜해지면서 절망과 좌절만 무성해진다고 한다. 나에게는 우울이 등 뒤에서 폭풍처럼 덮쳐온다. 폭풍 전야는 짧다. 그 증후를 감지할 시간도 없다. 한바탕 회오리가 지나고 나면 정을 박아 심장 일부분을 도려낸 느낌이다. 거울에 가슴팍을 비춰보기도 한다. 정말 나도 모르게 멍든 게 아닌지, 실제로 구멍이 난 게 아닌지. 우울감은 삶에 대한 모든 욕망과 열정을 걷어간다. 그 어떤 것도 의미 없고 그 어떤 일에도 무관심하게 된다. 삶은 거기서 잠시 멈춘다. 그러나 슬픔과 치욕, 나약한 마음, 외로움, 불안 등등 나를 망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후엔 어쩔 수 없이 우울함과 마주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세상과 얼마나 뜨겁고 치열하게 싸우고 견뎌왔는지 보여주는 삶의 상흔. 어쩌면 그게 우울감인지도 모른다. 우울해도 별일 없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 견디고 있고 잘 견뎌온 것이다. 그 모든 것과 더는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 삶은 현재 진행형. 지금의 나에게 잘해왔다, 잘하고 있다, 잘했다 라는 말을 건네며 스스로 다독여봐도 좋겠다. 뜨거운 것은 식는다. 식어야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

0: KBS 오디오.
1: 야.
2: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2030 시절 자주 했던 이 말이 50이 가까워 오면서 이렇게 바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0: 돈을 갚겠다 하고 갚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친구의 애인을 가로채거나 결혼한 이가 딴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2030 때는 벌개진 얼굴로 거친 콧김을 내뿜으면서 분노하지만 살다 보면 돈을 빌리고 야반도주하는 사람,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 부적절한 일을 벌이는 사람 역시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나아가 그보다 더 미쳐 날뛸 만큼 분노할 일도 생기는 게 인생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는 규제는 의미가 없어진다. 진정한 이해는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해의 폭도 넓어지기 마련이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나이는 역시 50부터다. 그나저나 내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진심 따윈 필요 없어.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망함을 느낄 때다. 예전에는 상대방 탓을 했지만 사실은 내 문제다. 어릴 적부터 내 마음 한켠에는 늘 스산함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외로움으로, 때론 우울함으로, 때론 영문을 알 수 없는 뒤숭숭함으로 불거져 나왔다. 그것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나는 관계에 집착했던 것 같다. 서둘러 혼자 마음 줘놓고 상대방도 나랑 같은 마음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 그게 아니라는 수많은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눈 맞고 귀 맞고 상대방도 진심일 거라고 스스로 우기기도 했다. 어쩌면 내가 틀어막고 싶었던 건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스산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상대방의 진심에 대해 이야기하던 참이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더불어 삶의 고비고비에서 잘 드러난다. 내 슬픔 앞에서 위로 한마디 못한다면 대부분 자기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라고 변명하지만 나를 위로할 마음이 없는 게 맞다.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면 돈이든 시간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마련이며 말없이 옆을 지키기라도 한다. 내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마련이고 입으로는 진심을 말하지만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진심인가? 진심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지만 말로만 하는 진심 따윈 가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진심 따윈 필요 없어. 차라리 내 앞에 고기 방근을 던져.
1: 어?
2: KBS 오디오북.
1: KBS
2: 오디오북!
0: 남동생이 20대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다. 동생 친구들은 사흘 밤낮을 보초 서듯 번갈아가면서 장례식장을 지켰다. 반면에 당시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들은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고 부조도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대전이 발병 날 만큼 먼 거리도 아닌데 100번 양보해서 미처 못 올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후에도 위로의 전화 한 통 없었다. 수많은 청춘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낸 게 후회스러웠다. 몇 년 전, 아빠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8월의 끝자락이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드립다 퍼붓는 비를 뚫고 홀연히 나타난 이가 있었다. CBS 라디오에서 함께 일하던 가수 이한철이었다. 그날 그는 지방 공연이 있었음에도 그 늦은 밤에 장례식장을 찾아와 텅 빈 빈소에서 한참이나 머물다 갔다. 별말 없이 그저 우두커니 앉아있던 그 모습에서 나는 충분히 위로받았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직접 가서 위로해야 하는 관계가 있고 그냥 부조만 해도 되는 관계가 있다. 그 차이를 모르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온도가 있다. 더 뜨거운 쪽은 상대방이 차갑게 느껴지고 덜 뜨거운 쪽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온도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짝사랑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퍼주기만 한다. 관계가 꼭 기브앤테이크는 아니지만 그걸 느끼는 순간 남는 건 상처다. 사람은 7년 주기로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고 한다. 그러나 7년이 아니라 17년, 아니 더 오래된 관계도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 정리라는 게 꼭 의절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리뉴얼도 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시간을 가져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상대방이 변했나 내가 변했나 고민할 필요는 없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니까. 관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두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두부가 들어간 음식은 웬만하면 다 좋아한다. 반대로 두부를 싫어하면 두부가 들어간 음식은 대부분 별로라고 느낀다.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대부분 내 취향이나 호감의 문제라는 얘기다. 사람도 그렇다. 호감을 갖고 보는 사람의 행동은 대부분 괜찮아 보이고 못해도 실수로 받아들이지만 비호감인 사람의 행동은 잘해야 본전, 못하면 역시나 라고 치부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이해한다. 내가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똥을 싸도 예쁘게 볼 것이라고 누군가는 그랬다. 반면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싫어한다. 좋은 일을 해도 미심쩍게 본다. 그냥 싫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책도 세상 사람 전부를 이해시킬 수 없고 세계 최고의 요리사도 세상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그 비율이 50대 50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인간관계에 매달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내 생각은 접고 할 말을 삼키고 당연한 내 권리마저 포기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는 걸로. 미슐랭 스타 맛집 사장님도 리뷰가 제일 무섭다.

여러분은 지금 권여진 작가의 에세이 50-50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는 나나 잘하자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결코 짧지 않은 52후의 삶, 라디오, 웹 예능 작가인 권예진에게는 50년을 살아온 사람의 인생 무게와 앞으로의 밥벌이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지만 꽤 유쾌한 눈으로 52후를 바라봅니다. 이 책의 저자 권예진 작가는 1996년 손수 김승현의 여성시대를 시작으로 이종환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윤상의 음악살롱, 김성주의 굿모닝 FM, 이종환의 마이웨이, 손숙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그대 창가의 이한철입니다 등의 라디오 원고를 집필했고 저서로는 장사의 맛이 있습니다. 웹 예능 유튜브 김국진 TV 거침없는 골프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일을 하면서 만났던 김국진, 한대수, 손숙, 이종환 등 인생 선배들에게서 배운 좋은 인간의 조건이 담겨 있는데요.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하지 않은 삶을 위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중인 한 사람의 일상을 토파보는 에세이 50-50. 지금까지 성우 은정이었습니다.

0: 병원 중 3학년 최한섭.
1: 얘도 실종자 아니야? 란주가 봤던 남자애일지도.
2: 그런 것 같은데?
3: 소초모들이 굴 속으로 몇 발 더 들어가자 모두의 눈앞에 이전보다 더 시커먼 어둠이 펼쳐졌다. 현우는 아까부터 계속 바지에 손을 닿고 있는 연희를 보고는 그 옆으로 바싹 다가섰다. 두 사람의 어깨가 닿자 연희가 현우를 쳐다봤다. 자신을 보며 괜찮다는 듯 씩 웃어 보이는 연희를 보니 현우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초모들은 휴대폰 플래시에 의지해 굴 안으로 발을 디뎠다. 길이 막히자 모두 안쪽을 향해 플래시를 비췄다. 막혀있는 굴은 크고 둥글었다. 누군가 둥지를 튼 것 같았다. 곳곳에 공사 쓰레기와 정체 모를 것들이 진흙과 함께 쌓여 있었다. 그곳에서 풍겨오는 썩은 냄새에 소초모들은 마스크를 꺼내 썼다.
1: 저게 뭐야?
3: 고요함을 깨고 효석이 말했다. 굴의 안쪽 부분에 무엇인가가 플래시 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효석이 하얗게 빛나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현우는 내가 발견했었더라면 하고 생각했다. 장서연에 대해 조사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소초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있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 효석이 발견한 것의 정체를 밝힐까 고민하던 찰나 효석이 먼저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하지만 효석의 패기는 곧 사라졌다. 자신이 발견한 것의 정체를 보자마자 효석은 뒷걸음질을 쳤다.
2: 왜?
4: 뭔데?
3: 다른 소초모들이 함께 효석에게 다가갔다. 하얗게 빛나는 그것은 말라붙어 백골화된 사람의 몸이었다. 시신이 플래시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것을 본 란주와 유라, 연희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었다. 헛구역질을 몇 번 하던 현우는 결국 벽 쪽으로 달려가 속을 개원했다.

0: 너무 안 됐다.
1: 그라투스 짓이지?
0: 그런 것 같다. 교복으로 봐서는 경원 중에 같은데.
2: 자세한 건 범초본에서 밝혀내지 않을까?
3: 란조는 옆에 놓여있는 속빈 포대자루를 가지고 와서 시신 위에 덮어줬다. 속을 몇 번 개어낸 현우는 란조를 보며 구석에 털썩 쪼그려 앉았다. 그때였다.
2: 현우! 거기서 나와!
3: 빤히 현우를 보고 있던 효석이 다급히 외쳤다. 현우는 깜짝 놀라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인지 모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찰나 갑자기 연희가 현우 옆 쓰레기 더미를 향해 화살을 겨눴다. 쓰레기 더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에 현우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소초 모두를 향해 도망오는 와중에도 현우는 옆에 있는 턱시도 고양이를 챙겼다. 연희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란주는 방패로 몸을 가린 채 쓰레기 더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쓰레기 더미에서 기묘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것을 들은 유라와 연유의 얼굴에 의아함이 떠올랐다. 유라의 손짓에 연희가 화를 내려놓고 란주가 강목으로 쓰레기 더미를 찔러보던 순간이었다. 불쑥 더미에서 하얀 손이 튀어나왔다. 손을 보고 놀란 효석이 소리를 질렀고 덩달아 놀란 란주와 연희의 현우가 같이 비명을 질렀다. 소초모들의 목소리가 동굴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현우는 자기들의 소리가 굴 밖까지 퍼져 혹시라도 라투스가 듣지는 않을까 걱정됐다.
4: 거기 누구? 저 좀 살려주세요.
3: 힘이 없어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여자의 목소리. 소초모들은 소리를 듣자마자 쓰레기 더미를 헤집었다. 찢어진 천막, 천조각, 교복 상의, 낙엽과 더러운 진흙 따위를 모두 치우고 나자 그 아래 깔려있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온 얼굴에 흙을 묻힌 볼이 해쓱하게 들어가 산송장 같은 여자아이였다.
4: 세상에, 혹시 장소인? 맞아요.
3: 교복 차림의 서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으로 뒤덮인 채 썩은 내를 풍기고 있었다. 란주는 등에 짊어진 작은 백팩에서 생수를 꺼내 뚜껑을 열고 서윤의 입에 갖다 댔다. 서윤은 삼킬 힘도 없는지 대부분을 흘리면서 겨우 목을 축였다. 정신이 돌아오는 듯 서윤은 눈을 찌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계속 눈을 깜빡이며 미간을 찌푸리는 모양새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듯했다.
4: 아직 눈이 잘...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범초본인가요? 저 안전한 거죠?
3: 숨을 헐떡이는 장서윤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란조는 뭐라고 말해야 하냐고 묻는 듯 고개를 돌려 유라를 쳐다봤다.
1: 우리가 안전히 여기서 데리고 나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3: 그 말에 서윤은 란조의 어깨에 쓰러지듯 기대서 흐느꼈다.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것이 얼른 동굴에서 데리고 나가야 할 모양새였다. 현우가 턱시도 고양이를 내려놓으며 서윤을 어서 데리고 나가자고 운을 때려던 찰나였다.
4: 근데 이거 무슨 소리? 무슨 소리죠? 소리 들리지 않아요? 네?
3: 란주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연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다.
4: 그것들이 우는 소리가 나요!
3: 곁에 있는 란주의 팔을 붙들며 서윤이 다급하게 외쳤다. 소초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굴의 입구로 향했다.

0: 현우 각자의 전투.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풍기는 무엇이 다가오고 있었다. 겁을 먹은 듯한 현우의 뒷걸음질에 턱시도 고양이와 고등어, 태비, 다른 고양이들이 등털을 잔뜩 세운 채 현우의 앞쪽을 반원 형태로 둘러쌌다. 고양이들의 하악 소리에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위의 화살을 팽팽하게 매기며 연희가 굴 입구를 조준하자 란주와 유라가 연희 양옆으로 나와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던 효석은 슬그머니 연희의 뒤편에 자리를 잡았다.
1: 자, 이걸로 최대한 놈들이 있는 곳에 비춰주세요.
2: 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0: 현우가 플래시를 켠 휴대폰 두 개를 서윤의 양손에 쥐어주며 말하자 서윤이 대꾸했다. 그 말에 당황한 듯 머뭇거리던 현우는 플래시가 굴 전체를 비추게끔 서윤의 손 자세를 잡아줬다. 플래시가 비추는 굴의 입구에 커다란 쥐 괴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람만한 덩치, 굵고 긴 발톱, 날카로운 이빨, 송곳처럼 빳빳하게 선 털, 거슬리는 쇳소리. 휴대폰 플래시 빛을 받은 라투스들의 눈이 붉게 반짝이는 순간이었다.
3: 란주야! 뒤쪽에 서 있는 두 마리!
2: 뭐?
0: 효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맨 앞에 서 있던 라투스가 소리를 지르며 연희에게 달려들었다. 그 짧은 순간 연희는 화살을 날려 놈의 목에 명중시켰다. 라투스는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쿵 소리를 내며 땅 위에 쓰러졌다. 현우는 입을 헤벌린 채 화살이 날아간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2: 라투스한테서 화살 빼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0: 적 하나를 처치하고 자신이 생겼는지 큰 소리로 연희가 말했지만 아무도 그에 대꾸할 수 없었다. 첫 번째 라투스가 쓰러지자마자 뒤에 라투스 네 마리가 굴 속으로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성인 남성 크기의 중형 라투스들은 잔뜩 약이 올라 끽끽거리며 발톱을 한껏 세운 뒷발로 땅을 차댔다. 라투스들의 시선이 란주와 유라에게 가 있다는 것과 연희가 빛이 닿지 않는 동굴 안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안 현우는 눈을 꽉 감은 채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죽은 라투스를 향해 뛰었다. 현우가 움직임과 동시에 두 마리의 라투스가 효석의 말대로 란주에게 달려들었다. 굴 속은 순식간에 괴성과 고함으로 가득 찼다.
3: 란주야, 저기, 그러니까 오른쪽? 아니 왼쪽인가?
0: 효석이 라투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말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소형 라투스 한 마리가 란주의 머리 위를 덮쳤다. 순발력이 좋은 란주는 순간

0: 방패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지만 라투스의 무게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유라가 용감하게 강목을 휘둘렀다. 유라가 강목을 휘두르는 동시에 연희의 화살이 방패를 쥐어뜯던 라투스의 몸통에 명중했다. 유라의 팔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셈이었다.
1: 야! 위험하잖아! 란주 선배가 위험했잖아요!
0: 버럭 소리 지르는 유라에게 연희가 맞받아쳤다. 현우는 두 사람이 제발 여기서 싸우지 않길 기도하며 죽은 라투스의 목을 두 발로 세게 밟아 밀치고 겨우 화살을 뽑아냈다. 방패를 밀치면서 일어난 란주도 화살을 맞고 나뒹구는 소형 라투스에게 모투성이 강목을 연이어 휘둘렀다. 괴성과 함께 라투스는 벽 한쪽으로 밀려났다. 방패가 오히려 공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싶었는지 란주는 방패를 던졌다. 현우는 란주가 던진 방패를 주워들고 연유에게 다가가 화살을 건넸다. 연유에게 도움이 되어 기쁜 순간도 잠시. 누군가 팔을 붙들어 화들짝 놀란 현우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옆을 봤다. 효석이 자신의 팔을 꼭 붙들고 있었다. 효석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생각보다 효석은 악력이 좋았다.
2: 아 진짜 왜 이래요 선배?
3: 현우야 저거 우리한테 온다. 어떡해.
0: 바들바들 떨리는 효석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이빨을 모두 드러낸 채 두 사람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중형 라투스 한 마리가 보였다. 더러운 것이 잔뜩 낀 이빨과 붉은 잇몸, 앞발의 길고 굽은 발톱이 플래시 불빛을 받아 빛났다. 현우는 한 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강목을 휘저 라투스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효석과 뒷걸음질을 쳤다. 연유가 조준할 수 있게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지만 겁에 질린 두 사람은 움직임을 멈출 수가 없었다. 계속 뒷걸음질을 치던 현우는 단단하고 굵은 줄 같은 것을 밟았다. 몸의 무게중심이 휙 뒤로 넘어가며 현우는 자신과 함께 효석도 자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끄러지던 찰나의 순간 현우는 엉덩방아를 찢기 싫어 옆에 있는 것을 확 잡아당겼다. 현우와 효석의 비명에 뒤이어 쿵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이 자빠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마주보고 있던 라투스가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현우는 방패를 잡아당겨 머리와 상체를 가렸다. 곧이어 육중한 무게가 몸 위로 떨어졌다. 현우와 효석은 신음하며 기침을 해댔다. 몸을 옆으로 피했기 망정이지 직격으로 맞았다면 갈비뼈가 몇 개는 나갔을 터였다. 양팔은 이미 부러진 것 같았다. 라투스는 방패를 씹고 뜯고 때리며 거덜내기 시작했다. 현우는 방패를 버리고 강목을 쥔 채 자신이 자빠지기 전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봤다. 라투스의 긴 갈기털이었다. 놈은 란주를 덮치려고 했지만 현우가 꼬리를 밟자 균형을 잃었고 현우가 갈기털까지 잡아당기자 완전히 중심을 잃어 자빠진 듯했다. 란주는 버둥거리는 중형 라투스를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모르는 듯 놈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누워서 버둥거리던 라투스의 가슴팍에 연유의 화살이 바람처럼 날아와 꽂혔다.
1: 선배!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저래도 쳐서 얼른 마무리해요! 근처에 또 한 마리 있다고요!
0: 란주는 연유의 말에 정신을 차렸는지 휘청이는 라투스의 목을 후려쳤다. 유라도 합세해서 라투스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과 머리를 집중 가격했다. 멍청이 란주를 바라보던 현우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들 위로 뛰어올랐던 라투스가 방패를 아작내는 소리였다. 어깨를 펴고 두 발로 당당히 선 놈은 현우와 키가 맞먹어 보였다. 라투스의 붉은 눈이 효석의 눈과 마주쳤다.
3: 저놈 이리로 온다!
0: 소리를 지르며 효석은 현우의 뒤에 숨어버렸고 당황한 현우는 양손으로 쥔 강목을 어설프게 휘둘러댔다. 현우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라투스는 단번에 강목을 낚아챘다. 라투스가 두 앞발로 강목을 쥐고 흔들어대자 현우와 현우 등에 매달린 효석이 파리를 쫓는 손처럼 양쪽으로 힘없이 흔들렸다.

0: 아까 밟힌 충격으로 현우의 팔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강목을 곧 빼앗길 것 같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고등어 태비와 턱시도를 비롯한 고양이들의 날쌘 공격에 라투스가 비명을 질렀다. 현우에게서 강목을 빼앗으려는 라투스의 얼굴 위로 몸을 날린 고등어 태비는 라투스의 눈을 핥히고 귀를 물어뜯어 피투성이로 만들어 놨다. 태비를 필두로 턱시도와 다른 고양이들도 라투스의 얼굴과 어깨에 달라붙었다. 라투스가 허우적거리는 사이 왼편에 있던 연희가 화살을 매겼다.
1: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7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해서 동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해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해서 남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해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원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에.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남동풍, 풍속 초속 2m, 기압 1700헥토파스칼, 기온 19.9도. 평양, 바람 없고 1600헥토파스칼, 20.8도. 백령도, 남동풍 1.5m, 1300헥토파스칼, 19.7도. 해주, 동풍 4m, 1400헥토파스칼, 22.8도. 서울, 북동풍 2m, 1500헥토파스칼, 22.3도. 인천, 동풍 3m, 1400헥토파스칼, 22.7도. 서산, 북동풍 2.5m, 1300헥토파스칼, 22.9도. 군산, 북동풍 2.5m, 1400헥토파스칼, 22.2도. 목포, 남동풍 1.5m, 1200헥토파스칼, 21.5도. 여수, 동풍 6m, 1300헥토파스칼, 19.9도. 제주, 0.5m, 1000헥토파스칼, 22.2도. 서귀포, 북동풍 2m, 1100헥토파스칼, 22.4도. 통영, 북동풍 2.5m, 1300헥토파스칼, 19.9도. 부산, 동풍 3.5m, 1500헥토파스칼, 20도. 포항, 북동풍 3.5m, 1700헥토파스칼, 19.1도. 울릉도, 북동풍 3m, 1800헥토파스칼, 19.9도. 울진, 북서풍 1m, 1800헥토파스칼, 17.2도. 동해, 북서풍 0.5m, 1900헥토파스칼, 17.4도. 강릉, 북서풍 1m, 1800헥토파스칼, 18.5도. 속초, 북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16.6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서풍 6.5m, 1500헥토파스칼, 28.3도. 나하, 남풍 7.5m, 1700헥토파스칼, 26.8도. 미나미다이투섬, 남풍 3.5m, 1900헥토파스칼, 25.7도. 나세, 남서풍 2m, 1600헥토파스칼, 26.5도. 가고시마, 북동풍 3m, 1400헥토파스칼, 23.5도. 후쿠오카, 북동풍 1.5m, 1400헥토파스칼, 22.7도. 이즈하라, 남동풍 3.5m, 1400헥토파스칼, 20.9도. 사이고, 북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19.7도. 마세, 동풍 3.5m, 1700헥토파스칼, 23.7도. 시미즈, 동풍 5m, 1900헥토파스칼, 23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5m, 1100헥토파스칼, 20.8도. 오사카, 북동풍 2.5m, 1100헥토파스칼, 22.2도. 와즈마 남서풍 4.5m, 1010헥토파스칼 19.6도. 아오무리 북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14.6도. 삿포로 남동풍 1.5m, 1011헥토파스칼 15.6도. 와카나이 남서풍 9.5m, 1009헥토파스칼 13도. 네무로 남풍 6m, 1014헥토파스칼 11도. 센다이 남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18.1도. 도쿄 북동풍 2m, 1013헥토파스칼 20.7도. 하치조오마 북동풍 2m, 1011헥토파스칼 19.8도. 하바로프스크 서풍 4m, 1900헥토파스칼 7.8도. 대치해 북서풍 3m, 1010헥토파스칼 10.4도. 블라디보스토크 북풍 5m, 1010헥토파스칼 15.5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

기상청 이영호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습도는 79%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5분입니다. KBS 기상동보 이형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오늘도 코레일 열차 운행이 일부 중단됩니다. 코레일은 열차의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서 오늘 서울역과 행신역을 오가는 KTX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호남선 KTX는 서울역 용산역까지 각각 운행하고 모든 고속열차의 정차역에 임시 정차함에 따라 지연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의선은 문산역에서 수색역 구간만 운행합니다. 코레일 측은 복구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 전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운행 정보를 꼭 확인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합니다.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26일 이란과의 협상이 결정적이고 긴박한 시점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이례적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내각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내각 회의는 이란 문제가 논의에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마수두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26일 이란은 중동 지역의 분쟁과 긴장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제시키한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의 알사니 군주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폐제시키한 대통령은 전쟁과 현재의 지역적 긴장을 종식시키기 위한 품위 있는 틀을 향해 나아갈 이란의 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폐제시키한 대통령은 이제는 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영화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고 김세론 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투트랙 유세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충남 논산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시작으로 김영빈 충남 공주 부여청양 국회의원 후보와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에는 인천으로 이동해서 박찬대 인천시장과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 유세를 돕고 전통시장에 들러 민심을 청취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경기 하남과 강원 지역 격정지를 잇따라 찾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송 위원장은 먼저 경기 하남 신장시장을 찾아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와 이용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합니다. 오후엔 강원 고성과 양양 속초를 잇따라 찾아 김진태 도지사 후보와 김호열 양양군수 후보,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와 함께 유세합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참석 외에는 별도로 유세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진행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오늘 오전 10시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최대 150mm, 전남과 경남 30에서 80, 남해안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출생 직후부터 소아기에 심장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인 거죠. 아기들의 성장 발달을 생각하면 수술은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심장 기형을 비롯한 심장 이상의 상태를 수술로 회복하는 소아 심장 수술은 특히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발생률이 높은 위암의 위험, 병기에 따른 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송소희의 나더드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아 심장 수술은 선천성 심장 기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빠를수록 성장과 발달 과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생아 수술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출생 후 빠른 시간 안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삼성서울병원 심장외과 박일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인 아기들은요, 초음파상으로 네. 볼 때 뭐 심장의 잡음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다른가요?
1: 네, 아기들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진단하는 경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가장 흔한 거는 산전 초음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산전 초음파를 많이 시행들을 하고 있고 복잡 심기형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90% 이상까지도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전 진단이 이루어진 신생아는 출생하고 나서 상급병원의 NICU나 주사기 관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산전 초음파에서 진단이 안 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잡음이나 아니면은 아기들은 증상이 보통은 이제 체중이 잘 늘지를 않는다든지 수유할 때 아기가 좀 힘들어하는 증상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청색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잡음이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 또 추가적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뭐 수유 중일 때 힘들어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뭐 숨이 차기도 하고 흉통도 있고 아기들은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못 하잖아요.
1: 네.
0: 그럼 출생 전으로 이어지는 이런 검사뿐 아니라 치료를 결정하는 판단도 참 중요하겠네요.
1: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기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증상을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관찰할 수 있는 제한적인 징후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수유할 때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유를 자꾸 끊어서 아기가 먹거나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젖물리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수유하다가 아기가 빨리 지쳐가지고 잠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체중이 잘 늘지 않는 것들 이런 간접적인 증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호흡수가 1분에 60회를 넘는다든지 이제 숨쉬는 게 힘들어하는 것들이 늦간함몰이라고 아기가 이제 코를 좀 벌렁거리면서 숨을 쉰다든지 아니면 갈비뼈 아래쪽이 움푹 패이는 굉장히 힘들게 숨을 쉬는 모습들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증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치료 시점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치료 시점은 단순히 이제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수술이 가능한지

0: 에 대한 부분보다도 네. 심장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 해야지 다른 심장이나 폐기능이나 뇌기능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선천성 심장병으로 이렇게 수술이 필요할 때 태어난 지 하루만 해도 수술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0: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호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일부 질환군에서는 신생아 조기 수술이 표준 치료로 확립이 돼 있고요. 아. 특히 일부 이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 즉시 수술을 하는 것이 아기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보통 이제 예를 들면은 흔한 심장 질환 중에 대혈관 전이라는 진단명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태어나서 2, 3주 내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좌심 형성 부전증이라는 진단에 대해서도 보통 이제 저희가 생후 한 2주 내로 그리고 총 폐정맥 연결 이상이라는 또 진단명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진단하고 즉시 수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후 하루나 혹은 생후 이틀이나 3일째에 응급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런 경우에 너무 아기가 어리고 너무 작아서 수술이 좀 가능한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신생아 심장 수술의 현대적인 성적은 과거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 질환에서는 수술 관련 사망률이 거의 0.1% 정도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술에서도 최근에서는 이제 고위험 수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술 사망률이 10% 내외까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이런 체중 자체가 수술의 시기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질문도 받지 않으세요? 첫째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았을 때 혹시 둘째 아이도 그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0: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질문은 결국은 이제 어떤 유전적인 거나 선천적인 그 이상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같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든 일반 인구에서 선천성 심장병이 진단되는 경우는 약 1%보다 조금 적은 약 1,000명 정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집단에서는 한 0.8% 정도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첫째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이 진단이 된 경우에 둘째는 그러면은 재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인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0.8에서 1%보다는 약간 높은 한 3%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째와 둘째가 모두 심장병인 경우도 굉장히 드물지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셋째가 조금 더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천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도 있을 테고요. 거기에 심장 기형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의 두려움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사실 보호자분들 중에서 저희한테 오실 때는 미리 이제 많이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굉장히 놀라고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기형이라는 단어는 좀 그 뉘앙스 자체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을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변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심장 구조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일부 뭐 예를 들면 100명 중에서 한 20, 30%는 혈관이 조금 다르게 생겼고 이런 구조적인 변이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아기들은 조금 더 그런 구조적인 변이가 영향이 있는 구조적인 변이가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은 최근 한 3, 40년 사이에 의학 역사상에서 가장 극적으로 진보한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존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적절한 시점에 수술만 잘 받으면 정상향에 가까운 구조로 저희가 복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그런 정상적인 성인의 생활을

0: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1: 네. 다행인데요. 근데 아기의 선천성 심장병의 수술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건가요? 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건가요?
0: 이거는 이제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보통 한 번에 완전 교정 수술을 하고 거의 이제 추후에 재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교정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1: 네.
0: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제일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 심실중격결손이라든지 아니면 심방중격결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수술을 하면 그리고 동맥관 개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1: 네.
0: 한 번 수술을 하면 평생 동안 거의 재수술 없이 잘 지낼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단계별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또 가끔씩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기능적 단심실이라고 이제 심장이 보통 양쪽 심실을 동시에 쓰게 돼 있는데 그러기가 어렵고 단심실만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1: 네.
0: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두 단계에서 세 단계 정도 단계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판막이라든지
1: 네.
0: 또 인공도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이제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심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적절한 시점에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선천성 심장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이제 심실벽에 문제가 있는 심실중격결손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질환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잘 회복해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한가요?
0: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또 아기들 때 보통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보호자들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그 심실 중격 결손은 사실 이제 전체 선천성 심장병에서 거의 3분의 1까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진단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수술을 하면 완전교정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제 아기가 커나가면서는 보통 한 5년에서 10년 간격으로 굉장히 이제 천천히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하기는 하고요. 그런 경우 말고도 조금 더 흔하게 정기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추적 관찰 기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평생 동안 좀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참 너무 아기라서 이제 부모가 수술에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할 때 생후 하루 이틀 된 아기도 수술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2, 3주 이내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기가 출생 한두 달이라도 지난 후에 수술하는 것보다 그만큼 결과가 좋기 때문일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기에 저희가 수술하는 질환들은
1: 네.
0: 공통적으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일 흔하게 말씀드린 심실중격결손 같은 경우도
1: 네.
0: 이제 구멍이 큰 경우에는 원래는 혈류가 폐동맥과 대동맥을 균형 잡히게 나가야 되는데 구멍을 통해서 폐동맥 혈류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성인에서는 좀 찾기가 드문 경우인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것 때문에도 좀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능하면 일찍 수술을 해서 아기의 혈력학적인 양상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보통 아기가 너무 작지 않은가라고 걱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현재로서는 극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 해서 다른 심장 기능이나 폐혈관이나 아니면 뇌기능 같은 걸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또 수술 시간도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길어지기도 하잖아요.
0: 네.
1: 이럴 때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들은 어느 쪽이든 놀랄 것 같은데요. 수술 결과에 대해서도 교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시나요?
0: 네. 사실 그런 경우가 저희도 참 어떻게 보면 보호자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부분이긴 한데
1: 네.
0: 저희가 이제 수술 시간은 제가 항상 수술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수술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단계에서 정밀하게 수술을 해서 가장 합병증이 적고 완벽하게 수술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수술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수술이 길어진다고 해서 수술 중에 나와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좀 예상보다 길어져서 걱정하시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우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해부학적으로 수술 전에 예측보다 조금 더 심장 구조가 복잡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기가 수술하고 나서 지혈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지혈 목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때 체외순환이라고 심장을 도와주는 심폐기를 가동을 하고 혈력학적인 안정을 이제 저희가 도모를 하게 되는데 이런 혈력학적인 안정을 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아기를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한 것이고 수술이 길다고 해서 결과가 나쁜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이 끝나면 이제 수술이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소견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1: 아기 수술 후에 회복까지 걱정이 많을 텐데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건 뭔가요?
0: 보통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질문들은 흔한 질문들은 이제 수술의 입원 기간이나 이제 수술하고 나서 흉터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재수술에 대한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입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단순 심장 질환 이제 심장의 심방 중격결손이라든지 심실 중격결손 중에서도 증상이 없는 단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 정도 일반 병실에서 한 4, 5일 정도 그래서 총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고 좀 증상이 있는 심실 중격결손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한 4, 5일 정도

0: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고난이도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 여부에 따라서 한 달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미리 설명을 드리는 상태이긴 합니다.
1: 네. 사실 초음파 모니터로 볼 때는 아기 심장을 확대해서 보니까 아주 크지만 실제로 보면 너무 작잖아요. 그럼 성인과 비교할 때 수술 후 회복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릴까요?
0: 보통 저희가 심장 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대동맥이나 폐동맥 같은 크기가 보통 한 5mm에서 1cm 사이니까

0: 회복 능력이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심장 근육의 재생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흉터 회복이나 뼈 치유라든지 그리고 혈관들이 성장하는 그런 잠재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술이 적절하게 돼 있으면 또 회복을 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그런데 또 아기들은 상태가 자주 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겠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회복력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기들은 성인에 비해서 저희가 예비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심장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보충할 수 있는 전신 기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신생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가도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또 부모님들이 흉터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가슴을 열어서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술 후에 회복이 되면 흉터 치료도 바로 이어지나요?
0: 보통 이제 가슴 부위가 흉터가 좀 잘 생기는 부위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슴 부위가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거나 운동하거나 또 피부가 좀 옷이나 바닥에 닿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가슴에 흉터가 남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흉터 관리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수술하고 상처 치유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흉터 관리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게 보통은 수술하고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흉터가 완전히 안정화가 되는 게 보통 한 1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1년이 지나면은 흉터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수술하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흉터 관리를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흉터는 1차적으로는 실리콘 시트를 부착을 하면서 비후성 반응을 좀 줄이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도 필요하면 레이저 치료나 주사 치료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선천성 심장병이 심장의 구조나 또 심한 정도에 따라서 증상도 다를 텐데요. 요즘은 산전 진찰에서 이상을 발견해서 출생할 때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수술 계획도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산전 진단이 잘 되면서 사실 소아심장 수술이 성적이 더 좋아진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산전에 선천성 심장병이 진단이 되면은 이제 전문센터로 계획적인 분만을 위해서 이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분만 직후에 심장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약물들이 이제 폐동맥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치료도 가능하고 또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전에 심장병이 잘 진단이 되면은 수술도 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생존율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뭐 교수님께서는 많은 수술을 하고 계신데요. 신생아부터 이런 선천성 심장병인 소아기 아이들의 수술을 그동안 어느 정도 집도를 하셨을까요?
0: 저도 이제 제가 수술한 개수를 다 세보지는 않는데 보통은 1년에 약 100명 정도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좀 중증 심기형이나 아니면 인공심장이나 이식 같은 것도 포함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한 명 한 명 모두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수술로 만나는 환아들 또 부모들에게도 주실 말씀 있지 않을까요?
0: 제가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호자분들마다 선천성 심장병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인식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절망하시고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그냥 별것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좀 그렇게 좀 피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심장 수술은 굉장히 안전하게 대부분의 경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이제 심장 수술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피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0: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결국 아기는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너무 어리고 표현할 그렇죠. 수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기의 부모님과 또 의료진이 같이 아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선천성 심장병은 진단부터 수술 그리고 수술 후 관리까지 거의 평생에 걸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경우이기 때문에 정말 보호자 환자 보호자분들과 예. 그리고 의료진이 잘 의사소통을 해서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료진들도 사실 흉부외과뿐만이 아니라 소아과와 네. 중환자실, 중환자의학과, 수술실 굉장히 다양한 인력들이 정말 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님과 잘 소통을 하면서 아기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잘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심장외과 교수님들의 수가 자꾸 적어지고 있어서 오늘 교수님과의 만남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소아 질환을 다루는 교수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애써주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소아심장질환과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심장외과 박일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건모의 핑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식습관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암의 의심 증상으로 소화불량과 같은 부분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위장 장애와도 혼동할 수 있어서 검진을 통한 확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위암의 원인으로 식습관의 문제를 떠올리긴 하지만요. 소화장애를 의심 증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0: 네. 네.
1: 식습관이 그 위암을 일으키는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화불량이나 뭐 속쓰림 같은 그런 소화 증상은
0: 네.
1: 위암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위염이나 위궤양, 뭐 역류성 식도염 또는 뭐 심지어는 담석증 이런 이제 훨씬 더 이제 흔한 질환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 증상만 가지고 위암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0: 네. 또 위암에서도 가족력이 지적이 되던데요. 이걸 보면 식생활이 주는 위험이 크긴 한가 보죠.
1: 네, 맞습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위험도가 한 두세 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가족력이 관련된다 이랬을 때는 어째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같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가족끼리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도 한몫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조기 위암으로 불리는 상태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 않나요? 위 내시경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지만 또 증상으로 발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1: 네, 사실입니다.
0: 네.
1: 조기 위암은 일단 어떤 건지를 아시려면은
0: 네.
1: 그 암이 내시경으로 봤을 때 위벽의 점막이나 점막 하층 딱 여기까지만 국한된 상태를 조기 위암이라고 그러는데요.
0: 네.
1: 이 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뭐 검진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내시경을 봤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뭐 증상이 없어도 그냥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조기 위암은 이제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된 상태이고요. 그럼 암 세포가 뭐 근육층까지 파고들거나 진행이 됐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증상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1: 네, 그 근육층까지 파고든 거 이게 바로 조기 위암과 대비되는 진행성 위암의 그 뜻인데요.
0: 네.
1: 이때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음식 먹은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속이 쓰리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에 입구 부분 또는 이제 출구 부분 이렇게 막혔을 때는 음식 삼키기가 어려워지거나 뭐 구토를 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요. 이것도 뭐 다른 소화기 질환과 이제 구별되는 이제 특징적인 증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진행성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행성 위암이지만 여전히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 그렇군요. 일단은 증상이 지속되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암은 뭐 살도 빠지고 입맛도 없고 변 색깔도 변할 수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지속성 이 문제는 꽤나 중요한 그런 증상의 신호라고 할 수 있고요.
0: 네.
1: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또 자꾸 반복이 된다면 아무래도 위암일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증상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꼭 이제 암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어찌됐든 내시경 같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죠. 증상이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체중 빠지고 입맛 떨어지고 뭐 혈변 이런 거는 분명히 이제 좀 주의해야 하는 그런 신호인 건 맞습니다.
0: 네. 뭐 이런 증상들과 또 위 내시경을 통해서 위암이 의심될 때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하나요?
1: 네, 그렇죠. 네, 증상으로는 뭐 절대 뭐 위암을 바로 진단할 수 없으니까요.
0: 네.
1: 게다가 뭐 위암에만 있는 증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0: 네.
1: 뭐 예를 들면 뭐 위궤양도 똑같이 살도 빠지고 입맛도 없고 혈변도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증상이 의심되면은 내시경을 하고 내시경에서도 이상이 보이면 조직

0: 암검사라고 해서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는 검사를 네. 합니다. 그래서 네.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지 그때서야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1: 네. 뭐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요. 조기 발견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건 당연할 텐데 그런데 특히 위암은 항암제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재발하면 치료 성공률이 낮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0: 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뭐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예전에는 뭐 위암이 항암제 잘 반응 안 하고 뭐 이런 좀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라는 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요즘에는 뭐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네.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다른 항암제랑 같이 새로운 약제를 썼을 때 네. 효과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의미 있게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다 그래도 뭐 재발한 위암은 뭐 여전히 이제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은 이제 처음에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잘 중요하고
1: 네.
0: 또 중요한 거는 또 재발이 잘 안 되는 건 초기 단계에 치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 네. 그래서 정기적인 위 내시경을 통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병기에 따라 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뭐 조기 위암은 내시경 시술로도 가능하지만 진행성 위암은 수술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크게 뭐 세 단계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뭐 아주 초기에는 즉 이제 점막층에만 국한된 조기 위암이죠. 네,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크기나 뭐 분화도 이런 기준을 만족을 한다 그러면
1: 네.
0: 내시경 점막 박리술이라는 시술로 내시경으로 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뭐 배를 열지 않고 암을 그대로 그 부분만 도려내는 예, 그런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뭐 점막 하층 그 이상으로 침범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표준적인 경우인데 위절제 수술 하는 것이 이제 표준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진행이 돼서 이제 4기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수술로는 완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항암 치료가 더 우선이 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1: 그런데요. 또 수술 후에도 조직 검사를 해서 최종 병기를 결정한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그렇죠. 네, 위암 병기는 뭐 세 단계가 있는데요.
1: 네.
0: 이것 그러니까 세 단계가 있으니까 두 번 정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수술 전에 병기가 이제 CT 같은 이제 영상 검사로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1: 네.
0: 이게 첫 번째 병기고
1: 네.
0: 우리가 수술하면서 육안적으로 또 보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1: 아.
0: 그게 이제 수술 중 병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해서 절제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이제 꼼꼼히 봐서 분석해서 나오는 게 진짜 최종 병기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수술 전에 CT에서 2기로 생각을 했는데 수술 중에는 림프절이 커져 있는 거고 이런 게 보여서 3기로 판단을 했어요. 수술 중에. 그런데 실제로 수술해서 병리 검사 결과 보니까 그 커져 보이던 림프절이 다행히 암이 없었고 그리고 또 CT에서 보였던 위벽 그 두께, 침범 깊이도 좀 더 낮은 단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기로 확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두 번 정도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또 수술법에서도 궁금한 부분이요. 위를 얼마나 잘라내느냐입니다. 뭐 전체를 절제하기도 하고 부분 절제로 진행이 되기도 하잖아요. 기준이 뭔가요? 네.
0: 위 절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암의 위치입니다. 네, 위는 뭐 크게 이제 세 부분들을 나누면은 입구 쪽이 상부, 가운데 중부, 아래쪽 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상부에 암이 있으면은 위 전절제술, 즉 위 전체를 절제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하부나 중부, 가운데에 있으면은 위의 3분의 2 정도를 제거하는 원이부. 원 쪽이죠. 원이부 네. 위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1: 네. 뭐 암의 위치에 따라서 뭐 전절제를 하거나 부분절제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부분절제가 네. 좀 늘고 있는 추세라도 볼 수 있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어서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0: 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요. 약간씩이긴 하지만 전절제가 필요한 그 상부 위암이 좀 늘고 있습니다.
1: 아.
0: 네네. 그렇게 늘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조기 위암이 비율이 좀, 많이 늘면서 상부 위암, 전절제가 필요한 상부 위암이라 하더라도 또 기능 보존을 위해서 이제 부분 절제, 근위부 절제,

0: 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또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면은 전절제, 부분절제 그 비율은 예전이나 거의 비슷한 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수술 방법도 궁금합니다. 이제 수술 방법도 다양한데요. 개복 수술, 복강경, 로봇 수술까지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위암도 로봇 수술이 많은가요?
0: 네, 위암에서도 로봇 수술이 늘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전국 조사에 따르면요, 이제 위암 전체 위암 수술 중에서 대략 약 10% 정도,
1: 네.
0: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로봇으로 수술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도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70%가 뭐 복강경 수술, 그리고 한 20%에서 개복 수술 이렇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위암이 참 병기가 깊어지기 전에 발견되면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면 참 좋을 텐데요. 수술 후에 조심할 부분도 많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수술 후 관리 정말 중요하고요.
1: 네. 네,
0: 가장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정기적인 추적 검사입니다.
1: 네.
0: 수술한 다음에 5년 동안은 이제 정해진 간격에 따라서 뭐 CT와 내시경 검사를 해서 이제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위절제를 했기 때문에 식습관 변화가 필요한데 뭐 짜고 자극적인 음식, 가공식품 이런 거 줄이고 또 금연하고 이런 걸로도 재발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식습관에 대한 궁금증 많이들 가지실 것 같은데요.
0: 네.
1: 위를 잘라냈는데 먹는 건 어떻게 하나, 평생 조금 먹으면서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체중을 회복하는데도 관심이 많지 않나요? 위가 다시 커지진 않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시는데요.
1: 네.
0: 위는 한번 절제하면 다시 자라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식사량이 좀 줄고 체중도 빠지고 이건 뭐 피하기 어려운 그런 자연스러운 위 수술 후의 과정이고요.
1: 네.
0: 다만 좀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위 또는 이제 소장이 시간이 따라서 좀 기능적으로 좀 회복을 합니다. 적응을 하게 돼서 이제 위가 이제 없어도 소화하면서 살 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또 빨리 체중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또 민간요법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높은데 어떨까요? 너무 크게 의존하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네.
0: 수술 후에 좀 이제 빨리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또 민간요법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한 달, 두 달 이 정도 생존 기간을 늘려주는 이제 항암제나 이런 걸 개발하는 것도 이제 되게 엄청난 일인데 이런 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이 암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이렇게 찾는 거, 만드는 일은 이제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1: 네.
0: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또 일부 또 제품들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거나 또 만약에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1: 체중 회복에 대한 관심도 이제 많은데요. 위암으로 빠진 살이 다시 오르진 않나요? 체중이 회복되진 않는다고 하던데요.
0: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수술 전에 체중에 한 10% 정도는 빠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시기로 보면은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까지는 좀 빠지다가 그때부터는 그냥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약간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 전 체중으로 돌아가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1: 네. 위암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위암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좀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주세요.
0: 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 절대 빠뜨리지 말고 열심히 받으시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식습관. 좋은 음식 자주 드시고 또 급하게 먹지 말고 이제 천천히 드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1: 네.
0: 그리고 단백질 섭취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위암 수술 받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요즘은 이제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워낙 그 비율이 높으니까 이제 완치돼서 건강하게 잘 사실 분 많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이제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면역력도 떨어지고 회복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이제 잘

0: 수술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저희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나 뭐 약 처방, 그거 외에 환자분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치료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위암의 위험, 병기에 따른 치료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키샤 콜의 러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7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서해안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는 5mm 안팎이 되겠고 경상권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는 경상권 내륙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에는 제주도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의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19도에서 28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0도에서 28도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파주 23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5도, 춘천 24도, 원주 26도, 대관령 16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9도, 강릉 20도, 동해 19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5도, 대전 26도, 세종 25도, 천안 25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8도, 군산 27도, 광주 27도, 목포 26도, 여수 24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3도, 포항 22도, 안동 25도, 부산 22도, 울산 22도, 진주 23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서해오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6도, 신의주 20도, 개성 24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1도, 습도는 78%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4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송은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이르면 오전 중 재개됩니다. KTX 등 열차 운행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1: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가결이 유력하지만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0: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은 충남과 인천을 돌며 내란 청산을 외칩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정권 심판을 호소합니다.
1: 이란이 미군 공습을 경고하면서도 종전 협상을 끝낼 준비가 됐다며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내각 회의를 열고 종전 문제를 논의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붕괴 사고 속보로 시작합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가운데 일부 구간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 상황이 정리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남은 고가차도 철거를 비롯한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아직 진행되기 전입니다. 이 제 뒤로 여전히 고가 일부가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추가 붕괴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밤사이에 철거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서울 시간엔 철거 작업 계획서를 심의한 뒤 승인하면 이르면 오늘 오전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도 진행됩니다. 경찰은 5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 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철거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거 관계자 등의 과실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0: 네, 고가가 선로 위로 무너져 내려서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는데 오늘 운행은 어떻습니까?
2: 네, 오늘도 일부 열차 운행이 조정됐습니다. 행신역부터 서울역 간의 구간이 KTX 구간이 어제처럼 운행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도착지도 변경됐습니다. 강릉중앙선 KTX는 청량리역까지 운행하고 이외 KTX는 서울역, 용산역까지만 움직입니다. 행신역으로 열차들이 가지 못하면서 일반 열차들도 수도권 이남으로 도착지가 바뀌었습니다. 경의선도 문산부터 수색역 구간만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고가 철거를 마친 뒤 전차선 복구, 또 선로 점검이 끝나야 열차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상 운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고가 난 경찰청 교차로부터 서울 아리수 본부 앞까지는 오늘도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시는 교통 불편을 막기 위해 경찰청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 53개 노선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0: 네, 서소문 고가차도는 지난해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이상 조짐이 확인돼서 작업을 멈추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벌어졌고 현장 관리 소장 등이 숨졌습니다. 원인을 가리기 위한 경찰 조사도 본격 시작됩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3: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570m, 폭 14.9m의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발생 지점은 철도와 고가차도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고가 아래로 경의중앙선이 지나기 때문에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만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새벽 작업자들이 다리 최상단 콘크리트판인 슬라브 절단 작업을 하던 중 2.9cm 단차가 발생했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담당 과장과 현장 소장, 감리 단장 등 9명이 참여하는 안전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일부는 대들보의 일종인 거더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4: 공중 미개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더 그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 상태를 점검하다가
3: 서서문 고가차도의 철거 공정률은 약 89%. 평소 고가 주변에 지나는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5: 하루에 두 번씩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고기를 지나다니면서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어요.
3: 전문가들은 철거 순서를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했는지를 봐야 되죠.
3: 서울시는 201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새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0: 여야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멈추고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책임론 공세보다는 사고 수습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돌출 발언에 언행을 조심하라는 내부 단속도 있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7: 사고 소식에 여야 서울시장 후보는 모두 선거운동을 멈췄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현장을 찾아 피해 최소화부터 당부했습니다. 그간 GTX 철근 누락을 고리로 서울 안전 오세훈 책임론 공세에 왔지만 현장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8: 희생자가 최소화되고 구조가 빨리
9: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8: 바라는 마음입니다.
7: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바로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구조와 사고 수습만을 강조했습니다. 후보로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시장이라며 먼저 몸을 낮췄습니다.
10: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9: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0: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7: 여야 대표들도 급히 유세를 취소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1: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11: 주의하고 점검하고
12: 국민의힘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9: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돕도록.
7: 여야 모두 음악을 틀거나 율동을 하는 시끄러운 유세는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사고를 선거에 이용했다 역풍 맞을라 언행 단속에도 들어갔는데 벌써 돌출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원호 캠프 핵심 인사는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하는 SNS 글을 올렸다.

0: 논란을 의식한 듯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는 유세 중 마포에선 안전사고가 없어 자랑스럽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신중치 못한 언행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오픈을
1: 했더니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 협상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에 마무리됩니다. 가결이 유력해 보이지만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이른바 노노 갈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반도체 부문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특히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은 비반도체의 100배 수준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마감하는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투표율은 이미 90%를 넘겼고 과반 찬성 시 최종 확정됩니다. 투표권자 80% 이상이 반도체 부문 소속인 만큼 가결의 무게가 실립니다. 가결 시 이 같은 성과급 기준은 별도 재교섭 없이 앞으로 10년간 적용됩니다.
3: 잠정 합의 찬반 투표 결과를 저희의 성적표로 더 나은 초기형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노사협의 전에 완제품 부문 직원 5명이 냈던 교섭 중지 가처분도 기각됐습니다. 교섭을 주도한 초기업 노조 쪽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비반도체 직원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제품 중심의 동행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비반도체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진행 중인 조합원 투표를 멈춰달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거액의 성과급이 구체화된 뒤 노조 간, 부문 간 갈등이 더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4: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같은 울타리에서는 모든 것이

0: 오늘 막판 조정 협상이 진행됩니다. 결렬되면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1: 카카오 노사는 오늘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협상 2차 조정에 돌입합니다. 현재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몫으로 할당하는 내용 등 보상 체계와 고용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1차 조정이 시작됐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조정 기일을 오늘로 연장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5개 법인에서 진행된 파업 투표는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카카오페이 등 4개 계열사 노사는 진노위에서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결렬된 후 노조가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카카오 5개 법인 노조는 이번 진노위 조정이 결렬되면 언제든 합법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 창사 이래 최초의 본사 파업이자 카카오 5개 법인이 동시 파업에 들어가는 첫 사례가 됩니다. 다만 IT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대부분 서비스가 자동화가 돼 있어서 카카오톡 사용 제한 같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의 신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2: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세계 7위로 올라섰는데요. 종전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평가입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코스피는 개장 즉시 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뒤 8,131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치 기록을 썼고 8,047.51에 마감. 종가 기준 8,000피 시대를 처음 열었습니다. 올해 초 5,000선을 넘은 코스피, 18거래일 뒤 6,000선을 뚫었습니다. 중동 사태로 7,000까지 다소 주춤했지만 8,000 고지까지는 13거래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인 6,581조 원을 기록, 세계 7위로 올라섰습니다.
4: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5: 정은보 한국건설 이사장입니다.
4: 생각합니다.
3: 삼성전자는 29만 9천 원까지 올라서며 30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고 SK하이닉스는 5.7% 급등하면서 사상 첫 200만 닉스를 달성했습니다. 중동전쟁 종료 기대감 속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평가입니다.
6: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커진 코스닥도 약 1% 올랐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2: 코스피는 올해 들어 무려 80%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코스피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요. 그마저도 나이와 자산 규모에 따라 크게 갈렸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20, 30대 투자자는 미국 증시에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수익률이 최우선, 국경을 넘나들며 적극적인 투자를 합니다.
8: 저는 미장만 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부럽고 진작할 걸이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7: 최근엔 더 젊은 층으로도 열기가 옮겨붙었습니다. 올 들어 주식 계좌를 새로 만든 사람 중 20대 미만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9: 주식을 얘기하면서 저도 약간 주식에 좀 친근해진 상태이긴 합니다.
7: 주식에 대한 관심은 전 세대가 공유하지만 수익률로 보면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한 증권사가 연령별 투자자 수익률을 분석해봤더니 승자는 50대 이상, 수익률이 36%를 웃돌아 가장 높았습니다. 20, 30대는 20%대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2030 세대의 공격적 단기 투자보단 5060 세대의 장기 투자가 유효했단 분석. 자산 규모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10억 원 이상 투자자 수익률은 1,000만 원 미만 소액 투자자 대비 5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10: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분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은 거죠. 적은 금액이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죠.
7: 다만 올해 들어 80% 이상 뛴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5: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어제 많은 시민들이 자주 오가던 도심 한복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도로가 붕괴하면서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던 외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희생됐습니다. 정작 안전점검을 하는 담당자들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현장이었다는 게 충격인데요. 평소 그 일대를 지나던 시민과 주변 상인들이 느꼈을 불안감도 이해가 되네요.

0: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로 어제 늦은 밤까지 교통 혼잡도 이어졌는데요. 앞으로 복구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당장 오늘 출근길도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과 행신역 사이 열차 운행은 중지되고요. 일반 열차와 전동 열차도 일부 구간 운행이 조정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출근길에 미리 열차 운행 확인하시고 평소보다 여유 있게 나서는 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우량 농지가 태양광 시설 농지로 바뀌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경계 없는 지식 시간에는 생수와 수돗물에 대한 다양한 의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최근 전국 간척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요, 멀쩡하게 벼농사를 지었던 우량 농지가 염해가 있는 농지라며 판정돼서 태양광 시설 용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간척 농지 염해 판정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0: 네, 간척 농지에서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019년 농지법이 개정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염해가 있는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용했습니다. 간척 농지는 뭐 바다를 막아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소금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 토양 염도가 5.5 데시지멘스 퍼 미터 이상인 지역이 전체 면적이 90%를 넘으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0: 네.
2: 허용 기간도 상당히 길어서요. 최장 20년까지 염해 간척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뭐 단 원상 복구를 전제로 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농사가 어려운 염해지에 한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벼농사가 잘 되는 우량 농지까지 염해 농지로 판정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예, 농사가 잘 되고 있는 우량 농지를 왜 염해 농지로 판정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 논란인 게 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라면서요.
2: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 규정에 따르면 이 해당 간척 농지 두 군데에서 흙을 채취합니다. 하나는 겉흙, 그러니까 즉 지표면에 가까운 흙이고요.
0: 네?
2: 또 하나는 깊이 30에서 60cm의 속흙을 채취해서 각각의 염도를 측정하는데, 문제는 채취는 두 곳에서 하지만 염해 판정은 속흙, 즉 깊은 곳에서 측정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0: 그래요. 측정 방식에 좀 의문이 드는데요. 깊은 곳에서 채취한 흙의 염도만 반영할 때는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기자님?
2: 현재 간척 농지에는 주로 벼를 심고 있거든요. 간척 농지 특성상 염도가 있지만 벼는 이제 물을 많이 대서 키우기 때문에 소금기 피해가 적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현재 염해를 측정하는 깊이가 벼 뿌리에 영향이 없는 속흙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벼농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속흙을 기준으로 염해를 판정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벼농사를 짓던 농지가 하루아침에 농사에 부적합한 땅으로 판정이 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농사 터전을 잃고 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농민분들은 그동안 간척지 임차해서 농사를 지어왔을 텐데 이렇게 염해 농지로 갑작스럽게 판정이 되면 농사 지을 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2: 네,
0: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논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 예, 뭐 정부도 이런 염해 측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 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농림특산식품부는

0: 지난 2022년 이와 관련한 연구 영역을 발표했거든요. 제목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장기간 설치할 수 있는 간척용지 판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1: 이 연구에 대한 결론 나왔습니까?
0: 네,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했는데요. 이 현행 염도 측정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클계 염도는 저축보다 평균 1.5배에서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태양광 사업 부지를 분석을 해도 소클계 염도가 약 1.67배 높게 나왔거든요.
1: 예.
0: 이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염도 측정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량용지로 계속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염해농지로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소클그 기준으로 삼으면 정상농지도 얼마든지 염해농지로 둔갑할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왜 여전히 그러면 측정 기준이 소클긴 건가요?
0: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농식품부도 이 연구 영역의 결론을 물론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염도 측정 기준도 바꾸지 않았고요. 최근에야 전정독 진보동 의원실이 농식품부 요청해서 최종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공개도 안 하고 이 측정 기준도 바뀌지 않았다고요. 이러면 농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0: 네, 뭐 직접 제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왜 이런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 단정적인 어렵지만
1: 예.
0: 농민단체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연구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 목표였거든요. 정부가 간척농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뭐 연구용역 결과처럼 염해 측정 기준을 재조정하면 농사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간척농지를 빠르게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는 거죠.
1: 네, 최종 보고서 내용 중에 더 짚어볼 내용도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염해농지라고 판정하는 기준이 현재는 지금 5.5 데시메스 퍼 미터인데요.
1: 네.
0: 최종 보고서를 보면 변농사의 손익분기점 염도는 이보다 더 높은 8.27 데시메스 퍼 미터라는 내용이 있고요. 초향 염도가 벼수확량에 미치는 요인 중에 뭐 10% 미만을 불과하다. 그러니까 토양 염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고
1: 예.
0: 나머지 90%의 영향은 관계,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주느냐 또 이제 시비 이런 영농 관리가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행 염해 농지라고 판정받은 그런 땅도 대부분 벼농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1: 계속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문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0: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다시 커질 텐데요. 농민단체에서는 간척농지의 염해 측정 기준을 바꾸라는 기자회견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내용 중에는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20년간 설치했을 때 염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법에는 20년간 태양광 시설을 한 다음에 원상복구를 전제하고 있지만 원상복구 가능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도 논란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도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간척농지는 대부분 대규모의 기가용농이 가능한 훌륭한 식량 생산 기반인데요. 현행 염면 판정 기준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우량농지의 우후죽순, 이 태양광 패널이 뒤덮일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가 간척농지의 염면 판정 기준부터 빠르게 좀 재검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귀담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 예, 하루아침에 농사지을 땅을 잃은 임차농분들은 참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오경미 님께서도 정확한 측정을 바랍니다. 실수는 또 다른 사람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농민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문제 개선이 필요한 것 같네요. 염해 농지 판정 논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물을 어느 때보다 자주 마시는 계절이 됐는데요. 요즘 생수 사시는 경우가 많죠. 생수

0: 사먹는 이유는 수돗물보다 아무래도 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일 텐데요. 과연 수돗물보다 생수가 안전할까요? 생수가 구정물이다라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미세 플라스틱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계 없는 지식에서는 물에 대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0: 기자님은 댁에서 물 어떻게 드세요?
1: 저희는 수돗물 먹습니다.
0: 아, 수돗물 드세요?
1: 네.
0: 저는 이렇게 생수,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 사 먹거든요.
1: 마트 가서 네, 한꺼번에 네. 사서 드세요.
0: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저에게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얘기여서 사실 뭐 맞닿지 않은 분들이 없겠죠. 물은 네. 다들 드시니까. 그러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수는 사실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구정물이라고 하니 저같이 생수 사 먹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것부터 좀 짚어봐야겠네요. 사실입니까?
1: 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정물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좀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0: 네.
1: 일단 이제 생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생수의 공식 명칭은 1995년에 먹는 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법에서 먹는 샘물이라고 공식 명칭을 붙여놨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이름은 먹는 샘물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마케팅이 굉장히 잘 되었듯이 그냥 살아있는 물 생수라고. 홍보를 하면서 이제 운영 중에 이제 생수라고 하는 이름이 모두의 입이 이제 익은 이름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뭐 지하수라든가 용천수 같은 이 안반 통로를 통해서 솟아나오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한 물을 이제 먹는 샘물이라고 부르고 그걸 우리가 생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리적 처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예. 궁금하실 텐데 요가를 시키거나 침전을 시키거나 뜻밖일 텐데 가열을 시키거나 혹은 자외선 살균 그리고 유일하게 화학 처리가 허용되는 게 있는데 오존 처리 예. 이런 것들을 한 물을 네, 이제 우리가 먹는 샘물 생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0: 기자님께서는 일단 그러면 생수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먹는 샘물이고 그리고 먹는 샘물도 우리가 약수물을 그냥 담은 게 아니고 뭔가 처리를 한
0: 과정들이
1: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가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0: 네 끓이는 거잖아요.
1: 네 끓이는 거죠. 아니 샘물을 끓인다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00도씨까지 팔팔 끓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때는 열 처리를 해가지고 생수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세균을 죽이는 과정을 거쳤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열 처리를 하면은 이제 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량의 미네랄 같은 것들이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열 처리는 거의 하지 않고 자외선 살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존 처리라든가 심지어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필터를 통과시켜서 요가를 하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병에다가 병입을 해가지고 시중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이렇게 여러 처리들을 거치는 물이라면 정말 살아있는 물, 생수라는 명칭을 붙여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네요.
1: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과정에서 세균이 증식하거나 혹은 질이 균일하지 않으면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0: 예.
1: 또 판매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균일한 공산품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 먹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해외 나가 보면 이 생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bottled water라고 해가지고 물에 담긴 병이라고
1: 맞아요.
0: 하긴 하더라고요.
1: 네.
0: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생수 걱정하시는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미세 플라스틱이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게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인을 잡아놓고서 미세 플라스틱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0: 네.
1: 명확하게 그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세 플라스틱의 합의된 정의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통칭해서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0: 예.
1: 근데 왜 하필이면 5mm냐? 5mm면 한 손톱만큼한 크기거든요. 근데 왜 5mm를 기준으로 했냐면 지금 현재 현대의 그 오수 처리 시설에서는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제대로 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mm 이하를 우리가 하수구로 배수를 하면은 바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제 우리가 5mm라고 이제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놓으면은
0: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그건.
1: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너무나도 범위가 넓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왜냐하면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중에는 머리카락 두께의 수백분의 1 수준의 나노미터 수준의 플라스틱 조각들도 있거든요.
0: 그럼 눈에 기준이 좀 더 세부적이어야겠네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미세 플라스틱과 초미세 플라스틱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학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을 구분을 합니다.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5mm에서 1마이크로미터 크기는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0: 네.
1: 그리고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러니까 머리카락 두께의 수백분의 1 수준의 나노미터 수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는 그냥 나노플라스틱 혹은 초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왜 1마이크로미터가 기준이냐면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생체 조직 안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0: 아, 우리 뭐 피를 통한다든지 어느
1: 혈액이라든가 네. 뭐 장기 안이라든가 뭐 뇌 조직이라든가 이제 이런 곳으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1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플라스틱은 나노플라스틱 혹은 뭐 초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그보다 큰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문제는 이 말씀하신 나노 플라스틱이 우리가 마시는 그 생수병 안에 들어있는 생수에 들어있을 수 있다.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화제가 된 이제 과학자 선생님께서 구정물이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를 말씀하신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수를 먹는데 생수 안에 손톱만큼 크기에 5mm 정도의 플라스틱 조각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
0: 문제 제기를 하겠죠.
1: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안 먹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노 플라스틱들이 이제 생수 안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024년 연구가 공신력 있는 최근 연구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와 러터거스 대학교에서 시판 중인 3개 브랜드의 유명한 브랜드예요.
0: 예?
1: 시판 중인 3개 브랜드의 생수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생수 1리터당 평균 약 24만 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이 되었고요.
0: 잠시만요. 1리터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마시는 한 병은 1.5리터나 2리터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반 절반밖에 안
1: 네,
0: 되는데
1: 네, 1리터 네, 그 1리터 병에 약 24만 개.
0: 와, 너무 많은데.
1: 최소 11만 개에서 최소 37만 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연구가 왜 주목을 받았냐면 굉장히 엄밀한 검출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0: 예.
1: 그랬더니 추정치만 제시했던 과거 연구보다 10배에서 100배나 많은 수치가 진짜 정확하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만 개, 24만 개나 되는 플라스틱 입자 중에서 약 90%가 방금 말씀드렸던 1마이크로미터보다 적은 나노 플라스틱이었고요.
0: 예.
1: 그 크기는 100에서 200나노미터 수준이었는데 200나노미터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00분의 1 정도고 그 정도 크기면 우리 몸속에 그냥 세포막을 통과해가지고 세포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0: 아, 알게 모르게 그동안 플라스틱 생수를 마셨던 저는 이 미세 나노 플라스틱들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이 주로 검출됐을까요?
1: 아, 이제 이것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그 조사 결과는 좀 뜻밖이에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폴리아미드라고 하는 플라스틱 성분인데요. 폴리아미드는 어디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냐면
0: 네.
1: 아까 제가 그 생수를 만드는 생수를 병에 넣기 전에
0: 여러
1: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거치는 여과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플라스틱 필터의 성분이 폴리아미드예요.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필터를 거쳐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물에 나노 플라스틱 조각들이 흡입이 되어가지고 혼입이 되어가지고 이제 병에까지 들어오는 거고요.
0: 예.
1: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PET입니다. PET.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0: 용기에 담겨 네, 있으니까.
1: 생수병이 페트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병, 페트병 자체에서 용출된 나노플라스틱인데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어떻게 용출되는지는 짐작

0: 시작이 되시죠.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충격으로 흔들리다가 혹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플라스틱 조각이 녹아가지고 이제 물에 섞여 들어가는 일들을 거쳐가지고 이 페트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도 뭐 폴리스티렌이라든가 폴리염화비닐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성분들이 그 물 안에 들어있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이수영님,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저는 하루에 물을 2리터 가까이 마시고 있는 붕어라고요 하시고, 또 미세 플라스틱까지 덤으로 주는 거냐 하시는 청취자 반응도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물을 가져온데도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제품화되는 과정에서 이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 보이네요.
2: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물에도 당연히 뭐 플라스틱 조각들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데 제품화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증폭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다른 연구 동향들은 좀 어떻습니까?
2: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명확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러 연구들이 지금까지 축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수병, 플라스틱 생수병 안에 미세 플라스틱, 특히 나노 플라스틱 조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 그냥 팩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수돗물보다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생수에 나노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일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네. 그냥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께서 팩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플라스틱 생수의 유통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여름철 고온에 노출될수록 또 운송 과정에서 물리적 충격이 클수록 그 용기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1: 처음에 이 플라스틱 병에 담길 때야 좋은 물이겠지만 상품화되고 또 우리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의 과정이 문제네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다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지가 또 궁금하네요.
2: 예, 지금 이제 너무 걱정들 많으실 텐데 그 제가 안심과 불안 두 가지를 동시에 드릴 텐데요. 정확하게 모른다면 아직 모릅니다. 이제 모르는데 좀 안심할 만한 연구 결과는 있어요. 안심할 만한 연구 결과는 과거에 이런 연구를 해봤거든요. 우리 배설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네. 너무나 많아요. 배설물에.
1: 아, 배설이 많이 돼서도 나온다.
2: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이 배설될 때 몸에 쌓이지 않고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뭐 어쨌든 반가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중에서 어느 정도가 배출이 되고 어느 정도가 몸에 쌓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건 나노미터 수준의 나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혈액이라든가 주요 장기라든가 뇌 등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곳에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어 있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아직 명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1: 예.
2: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조각이 우리 몸속 곳곳에 침투하거나 남아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 좋은 일이 생길까? 나쁜 일이 생길까? 어떨 것 같습니까?
1: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당연히. 나쁘겠죠.
2: 네, 네. 이게 이제 상식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환경청 같은 곳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을 오염물질 후보 목록에 등재하고 있는데 후보 목록에 등재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몸에 좋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 같긴 한데 아직 몸에 얼마나 나쁜지가 명확하게 입증된 연구는 없기 때문에 이제 유해물질 후보 목록에 이제 등재를 한 것입니다.
1: 예. 요즘 이렇게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플라스틱 생수를 마실 수밖에 없거든요.
2: 네.
1: 문제가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2: 그러니까 이제 저도 생수를 즐겨 마시지는 않지만 사실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방금도 플라스틱 그 생수병 안에 들어 있는 물을 이제 방송 전에 예. 한 모금 하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안이 있어서 플라스틱 생수병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거리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러면 수돗물이겠죠?
2: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집에서 수돗물을 먹는다고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2: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생수보다는 미세 플라스틱에 한해서는 훨씬 안전한 것 같아요.
1: 미세 플라스틱 수치는 어떻습니까? 그럼
2: 수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연구 결과도 있고 우리나라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연구 결과를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생수 30종과
1: 예?
2: 그리고 전국의 수돗물의 실태를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미세 플라스틱이 수돗물에서는 리터당 평균 0.12개. 생수에서는 리터당 평균 1.32개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나노플라스틱을 좀 꼼꼼하게 따져본 건 아니거든요.
1: 예.
2: 근데 이렇게 크기가 큰 미세플라스틱도 생수가 수돗물보다 11배나 많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90% 정도를 차지하는 나노플라스틱 수준까지 들어가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돗물이 생수보다는 플라스틱의 양이 적겠죠. 이게 이제 여러 연구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섭취하는 사람과 생수를 섭취하는 사람 사이에 미세플라스틱이나 나노플라스틱 섭취량의 확실한 차이가 있고요. 저처럼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는 사람보다 미세플라스틱이나 나노플라스틱 섭취량이 확실히 적은 것도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팩트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사실 생수를 사 먹는 이유가 수돗물보다 생수가 더 깨끗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건데 수돗물은 저처럼 왠지 찜찜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1980년대, 1990년대에 이제 지금처럼 수돗물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때 생겼던 편견이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1: 예.
2: 이제 그 과정에서 수돗물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물이 되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대표적인 수돗물이 아리수라고 부르는 수돗물이잖아요.
1: 네.
2: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와 관리 기준을 놓고 따지면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와 대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더 엄격해요. 제가 그냥 이거 비교를 그냥 해볼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먹는 물 관련해가지고 이건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라라고 권장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권장하는 항목이 166가지예요. 그런데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거의 배 이상 많은 362가지를 검사를 하고요.
1: 예.
2: 근데 먹는 샘물 기준의 검사 항목은 약 50개거든요. 그러니까 생수 검사 항목 50개랑 비교하면 거의 7배 이상 많은 것들을 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1: 철저한 기준들을 거쳐서 나온 것이
2: 네,
1: 아리수다.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 먹는 샘물 관련해서는 기준이 없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잔류 의약물질 같은 잠재적 위해요소까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생수보다도 수돗물이 훨씬 더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과외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생수를 흔히 좋아하는 이유가 미네랄 함량이 높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물 생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돗물의 미네랄 함량이 일반 생수 평균보다 약 40% 정도 높고 어떤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품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따지면 생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건 이 먹는 병에 들어있는 물이 아니라 수돗물 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의 생수 생산 업체들은 21세기 봉이 김선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2: 맞아요. 저는. 이제 생수 마케팅을 엄청나게 잘하신 거죠.
1: 그리고 수돗물은 또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지도 않고
2: 네.
1: 가장 문제가 되는. 근데 저도 그렇고 이 수돗물을 거북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가 그 염소 냄새 있잖아요.
2: 맞아요. 염소 냄새.
1: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
2: 네, 이게 염소 냄새가 있는데 이제 염소가 있습니다. 그 수돗물에는 염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돗물은 아무래도 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도꼭지까지 오잖아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생물이 증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염소를 살짝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류 염소의 양이 굉장히 미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를 평생 마셔도 건강에 위해가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염소는 휘발성이 엄청 강해가지고 물병에 담아서 20분에서 30분만 두거나 끓이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수 안에 많이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나쁠지 좋을지 아직 몰라요.
1: 네.
2: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뭔가 나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염소 냄새 때문에 살짝 찝찝하긴 하지만은
0: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그 염소가 들어있는 수돗물을 먹어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증 단계를 거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만 관리를 하면 그 염소 냄새를 제거한 다음에 수돗물을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플라스틱의 위험과 염소의 위험을 비교하면 염소의 위험은 사실 그냥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미량의 염소 덕분에 오히려 수돗물이 부패하지가 않는 거였군요.
0: 그렇죠.
1: 앞으로는 염소 냄새가 좀 나면 이 물이 안전한 거구나라는 냄새를 좀 척도의 기준으로 삼아도 될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최소 염소 냄새가 나면은 이 물에는 최소한 미생물은 없겠구나라고 그냥 안심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1: 염소 냄새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수영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아파트 수도관을 못 믿는다고. 뭐 이진희님도 그렇고요. 노후 아파트들 이 수돗물이 좋다. 이제 집까지 오는 노후 배관에서의 2차 오염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좋다고 할 수 있을지.
2: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사실 저도 노후 아파트에 살거든요. 예.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데 사실 이제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의 수돗물이 문제가 아니라 배관이라든가 조수조, 물탱크 등에서 보관되어 있다가 가정으로 오는 수돗물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매년 방대한 양의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우리 수돗물의 수질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다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데 아리수본부의 데이터를 보면은 수천 곳의 노후 아파트와 일반 주택 수도꼭지에서 최소한 시료의 99% 이상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1: 네.
2: 근데 이제 문제는 그 1%가 우리 집 수돗물일 수도 있지 않느냐.
1: 그러니까요.
2: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있는데 이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라면은 밤새 배관에 고여 있던 물에는 미량의 금속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노후 아파트나 혹은 집이 노후화 되었다라고 생각할수록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첫 물은 1, 2분간 흘려보낸 다음에 그 물을 활용을 하면은 그 배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이제 줄어들고요.
1: 예.
2: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물탱크입니다.
1: 그렇죠. 물탱크.
2: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물탱크에서 공급되는 집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살짝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하면 물탱크 방식이 아니라 직접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탱크 방식이 아니라면 수돗물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조금 꺼림직하시면 직접 우리 집 물을 수질 검사해보는 걸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1: 그 신청 서비스는 어디에다가 하는
2: 인터넷에서
1: 거예요?
2: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 예. 네. 정상혁님께서도 물탱크가 심각할 것 같다고 하시고 여순영님께서도 아파트 비상수선할 때 녹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필터 껴서 수돗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필터를 보면 이렇게 빨갛게 껴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2: 네, 저희 집도 필터 사용하거든요.
1: 예.
2: 근데 이제 필터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서 필터를 사용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필터가 붉어져요.
1: 예.
2: 많이 붉어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
1: 그렇지만 강양구 기자는 마시고 있고 늘.
2: 네. 사실은 이제 눈에 보여 가지고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 그 네. 필터가 붉어지는 건 산화철 때문이에요. 이제 보통 구축 아파트에서는 그 배관에 이제 묻어 배관에 도금되어 있던 아연이 이제 벗겨지면서 이제 녹슨 철이 이제 묻어 나오는 건데 사실은 철은 인체의 필수 미네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터에 걸러질 정도의 입자 크기라면은 그것을 그냥 마신다고 하더라도 위장에서 흡수될 가능성은 아까 이야기했던 나노플라스틱과 비교하면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직접적인 위해가 미칠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필터가 금방금방 갈변이 될 정도로 너무나 빨리 축적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배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0: 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말씀 오늘 듣고 나니까 정말 수돗물이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을 마시는 생수보다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수돗물 관리가 훨씬 더 부실했거든요. 그때 수돗물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들 다 보리차로 끓여 먹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분명히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을 많이 섭취했을 가능성도 적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생수가 대유행이 되면서 그냥 겉보기에 안전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그 생수를 사 먹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 건강이나 환경에 과연 수돗물보다 좋을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저는 외국 나갔을 때만 우리나라 정수시설에 감탄하고는 했는데 오늘 정말 이 수돗물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고 관심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생수를 마시면은 수돗물에 신경을 쓸 일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수돗물 품질 관리 제대로 안 하게 되고 배관 관리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그러면 수돗물의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테고
1: 더 깨끗해질 테고
0: 관리가 더 엄격해지고 네.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뭐 물탱크도 직수로 다 바뀔 테고 노후 배관도 빨리빨리 교체가 될 테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돗물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마시는 게 그냥 공공재로 수돗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예,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수기 물, 필터 교환하는 정수기는 어떤지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필터 교환하는 정수기의 필터가 만약에 플라스틱 필터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도 나노 플라스틱에서는 자유롭지는 않겠죠. 이제 하지만은 분명히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수기 같은 경우는 물이 오래 고여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에 플라스틱 병에 병입되어 가지고 유통되는 생수보다는 플라스틱 양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그럼 수돗물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굳이 정수기가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돗물 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뭐 물탱크라든가 이런 걱정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을 하더라도 몸에 문제가 될 가능성보다는 몸에도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오현정 님께서는 생수가 아닌 요즘 사실 편의점만 가도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음료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음료들도 그럼 사실 미세 플라스틱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네요.
0: 자유로울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생수처럼 그런 음료수를 많이 마시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한데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수돗물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수를 사 먹는 게 편리하긴 하겠지만 수돗물보다 안전하고 깨끗할지 몰라서 생수를 사 먹는 거라면 그건 오늘 방송 통해서 좀 제대로 알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생수와 수돗물에 대해서 경계 없는 지식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양구 지식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벽부터 안전 문자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요. 서소문 고가차도의 사고 여파로 오늘 출근길에 주변 도로 교통 통제와 열차 운행 조정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제처럼요. 행신역과 서울역 간의 KTX 운행은 지금 중단이 됐고요. 도착지도 바뀌었습니다. 또 강릉 중앙선 KTX는 청량리역까지만 운행을 하고요. 또 이외 KTX는 서울역 용산역까지만 움직인다고 하네요. 행신으로 열차들이 가지 못하면서 일반 열차들도 수도권 이남으로 도착지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경의선도요. 문산부터 수색역 구간만 운행한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코레일 홈페이지 오늘 출근길 전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오늘 빗길이기도 한데요. 여유 있고 안전하게 다들 출근 잘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걸음새 뜬 소가 천리를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비록 걸음이 뜨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꾸준히 걸어가서 마침내는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 꾸준히 인내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온 걸음새는 걸음을 걷는 본새라는 뜻인데 여기서 마지막 음절에 있는 새는 일부 명사나 용언의 명사형 뒤에 붙어 모양이나 상태,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결국 걸음새는 걸음을 걷는 모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이 같은 구성을 한 표현으로 모양새, 생김새, 쓰임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 쓰임새는 쓰임의 정도나 쓰이는 바라는 뜻으로 용도라는 한자어와 비슷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재는 그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 또는 용도가 다르다처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은 구성의 표현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모양새, 생김새 등 외에도 가림새라든지 너름새 같은 표현도 있는데요. 먼저 가림새는 가리거나 감추는 태도라는 뜻이고 그와 나는 가림새 없이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다 같이 말할 수 있죠. 또 너름새는 너그럽고 시원스럽게 말로 떠벌려서 이를 주선하는 솜씨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그는 너름새가 좋아 동네 반장을 맡아 한다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현재 비와 관련된 특보는 발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양도 줄었습니다. 대부분 5mm 안팎이 예보돼 있고요. 경상권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이렇게 대부분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겠지만 저녁까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내륙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나머지 중부지방 위주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내일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역, 내일 낮 한때는 경상권 내륙에 가끔 비가 오겠고 내일 오전에는 제주에 빗방울 예보가 있는데 내일 양도 오늘과 거의 비슷하게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19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흐릿한 하늘이 오늘과 내일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까지 오늘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강릉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세종과 대전은 각각 25, 26도 선, 대구는 23도로 떨어지고 광주는 27도까지 올라 지역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올라서 주말 휴일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대부분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오늘도 코레일 열차 운행이 일부 중단됩니다. 코레일은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오늘 서울역과 행신역을 오가는 KTX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 호남선 KTX는 서울역, 용산역까지 각각 운행하고 모든 고속열차의 정차역에 임시 정차함에 따라 지연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의선은 문산역에서 수색역 구간만 운행합니다. 코레일 측은 복구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 전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운행 정보를 꼭 확인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합니다.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26일 이란과의 협상이 결정적이고 긴박한 시점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이례적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내각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내각 회의는 이란 문제가 논의의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26일 이란은 중동 지역의 분쟁과 긴장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의 알사니 군주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전쟁과 현재의 지역적 긴장을 종식하기 위한 품위 있는 틀을 향해 나아갈 이란의 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제는 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영화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고 김세론 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투트랙 유세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은 오늘 충남 논산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시작으로 공주지역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엔 인천으로 이동해 후보 유세를 돕고 전통시장에 들러 민심을 청취합니다.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첫 일정으로 전남 강진을 찾아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경기 하남과 강원 지역 격전지를 잇따라 찾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송 위원장은 먼저 경기 하남 신장시장을 찾아 후보를 지원합니다. 오후엔 강원 고성과 양양 속초를 잇따라 찾아 후보들과 함께 유세합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오늘 유세 일정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성과급 보상체계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카카오 노사가 오늘 임금협상 2차 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노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협상을 진행합니다. 현재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몫으로 할당하는 내용 등 보상체계와 고용안정화 방안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5개 법인 노조는 파업 투표를 진행해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5개 법인 노조는 이번 진노위의 조정이 결렬되면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전남과 경남 30에서 80, 남해안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방은 10에서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이르면 오늘 오전에 재개됩니다. KTX 등 열차 운행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6.3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에서 접전 양상이라는 분석 속에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남과 인천에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경기와 강원에서 유세전을 펼칩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일부에선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인터뷰합니다. 5파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오늘은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를 전격 인터뷰 2부에서 인터뷰합니다. 모레 사전투표를 앞두고 내일이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꼽히는데 울산시장 선거와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단일화 여부가 안개 속입니다. 당당 토론에서 각 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철거 중이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졌는데 현장에 있던 관리 소장을 비롯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죠.
1: 예, 어제 오후 2시 30분쯤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여기 이제 철거 중이었던 곳인데요. 이 철거 현장에서 안전 점검 작업 중에 이제 구조물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 한 대와 작업자들이 잔해에 깔리면서 6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 등 총 3명이 숨졌습니다. 시공사인 이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관리단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고요. 이 부상자 3명도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상자는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서대문구청 직원 등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공사 관계자 13명이 있었고 이 가운데 7명이 붕괴 직전 대피했습니다.
0: 자,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12시간 전에 이미 붕괴 조짐이 있었다고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당시 그때 안전 점검 중이었는데요. 이 오전 1시 반부터 2시 30분 사이까지 이 바닥 구조물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상판 일부가 약 2.9cm 내려앉는 단차 현상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간이요, 아래에 철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제 네. KTX가 자주 지나다니는 곳인데 이 오전 4시까지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어제 오후 2시쯤 광역도로과장과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이 관계자 9명이 참여한 합동안전점검에 나섰고요. 점검 도중에 이 교량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는 보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결국 인명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오늘까지도 이 여파가 있어서 행신 서울 KTX 운행이 중단되고 네. 서울에서 청량리 오가는 KTX도 중단되고요. 또 일부 열차도 계속 조정이 있는 만큼 열차 타실 때 한 번 더 좀 참고하셔서 좀 타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0: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 붕괴 사고 이후에 선거운동 일제히 중단하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1: 예,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 후보, 사고 소식 전해지자 남은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사고 현장을 앞다퉈 찾았습니다. 정 후보는 피해가 최소화되고 구조가 빨리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왔다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은평구 연서시장으로 가려던 일정을 중단하고 즉각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현재로는 이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

0: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를 합의했던 곳인데 이 뒤늦게 불거진 역선택 방지 조항 누락 문제로 파행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김상우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보당이 역선택 방지 조항의 누락을 요구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근데 이미 합의했던 건데 합의 때는 이걸 문제 제기하지 않고 결국 합의한 다음에 여론조사 하던 도중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김상우 후보는 오늘과 내일 역선택 방지 장치를 마련해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진보당은 합의 파기 책임이 민주당 측에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경선이 불리해지자 판을 깨고 여론조사까지 중단시키고 그 과정에서 진행 중인 조사 수치까지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불법 경선이다라고 했는데 또 민주당 측 요청으로 공개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울산시장 선거에서는요. 보수 후보 간 단일화도 성사되지 않고 있죠.
0: 예,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선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이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여기 사실 지금 주목 이 좀 덜 되고 있긴 한데 국민의힘 출신의 무소속 박맹우 후보가 뛰고 있거든요.
1: 네.
0: 박맹우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장 이제 오늘이라도 경선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김두겸 후보가 의지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박맹우 후보는 이 진정성 있는 단일화 제안이라기보다는 공개적 사퇴 요구는 물론 박맹우 측 흔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김 후보 측의 단일화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오늘을 좀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울산을 찾는데요.
1: 네.
0: 박맹우 후보가 사실 친박계 출신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울산 유세와 동시에 좀 박맹우 후보 측에 단일화에 좀 나서라 이렇게 설득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단일화 가능성이 언급됐던 평택을 재보선에서도 결국 5파전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 차명 운영 의혹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을 지역 선거가 약간 내전 선거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도 단일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조국혁신당에서는 김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점까지 더해서 좀 물고 늘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은 차명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김용남 후보를 또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선 무효형에 처할 중대범죄라면서 즉각 후보 사퇴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최근 김 후보가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해왔다는 이른바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입니다.
1: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모친과 대부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경찰에 또 고소했습니다.
0: 예, 김 후보 측은 어제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 TV 운영자 A씨와 정치 읽어주는 여자 운영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 피고소인들은 최근 각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용남의 어머니가 수원에서 사채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면서 김 후보의 모친은 이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이용해 후보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 정치 공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는데 세 차례 뭐 허리를 숙이며 사과를 한 정 회장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을 했네요.
0: 예,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이제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유가족과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지금 논란이 일어난 지 8일 만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진상조사를 통해 미숙한 업무 처리와 허술한 검증 절차, 역사적 민감성 부재 등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 모두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탱크데이 명칭과 행사 시기, 제품 규격 등을 둘러싼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아니 사실과 다르고 또 오해라면서 이 사전 모의 같은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휴대폰은 제출받지 못하는 등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해서 약간 좀 앞뒤가 다른 맥락도 있습니다.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신세계 측은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는 시기에 맞춰 정용진 회장이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 하지만 5월 단체와 광주 지역사회는 이번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0: 라고 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지금 5.18 유족들과 시민들은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확대하고 또 5월 단체에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는데요. 이 시민단체들은 정용진 회장의 사과 발표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했고 또 이와 함께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5월 단체들은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정부가 203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고 30년대 후반에는 실전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어제 경남 진해 잠수함 사령부에서 이 미래 국방 전략위원회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1호 의제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기본 계획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은 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원자로 핵연료로 사용하고 국내 원자로 기술과 조선 기술을 활용해 건조하겠다는 이 장보고 N 프로젝트가 제시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핵잠의 빠른 도입을 주문했는데 정부는 2030년대 중반에 핵잠 1번 함을 진수하고 또 후반에는 해군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도 했고요.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작전통제권의 회복이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라고도 말했습니다.
0: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잠결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교통 통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고가가 선로 위로 무너져 내리면서 오늘 첫 차부터 경의선입니다.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운행이 전면 중지되고 있습니다. KTX는 용산역에서 행신역 구간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소문로입니다.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사이 양방향입니다.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심의 교통 정체는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출근길 보니까 무난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수원 부근은 양방향에서 지체입니다. 이후로도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화요일에는 수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혼조세 속에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 예,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S&P 500은 장 마감 기준 0.6% 상승한 7,519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1.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가 0.2% 하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53%로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위험 자산 선호 분위기는 유지가 됐습니다. 특히 반도체주 중심의 강세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0: 네, 어제도 그렇고 이번 상승장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3: 예, 가장 큰 배경은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협상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최근에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국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종 합의까지는 며칠 정도 더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런데 협상과 또 동시에 실제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3: 예, 맞습니다. 실제로 양측은 밤사이에 다시 공격을 주고받았고요. 에너지 수송로 안전 문제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특히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군이 민간 선박 호위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현재 상태에서 추가 확전보다는 결국 협상으로 갈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번 랠리에서 반도체주가 특히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 네, 그렇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UBS가 목표 주가를 월스트리트 최고 수준인 1625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급등했고요. 회사의 시가총액도 결국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있습니다.
1: 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 어느 정도나 미 증시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예, 주식시장에 상당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평화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동시에 강한 기업 펀더멘탈까지 함께 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 리스크 완화만이 아니라 AI 실적과 기업의 이익 성장까지 결합이 되면서 시장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 네. 그런데 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그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이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시적인 진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낙관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신중론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만약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 증시지수가 더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0: 당장 S&P500이 8000선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이라는 가장 큰 변수가 제거가 되면 시장은 다시 기업 실적 그리고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의견이 상당수고요. 이 휴전 자체가 폭발적인 촉매는 아닐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경제 지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 심리 현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0: 예, 미국의 소비 심리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5월 기준 93.1로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92보다는 높았지만 이전보다는 좀 둔화된 수준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높아진 물가 부담이 소비자들의 현재 경기 인식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런데도 소비 심리 하락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평가예요.
0: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물가 압박 수준을 감안하면 소비 심리가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견조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연말로 갈수록 고용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 소비 심리 하락을 일부 막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채권 시장 흐름은 어땠을까요?
0: 예, 채권 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6.9bp 하락한 4.49%, 2년물 국채 금리는 8.1bp 하락한 4.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 하락과 평화에 대한 기대가 채권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 자, 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종가 기준 8000포인트를 넘기면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0: 예, 어제 우리 시장은 장중 고점 기준으로도 그리고 장 마감 기준으로도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2.55% 오르면서 8,047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0.98% 오르면서 1,17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그리고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시장 내부에서는 업종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졌습니다. 확실히 이런 상승세 속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움직이는 장세가 뚜렷해진 하루였습니다.
1: 네. 자, 그렇지만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 좀 계속 흔들렸잖아요. 그런데도 코스피가 8000을 돌파한 이유는 뭐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0: 네, 결국 반도체입니다. 최근 국내 중시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글로벌 AI 투자 확대 기대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최근 조정 과정에서도 반도체 비중 자체를 완전히 줄여버리기보다는 과열된 부분만 일부 정리하는 흐름에 가까웠던 겁니다.
1: 수급 측면을 보자면 어제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0: 네, 외국인 자금의 선택적 복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 전체를 사기보다는 반도체, 전력기기, 자동차 같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업종 중심으로 집중 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모멘텀이 약하거나 기대감만 컸던 일부 성장주는 여전히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최근 우리 증시 분위기가 예전과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걸까요?
0: 예, 가장 큰 변화를 짚어보자면 AI라는 단어만으로는 이제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AI 관련 기대감만 있어도 시장에 자금이 몰렸었는데요. 지금은 실제 실적,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장세가 끝난 게 아니라 2단계 검증 국면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이 최근 급등락을 거치면서 단순 테마성 종목보다는 현실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0: 어제 코스닥 시장은 어땠을까요?
1: 코스닥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이었습니다. AI, 로봇,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테마들이 장중에 빠르게 순환했고요. 하루에도 주도 업종이 계속 바뀌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MLCC나 양자, 뭐 우주 태양광 같은 미래 테마로까지 자금이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0: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가 미국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1: 예,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을 AI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AI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이라면 한국은 메모리나 HBM, MLCC, 전력 인프라 같은 실물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AI 투자 사이클이 길어질수록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죠?
1: 예, 처음으로 한국 시장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가 상장이 됩니다. 이 인버스도 두 배짜리거든요. 이 기존에 홍콩에 상장되어 있던 국내 자금을 복귀시키려는 목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상의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지수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레버리지 상품도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더 큰 리스크가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좀 투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오늘 주식시장 흐름 전망해 주시죠.
1: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4.47%로 크게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크게 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장되는 단일 종목 ETF들에 대한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의 시초가가 8,40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전쟁보다는 평화를, 공포보다는 AI 성장 스토리를 더 크게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 게다가 AI 실적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협상 불확실성이나 이 과열된 낙관론 같은 경우가 여전히 시장의 잠재적 변동성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동안 수익을 낸 부분들을 일정 부분 현금화해서 요 자금 관리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0: 네. 수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아, 지금도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 네.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릴까요?
3: 네, 오늘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경상도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내일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낮 한때 경상도 내륙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비가 내리면서 이른 더위 좀 주춤한 모양새인데 네. 오늘은 어떨까요?
3: 네. 밤새 구름이 이불처럼 덮여 있어서 오늘 아침은 서울이 21.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 강릉이 20, 청주와 대전 26, 광주 27, 대구가 23도로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가까이 낮아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예, 하지만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26, 모레 금요일은 27, 토요일은 28, 일요일은 30도로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0: 네. 자, 이제 6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본격적인 여름 날씨 어떨까요?
3: 네, 올해도 여름을 나기가 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이 북인도양과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이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만들어져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일사량도 늘어납니다. 이 또한 여름마다 요즘 극한 호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여름의 초입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6월과 7월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8월은 비슷하겠습니다. 이 폭염을 부르는 고수온 현상이 강수량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인데요. 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남쪽에 습한 공기가 유입돼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올해는 여름철 평균인 2.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올 여름 날씨까지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전격 인터뷰 1부에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0: 네, 후보님 지금 오늘 어디에서 이 방송 후에 유세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1: 아, 오늘 뭐 유세야 늘 길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0: 네.
1: 예, 한 다섯 개 시군 정도를 돌아야 되고.
0: 네.
1: 그러는 중간중간에 또 이제 각종 정책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도 이어지고.
0: 아.
1: 또 이렇게 방송 인터뷰도 한 서너 개쯤 되고 막 이렇습니다.
0: 정말 숨가쁠새 없는 일정 소화하고 계시네요.
1: 네네.
0: 초반에 충남지사 선거는 좀 격차가 있다라고 많은 이들 네.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네. 박빙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1: 예, 글쎄요. 늘 뭐 박빙이라고 생각하고 하죠.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초박빙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는 예. 아닌 것 같고요.
0: 아, 네.
1: 예, 어제 나온 여론조사나 2, 3일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현재는 10%포인트 내외의 뭐 우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그런데 이제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오차 범위를 막 갓 일단 벗어난 수준 이런 정도로 이제 격차가 좁혀진 건 사실이죠.
0: 네.
1: 그러나 대체로 모든 선거가
0: 네.
1: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진영 결집이 일어나면서 격차가 좁혀지는 일반적인 현상을 보이는데
0: 네네.
1: 과연 이번 선거에도 역대 그런 선거들과 같은 일반적인 격차 축소가 보일 것이냐 그런 수준으로
0: 네네.
1: 그런 것인데 저는 이번 선거에 이제 내란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해져 있는 선거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좁혀지되 어느 정도 좁혀지는 선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항상 제 입장에서는 초박빙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긴장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경쟁자인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직도 충남지사이니까
1: 네.
0: 김태흠 지사가 일은 확실하게 한다는 도민들 평가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언론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글쎄 누구나 맡겨진 임기 4년 동안 사력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인데
0: 네.
1: 그 과정의 노력을 인정 안 한다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하죠. 저도 도지사가 되면 그렇게 하겠죠.
0: 네.
1: 그런데 그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과를 이제 본인은 이야기를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런데 그 성과 이면에 있는 과제도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0: 네.
1: 이제 김태흠 지사님께서 이제 국비 확보를 뭐 8조 원대에서 12조 원대로 늘렸다. 그다음에 외자 또 기업 유치를 뭐 대폭 한 50조 가까이 했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김태흠 지사님이 아니고 다른 도지사가 재직을 했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네네.
1: 뭐 그런 걸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0: 네.
1: 다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국비라고 하는 건 공짜가 없어요. 국비는 다 아시다시피 지방비를 매칭 펀드로 하게 돼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인데 충청남도의 현재 그 전체 충청남도 같은 광역도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0: 네.
1: 이 중에서 부채액이 1위예요. 충청남도가. 예,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인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내 호주머니 통장에 돈이 좀 들어와야 사람의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그 지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단체 중에 13등 거의 꼴찌권에 해당하고 있어요.
0: 네.
1: 예, 그리고 그 부채의 또 증가율.
0: 네.
1: 예, 증가율을 보면 심각하다.
0: 아.
1: 거의 전국 꼴찌, 전국 1위고요.
0: 네네.
1: 그 다음에 1인당 개인 GRDP, 아까 개인소득을 말씀드렸죠.

0: 됐는데
1: 예, 예.
0: 그 GRDP 증가율도 거의 꼴찌예요. 다시 말해서 외환 내빈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1: 네네네.
0: 그래서 노력은 인정하고 뭐 소중하지 않은 과거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는 것은 4년의 도정을 책임졌던 도지사로서 무책임한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기 앞으로 4년의 충남 도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그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청도에서 네.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보도를 보면은 김태현 후보에게 어려울수록 검증된 리더십 필요하다면서 일종의 지원 사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0: 네.
1: 우리 충남 유권자 표심에 박 전 대통령의 예. 이 지원 유세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장면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수준으로 잃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분이 이 돌아다닌다고 그게 국민들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죽하면 그런 분이라도 모셔다가 득표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보면 상대 진영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 네.
0: 예, 그다음에 또 와서 말씀하셨다는 어려울 때일수록 뭐 경험 뭐 이런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임기 4년 채우면 다 경험이 훌륭하게 쌓이는 겁니까? 그 지금 말씀드렸던 충청남도가 불편하지만 용기 있게 대해야 할 그 지표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을 어떻게 훌륭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사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예. 직접 또 후보님 선거사무소 찾아서 여러 예. 가지 지원도 약속을 했고 또 지금 선거 전에 일단은 되지 않은 대전 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0: 예, 예.
1: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은요. 어떻게 예.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이건 당연히 되어야 할 문제고요. 김태흠 전 후보 지사님께서 이게 특례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알맹이가 없다 해서 거부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광주 전남은 그 똑같은 건데 왜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1: 네.
0: 김태흠 후보님께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조정이 안 됐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1: 네.
0: 그것은 이미 이재명 정부 인수위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1: 네.
0: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다 합니까? 그런 걸 얘기하시는데 적어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지금 4년 동안 1년에 5조씩 20조의 재정 지원만 해도요.
1: 네.
0: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김태흠 후보님 대표 공약인 뭐 1조 원 K아레나를 건설하겠다는데 그 20개나 질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1: 네.
0: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그냥 정부로부터 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걷어찬 거. 이게 충남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1: 네네.
0: 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김태형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갑자기 행정통합을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내용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거꾸로 아니 내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려고 발표하는 여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김태형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1: 네.
0: 그것이 알맹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히려 행정통합을 무산시킨 것은 김태흠 현 지사 후보님 또 이장우 대전시장님의 정치적인 그런 정략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낭비하고 있는
1: 네.
0: 그러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1: 네. 골든타임을 낭비하고 있는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럼 선거 후에 당선이 예. 되시면 좀 빠르게 네. 이 행정통합 문제 다시 수면 위로 올리실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0: 예, 당연히 그런 로드맵을 뭐 여러 차례 밝히고 있고요.
1: 네.
0: 저는 바로 그 지방선거

0: 끝나면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를 갖춘 구성을 빨리 하고요.
1: 네.
0: 그때 어제 그 한병도 원내대표가 왔을 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안에 이 특별법을 민주당의 당론 또는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올해 안에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주민 동의 비율을 높이고 그래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2028년에 총선 때 대전 충남의 통합시장 선거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공약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 관련한 공약이 눈에 띕니다. 김태웅 후보도 AI 관련한 공약인데 두 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님은 사람 중심 AI 수도 충남이란 그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이게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복지나 의료, 교육, 농업 이런 분야까지 AI를 접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 이게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0: 지금 제가 제시한 그 방향 자체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 광역단체장의 AI 관련 공약을 보면 그리고 제 경쟁 상대인 김태훈 후보님의 그 AI 관련 공약을 보면 모두가 거의 다 AI 산업혁신만 강조돼 있어요. 그런데 산업혁신 당연히 AI 시대에 맞춰서 해야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죠. 현재의 우리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을 AI로 빨리 대전환해서 기반을 바꿔주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야 경쟁력 유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 당연한 것 하나만한 소리죠. 그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와중에 AI라고 하는 이 인류 문명사적인 신문명도 사람이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에만 도움이 되고 사람은 정작 소외된 AI 시대의 대전환이 이게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신 기본 플러스 해서 사람의 삶에 관련된 의료, 교육, 복지, 돌봄 같은 이러한 문제들까지 AI로 인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AI 기본사회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AI 산업혁신과 AI 기본사회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도 경제발전만 신경 쓴 나머지 정신발전은 도외시함으로써 그 문화 지체가 크다는 진단을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이 AI 시대에 이런 초격차가 한번 벌어지면 사회가 이 공동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사람이 소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거의 유일하게 이런 AI 기본사회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충남형 AI 대전환의

0: 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은 다 청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데
0: 네.
1: 후보님께서는 지금 청년들이 충남에 돌아오고 충남에 남아서 네,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어떻게 하도록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 충청남도 통계를 보면요.
1: 네.
0: 충청남도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충청남도는 대체로 이제 기존의 전통산업, 농업, 수산업, 뭐 임업, 축산업 이런 기반들도 많이 있거든요.
1: 네네.
0: 네, 그런데 뭐 스마트팜이나 청년농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24년을 비교해 보면 이 청년 농업 인구가 4%나 줄었어요.
1: 아.
0: 예, 그리고 충청남도는
1: 네.
0: 지역 내 총 생산이 전국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1: 네네.
0: 결과적으로는 이 중에서 이 부가가치가 충청남도에 쌓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우리 도민의 지갑에 쌓이지 않고 역외 유출.
1: 아.
0: 이 수도권으로 가는 비율이 20%로 거의 제일 높아요.
1: 네.
0: 그 이유는 뭐냐면 충청남도가 수도권과 가깝지 않아요?
1: 네네.
0: 그리고 수도권 전철 연결되고 교통망이 발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청남도에서 일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화나 이런 어떤 향유는 수도권으로 가서 하고 오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1: 네.
0: 충청권이.
1: 네, 예.
0: 자, 그래서 지금 질문에 답을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이 충청권 내에서 충남에서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그와 수도권과 비슷한 정주 여건, 문화 향유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냐. 다시 말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정주라고 하는데요.
1: 네, 네.
0: 그런 것을 만드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25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해왔잖아요. 공공기관
1: 네.
0: 이전도 하고.
1: 네네.
0: 그런데 내려갔는데 다시 서울로 재집중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그 지방의 정주 여건이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은 AI 대혁신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런 AI 대전환을 통한 청년 일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서울로 가서 소비하지 않도록 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런 정주, 주거하고 문화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함께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1: 네, 예. 지금 사실 그 주거 문화 여건 개선 얘기를 하셨는데 K 아레나 조성 계획이
0: 네네.
1: 김태훈 후보님도 네, 제시하셨고 후보님도 제시하셨어요.
0: 예.
1: 근데
0: 예.
1: 두 분이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0: 김태훈 지사님은
1: 네.
0: 이게 그 부지비만 빼고도 제가 알기로는
1: 네.
0: 한 1조 원 정도 규모를 들여서 K-아레나를 짓겠다 하고 계셔요.
1: 네.
0: 그게 이제 문화 스포츠 복합시설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좋아요. 더 그런 방향은 좋은데
1: 네, 네.
0: 이게 너무나 졸속으로 발표돼서 충남 도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1: 아.
0: 예, 그래서
1: 네, 네.
0: 이게 참 큰 문제 아니냐. 그런데 좋습니다. 뭐 그 방향에 동의를 하는데 이 K-아레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체부에서 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1: 네.
0: 내년 6월 말쯤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1: 예.
0: 그에 따라서 정부의 공모 가이드라인이 생길 거예요.
1: 아.
0: 그리고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1: 아, 네네.
0: 네. 그런데 이것을 김태현 지사님께서 1조 원을 뭘 하겠다 하시는데 거기에 민자 투자를 한 9천억 정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부가 추진할 텐데 이 문제는
1: 네,
0: 예, 그것은 국비 지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이 문제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옮기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최적지에 해야 맞습니다.
1: 네네.
0: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정부의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잘 보면서
1: 예.
0: 최적지에 최고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하게
1: 네네.
0: 만들어야 되는데
1: 네.
0: 또 적정 규모가 돼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1: 예.
0: 김태형 후보님의 K-아레나 공연장은 졸속으로 너무 급히 발표된 그런 측면이 있고 정부 국정과제가 진행되는 중에 이렇게 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정부의 그런 어떤 공모사업을 유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0: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 충남에 이것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K-아레나 공연장을 만드는 아주 올바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1: 네. 아, 후보님이 지금 구상하시는 K-아레나는 결국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연결이 돼가지고 국비로 예. 그러면 그 건설을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죠?
0: 예, 당연히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은
1: 네네.
0: 네, 국비와 또 그에 따른 뭐 대응 지방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고 함께 하는 것이죠. 정부 따로 요 충청남도 따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1: 네네. 알겠습니다. 앞서 네네. 말씀하신 그 후보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개요 좀 잠깐 설명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그러시죠.
1: 네, 대전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조사를 의뢰했고 24일, 25일 이틀간 했는데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결과가 후보님이 44%, 김태용 후보님이 35%로 나왔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지금 오세훈 아산시장 후보, 전운수 또 천안 아산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와 세 분이서 공통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원팀 전략 같은 것을 구상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자,
0: 네.
1: 저 이쪽에서 천안 아산 표심이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0: 네.
1: 이 아산시장 후보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 전운수 후보와 같이 이렇게 원팀 승부수를 띄운 이유가 궁금하고요. 어떤 점이
0: 네.
1: 그 경쟁인 국민의 후보하고 차별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그런 대형 국책 사업, 국정 과제
1: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검토가 되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현재와 미래를 본 대책을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을 했고
1: 네.
0: 그렇게 다 점검해서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것은 뭐 이견이 없죠. 그분에 대해. 그러면
1: 네.
0: 이것을 누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해서 현실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집권당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 네.
0: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발표한 것은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1: 네.
0: 그것을 실현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정 집권 여당의 후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뭐 그런 것이고요. 특히 저는
1: 네.
0: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인수위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바로
1: 네.
0: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1: 예, 예.
0: 언론에서는 저를 이재명 정부의 지방성장정책의 설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5극 3특 행정통합 이런 주제들이 당연히 있고
1: 네.
0: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합동으로 저희가 아산에서 그제 약속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박수현 후보의 그런 강점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잘 통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네트워크와 자원, 기회 이런 것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SNS를
0: 네.
1: 통해서 후보님의 사생활 의혹을 글에 올리셨어요.
0: 예.
1: 상대당 대표가 그 충남지사 후보로 나선 후보님에 대한 글을 올린 게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사실
0: 예.
1: 이 후보님께서는 이미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정리된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0: 네.
1: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0: 예.
1: 장정욱 대표를 고발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자,
0: 네.
1: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0: 이 문제가
1: 네.
0: 선거 때만 되면 계속 그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그러한 네거티브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 네.
0: 저는 이미
1: 네.
0: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히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자청해서 제가 받은 결과 검찰청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미 그런 내용까지 발표를 해준 내용이에요.
1: 네.
0: 근데 그거를 가지고 때만 되면 또 이렇게 하고 지난 총선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그것도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1: 네.
0: 저 지방 저 대구 지역에 있는 지방 신문의 유튜브가 그것을 거론했거든요.
1: 아.
0: 뭐 이유가 뻔하죠. 그런데 제가 그 거기에 내용 증명을 바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본 방송에 유튜브가 삭제됐어요.
1: 아, 예.
0: 그런데 그렇군요. 그런 걸 가지고 제일 야당의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그런 짓을 합니까? 저희 선대위에서는
1: 네.
0: 강력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고발 조치를 당연히 했고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 네.
0: 이것은 네. 저 개인은 정치인이니까 인내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박수현을 찍으려다 찍지 않는 유권자가 있다면 이것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권리를 강탈해가는 강도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격하게 처벌이 돼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제1야당이 대표가 이런 짓을 한 것은
1: 알겠습니다.
0: 엄하게 가중처벌돼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1: 네. 후보님 알겠습니다. 예. 방송 네. 시간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8시 당당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3: 봄?
2: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 어떻게?
2: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2: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3: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2: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여행 떠나요.
4: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의 새 DJ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햇살 좋은 5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충북 중앙탑 사적공원에 다녀왔어요. 웅장하게 솟은 7층 석탑과 잔잔한 남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단란하고 따뜻했던 이동 덕에 여행길마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비와 관련된 특보는 없는 상황이지만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약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입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도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저녁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좀 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하늘도 흐리고 비 예보도 좀 들어있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4도로 예보되어 있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5도 정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세종이 25도, 대전 26, 광주 27도로 일부 남부지방 서쪽으로는 약간 더운 느낌이 느는 곳도 있겠고요. 동쪽은 이보다 기온이 낮아져 강릉이 20도의 낮 최고 기온에 머물겠고 부산 22도, 대구 23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5mm 안팎의 비가 가끔 예보되어 있는데 내일부터는 비의 양도 적고 점차 낮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부터 주말 휴일에는 서서히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괜찮겠고요. 오전 농도도 흐린 하늘 덕에 대부분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6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형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그래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자, 어제 오후에 서소문 고가차도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깝게도 세 분이 숨지고 세 분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이 당당토론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다치신 분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사고 발생하자마자 네. 정치권에서 일단 유세를 잠정적으로 중지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뭐 유세 현장에서 구호도 있고 노래도 하고 뭐 보통 그런데 그런 것도 일시 중단을 하시고요. 자,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이 책임 소재 규명을 예고를 하셨다는 네, 그런 보도가 있고 동행을 했던 권칠승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행안위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행안위 개최 지시한 게 맞습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2: 일단은 그 상임위 개최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과연 이제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어제 사고를 보면은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치마 현상이 확인이 돼서 정밀 안전진단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와중에 발생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지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안타깝고요.
0: 네.
2: 이제 아마도 노동부 영역에서는 중대재해 네.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책임 소재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0: 네.
2: 철거 과정 전반에 걸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네. 시급하게 좀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제 이 선거 기간이긴 하지만 이 사안이 유가족분들과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0: 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일정이 따로 선거 유세 일정이 원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따로 잡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3: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그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고 그리고 또 이제 다치신 분들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이런 어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유세를 이어가고 하는 것들은 이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0: 네.
3: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서
0: 네네.
3: 여러 가지 어떤 그 유세 활동도 좀 중단을 하고 또한 정쟁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을 좀 중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어제 그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서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이 의원님 사과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일단 사과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이 그 마케팅 홍보를 하면서 의도성이나 고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자체 조사했다는데 자체 조사로 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애초부터. 그리고 실제로도 관련자들의 휴대폰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부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피의자로 아마 입건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고발도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탱크데이라는 표현과 그 날짜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단순한 마케팅 차원의 뭐 실수 내지 홍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저는 좀 뭐랄까요 좀 표현을 얘기하면 좀 극악한 그 어떻게 보면 행태 아니냐
0: 네.
2: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그 정용준 회장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어떤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순한 레토릭으로 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은 돼 있지만 법률가들은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
0: 네.
2: 조롱성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유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우리 정청래 대표나 의원들께서 추가적인 법안 발의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0: 네. 법안 발의까지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 회장의 사과 수위가 적정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광주 방문이라든가 네. 또 뭐 5.18 관련 단체들을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사과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뭐 사과합니다 이 말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구체적인 원인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뭘 하겠다는 건지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엄중하겠다라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거의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야말로 그냥 한 번의 레토릭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박준근 의원님께서는 네. 어제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저는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정용진 회장이 취임 이후에 최초 사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즉시 이제 그 스타벅스 대표이사를 경질하고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그리고 사과문을 바로 내고 그다음에 또 여론이 좋지 않아서 2차 사과문도 냈었고 이번에 이제 3차 사과문을 내면서 이제 직접 사과를 했는데 그리고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 자체 조사라는 한계 때문에 네. 고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또한 5.18 유공자 유족들께서 보시기에 예,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충분하지 않은 그런 조치와 그리고 또 사과였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정용진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과 그리고 경영상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유가족들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정용진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정말 이런 어떤 이 일로 인해서 실추된 정용진 회장과 신세계 그룹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뭐 어떤 사회적인 기여라든가 이런 활동들도 병행을 해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제 또 그런 게 있었더라고 후속 조치로
0: 네.
3: 그 선불 카드
0: 네.
3: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 요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건 없이 환불 절차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조치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뭐 유가족들과 그리고 5.18 시민단체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그런 활동들을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런데 박 의원님 그 장동혁 대표가 네.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스타벅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글들 사진을 올리는데 눈에 띄는 게 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투표장에 가자 이런 게시물을 올린 것도 있고요. 또 뭐 커피 마실 자유라는 말을 한 것도 있고요.
3: 예.
0: 그래서 이거를 좀 선거와 연결 지어가지고
3: 예.
0: 이 스타벅스의 그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연결 지어서 지금 계속 그 게시 글을 올리는 이 상황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당의 이게 전체적인 입장인 건지 뭐 물론 그런 입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3: 어쨌거나 우리 당은 사실 이 일이

국회의원님들께서 상황을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계셨고요. 그랬는데 사실 이 소재를 저는 정부 여당이 좀 선거용 정쟁 소재로 삼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지층 결집 소재로 삼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SNS를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정영진 회장을 지목하는 듯한 그런 SNS 글을 통해서 금수완도 못한 장사치다 이렇게 이제 표적을 삼아서

0: 스타벅스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 부분을 우려해서 자칫 이걸 우리가 방치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가 우리가 어떤 커피를 마실지까지도 선택해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한 이게 뭐 당에서 전체적으로 뭐 기조가 정해져서 그런 건 아니고 선거를 하시다 보니까
1: 네.
0: 이걸 우리가 경계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안을 정치권이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슈를 정쟁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우리가 5.18 정신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 이 5.18 정신을 더 훼손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원님.
2: 이게 정치 공세나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정치인들입니다. 5.18이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 희생자, 광주 시민 전체 국민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5.18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극악한 방식으로 피해를 받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케팅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완전하게 조롱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열사.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더라. 말도 안 되는 그 공안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얼마만큼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사안인데 네. 여기에다가 이것을 극악한 방식으로 이걸 마케팅이라시고 한 거예요. 이거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모두가 다 공분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들을 얘기하는 것이 왜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은 겁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당을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극우적 행태다.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스벅 가서 그 스벅 텀블러 들고 커피 마시는 사진들 막 올려대고 이런 부분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18 유가족들의 희생자들 또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후벼파는 거 아닐까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추가적으로 제가 뭐 보충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5.18 정신, 5.18 그 민주항쟁을 폄훼하고 박종철 열사를 이제 모독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의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이 사안을 보고 나서 정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매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고의성이 있어서 한 것인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극악무도한 마케팅인지를 법적으로 밝히고 나서 그때 대응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정치인들이 나서서 규정 짓고 선동을 하는 것은 정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래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도
1: 네.
0: 이게 이 대한민국은 정치 리스크가 있는 나라다라는 판단을 하게 해서 글로벌 투자가 위축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타벅스에 많은 납품을 하시는 분들이 수상공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또 죄 없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공포심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까지 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1: 네. 마무리 네. 발언으로.
2: 이런 상황에
1: 네.
2: 대해서 말도 못하는 정치가 극우적인 태 아닙니까? 아니, 국민적 이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왜 얘기를 못하죠? 저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극우적 그 생각과 그 언동과 행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5.18에 대해서 박종철 열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까? 정치가 법적 판단이 나와야 돼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역사적으로 국민들의 고충을 가했던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이게 정치의 책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후에 진행된 내용을 봐가지고 한 번 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얘기 뭐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뭐를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제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금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지역이 두 곳이죠. 일단 울산시장이요.
2: 네.
1: 울산시장 선거 지금 진보당과 민주당의 이 단일화가 지금 여론조사

0: 의의를 놓고 서로 지금 이견이 표출됐어요. 일단은 네. 김상훈 후보 측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졌다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다시 하자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단일화가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요. 사전투표까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저는 종국에는 단일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 그렇습니까?
1: 민주당, 진보당 모두 예. 울산에서 국민의힘에게 이 시장을 넘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하다라고 보고 사전투표 전에 이틀 동안 지금 말하자면 뭐 안심번호가 확보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리적 시간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기본적인 단일화에 대한 입장과 의지 기존은 확고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당장 오늘이라도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지금 울산시장 선거 관련한 단일화는 사실 예. 김두겸 후보하고 박맹우 후보 간에도 예. 계속 얘기가 오가는데 예.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박맹우 후보 측에서 오히려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별로 예. 수용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뭐 이 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마음이 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2: 그래서 뭐 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겸 후보가 이제 단일화 기자회견을 했고 또 네. 어제 보니까 울산시에 출마하신 많은 분들이 또 박맹우 후보님을 찾아가셔가지고 또 단일화 좀 해달라고 읍소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울산을 방문하신다 하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그 가셔서 또 김두겸 후보와 또 울산시의 전반적인 선거 현황을 또 그 어떤 보수 결집을 위해서 도우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단일화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두 분 다 공통점은 예. 남은 이틀 동안에 궁극적으로는 될 것이다라고 네. 보시나요?
2: 울산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0: 네. 네.
1: 방식이 좀 다르죠.
0: 방식은 다르겠죠.
1: 국민의힘과 이제 김부겸 네. 박맹우 후보 간의 단일화는 네. 이제 일방적 사퇴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과 진보당은 이제 여론조사 방식으로.
0: 네. 네네. 자, 그 평택을도요. 네. 평택을은 사실 뭐 제3자들이 보기에는 유희동 후보하고 우리 황교안 후보하고 두 분이 단일화 네. 가능성이 더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2: 네.
0: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은 또 네. 정치라는 게 뭐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한데요. 뭐 어쨌거나 한교환 대표님은 작년 6.3 대선에서도 이제 자진 사퇴하셔서 보수 단일화가 보수 정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희생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0: 네네.
2: 이번에도 또 그런 선택을 뭐 희생의 선택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보 쪽의 단일화는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지금 이제 김용남 후보에게 여러 악재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가장 저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실 분이 이제 조국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2: 저는 근데 이 두 분 사이에 앙금이 좀 큰 것 같아요. 또한 이제 김용남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그게 어디서 터져 나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쪽 진영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서로 간에 이제 상처를 많이 입은 상황으로 보여져요.
0: 네.
2: 그래서 진보 쪽은 단일화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경기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인 여론조사가 세 분이 지금 뭐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유희동 후보가 분류에 따라서 뭐 2강 1중이라고도 하시고 아무튼 네. 세 분이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용남 후보의 그 대부업체 사명 운영 의혹 때문에 굉장히 네. 그 조국 후보가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이 뭐 언론에서는 일종의 좀 집안 싸움이 바깥하고의 네. 싸움보다 더 격하다,
1: 네.
0: 격렬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러면 이 흐름을 봤을 때 박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이게 선거가 약간 상대적인 게 있어가지고요.
0: 예.
1: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희동 후보랑 황교안 후보가
0: 네.
1: 보수 단일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민주개혁 진영의 단일화 압박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0: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민주개혁진의 단일화 여지도 여지도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네. 지금 일단 시간적으로 좀 바타요.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아가지고 황교안 후보도 지금 민주개혁진의 이제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내가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비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켜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5파전 말하자면은 뭐 진보당까지 포함하면 5파전인데 네네. 이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요.
1: 네네.
0: 그리고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의 이런 공방은 네.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1위를 놓고 치열하게 좀 경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대법주의 문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해당 대부업체에서 김용남 후보에게 넘어간 금전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좌 내역을 공개를 했어요.
1: 네. 어제 공개하셨더라고요.
0: 네, 그래서 급여가 됐던 배당이 됐던 어떤 방식의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김용남 후보 측에서 지금 그 계좌 내역 공개하면서 이제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동생도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소위 가장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거냐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 국면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또 김용남 예. 후보를 고발을 했어요. 대부업법 예. 위반 혐의로.
2: 예.
1: 네.
2: 이게 이제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그 불법이죠.
1: 네.
2: 그래서 뭐. 징역 5년 이하, 뭐 2억 원 이하의 이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을 했고 뭐 단일화 관련 그러니까 그 고발을 했는데 이제 그 통화 내역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1: 네.
2: 김용남 후보가 뭐 계좌 내역을 하나 깠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계좌 중에 하나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뭐 허술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겠는가? 왜냐면 대법체를 차명으로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 통화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울산 지역하고 마찬가지인 것이 김용남 후보나 김상우 후보나 둘 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 배신하고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할 때 있어서 진보 진영에서는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는가 를 가지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1: 네.
2: 두 곳 모두 이제 보수 진영보다는 좀 단일화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0: 예. 참고로 어제 네. 공개한 그 계좌 내역은요.
1: 네.
0: 김용남 후보의 계좌가 아니고 대부업체의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체의 금전적 이익 뭐 영업이익이든 뭐든 금전이 있는 이 부분이 김용남 후보나 김용남 후보 측으로 이렇게 계좌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일체 없었다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전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니까 각 선거구마다 이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 서울시장 토론회는 28일 한 번 딱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현안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쟁점으로 부상한 게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이제 철근 누락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세훈 후보 측은요,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계속 토론회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 후보 측은 지금 수용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왜 수용을 하지 않은 건가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의원님?
0: 일단은 예정된 토론이 있고요.
1: 네.
0: 그 전에도 관훈 클럽인가요? 여기서 언론인들하고 이제
1: 네.
0: 그 대화를 나누면서
1: 네.
0: 진행한 부분도 있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전투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면서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제 자체가
1: 네.
0: 철근 누락에 대해서 무슨 토론할 게 있습니까? 누락됐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고를 했네 만에 보고 과정에서 뭐 그 다 했는데 왜 그걸 인지 못하고 이제 와서 트집잡는 이런 게 쟁점이 아니고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나온 서울시장 후보가 정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 공사 현장에서의 철근이 누락이 돼서 순살 시공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기조로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이건 서울시장 자격이 없어요 애초에 이걸 가지고 무슨 토론합니까?
1: 박 의원님, 예. 네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겠죠?
2: 당연하죠. 예, 예. 예, 28일 날 저녁 11시에 토론회가 한 차례 딱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상 보장이 되어 있는 토론회 딱 한 차례만 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8일 11시면 어떻게 됩니까? 29일 새벽 6시부터 사전투표란 말이죠. 그럼 11시에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전투표에 참가하시는 거의 3, 40% 정도의 국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못 보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 시민들께서 어느 후보가 제대로 된 후보인지를 검증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토론을 피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토론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뭐 관원 토론회 말씀도 하셨는데 관원 토론회는 양자 토론이 아니고요. 기자님들 모시고 같이 이제 혼자서 이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이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쉽죠. 그런데 그 관원 토론회에서도 너무 토론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다 보니까 토론에 자신 없이 지금 피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니 이번에 지금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도 두 번 열렸고 국토위 현안 질의도 한 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거대 의석을 동원해서 서울시장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산시공이라는 프레이밍을 만들어서 공포를 조장을 하는 거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실상을 까보면 세 번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논의된 것은 없고 정치 공세뿐만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네. 예. 자, 이 의원님 뭐 반론하실 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0: 오세훈 시장 후보가 시민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하면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여러 토론회가 있고 현대 저희가 시간상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애매합니다만은 최근에 네, 주적 이게 뭐냐는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네. 네, 유세 현장에서 또는 토론회에서 있었습니다. 짧게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국방백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진한 색깔론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 네. 박 의원님.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2: 국방백서에 네. 주적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아니고요, 적이라고 했죠. 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국방백서의 주적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던 것을 적으로 바꿔서 주적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민주당 많은 후보들한테 물어보면은 주적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빙빙 위돌리고 도망가고 그럽니다. 왜 대답을 못하는가.
1: 네. 시간 때문에 오늘
0: 윤석열 여기서. 정부가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적이라고 했습니다.
1: 네. 자, 당당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3: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새
4: 습도가 높아지면서 많이 후텁지근하게 보내셨을 텐데요. 비구름이 이불 효과를 내면서 밤새 기온과 동시에 습도도 높여놨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약하게

0: 비가 내리면서 여전히 습하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대부분 적을 텐데요. 경상권은 5에서 10mm 예상되고 오늘 내리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비가 지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저녁까지는 빗방울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 아래 고온 현상을 쉬어갑니다. 서쪽보다 동쪽이 더 선선하거나 서늘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예상 낮 최고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세종이 25, 대전 26, 광주는 27도까지 오를 텐데요. 반면 동쪽은 이보다 기온이 떨어져 강릉이 20도, 부산 22, 대구 23도의 낮 최고 기온에 그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대부분 5mm 안팎의 비가 가끔 지날 텐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 주 후반부터 주말 휴일로 가면서 서서히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오존 농도는 모두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8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1: 정치,
2: 전격 시사,
1: 뉴스,
2: 전격 시사,
1: 인터뷰,
2: 전격 시사,
1: 주식,
2: 전격 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2: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2: 전격 시사.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4: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유이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후보와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이동입니다.
4: 네, 자, 후보님 벌써 오늘이 이제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본투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장에서 선거 유사하시면서 네. 표심 변화 좀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5: 예, 투표율이 다가갈수록 분위기가 부쩍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특히 이 보수 결집이라고 할까요? 힘이 느껴지는 요즘인데, 최근에 이 지역에 김용남 후보 차명 대부업 의혹도 있고, 또 조국 후보 평택에서 국회 출퇴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발언이 이렇게 연이어지면서,
4: 네.
5: 지역에서는 그것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보수의 목소리가 훨씬 더 결집하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4: 예. 지금 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어제 김용남 후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 네.
4: 후보님, 그 대부업법 위반 혐의 어떤 점에서 고발까지 해야 된다라고 당에서 판단한 걸까요?
5: 이게 기본적으로 저 대부업법이라는 게
4: 네.
5: 그 법의 설립 취지를 보면 예전에 그 돈이 없고 돈이 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불법적인 음지에서 벌어지는 그 피해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대부업법이거든요.
4: 네.
5: 그런데 소위 그 서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겠다고 출마를 하시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그런 대부업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천명 소유 의혹까지 덧붙여져 있으니까
4: 네.
5: 그거는 뭐 저희가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 물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네,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김용남 후보는 이 사실을 이제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차명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그 은행 거래 내역서 대부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공개를 하면서 실제로 배당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금전 거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제가 뭐 진행자께서 들어보셨을 때 해명이 이해가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건은 저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4: 네.
5: 기본적으로 본인과 동생의 녹취가 당시 상황하고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4: 네.
5: 당신의 육성으로 업체 지분을 100% 갖고 있다. 1년에 한 3, 4억 정도 이익이 난다. 배당은 다 내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고 또 대부업체 대표 관련해서도 사무실 직원 이름만 빌려줘서 대표이사를 해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지금 당신의 목소리로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4: 네.
5: 이건 좀 피하기가 어렵고 또 특히 배당이라든지 수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은행 거래 내역을

0: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올렸던데.
1: 네.
0: 이건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침대 축구 꼼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된 만사무사 대부한테 당연히 배당을 안 받았겠죠. 왜냐하면 만사무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것은 그 농업회사법인 1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만사무사에서 발생된 수익은 1호로 갔을 테고 지금 본인이 지분의 90%를 소유한 그 1호로부터 어떤 배당을 받았는지 그 거래 내역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밝히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선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다리고 뭐 들어 누워서 침대 축구할 모양인데 저는 전혀 안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러면 아마 시민들께서 레드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그 대법체 대표인 한모 씨와 지금 김용남 후보의 관계도 많은 네. 지금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 합동토론회에서 이 대법체 대표를 맡고 있는 이분이 후보 측 대리인으로 나서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네. 부분은 혹시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뭐 후보님 쪽으로 뭐 어떤 제보라 할까요? 그런 말씀들이 좀 들려오는 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0: 아니 제보는 모르겠고 제가 보니까 그분이 그 후원의 사무국장이라고 이렇게 명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명함을 어제 판넬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했었는데요.
1: 아, 네네네.
0: 지금 이 저 김용남 후보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선거 캠프에서 우리가 일일이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1: 네.
0: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 지지자들이고
1: 네.
0: 직접적으로 선거 때 회계나 후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가장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1: 네.
0: 모든 캠프가 그렇습니다.
1: 아.
0: 그게 선거 상식이고요.
1: 그런데
0: 지금 이분은 홍모 씨라는 분은 후보 측 대리인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합동토론에 가서.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후보의 위임을 받아서 대신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모 씨는 또 동시에 후원의 사무국장도 하고
1: 네.
0: 후보 측 대리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런 보도가 나가니까 처음 알았다. 김용남 캠프는 정말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반론할 가치도 없는 아주 못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제가
1: 네.
0: 특히 화나는 대목은 뭐냐면
1: 예.
0: 이렇게 자신들의 보좌진으로 있었던 사람들 보좌진 폭행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좌진들을 희생양 삼아서 이렇게 꼬리 자르기 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벌을 받아야 되고 못마땅한 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요. 이게 뭐 핵심은 불법성 여부인데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완주가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입장 내놨지 않습니까? 뭐 후보님도 보셨겠지만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요구 요청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그 바꿀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0: 일단은 이번 선거가요.
1: 네.
0: 그 전임 민주당 의원의 재산 문제로 인해서 재선거가 발생한 선거입니다.
1: 예.
0: 그것 때문에 이 평택 시민들이 귀한 2년의 시간을 허비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검증 부족으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선 무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다. 2년의 시간을 허비했으면 충분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결자 해제해야 한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지금 지역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1: 네.
0: 벌써 그 영향이 피부로 저희가 느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 네.
0: 곧 뭐 다른 여론조사가 뭐 얼마나 조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곧 숫자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1: 예.
0: 국회의원 나올 사람이 차명으로 대부업체 운영했다는데 그것을 용납할 평택 시민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1: 네,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께도 꼭 질문드려야 될 게 이제 단일화 부분인데요.
0: 네.
1: 예, 지금 이제 사전 투표까지 이틀이 남았는데 보통 단일화의 데드라인이 내일까지 아니냐라고들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네. 투표 용지에 예, 별도의 사태 표기가 지금 인쇄가 되는데 내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후보님?
0: 네, 제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보다는 고민의 수준을 꽤 높여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0: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서로 간에 좁힐 수 없는 부분보다는 합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뭐 이재명은 무기징역감이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김영남 후보고요. 또 그런 후보와 단일화하자고 하는 사람이 조국 후보고 또 범죄자 알러지가 있다, 정치검사 알러지가 있다 하는 두 분도 서로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고 서로 구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 대표까지 지낸 황교안 대표와 제가 단일화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1: 네.
0: 고민과 지금 뭐 이런저런 그 부탁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논의 과정에서요. 두 네. 후보님들 사이에 좀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대목, 정리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 아직까지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1: 네.
0: 조심스럽게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1: 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이시군요. 그런데 네.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지만은 단일화의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전에는 이 결과가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0: 그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당일 투표 전일까지라도 뭐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걸 테니까요. 예. 마지막 그 순간까지 좀 이렇게 차분하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네. 혹시 뭐 그 다른 곳에서 단일화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방식들이 논의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0: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1: 네. 단일화가 된다면은 승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로도 저는 충분히 저는 보수의 결집이 느껴지는 순간이고 그것이 선거 당일에 다가오면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1: 네.
0: 그 자체로도 괜찮습니다만 더 확실한 수단을 강구한다면 저는 단일화가 된다면 더욱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평택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와 달리 네. 지역이 도농복합이라서 이 네. 부분을 고려를 해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조금 풀어 얘기하자면은 토착민이 많은 지역과 신도시 네. 지역이 다른데
0: 예. 네.
1: 투표율이 신도시 지역이 좀 낮을 수 있어서 실제 투표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하고는 좀 크게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후보님께서는 네. 이런 분석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제가 뭐 직접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 예.
0: 기본적으로 평택을 지역은 예. 세계 권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1: 예.
0: 세계 권역이 경제 환경도 좀 다르지만
1: 네.
0: 투표 성향, 정치 성향도 매우 다른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이렇게 저렇게 묶어서 한 여론조사 편의상 섞어서 하다 보면 일종의 뭐 스테일 효과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각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역대 여러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만
1: 네.
0: 그 여론조사들하고 결과하고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1: 예. 삼선을 또 평택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네.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0: 네.
1: 지금 저희가 계속 질문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남 후보와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하려고는 하는데 위에서 그 후보자들 간에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지역에 있는 현장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감정의 길이 높아 골이 깊어서 실제 후보자 간의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 표가 산술적으로 그렇게 다 더해질까라는 데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1: 네. 지지자들 간의 골이 깊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혹시 좀 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지금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 상에서나 지지자들 간의 오고 가는 설전을 보면 지금
1: 네.
0: 김용남 후보의 그 대법치 차명 소유 의혹이라든지

0: 뭐 이런 일련의 최근 드러나는 그 의혹들이 조국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흐름이 있고요. 그런 믿음이 있고요.
1: 네.
0: 또 그거를 반박하는 사이에서 또 서로 간에 좀 넘지 못할 선까지 비판하고 비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감정의 골이 꽤 깊어요.
1: 아, 그런 네. 부분이 있군요. 네.
0: 네.
1: 네. 그 토론회에서 보면은 그 출퇴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후보님께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0: 네. 네.
1: 그 또 근데 이렇게 반론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국회 회기 내내 평택에서 네. 여의도까지 다닐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네.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네. 말하시는 분도 들었거든요 제가 예,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0: 그게 아마 신장식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저는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10년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앞에 계셨던 그 지금의 민주당 시장이시죠 정장선 시장께서도 삼선하시는 동안 여기 평택에서 출퇴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도 서울에 거처가 없었거든요.
1: 네.
0: 저도 서울에 거처가 없고요.
1: 네네.
0: 그리고 회기가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회기 때 뭐 잠깐 오르내리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힘들지만 그거를 시작도 하기 전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또 특히 평택에서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출퇴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지역구를 대표하는 분이라면 지역구민들이 어떠한 경제 행동을 갖고 있는지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1: 네. 어제 이제 녹화된 선거방송 토론회 오늘 방송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 네.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는 배제가 돼서 진보당 측에서 크게 항의를 네. 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0: 저도 이제 그게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무슨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규정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유권자분들께서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그런 제도가 좀 완화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함께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1: 네. 사실 후보님은 3선을 평택을 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다시 이제 4선에 도전하는 셈이죠.
0: 네.
1: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선하는 동안에 어떤 성과를 했느냐라는 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네. 번째는 그러면서 왜 4선으로 후보님을 뽑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0: 네. 일단 새로 오신 저 후보분들이 평택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말이 한 게 뭐 있냐거든요.
1: 네.
0: 제가 공약한 사항들 중에 이미 완성된 것도 있고 미처 완성되지 못한 것도 있겠고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겠고 예를 들자면 GTX AC 노선을 평택으로 연장했다든지
1: 네.
0: KTX와 서해 북선전철을 충북 한산리에서 직결한다든지 등 뭐 굵직한 교통 인프라를 평택으로 끌고 오는 데는 저희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평택에 피흡자도 안 꺼냈던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1: 네.
0: 다만 주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신다면 뭐 제가 당연히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년간 쉬는 동안에 지역 주민들과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주민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거든요.
1: 네.
0: 그 과정 속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주민들과 이렇게 연대해서 네트워크를 많이 축적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당선이 된다면 주민들과의 그런 교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책과 공약 이행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3선하는 동안 10년 동안 평택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현안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남은 장애 임기 2년 동안 공부하다가 시간 보내는 일은 없겠다. 바로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하실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국회의원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시면 제일 먼저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 현안은 어떤 걸까요?
0: 지금 가장 급한 게 일단은 KTX 경기남부 역사가 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0: 것 같고요.
1: 네네.
0: 그게 돼 있다면 그 일을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고,
1: 네.
0: 또 저 평택 서부 지역 쪽에 그 안중역이라는 곳에 신안선선 연장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어서요. 그거 빨리 해결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안입니다.
1: 예. 자, 지금 평택을 얘기하면 대부분 다 이제 교통이 제일 큰 현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동시에 네. 지금 제가 알기로 평택 지원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도농복합 지역이라고 앞서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지역별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 미군 기지 주한 미군 기지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고 하지만은 그 혜택이 과실이 네.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네. 평택 시민들이 다 누리지 못했다라는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와 네.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을 구상하고 계신 겁니까?
0: 기본적으로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캠프 험프리가 확장이 되면서 평택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희생을 많이 감내하셔야 됐고 그거에 대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평택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1: 네.
0: 그 특별법에서 약속한 지원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그 지난 세월 동안에 약속된 것들은 끝났는데 그 약속이 충분했느냐라고
1: 네.
0: 돌이켜보면 그 약속은 충분치 않다라는 게 지금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어서요.
1: 예.
0: 그런데 이 법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평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라고 이걸 유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 미군 기지들을 이제 미군 기지를 위해서 우리 국가가 공여해 준 공여구역 법이 있는데요.
1: 네.
0: 그 공여구역 중에는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이 있고 주둔하지 않고 그냥 훈련장으로만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실질적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1대 국회에서 미군 주둔 지역에 관한 지원법을 재정법으로 만들어서 했다가 이제 그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22대 이번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법을 재발의해서 평택 지원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평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담으면서도 특정한 지역 평택 지역만을 돕는다라는 그런 뭐 걸림돌을 제거하고 한시법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런 평택의 그 미군 이 주둔하는 주둔 지역에 대한 지원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사 현장에 활동한 영상들을 보니까 그
0: 네.
1: 유승민 전 의원하고 유세를 또 함께하셨고 어제는 송원석 네. 원내대표와도 일정을 함께하셨더라고요.
0: 예, 예.
1: 자, 이렇게 그 송 위원장 또 유승민 네. 전 의원과 유세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십니까? 많은 도움이 되십니까?
0: 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제가 그분들을 모셨겠죠.
1: 네. 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 네. 지금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네. 현장에 많이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0: 네,
1: 부울경도
0: 네.
1: 가고 또 강원도도 가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근데
0: 네.
1: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중도층 유권자들 표심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선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다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정치 일선에 나서지도 않으시고 그 뭐 하다못해 그 선거 현장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광폭 행보를 하시는
1: 네.
0: 거가
1: 네네.
0: 그 도움이 되니까 그 후보들이 모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네. 도움을 청한 거에 기꺼이 응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1: 네. 후보님도 그럼 혹시 뭐 유세 지원 좀 요청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0: 저까지는 순서가 안 올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장님들 나님들 시간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1: 네네.
0: 네.
1: 그러면 남은 기간 장동혁 대표의 유세 지원은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요청을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0: 저는 이제 남은 기간은 지금 내일과 모레와 글피가 지금 사전투표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저는 이제 남은 시간들은 지역에 있는 표를 긁어 모으는 유세보다는 지역에 있는 그

0: 저희 기관 조직을 활용해서 네. 최대한 투표장으로 많이 모시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유세는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사실 이제 5파전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네. 여론조사를 갖고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가 평택을은 최종 당선자가 한 득표율이 30%대 40% 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0: 네.
1: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저도 당선자가 35%에서 4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아, 그럼 마지막까지 네. 정말 한 표라도 더 후보님이 예. 가져오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정도의 득표율을 예상하고 계신다면요.
0: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1: 네.
0: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이런 후보자들을 전혀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적인 인지도만을 가지고 지역선거를 치르는 것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느끼실 것 같고,
1: 네.
0: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악재가 터져가지고,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갈지도 좀 궁금하고요.
1: 네.
0: 어찌됐건 하여튼간 좋은 결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1: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5월 27일 수요일 정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많이 흐텁지근합니다. 비구름이 뒤덮여 있어서 이불 효과를 내면서 아침 기온은 대부분 평년 이맘때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았는데요. 습도도 동시에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20.6도, 평년 이맘때보다 5.3도나 높았습니다. 보령이 22.2도로 전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고요.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고온 현상이 쉬어가면서 서쪽보다 동쪽이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흐리고 약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강우량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고요. 경상권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비 예보가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저녁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24도,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지고 세종 25, 대전 26, 광주 27도 예상됩니다. 동쪽은 이보다 훨씬 기온이 낮습니다. 강릉이 20도. 또 부산 22, 대구 23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대부분 5mm 안팎의 비가 가끔 지나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서 주후반부터 주말 휴일로 가면서 서서히 29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대기질 깨끗하고요. 오전 농도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1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메모리 반도체 급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1%